0: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이 말랑이가 굉장히 유행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이게 어린이한테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 들어볼게요.
1: The goop-filled blobs are squeezable, stretchable, and squishable, and hunting them down is half the fun. At 7:30 a.m. on a recent Monday morning, Ashley Montan and her 8-year-old son were waiting in line outside a Target in Hackensack, New Jersey, hoping to secure the latest additions to their growing collection of squishy toys. The key they had found was to show up right when the store opened. He's waking up at 6:30, brushing his teeth, getting everything together, and I typically can't get him to do that by himself for school. Montan, 32, said of the summer mornings they've spent squishy hunting or chasing down the latest collectibles. But for some reason, for these squishies, he will get up, she said.
0: 끈끈한 내용물로 가득 찬이 덩어리들은 손으로 꽉 쥐거나 늘리거나 눌러볼 수도 있고요. 이런 말랑이 장난감들을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재미의 절반입니다. 최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애슐리 먼튼은 그의 8살 아들과 함께 뉴저지주 하켄사에 있는 타겟 매장 밖에서 줄을 서서 점점 늘어나는 자신들의 이 말랑이 장난감 컬렉션에 최신 제품을 추가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알아낸 득템 비결은 매장이 문을 열자마자 도착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32살인 엄마 먼타는 이 스퀴시 사냥이라고 부르는 최신 말랑이 수집품을 찾아다니는 데에 보내는 요즘의 그 여름 아침 루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이거를 위해서 아침에 글쎄 6시 반에 일어나요. 그리고 알아서 양치질을 하고 모든 준비를 마쳐서 7시 반까지 이 마트에 도착할 수 있게 합니다. 아니, 평소에 학교 갈 때는 스스로 그렇게 일어나게 못하겠더니, 참, 왠지 모르게 이 장난감 때문에는 아이가 기꺼이 일찍 일어나요. 자, 그렇죠. 자신이 좋아하는 걸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의 모습까지 들어봤는데, something is half the fun.
1: You can say like planning the trip is half the fun. So it's an idiom that means a large, highly enjoyable part of an activity. So it shows that the process or the journey or even the anticipation is just as exciting as the final goal.
0: 즐거움의 절반 정도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planning a trip is half the fun. 여행을 가는 것도 즐겁지만 여행을 계획하는 것 자체에 엄청난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그거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hunting down these squishy toys is half the fun. 이 스퀴시 토이스가 요즘 미국에서 찾기 그렇게 힘들대요. 불티나게 팔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 자체가 또 재미의 절반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 오픈런 하는 거잖아요.
1: Yes, going right when the store opens.
0: 네. 타겟은 미국에 있는 굉장히 인기 많은 마트입니다. 그래서 그 마트 문 열기 전에 7시 반에 8살 아들과 함께 엄마가 줄을 서서 그다음에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이제 스퀴시를 이제 득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살수 있다고 합니다. They're trying to chase down the squishy toys.
1: When you chase something down, that means you're pursuing and catching. It could be a moving target. You could be chasing down like a rabbit when you're hunting, or you're searching for and finding a hard to locate item or a hard to locate person. Or you can also use this when you're chasing down like medication, when something it's bitter or it's something that you don't want to eat and you're chasing it down with something sweet or something that tastes good, something that follows something else.
0: Alright, so chase down. 원래 의미는 끝까지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둑을 잡는다든지 이럴 때. 그러나 여기서는 이 장난감을 찾는 것 자체를 하나의 사냥처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트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여기서는 chasing down the latest collectibles. 이 수집품을 모으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마트 앞에 가서 줄을 서는 모습입니다.

0: 자, 이어서 가볼게요.
1: The textured, squeezable squishies have become a sensation. They come in a variety of shapes, colors, and forms. A basket with a dumpling inside, a plump cat, and even a raindrop. Some have a crunch feel, and others rise slowly after they've been compressed. The toys are a tactile experience. In addition to squishies, fidget toys include poppable silicone bubbles and bendables, scrunchable rubber straws, many of which brand themselves as stress relief items. Nido, whose textured gumdrops and ice cubes are on Amazon's best-selling toy list, describes its pliable, inedible doughs as a way to mellow. I swear, it's therapeutic, Naheen said.
0: 질감이 살아있고 손으로 꽉 잡을 수 있는 이 스퀴시, 말랑이 장난감이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장난감은 만두가 들어있는 바구니 모양인 것도 있고, 통통한 고양이 모양도 있고요. 심지어 빗방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양과 색상, 형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바삭바삭한 이제 질감, 뭐 느낌을 주기도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제품은 눌렀다가 천천히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질감도 다 다르죠. 이 장난감들은 이 촉각적인 즐거움을 많이 선사하는데 말랑이 외에 피젯 토이, 그러니까 피젯 토이즈라고 해서 이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 또 이제 터트릴 수 있는 실리콘 거품이나 구부리고 주물러서 볼수 있는 고무 빨대 등등이 있고요. 이들 중 상당수는 스트레스 해소 용품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질감이 살아있는 물방울 모양 및 육면체 얼음 모양 말랑이가 아마존 장난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판매 업체 니도의 경우에는 자사의 유연한 식용 불과 반죽형 장난감을 마음을 진정시키는 수단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 자녀를 둔 하와이의 28살 여성 사만타 노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거 치료 효과 있다니깐요.
2: Al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term tactile.
1: Tactile. It means that it's connected with a sense of touch. So it's perceptible by touching, or it tends to the touch of others.
2: So these toys are a tactile experience.
0: 촉감을 이용한 그런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게 만지는 거니까요, 손으로. 자, 그다음에 pliable doughs가 있대요.
1: When something's pliable, it means that it's flexible, bendable, or it's easily influenced by like physical touch.
0: 잘 늘어난다는 거예요. 쭉쭉 잘 늘어나고 유연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잘어그 변형할 수 있는 inedible 그러나 먹을 수는 없는 그런 이제 dough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힌이 이런 말을 했죠. I swear. 아, 진짜. 진짜 이런 것 같아요. It's therapeutic.
1: When something's therapeutic, it means that it has like a healing, curing, or calming effect on, it can be physically on your body, or it could be psychologically on your mind.
0: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뜻의 그 단어가 지금 쓰인 거고요. 자신이 느끼기에는 정말 치료 효과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1: So things that help you feel less stressed and more at peace.
0: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면은 힐링이 돼라고 하는 거, 그게 영어로는 this is therapeutic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가볼까요?
1: A perfect storm of factors has led the toys to surge in popularity, said Adrienne Appel, a trends expert at the Toy Association, a trade group. At a relatively low price point, they're easy to collect, she said, and they offer a break from technology. While the toys are certainly low tech, videos of people trading and acquiring them have become a social media hit. Users share tips on how to locate them, trade them among friends, and even make them.
0: 업계 단체 토이 어소시에이션의 트렌드 전문가인 아펠은 여러 요인이 적시에 맞물린 퍼펙트 스톰 덕분에 이 장난감들의 인기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는데요. 말랑이 장난감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 덕분에 수집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0: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난감들은 확실히 저기술 제품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거래하고 수집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장난감을 찾는 방법, 친구들과 거래하는 방법, 심지어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한 팁을 서로 공유합니다. Normally, when we talk about a perfect storm, it's a really bad combination of things. But in this case, it's in quotation marks, and it's not a bad thing, actually. What does it mean?
1: Well, perfect storm, like you said, it refers to like an extremely bad situation caused by a combination of bad factors happening all at the same time. But here it's using quotation marks because it's talking about a combination of good factors all happening at the same time.
0: Perfect storm이라는 표현이요. 보통은 악재들이 그냥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perfect storm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악재는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 때문에 이 말랑이가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얘기예요. 저렴하지, 모으기 쉽지, 그 다음에 이제 잠시나마 디지털 기기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약간의, 뭐랄까요. 그 클렌징을 하는
1: Yes, like a detox.
0: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느낌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잘 어우러져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코테이션 안에 어떤 단어가 쓰였을 때는요 본래의 의미와 좀 다르다는 게 암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he's a very good guy. 만약에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good에다 코테이션 마크를 쓴다 그러면 그러면은 굿이
1: He's not
0: 아니라는 걸
1: good.
0: 암시하는 거예요.
1: He seems to be good.
0: 그런 것처럼 이 토끼 아니면 뭐 코테이션 마크스를 썼을 때는 이 단어와 내가 의도하는 게좀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로우테크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테크가
1: No
0: 들어가진
1: tech, no
0: 로우테크이긴
1: tech.
0: 한데 어쨌든 로우테크가 뭐예요?
1: Low tech means it uses simple tools or maybe basic methods or older equipment instead of the advanced or digital systems that we see these days.
0: 기술을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게 로우테크인데요. 좀 재밌게 쓴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 말랑이에는 어떤 기술도 없죠. No technology is used with squishies. But, they're just trying to be a little bit humorous, I think. 그래서 로우테크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즘 같은 하이테크 세상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스커버지 시간에는 촉감을 만족시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 덕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 스퀴시즈 말랑이 장난감에 대해 취재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1: With the products selling out faster than stores can restock them, the name brand on the squishy is an afterthought for some customers. There's definitely some fake ones out there, but I think in the end of the day, like a squishy is a squishy. It really doesn't matter if it's a name brand or not, Martell said, adding, I think they're fun regardless. At Kip's Toyland, an employee said the squishy craze had decimated the inventory. Rest assured, they'll be restocking this weekend.
0: 제품이 매장에 재입고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매진되면서 일부 고객들에게는 스위시의 브랜드 이름 같은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랑이 장난감 교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적이 있는 23살의 마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가짜 제품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 스퀴시는 스퀴시일 뿐이라 브랜드 제품이든 아니든 별로 상관없어요. 어쨌든 재미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킵스 토일랜드 매장의 한 직원은 말랑이 열풍으로 재고가 거의 바닥났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 것. 이번 주말에 재입고가 된다.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현을 좀볼 텐데요. The name brand on the squishy is an afterthought.
1: When something's an afterthought, it's kind of it's something that's not that important, so it was just kind of added later.
0: Right. 그거는 뭐 그냥 나중 문제다. 그럼 뭐 지금 굳이 먼저 고려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스퀴시를 사러 갈때 이게 어느 브랜드의 스퀴시지 이걸 잘안 보는

0: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in the end of the day라고 여기 써 있긴 하는데 이제 이게 코트 이것도 역시 코테이션이거든요.
1: Yes.
0: 그래서 아마 그냥 slip of the tongue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은 우리 at the end of the day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 근데 말하다 보면 이것도 지금 원어민이지만 이렇게 뭐 가끔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at the end of the day 한번 보겠습니다.
1: Yeah, at the end of the day, this is kind of an informal, it's a phrase that a lot of people use to say that, at the end of the day, when all things are considered, in the end, it's something that you say, before you give the most important fact of a situation.
0: 그래요. At the end of the day,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t the end of the day, a squishy is a squishy. 그러니까 결국은 squishy는 그냥 squishy니까 뭐 어느 브랜드든 사람들이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장마다 squishy가 계속 이렇게 다 품절이 되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재고가 지금 리스토킹이 될 겁니다. 재입고 될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말아라. 영어로 rest assured.
1: Rest assured. It means you can sleep at night. You can stop worrying because something is completely certain.
0: 그래요. 그래서 assurance라는 게 안도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도하셔도 돼요. 이런 느낌이 들어있는 표현인데 rest assured they'll be restocking this weekend. 자, 그런데 이제 최근 폭염의 날씨 속에 차량 안에 둔 말랑이가 녹아내리거나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렇게 말랑이 장난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가볼까요?
1: While the enthusiasm for a decidedly analog hobby may be encouraging for some parents, others have worried about the ingredients. Doctors and public officials issued warnings this summer after a trend that encouraged children to microwave Nido led to burn injuries. Playing with toys made from plastic, certain foams and other materials could risk exposing children to unwanted chemicals, said Tracy Woodruff, a professor of epidemiology and population health at Stanford University. Younger children who may be more inclined to put their mouths on toys may be more exposed, she said. Buying fidget toys from reputable suppliers is one way to ensure toys have met safety standards, Appel said.
0: 명백히 아날로그적인 취미에 대한 열기가 일부 부모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모들에게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구성 성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올여름 아이들에게 이 니도 브랜드의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도록 부추기는 유행이 결국은 화상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의사들과 공무원들이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고요. 스탠퍼드 대학교 역학 및 인구 보건학과의 우드러프 교수는 플라스틱, 특정 발포재, 그리고 기타 재료로 만들어진 장난감을 가지고 놀 경우 어린이들이 원치 않는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장난감을 입에 넣는 경향이 큰이 어린아이들일수록 이런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토이 어소시에이션의 아펠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 피지 토이를 구매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장난감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럼 브랜드를 좀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미국에서.
1: And
0: 네.
1: maybe the ingredients that go inside.
0: 그래요. 그래서 이, 뭐 어쨌든 뭐 메이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공신력 있는 브랜드의 스퀴시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을 충족했으니까 이름 걸고 파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으니 요거 좀 주의해라라는 얘기를 이제 한 전문가가 한 거고요. Let's have a look at the enthusiasm for a decidedly analog hobby. Is encouraging some parents and it's worrying some parents as well. What's a decidedly analog thing?
1: So we talked about how it's very low tech. So it's decidedly analog. So when something is decidedly something, it means it's clearly, certainly, and in a way that is very obvious or without a doubt.
0: Clearly, 확실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나 확실히 아날로그한 취미가 어떤 부모들에게는 너무 좋다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부모들에게는 이거 근데 괜찮은 거야? 안전해? 라는 우려를 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ecidedly, 확실히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It'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Eric Clapton singing Wonderful Tonight.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Let's review our next news coverage story of the week. This is from Thursday.
1: 고고학자들이 아마존 남서부에서 수백 개의 고대 지상화, 지상 도형을 발견했다는 소식 다시 듣겠습니다.
2: Archaeologists find hundreds of ancient glyphs in the Amazon.
1: 고고학자들이 아마존에서 수백 개의 고대 문양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glyphs라는 게 바로 그런 문양, 상형 문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 읽어볼까요?
2: Flying over the southwestern Amazon, archaeologists have

0: have discovered hundreds of ancient monumental designs carved in the earth that hint at complex societies in the rainforest a millennium before Spanish and Portuguese colonists arrived. The research, published this week in the journal Nature, shows circles, squares, and other geometric figures, some with connecting roads beneath the forest canopy, with nearly 400 previously unknown earthworks in all. Many are formations that archaeologists call geoglyphs and date from between 600 BC to 850 AD. All of them add to evidence contradicting the depiction of the Amazon as a largely untouched expanse before the arrival of Europeans in the 15th century.
1: 아마존 남서부 상공을 비행하던 고고학자들은 땅에 새겨진 수백 개의 거대한 고대 문양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 개척자들이 도착하기 천년 전부터 열대우림의 복잡한 인간사회가 존재했음을 시사하는데요. 이번 주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숲의 울창한 나무 아래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총 400개에 가까운 토목 구조물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원형과 사각형 등 다양한 기하학적 도형들의 형태로 이 중 일부는 도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다수는 고고학자들이 geoglyph, 지상화, 지형도라고 부르는 구조물로서 기원전 600년부터 서기 850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발견은 아마존이 15세기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대체로 손길이 닿지 않은 광활한 지역이었다는 통념을 반박하는 증거로 추가됩니다.
2: Alright, so these geoglyphs. It's amazing because I saw pictures and they're so distinct from the air. But I suppose there were trees covering the area beforehand, mm-hmm. and now. That they're cutting down these trees, or at least they have better drones than before. Mm-hmm. We can see these things. Okay, these designs hint at complex societies.
0: Hint, I think Koreans use this word quite a bit, yeah. as it is. But yeah, you're using clues or perhaps a small piece of information that might give you an indirect path as to what an answer might be or into the greater picture of what you're trying to give as an answer.
2: Exactly. So it's used quite a lot as a verb mm-hmm. to hint at something, but you can also say as a noun, hint, hint.
0: Yeah.
1: 영어로는 뭔가 암시한다는 뜻으로 동사로 많이 써요, 이 힌트라는 단어를. 그래서 무언가를 암시하다, hint at something. 아니면은 그냥 이제 뭔지 알겠지? 라는 뜻으로 재미있게 말하는 건데요. 그때 hint, hint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0: You could say like, can you give me a hint? I don't know the answer.
2: Okay.
0: Can you give me a hint? Can you give me a clue? Like a little bit more information?
2: Yeah, exactly. 아니면은 뭐 이렇게 커플이 있어요. 그래서 our anniversary is coming up. Hint, hint. 이렇게 말하면은 뭐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암시를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힌트 주세요.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영어에서도 그렇게 쓰기도 하고 영어로는 그럴 때 clue도 많이 써요. Give me a clue.
0: Mm-hmm.
2: 자, 그 다음에 earthwork. What does that mean?
0: Earthwork essentially is large amounts of dirt or basically earth, or you know, that's been kind of shaped into a formation. These days, it would be through large machinery, like a bulldozer, where you're just pushing land, essentially, to create a bank of some sort. But it's usually a formation of land that's been created by people.
1: 여기서의 earth는요, 지구라기보다는 토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earthwork라는 거는 뭐 토목 공사라든지 이게 흙으로 만든 보루, 토루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We're talking about 400 previously unknown earthworks that have been discovered. 그래서 400개에 가까운 토목 구조물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What about the term untouched expanse?
0: An expanse is a large open area. Typically, we think of it as just large open land, but it can also be like an expanse of water if you're out in an open water in the ocean, or technically, it could be the sky as well.
1: Expanse라는 거는 그냥 넓은 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largely는 그러니까 뭐 주로 이런 뜻이고요. Untouched expanse. 거의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런 광활한 지역이라는 뜻인데 이제 예전에 아마존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런 광활한 지역이었다라는 인식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인식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발견입니다. 자, 이번에 발견된 도형들은 자세히 보면은 땅에 흙을 일부 언덕이나 둔덕처럼 쌓아 올린다든가 일부를 참호를 파듯이 땅을 파서 만든 걸로 보여지는데 멀리서 보면은 사각형, 또 원형 같은 이런 이제 도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Earthworks라고 그냥 통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어지는 단락 들어보겠습니다.
0: Drawing in part on oral accounts from the Eparina Nation, the indigenous group that lives in the center of the earthwork area, the researchers said that the designs likely had several purposes. We are quite sure that those are used for festivities, political occasions, ceremonies, dance, music, and also competition like ball games, said Marty Parsonen, the lead author and an emeritu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Helsinki. The researchers attributed the structures to an ancient society they called the Aquari, which Parsonen described as a multicultural, multilingual group that shared a common cosmology reflected in these ceremonial centers.
1: 연구진은 이 토목 구조물 지역의 중심부에 거주하는 원주민 집단 아프리냐족의 구전 기록을 부분적으로 참고해서 이런 문양들의 여러 가지 용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헬싱키 대학교 명예 교수이자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페르시네는 우리는 이 구조물들이 축제와 정치적인 행사, 그리고 의식, 또 춤, 음악은 물론 공놀이 같은 체육 경기에도 사용되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고요. 연구진은 이 구조물들을 자신들이 아퀴리라고 명명한 고대 사회의 유산으로 보았고, 페르시넨 교수는 이 아퀴리 사회가 다문화 또 다언어 집단으로서 문제의 이런 구조물들에 반영된 것과 같은 공통된 우주관을 공유했을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So the researchers drew on oral accounts by the indigenous people.
0: Yeah, if you draw on something, then it's like you have a bag of experience or information that you've gathered throughout your life, and you're kind of pulling something out of that bag of experience that you have. So it's kind of you draw on it, you're pulling this out of the hat somewhere.
1: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연구진이 이렇게 여러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럴 때 drawing on 뭐뭐뭐라고 할수 있어요. 이 draw on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이용 가능한 무언가에 의지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digenous group 여기에 원주민 집단들의 그런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들, 구전 기록들을 보면은 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런 earthworks들이 사용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명예 교수인 파시넨 교수가 한 얘기가 많이 인용이 됐었죠. 명예 교수 영어로는 emeritus professor.
0: Yeah, an emeritus professor is someone that is probably a retired professor. So they used to be a professor. They no longer are active doing lectures at universities. So, but they kind of take on a different title rather than professor. We call them now an emeritus professor.
1: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존은 역사적으로 스페인 침략자들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때묻지 않은 그런 원

0: 현실임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통념이 오래도록 지배적이었는데, 이번을 비롯해서 속속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흔적과 증거들은 그 통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단락 들어볼게요.
1: Parsonen said the archaeologists had not found any evidence of permanent residence at the mounds from the Akuri era, which ended around 900 AD, nor did they believe any were meant to be defensive structures. But the structures, stretching across a zone of 1,700 square miles, build on evidence that the Amazon basin was widely and densely populated in the centuries before Christopher Columbus. Chroniclers such as Gaspar de Carvajal, a missionary who traveled the Amazon in the 1540s with the conquistador Francisco de Orellana, described a land thickly populated in some places with many large settlements, including one that stretched for 5 leagues without there intervening any space from house to house.
0: 자, 페르시넨 교수에 따르면은 고고학자들이 서기 900년경에 끝난 아퀴리 시대의 이번 토목 구조물들에서 사람들이 영구 거주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런 구조물들이 방어시설로 지어진 것이라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00제곱마일에 걸쳐 펼쳐진 이 구조물들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전 수세기 동안 아마존 유역에 이미 인구가 광범위하고 밀집해 있었다는 증거를 뒷받침합니다. 1540년대에 정복자 프란치스코 데 오렐라나와 함께 아마존을 탐험한 선교사 가스파르 데 카르바할과 같은 사람들은 기록을 통해서 일부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라고 묘사를 했고, 집과 집 사이에 빈 공간 하나 없이 오 리그에 걸쳐 뻗어 있는 정착지 등 많은 대규모 정착지가 있었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First of all, I want to look at the expression to build on something, because it says the structures, they build on evidence that the Amazon basin was densely populated.
1: Yeah, so if you build on something, then you have a foundation of information from before that you're basing this on. So if you build on that, then you're supporting that theory or you're adding to that theory. So you already have, a thought process or something that you believe in. And by building on that, well, you're making that bigger, essentially, with this new information that you're adding to it.
0: 그럼 기존 증거가 아래에 있는 그 빌딩 블록 같은 거고, 이번에 새로 발견된 것으로 인해서 그 빌딩 블록이 더욱더 강화돼서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이제 벽돌을 올리는 거군요. 자, 이런 느낌으로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발견이 이제 더해져서 그 주장이 강화가 됐다. 이런 의미인데요. 앞서서는 이제 기존 증거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It builds on something. 자, 그리고 리그가 여기서는 갑자기 왜 나왔는지 좀 궁금했는데요. 5 leagues 어떤 단위인가요?
1: Yeah, typically when we think of the word league, I think of like a sports league, like an
0: Me too.
1: organization of
0: Yeah.
1: teams that all play together.
0: 그러니까요.
1: But in this case, a long, long time ago, it was actually used as a measurement of distance. And I think in today's measurements, it would be something like 3 miles or maybe around 4 kilometers. But I think the best description that I've seen of what a league actually is a normal person, like hundreds of years ago, how long it would have taken them to walk for 1 hour. So if you
0: Okay.
1: walk for 1 hour, back in those days, then you would consider that distance to be about 1 league.
0: 그래요. 예전에 쓰던 단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 기록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니까요. 예전 단위를 썼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한 4km, 3마일에 해당되는 게 1리그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이제 해저 2만리 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는 20,000 leagues under the sea 여가지고 거기서도 이 표현이 쓰였죠. 자, 이번 뉴스

0: 커브지 시간에는 아마존 강 유역에서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인공 토목 구조물에 대한 고고학 기사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서구에 의해 신대륙으로 처음 발견됐을 당시부터 자연 그대로였을 것이라 오랫동안 믿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 그러니까 일부 서구인의 아마존 탐험 기록에 사람들의 집단 서식지가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는 언급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어지는 다음 단락 들어보겠습니다.
1: Those accounts were largely dismissed in the centuries that followed, given the crushing toll that disease and colonization took on indigenous people. Scientists who followed also struggled to see how large or complex societies could develop without European-style agriculture, contributing to a false idea that the Amazon was a pristine forest rather than one where the population was almost wiped out. Archaeologists find all of these things that are not supposed to be found in Amazonia, and it's not because Amazonia is different in terms of the soil, but how you use the forest, Roosevelt said.
0: 자, 그후 수세기 동안 전염병과 식민지화가 원주민들에게 끼친 엄청난 피해 때문에 이런 기록들은 대체로 무시됐습니다. 뒤이어 연구에 나선 과학자들도 유럽식의 농업 없이 어떻게 복잡한 대규모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는지 납득하기 힘들어했으며, 이는 곧 아마존이 원래 사람이 살다가 이후 거의 전멸한 곳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이 안 사는 원시림이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리노이 시카고 대학 인류학 교수인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아마존 지역에서 발견돼서는 안 된다고 여겨졌던 온갖 유물들을 발견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존의 토양이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라 원주민들이 숲을 활용한 방식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taking a toll on something.
1: If something takes a toll on you or somebody or something, then it is affecting it in a negative way, and usually in small increments that add up eventually. So when the load becomes too big, it's taking a toll.
0: 피해를 가져온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은 너무 어떤 일이 힘들 때, 무리가 됐을 때, that takes a toll on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the crushing toll that disease and colonization took on indigenous people. 그래서 질병과 식민지화가 원주민들에게 끼친 참혹한 피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given은 그것을 고려했을 때라는 뜻이고요.
1: If you think of, the bridge from Ilsan to Gimpo here, there's I think it's called the Ilsandaegyo. There's a toll that you pay. I think we pay 600 won every time we cross it. So there's a payment that is made. You're paying the price to cross the bridge. And I think in the same sort of way, like when there's a toll involved, you're paying a price. There's something that is, affecting your body or that, is negatively affecting you in some way. It's usually not something big. It's usually something that's small and incremental and maybe not noticeable at first, but eventually when you add it all up, then it negatively affects you.
0: Exactly. 우리가 이제 톨게이트라고 할때그 톨은 그런 이제 요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pristine forest에서 이 pristine이라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때묻지 않은 깨끗한 새것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ristine waters, pristine condition, pristine forest는 여기서 아무도 살지 않은 정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 원시림을 말하는데 그런 줄 알았다는 거죠. What about wiping something or someone out?
1: If you wipe something or someone out, you are removing it completely. You think of something that can be erased. Think of maybe like even like a blackboard or a whiteboard. If you wipe it off, wipe something off a whiteboard, then it's gone. It's cleaned and there's nothing left. And the same sort of way, if you wipe a group of people out as an example, then they're no longer there. They're, they've been eradicated.

0: And it's often used in the passive form, to yes. be wiped out. Mm-hmm. 이렇게 수동태로 흔히 쓰이는데요. 완전히 뭐 없어지다, 파괴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베르시넨 교수는 이 유적지의 과거 인구가 한때는 300만 명까지도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학계는 이런 추정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다음 단락 들어보겠습니다.
1: Population estimates are a subject of intense and sometimes thorny debate among researchers. Some experts said that the latest study's proposal should be treated with caution since it extrapolates not from excavated settlements but from a number of other factors like how many earthwork sites may be in the region and how many people were probably needed to build and maintain them. But most scientists now hold that the 16th century accounts of dense populations were not as far-fetched as many generations believed. They thought that it was imagination of Caravajal and the expedition of Orellana which saw really huge settlements, Parsonen said.
0: 인구 추정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고 또 때로는 껄끄러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최신 연구가 내놓은 가설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이 결론이 실제로 발굴이 된 정착지가 아닌 해당 지역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토목 유적의 수나 이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인원수 등 여러 다른 요인들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16세기 인구 밀집에 대한 기록이 지금껏 여러 세대에 걸쳐 믿어졌던 것만큼 그렇게 터무니없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르스넨 교수에 따르면은 과거 카르바할과 오렐라나 탐험가가 실제로 거대한 정착지를 목격한 게 사람들은 단지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What's a thorny issue?
1: Something that is thorny is perhaps a little bit complicated, could be uncomfortable to deal with, but something that's, I'd say just not pleasant. And simply, if you think of thorns, like on flowers or different bushes, then to walk through them or to have to, you know, navigate them, obviously it's not going to be comfortable. It's not something that you want to do by any means.
0: Rose의 thorn이 있죠. 장미꽃에 있는 가시. 가시를 thorn이라고 하는데 thorny라고 이렇게 y를 붙이게 되면은요. 마치 가시밭을 지나는 것처럼 여기 찔릴 수 있고 저기 찔릴 수 있는 그래서 다소 골치 아픈 것을 얘기해요. thorny debate 그러면은 상당히 좀 치열할 수 있는 껄끄러운 그런 이제 논쟁의 대상이라는 뜻이 되겠고 thorny issue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얘기를 꺼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반대 의견도 나오기도 하고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주제를 말합니다.
1: I think like people can sometimes be thorny as well, you know, like if they're being unpleasant or kind of maybe contradictive, like they're not trying to help you out. They're kind of being more of an obstacle in terms of the way that they say things and things like that.
0: Okay. What about something that's far-fetched or not far-fetched?
1: Something that is far-fetched is something that's very unlikely or almost seems ridiculous to think of as like, whoa, that's pretty far-fetched. That doesn't seem realistic or that doesn't seem like it's possible. How could you even think of something like that?
0: Oh, that's a bit far-fetched. 이러면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뭐 믿기 힘들다. 설득력이 없다. 이런 뜻인데요. It's not far-fetched 라고 하면은 그거는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다. 즉 믿을만 합니다. 이런 뜻이죠.
1: I think a similar expression to that that has a similar feel is I think you're reaching on that. I think you're reaching too far on that. So you think of something that's far away from you and you're really trying to reach out to get that to make it make sense. But it's like, or you could say, no, I don't think that's too far of a reach.
0: Okay.
1: Saying like, no, that seems like within reach. That seems reasonable. So I think it's a similar expression that has a similar image as to how far something is away from you.
0: Exactly.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건 너무, 너무 멀리 갔어. 이거 말이 안 돼.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 그런 느낌으로 far-fetched.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마음이 힘들고 지치는 날엔 음악 요리를 조용히 다독여주곤 하죠. 베토벤이 청년 시절에 쓴 로망스 2번도 그런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곡입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청각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며 마음고생이 심했던 무렵에 쓰였는데요. 하지만 음악 속에는 격정이나 어둠 대신 맑고 부드러운 서정이 흐릅니다. 로망스라는 제목처럼 정해진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다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자유롭고 시적인 선율로 담아내는데요. 바이올린이 들려주는 다정한 위로의 선율,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베토벤의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으로 50, 김수현의 바이올린과 루벤 가차리안이 지휘하는 비르텐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하이브론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8월 9일 일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베토벤의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으로 50, 김수현의 바이올린과 루벤 가차리안이 지휘하는 비르텐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하일브론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훈멜의 피아노 협주곡 A단추입니다. 훈멜이 연주자로서 명성을 넓혀가던 1816년에 작곡한 작품인데요. 당시 그는 빈의 연주회와 사교 무대에서 큰 인기를 누렸고 독일 연주 여행을 통해 국제적인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그런 훈멜의 풍부한 무대 경험과 기량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는 물론 성악곡을 떠올리게 하는 유연하고 아름다운 선율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함께 감상해볼까요? 훈멜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으로 85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와 브라이든 톰슨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훈멜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으로 85종 1악장을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와 브라이든 톰슨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말로의 교향곡 4번입니다. 이 작품은 말로의 교향곡 가운데 가장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데요. 연주 시간도 비교적 짧고 오케스트라 규모도 작은 편입니다. 말러는 이 교향곡을 때로는 어둡고 섬뜩한 기운이 스쳐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하늘에 비유했는데요. 순수함과 불안, 현실과 이상이 함께 스며있는 음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라노가 천상의 삶을 노래하는 마지막 사악장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말러 교향곡 4번 G장조 중 사악장 매우 평온하고 편안하게 Wir genießen die himmlischen Freuden 우리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네 소프라노 율리아 클라이터와 다니엘라 가티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르테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말러, 교향곡 4번 G장 조중 4악장을 소프라노 율리아 클라이터와 다니엘레 가티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르트 오브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4A 주제와 변주 C샵 단조 작모르 73 웨르크데무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포르의 주제어 변주, 시샵 단조, 작품으로 73. 웨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치마로사의 오보에 협주곡입니다. 하인츠 헐리거의 오보에와 페터마크가 지휘하는 반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8월 9일 일요일 EBS FM 정계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벤자민 브리튼 편곡의 셀리가든,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와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버드나무 정원을 지나 나는 내 사랑을 만났네. 그녀는 눈처럼 하얀 작은 발로 버드나무 정원을 지나갔지. 나무에서 나뭇잎이 자라듯 내게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네. 하지만 나는 허리고 허리석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네. 아일랜드 시인이자 극작가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가 한 노인이 부르던 옛 노래의 일부를 듣고 그 기억을 되살려 완성한 시인데요. 20세기 여러 작곡가가 이 시에 곡을 붙였고 브리튼은 아일랜드 민요의 소박한 선율로 편곡했습니다. 첫사랑의 그리움과 뒤늦은 후회가 담담하게 스며있는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라벨의 볼레로,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라벨의 볼레로를 다니엘 바렌부임이 지시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마스네 오페라 타이스 중 명상곡입니다. 오페라 타이스는 4세기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배경으로 향락적인 삶을 살던 무희 타이스와 그녀를 신앙의 길로 이끄는 수도사 아타나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명상곡은 아타나엘의 설교를 들은 타이스가 방탕했던 삶을 돌아보며 신앙의 길을 선택하기까지의 마음속 갈등과 변화를 그려낸 곡입니다. 마스네 오페라 타이스 중 명상곡을 이미영의 첼로와 스콘유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슨 오페라 타이스 중 명상곡을 이명의 첼로와 스콘유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현우리안 아다지오로 잘 알려진 바버가 남긴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데요. 이 작품은 바이올리니스트 브리셀리의 의뢰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곡을 받아든 브리셀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앞에 두 악장은 기교가 부족하고 마지막 악장은 연주가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죠. 자존심이 상한 바버는 바이올리니스트 바우메를 통해 이 곡이 실제 연주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고 이후 1941년 엘버트 스폴딩과 유진 오르먼드가 이끄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초연으로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1악장과 2악장, 그리고 눈부신 기교가 펼쳐지는 3악장까지 오늘은 전 악장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모르 14,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과 휴 울프가 지휘하는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으로 14를 힐러리 현의 바이올린과 휴 울프가 지휘하는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 감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바흐 작품으로 1049중 1악장 알렉으로 칼하인츠 죄일러와 마티아스 리터스의 플루트 미셸 슈바이버의 바이올린, 헤르베르트 폰 카레니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그해 여름, 재해를 입은 세계의 현에 있는 학교들의 망가진 악기를 수리하는 기금을 설립했어요. 한 고등학교에 침수된 피아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진흙과 물에 삼켜진 악기들에 무척이나 끌리고 있었기 때문에 꼭 직접 보고 싶다, 만져보고 싶다, 거기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무척 강했습니다. 물기에 부풀어 있기도 하고 내부 장치에 녹이 슬기도 했어요. 아주 미약하게 소리는 나지만 눌린 건반이 올라오지 않는 곳도 있었고 아예 소리가 안 나기도 했죠. 고음 쪽 혀는 바닷물에 녹슬어 끊어진 부분도 많았고요. 그런데 끊어진 혀를 손으로 튕겨보니 가물란 같은 좋은 소리가 나더군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책 피아노로의 여정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곡 에너지 플로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프란츠에서 나온 류이치 사카모토의 책 피아노로의 여정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황국영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고요. 류이치 사카모토가 음악 학자들과 나눈 대화도 이 책에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류이치 사카모토가 고른 그 19곡의 그 플레이리스트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피아노에 대한 모든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될것 같고요. 작게는 피아노, 그리고 크게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류이치 사카모토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생각하고 싶어 하는지 엿보는 재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문장 카피스로 깔아드린 부분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난 이후에 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러니까 진흙투성이가 된 기타라든지 아니면 바다에 휩쓸려가서 이렇게 막 망가진 피아노라든지 이런 망가진 악기 사진을 볼 때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그 마음이 이상했다는 거죠. 그 자꾸만 다가가서 만져보고 싶고 건반을 눌러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느꼈고, 결국에는 그 류이치 사카모토가 그 피아노를 인수해서 최소한으로 손을 봅니다. 조율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녹이나 진흙은 그대로 두고 건반만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송신되는 그 지진 데이터를 신호로 변환해가지고 그걸 건반에 적용해서 피아노의 소리를 또 새로운 방식으로 만드는 과정도,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여기서는 책에서 또그 대화로 류이치 사카모토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려 봤습니다. 아,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한것 같지만 거기서 또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박주영님, 물먹은 피아노에서 새로운 소리가 날수 있군요. 포기하지 않고 진흙 속의 피아노를 고치려는 저자의 마음이 피아노에 닿은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걸까요? 이게 사람의 몸처럼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류이치 사카모토는 얘기를 합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삶에 피아노가 들어온 것은 3살 때부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타인처럼, 그러니까 사람처럼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재미난 얘기도 많습니다. 피아노의 기원에 대해서도 음악학자와 류이치 사카모토가 얘기를 나누는데,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탈리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인도라는 얘기도 있더라. 근데 뭐 숫자의 발명도 그쪽인 걸 보면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유럽에서는 발칵 하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주고받고 하는데, 책을 통해서 이 책의 플레이리스트 즐기면서 또 활자들로 그 생각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신수아님도 진흙 속에서 들은 첫 소리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지진이라고 할 법한 지진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송신됐을 때 피아노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가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책 통해서 만나보시죠. 그리고 우리 카페이님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고명재시인 북카페에 오셨잖아요. 수요일이었죠? 초대석 때. 근데 그때 너무너무 그 고명재 시인의 그, 얘기와 또 읽어주시는 시와 이런 것에 막 빠지셔가지고, 그 북카페 에디션, 그때 택시와 수박이었습니다. 그 에디션 당첨자 발표했을 때 정말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당첨되신 분들이 김은영님, 주현정님, 그리고 0086 휴대폰 뒷번호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이었는데, 북카페 에디션 주소는 아무도 안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바로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데, 요거 올려주셔야죠. 이 마음으로만 받았다라는 기쁨을 누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정성껏 만든 택시와 수박 에디션이 북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디로 날아가면 좋을지, 이렇게 세 분,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에서 그 명단 확인하시고 댓글로 꼭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혹시 홈페이지 입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다면 유료 문자로 샵 1045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오늘에 한해서 빨리 이렇게 지금 주소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냉큼 북카페 에디션을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주소가 없으면 다른 분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배나리님.
오늘도 딸 사랑이와 함께 출첵해요. 뱃속에서부터 들었는데 초1 언니가 되어 뭘좀 알아들으니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고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이 사랑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언니가 됐습니다. 와, 사랑이와 함께 들으시는 나리님. 네, 오늘 즐겨주세요. 이 편안하게 북카페에서 좋은 추억 함께 만드시고요. 그리고 엽서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북카페 엽서 지금 만드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엽서가 두 장이 왔습니다. 이제 도착하는 엽서들은 그 수신처, 우리 북카페 주소 부분만 찍어서 글씨체는 알아보시니까요. 찍어서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엽서, 그 규격이 제가 안내드린 것에서 0.5cm 정도, 그 오차가 생기는 경우는, 네. 허용합니다. 요게 또 규격, 그 관제 엽서도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것은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무한정 허용한다고 얘기 드렸죠? 네, 규격 중요하지만 그 정도만 그냥 헤아리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7주년 기념 예쁜 엽서 공모전입니다. 우리 북카페로 보내주시는 그 날짜 마감이 8월 14일입니다. 다음 주에요. 8월 14일이고 그때까지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엽서를 붙이셔야 할것 같습니다. 엽서는 걸어오니까요. 천천히 어떤 속도로 올지 모르니까 예쁘게 만드셔서 이제 거기에 마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 엽서 공모전에 대한 이야기 북카페 홈페이지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우수 작품 추천 그 저희가 추첨이 아니죠. 우수 작품은 선정입니다. 저희가 심사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골라서. 근데 많이 고를 겁니다. 정말 많이 상품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굿즈가. 이것을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들고 있어요. 이 소리 들리실까요? 지금 이 키링이 흔들리는 소리인데요. 자세한 이 키링의 생김새는 음악 나가는 동안에 보라로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우수작품 보내주신 분들께 많이 이 키링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엽서 써서 보내주시길 기다릴게요. 앤서니 라자로의 Grow Old Together 그리고 레이베이의 I Wish You Love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라에 지금 우리 키링이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기념 굿즈입니다. 제가 또 흔들고 있어요. 이 소리에 흔들리시죠? 우리 현혹된다고 사연에 카페인님들이 지금 최현서님은 아, 재주는 없고 키링은 아른거리고 웃자면 좋을까요? 금손들 부럽습니다 하셨는데 소리도 들려요. 이제 막이 소리 계속 들리실 겁니다. 이게 손에 탁 들어가지고 그립감도 너무 좋고요. 이게 두 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을 이제 알아서 이렇게 배치해서 저는 이게 하나로 엮었는데요. 너무 좋지 않아요? 요 소리? 아, 이건 정말 생방에서 제가 지금 흔들고 있는 소리인데요. 키링이 약간 그 썬캐처처럼 흔들리는 느낌도 들고 모빌 같기도 하고 풍경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링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질은 키링이죠. 이 우리 지금 김미향님이 고은 작가님 캐리커처 헤드셋을 하신 그 똥머리네요. 이 작품 금손이시네요. 와, 북카페 에코백에 북카페 키링에 또 우리 카페인 분들이 지금 또 카페인 굿즈로 북카페 필통과 연필과 만들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이런 것들 지금 북카페 아이템이 막 생기니까 카페인님들이 지금 마음이 몰랑몰랑해지십니다. 마이 프레셔스 골룸 표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122 쓰시는 카페이님, 키링 귀여워요. 고은님과 북카페에서 다정하게 만나는 기분 들어요. 예쁜 엽서로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것입니다. 뭐, 다른 루트를 또 만들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8월 26일이 7주년 우리 방송이니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수량을 그 예쁜 엽서 공모전에 보내주신 분들, 우수작품 추첨, 저희 자꾸 추첨이래요. 마음은 추첨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선정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예쁜 엽서를 일단은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쉬운 대로예요. 거의 가장 넓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쪽으로 걸어오시면 되고요. 예쁜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많은 수량의 굿즈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카페인님들 어떻게 예쁘게 하지? 난 금손이 아닌데? 이거 고민하시다가 마감일을 넘겨버리는 거, 이것을 가장 유의해야 합니다. 아, 정경희님, 어머나, 제가 좋아하는 고은 작가님 그림이네요. 키링 너무 예뻐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 우리 바게트 PD님이 언젠가 또 AI 활용하셔서 만드신 그 북카페 그림 몇 점. 되게 많은 거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지난해에는 우리 우표 했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키링의 요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이 똥머리는 너무 풍성해가지고 마치 열기구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명랑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우리 북카페 수뇌부가 다 투표해서 이걸로 골랐고요. 그리고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수뇌부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크기까지 이렇게 상의해서 고른 만든 아이템이니까 많이 탐내주시길 기다릴게요. 그게 원하던 반응입니다. 이윤경님, 저는 금손도 아닌데 그냥 축하의 마음 담아 보냈어요. 금손이 아니므로 참여의 의의를 두는 것만도 좋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금손, 진짜 그런 예쁜 엽서를 뚝딱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지만 내 나름대로 마음을 보태고 싶다 하는 거. 그래서 엽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한장 바람결에 이렇게 끼우는 기분으로 부담 없이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권성경님, 어머, 저희 집에도 사랑이가 있어요. 5학년 언니인데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와서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지만 다시 이름대로 사랑스러운 아이로 돌아오길 바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자아자.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왔어요. 그쵸? 요즘 사춘기 좀 빨리 오죠. 5학년이면 진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도 안 싸우는 날 없이 부지런히 지금 싸우고 있지만, 이름이 사랑이니까, 이름대로 간다라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꾸 예쁜 이름 불러주고, 예쁜 별명 불러주고 이러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북카페 수뇌부 기술 감독님들 이름도 정말 이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사랑이로 올 겁니다. 성경님, 사랑이의 그 마음, 우리 북카페에 많이 중계해 주시길 기다릴게요. 일간 카페인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휴식의 기술이에요. 카페인님들 지금 어떤 자세로 북카페 듣고 계신지 점검하시면서 들어주시죠.

지금 어떤 자세로 라디오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누워 계신가요? 괜히 일어나려고 하거나 민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운 상태만큼 휴식을 이야기하기 좋은 자세는 없으니까요. 바닥과 하나가 되는 수평의 자세, 중력에 온전히 몸을 맡기는 눕기야말로 신체에 가장 저항이 적은 자세이자 힘이 덜 드는 자세입니다. 온종일 바쁘게 종종거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자라나는 마음도 바로 눕고 싶다는 바람이죠. 빨리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내가 좋아하는 이부자리 속으로 쏙 들어가 눕는 상상만으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이전 사회에서도 누운 자세는 오래도록 푸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게으름의 대명사이자 시간 낭비의 정수처럼 여겨졌죠. 우리는 종종 깨어있는 매 순간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세계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세상에서 누워있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 잠깐 재충전을 위해 잠을 자기 위해 눕는 정도만 허락되는 게 눕기죠. 독일 작가 베른트 브루너는 책 눕기의 기술에서 그런 생각들의 반론을 펴니다. 눕기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화사적으로 고찰하는데요. 우선 누워있는 행위는 목표 없이 터벅터벅 걷는 산책자의 산책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산책과 눕기가 수평적 짝꿍이 될 수 있는지 들어볼까요? 누워있는 사람은 상상으로 붐비는 도심과 한적한 교외를 누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산책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된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장소에 발을 디디지 않은 채 사람이나 장소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 우리의 반응은 더 이상 서 있을 때와 같지 않다. 골몰하던 문제도 누워서 보면 왕왕 다르게 보인다. 누우면 항복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어깨에서 짐이 떨어져 나간 듯

홀가분하다. 어떤가요? 우리는 누워서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언뜻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낭비의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경직되었던 몸이 풀어지고 생각이 느슨해지고 막혀있는 상상력이 자라나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베른트 브루너의 생각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요조 이상순이 함께한 곡,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띄워드렸습니다. 카페인님들 휴식의 기본 자세죠. 눕기. 얼마나 일상에 들여놓고 계실까요? 잘 때는 당연히 눕겠지만, 일어나서 다시 잠들기 전까지 누워본 경험 얼마나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낮잠을 들여놓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상황은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눕는 게좀 어색.

스킨케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저도 후자 쪽이에요. 이렇게 누우려면 누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밤에 잠들기 전에 누우면 뭔가 큰일 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일카에서 전달했던 것처럼 왠지 눕는 것을 약간 지는 기분? 혹은 내가 게으른가? 이렇게 자꾸 왜 눕지? 소화도 안 되고 움직여야지. 앉아 있는 것도 약간 죄책감을 느낄 정도기 때문에 뭐 그렇게 눕기를 선호하진 않지만 오늘 일카를 보고 나니까 누우면 골몰하던 문제들도 다른 각도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편하게 선처럼 누워보고 싶습니다. 아, 눕방은 아니지만 우리 카페인 분들 누워서 북카페 들으셔도 돼요. 가능하신 분들은 즐기세요. 그 상황을. 정춘경님, 요즘 두꺼운 돈키호테와 씨름 중입니다. 누워서도 읽고 긴 호흡으로 같이 읽는 사람들이 있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돈키호테 누워서도 읽고 벽돌 책은 가끔 그렇죠. 책을 가구처럼 거기다 두고 엎드려서 읽다가 뒹굴뒹굴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자세가 뭐 좋다고는 안 하지만 책 읽는 자세 엎드려서 보지 말라라고 하긴 하지만 가끔 또 그렇게 목침처럼 쓰고 싶을 때도 있는 거니까요. 하승선님 누워 계십니다. 아, 저 지금 휴가라 에어컨 선풍기 콜라보 속 작은 방에 누워서 반디 앱으로 북카페 듣고 있어요. 호호 하셨는데, 아, 지금 오늘 일카 들으시면서 정말 뿌듯하게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혜정님은 고님 저 상해에서 이제 완전 적응했어요. 주재원 남편과 12살 사춘기 딸 사이에서 버거웠어요. 그치만 이젠 사이클로 여기저기 다닐 만큼 슬기로운 상하이 상황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좋은데요? 네. 상해에서 새로운 또 삶의 한 페이지를 열어갈 때는 걱정도 많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아마 아, 참 긴장도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움직이시는 이 상황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부럽습니다. 물론 상해도 지금 더울 것 같긴 하지만 뭐이 대한민국도 지금 찜통 더위라서요. 지금 안 더운 곳이 없죠. 지구촌 곳곳에. 그래서 그 상해에 저는 지난 봄에 한번 짧게 여행 갔을 때 너무 반해가지고요. 다음에 가면 갈 곳이 지금 너무 많은데요. 막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아직 못 가고 있지만 제 대신 혜정님 뭐 푸동미술관 이런 거 너무 좋더라고요. 막 많이 누리시고 상하이 특파원으로 북카페에 종종 사연도 보내주시길 기다릴게요. 0686 쓰시는 카페이님. 너무 덥네요. 지지난주 주말에 김해 고향 갔을 때도 최고 더웠고, 지난 주말 강릉에 쉬러 갔을 때도 우리 동네 용인보다 훨씬 더웠고, 어제 집에 왔는데 여기도 너무 더워서 더위가 나를 따라다니나 싶네요. 그래도 달이 차면 기운다니. 곧올 가을을 상상해 보아요. 하셨습니다. 달이 차면 기운다. 그쵸? 모든 자연의 섭리가 그렇죠. 영원한 더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폭염 속에서 우리가 건강 잘 챙기는 거, 이건 좀 부지런히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카페인님들 다니실 때 조심조심 그늘 찾아다니시고요. 또 폭염, 이 더위를 좀 식힐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승차님이셨나요? 아까 요 카페인님 사연에서 이 우리 영상 그 노래 나갈 때 띄워드린 영상에서 키링 들고 있는 손팔 아플 것 같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들고 있는데요. 이제만 들려온 또이 소리. 이렇게 키링을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 그립감도 너무 좋고 막 솜사탕 같아요 무게가 그래가지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매달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데 이 심리적인 어떤 만족감이랄까? 이건 홈쇼핑도 아니지만 카페인님들 제가 못 놓고 있잖아요. 이 키링 도전하시죠. 예쁜 엽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지형 권진아가 함께 부른 곡 듀엣 들으면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장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북카페의 이 키링 보셨죠? 네. 지금 소연 시인이 이렇게 갖고 계신데, 김지희님이 그렇다면 방송 내내 ASMR처럼 계속 흔들어 주시겠어요?
0: 아,
1: 지금
0: 소리가...
1: 소연 시인님이 흔드는.
0: 네, 좋네요, 정말.
1: 그렇죠.
0: 네.
1: 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왜 플라멩고 출 때 캐스터네치를 착착착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2: 네.
1: 캐스터
2: 타악기 소리 같아.
1: 타악기 타악기 소리까지 갔습니다.
0: 보통은 이렇게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네. 약간 날카롭게 들려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은은하고 정말로 아이들이 살짝 누르는 캐스터네치.
1: 맞아요.
0: 네. 그런 느낌. 찝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1: 그리고 처마 밑에 달아둔 그
0: 풍경
1: 같기도 네. 하고.

0: 아무튼 키링 하나로 여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0686 쓰시는 카페님, 전 키링 별론데, 근데 소리랑 모양이랑 이렇게 유혹적인 키링은 처음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도발적인 키링이요.
1: 네.
0: 우리 카페님들이 이렇게 사연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방향숙님 사연에서도 이래도 나의 안 가질 거야? 이렇게 이제 키링이 얘기한다고. 맞습니다. 예쁜 엽서 보내주시면 키링에 한 발짝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1545 쓰시는 카페인님. 무리하는 시인님들, 카페인 여러분, 전에 읽어줬던 시 2구 하나 생각나시죠? 문제는 체온 조절 능력이라는데 폭염에 업시키세요.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에 건강 꼭 챙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아, 정말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약간 지금, 안부 묻고, 이렇게 건강하셔야 합니다. 얘기하면서 지내는 정말 여름의 절정인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더워서 어제 한 정말로 꼴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15분 걸었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서
0: 네.
1: 아 그냥 자꾸 어떤 주변 역사, 지하철역으로 도망치게 되더라고요.
0: 아, 어디 실내로, 뭔가
1: 네.
0: 그늘이 있는 곳으로.
1: 그러니까 뭔가 괜히 물건 고르는 척 하면서 어디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0: 네, 같은 마음이죠, 뭐.
1: 네.
0: 그쵸.
1: 저도 여행 가서 더워서 혼났습니다.
0: 그게 조금 찬바람을 기대하시고, 강원도
1: 그쵸.
0: 가셨는데, 그쵸?
1: 예, 강원도 내륙 지방으로 갔는데, 너무 더웠어요. 예,
0: 아.
1: 양산 꼭 쓰고 다녔는데도, 예.
0: 네. 그렇군요. 우리 그러나 우리 시간 여행과 함께 하다 보면
1: 네.
0: 네, 더위를 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요거 하나만 소개할게요. 신수아 님이 이 키링 소리 물에서 막 건져낸 조약돌 소리
1: 오,
0: 같았어요.
1: 그렇네요. 그렇네.
0: 무슨 우리 백일장 같아요. 이 키링 소리가
1: 와,
0: 뭐로 들리는지에 대한 얘기가
1: 네.
0: 지금 한없이 막 갑니다. 자, 오늘은 우리 90년대를 80년.
1: 80년대. 네.
0: 제가
1: 시간을 앞서 가시려고.
0: 그러네요. 80년대를 두다니. 오늘 선곡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년대 여행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저 언제 왜 90년대 가려고 그랬죠? 네. 80년대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혁씨님이 골라오신 작품부터
1: 네.
0: 보겠습니다.
1: 이륭 시인의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작품을 가져왔고요. 이건 82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보시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데, 갑자기 나를 떠난 아버지와 좀 낯설긴 한데, 나무를, 등나무를 오르는 꽃게? 의 모습을 겹쳐두고
0: 오,
1: 있어요. 오늘 제가 개 시를 2개 가져왔거든요.
0: 네,
1: 일부러.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개는 꽃게입니다.
0: 아,
1: 네.
0: 그렇군요. 오늘 상혁씨님 개인적으로는 또개 특집으로 준비하신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그쵸? 자, 꽃게부터 그럼 일단 만나볼게요.
1: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륭. 몇해 전에 아버지는 바다 밖으로 등나무 하나를 심어 놓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물놀이 가신지도 몰랐다. 나는 어둠이 내릴 때마다 물을 주며 등나무를 키웠다. 등나무 그늘에는 늘 꽃게 한 마리가 놀다 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꽃게는 그의 머리 위로 등나무 가지가 휘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등나무는 휘어지면서도 더욱 가지와 잎을 피워갔고, 어둠은 등나무가 휘어지기 전에도 이미 내려와 있었다. 겨울에 등나무 아래에는 잎이 없어도 살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한다. 꽃게는 그동안의 포근하고 아늑했던 방을 버리고,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던 등나무 뿌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가장 맑은 눈빛으로 그 위로 올라간다. 등나무, 등나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그늘을 가진 나의 등나무, 내 아버지의 등만큼이나 굽어버린 넝쿨이며 길 잃은 꽃게 한 마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그 이듬해였다. 해와 달의 가장 밝은 생각처럼, 그것이 물인 것처럼.

0: 들국화의 여기가 띄워드렸습니다. 1986년 발표된 곡입니다. 이문재 외 5인의 동인지 시운동에 수록된 이륭의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1: 네, 이산하 시인인데 이산하 시인이 첫 번째 가장 처음에 썼던 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륭. 그래서 이 이륭에 대한 얘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필명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싶으시면은 그 문학 동네 포에지에서 복간한 시집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언제 적걸 복간했냐면 99년에 나온 시집을 복간한 거예요. 근데 99년, 이건 82년에 출간했는데 99년에서야 첫 시집에 실린 것이죠.
0: 아, 그러네요.
1: 네. 그러니까 최초 발표는 제가 이제 이 시운동이라는 잡 책, 무크지라고 할수 있죠. 동인지이면서도 비정기적 간행물이니까.

0: 조쿠지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5권이랑 시운동 3권을 갖고 있는데
1: 네.
0: 이 잡지, 이 동인지를 통해서 또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1: 네. 와, 그런데 지금 저 이렇게
2: 책이. 네.
1: 보이셨잖아요. 약간 작정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0: 대결.
1: 네. 소현 시인님이 이제 얼마 주고 책을 샀느냐, 그 시집이 얼마였던 시절에 산 것이다 하면서.
0: 그 가격에는 안될것 같긴 한데,
1: 네. 굉장히 오래된
0: 2,500원.
1: 역사,
0: 2,500원.
1: 역사가 느껴지는
0: 네.
1: 그 아우라가 있는데요.
0: 제가
1: 지금
0: 이거를
1: 시집.
0: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동안 처음에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그냥 헌책방 같은 데 가면 시라고 적혀 있고 약간 누리끼리한 책은 그냥 집기도 했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그때 잡은 게 시운동 5랑 이게 3권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게 집에 있어서 들추어 보다가 이 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1: 근데 시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2: 그죠.
1: 엉뚱한 느낌도
2: 예,
1: 들고.
2: 작법이 완전히 다르죠.
1: 지난주에 우리
0: 그러니까요.
1: 70년대였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
2: 네, 맞아요. 특히 80년대에 저 시운동 동인의 시들이
1: 네.
2: 특히나 엄청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다니고 처음 대학에 가서 습작하고
1: 네.
2: 그럴 때 시운동 동인은 거의 교과서였던 것 같아요.
1: 시운동
2: 네.
1: 동이네.
0: 저 밖에서 이렇게
2: 작품들이.
0: 잠깐 소현 시인님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1: 네.
0: 이걸 갖고 있지만 전혀 맥락을 모르거든요. 시운동에 대해서
2: 네.
0: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경청하고 들어왔습니다.
1: 그 당시에 교과서였다고 하니까 문학 청년들의
2: 너무 아는
1: 마음을
2: 척을 하고
1: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저는 이 시가 너무 좋았던 게이 꽃게의 의미가 우리가 보통
1: 네.
0: 뭐 꽃게는 아버지야 이렇게 규정할 수 없게 처음에는 이제 등나무가 아버지로 형상화되는 것 같긴 한데,
1: 아버지가 심고 떠났으니까,
0: 네.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꽃게가 그 돌아온 아버지의 어떤 형상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버지가 은근히 이렇게 돌아오는.
1: 네.
0: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그 등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꽃게를 보여주면서 집을 버리고 그 꽃게가 또이 시를 쓰는 화자, 말하는 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처럼 또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꽃게가 정말 엉뚱하기도 하고, 저는 어느 면에서는 등나무, 바닷가에 심은 등나무가 있고, 거기에 꽃게가 타고 올라가는 이 이미지는 제가 다른 시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2: 그죠.
0: 매우 생경한
1: 네.
0: 이미지였습니다.
1: 시가 아니라 저는 어떤 소설, 어떤 책에서도 이
2: 네.
1: 이미지는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0: 네.
2: 이게 상상력으로 빚어낸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저는 그냥 가장 쉽게는 정말 본 거예요. 우연히 등나무를 타고 올라간 꽃게를
1: 네.
2: 치러 안쓸수 없었을 것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2: 같아요.
1: 뭐라도 써야 되는
2: 네.
1: 거죠.
2: 그랬을 때 이렇게 쓴다고? 그게 놀라운 거죠.
1: 그러면 지금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끝났는데, 우리
0: 네.
1: 입으로 건너가서 이 꽃게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울림의 회상 준비했습니다. 멀리 가시지 말고 입으로 함께 건너가서 이시 이륭의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서초구에는 조금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서초 프렌데디 스쿨. 프렌드에 데디를 더한 이름으로 친구 같은 아버지를 지향하는 초보 아빠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로 수업이 열립니다. 갓난아기 아빠는 베이비 마사지 하는 걸 배우고 꼬마아이 아빠는 아이와 함께 과학 실험 놀이를 하거나 템플스테이를 떠나는 시기죠. 수업 만족도는 당연히 최상. 새로 신청을 받을 때마다 금세 인원이 찬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부모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오늘은 80년대 작품들 만나고 있습니다. 김신타 님이요. 산울림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2부로 건너왔잖아요. 회상 띄워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80년대가 바로 얼마 전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밑줄 그으시고 따라 부르시면서 이게 82년 발표된 노래였는데 회상은 워낙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1: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산울림 노래 들으면 나오면 그리고 뭔가 그 들국화 노래도 가끔 나오고 하면은
0: 네.
1: 소연 시인님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나에게는 그런 밴드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별로 없더라고요. 015B 정도 생각나기는 하는데
0: 015B는 그래도
1: 네 그래도 저도 떠올릴 수 나오면 있는? 하는 그런 밴드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네. 언젠가 우리 수뇌부 들으셨죠? 우리 북카페 상혁 시인님 015B를 얘기하셨습니다. 네.
1: 네. 네.

0: 부끄럽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닌데.
1: 아니, 그, 우리
0: 네.
1: 함께 나누는 것 좋잖아요. 누가 좋아하는 노래 함께
0: 네.
1: 나누는 게
0: 그렇죠.
1: 좋잖아요.
0: 전에 이소라 음악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2: 네, 이제 밴드 약간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팀 그룹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1: 015 그룹.
2: 떠오르는 그룹이 좀 없어서
1: 아.
2: 당황하다가 하나 떠올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1: 카페인인데 우리 상혁 씨님 취향에 딱 좋을 것 같은 밴드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추천도 받겠습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인님, 앞서 우리 만났던 이륭 시인의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들으시고, 개에 관한 시는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원조 개 시인님이 계시는군요 하셨습니다.
2: 아, 저도 이 꽃게가 너무 인상적이어서요. 꽃게를 꼭 찾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개랑 관련된 시를 찾고 싶어가지고 막 찾다가 저도 떠오른 또 시가 있었어요.
1: 네.
2: 그만큼 이 꽃게 이미지가 정말로 개를 잘안 쓰잖아요. 멍멍하는 개는 많이
1: 그쵸,
2: 쓰는데.
1: 네.
2: 그래서 정말 좀 눈에 띄는 한번 뭔가 그 개에 대한 이 시를 읽으셨으면 읽기 어려운 소재인 것 같습니다.
1: 그 진짜 등나무와 꽃게를 연결시킨 것은
2: 네.
1: 읽기 어려울 것 같아요. 8405 쓰신 카페인님,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 연이 있는데, 그 앞에도 꽃게는 한번더 이렇게 강조해서 또한번 얘기하면서
2: 네.
1: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지금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까? 꽃게는 현실과 비현실을 이어주는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2: 네,
1: 해본다고.
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에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신 걸로 나오지만
1: 네.
2: 꽃게를 통해서 그냥 아버지를 계속 떠올리는 등나무를 통해서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그러네. 그리고 나의 등나무, 내 아버지의 등,
2: 네,
1: 이렇게 연결한 것들도
2: 그렇죠.
1: 자연스럽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겹쳐두게 만들잖아요.
2: 네.
1: 유영주님은 등나무에 붙은 꽃게도 그림이 그려지는 시라고
2: 네.
1: 하셨네요.
2: 그러니까 요 꽃게 등나무 너무 인상적이고 이 시인 같은 경우는 이산하 시인 같은 경우는 이첫 시집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간됐어요. 문학동네 포에지로. 그래서 그 복간된 시 제목이 제가 존재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시인데 그게 잘못 나간 제목이 있었던 존재의 놀이라는 시집을 찾으시면 이 시를 찾으실 수 있는데
1: 네.
2: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알려드리면은 99년에 처음으로 나왔을 때의 제목은 천둥 같은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천둥 같은 그리움을 찾으셔도 이 시를 읽으실 수 있고 그리고 복간된 존재의 놀이를 찾으셔도 이 시를 읽으실 수 있고 시운동 5집을 찾으셔도 이 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1: 만날 길이 좀 여러 갈래 있네요.
2: 네.
1: 그쵸? 네. 그러네요. 근데 지금 다 판매가
2: 네,
1: 되고
2: 마지막
1: 있는 거예요.
2: 이제 복간된 존재의 놀이는 문학동네 포에지에서 복간을 해서 판매를
1: 네.
2: 하고 있으니까 저도 거기서 이제 본문을 또 확인할 수
1: 가장
2: 있었습니다.
1: 최근 것인 거죠.
2: 네.
1: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연 시인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0: 네. 시운동 동인처럼 그 80년대가 유독 동인들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1: 와.
0: 아마 문예지도 별로 없었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우리 한국 문학에서 중요했던 창비라든가 문학과 지성사 같은 문예지들이 약간 쉬고 있었던 휴관이었던 그런
1: 네.
0: 시절이기도 하고 하니까 시인들이 발표할 지면이 없어서 동인지로 이제 발표를 하고 동인지로 등단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0: 그러던 시대에 국시라는 동인이 하나 있었어요.
1: 국시?
0: 네네. 국시는 멤버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1: 네.
0: 그 특히나 그 동인지가 약간 얇게 이렇게 그 뭔가 간단하게 제본을 해서
1: 네.
0: 인사동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가는 카페 같은데 비치해 놓고 무가지로 판매도 하고
1: 네.
0: 뭐 굉장히 저렴하게 사갈 수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되게 독특한 그 동인이었는데 그 동인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
1: 네.
0: 고민을 하다가 엄승화라는 시인의 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1: 그러네. 우리 진짜 80년대 넘어오자마자 이 동인 활동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또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른 것
0: 그쵸, 좀
1: 같아요. 네.
0: 자유롭죠. 이게 사실 시인들끼리 죽이 맞으면은 뭐 등단 절차나 이런 거 를좀 초월해가지고 그렇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신기한 시인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말려 올린 입술은 입맞춤 한 적이 없나? 노래를 못하는 그대가 나는 좋다. 비가 내릴 때 누군가의 잔치, 독한 술을 마실 때, 그러면 그대는 참으로 열심히 노래한다. 꼭 혼자만 아는 노래, 발 장단이 어렵지. 토끼풀만 먹고 사는 것 같다. 어쩌면 그렇게 머뭇거릴까. 눈 감고 깊은 입맞춤은 내가 해드리리.

0: 너에게 띄워드렸습니다. 뭔가 이 음악 끝에 이 사연을 읽어야 할것 같아요. 9110 쓰시는 카페이님이 정말 이 집 북카페는 우주 최고의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우주 최고의 방송에서 김광석의 너에게 들으셨고요. 그 전에 낭독해주신 시는 시집 온다는 사람에 수록된 엄승화 시인의 음치였습니다. 아, 이 느낌 굉장히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주셨던 시들하고도 또 느낌이 달라요.
1: 그죠. 완전 다르죠.
0: 네.
1: 엄승화 시인의 시 세계가 그때도 다른 시인들의 시하고 다른 어떤 맑음이 있었어요. 그걸 저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시집 온다는 사람을 지금도 가끔씩, 뭐, 그때 내가 뭐가 그렇게 좋았지? 하면서 펴봐요. 요번에도 요거 옮기느라고
0: 네.
1: 펴보면서, 그래, 이래서 좋았구나 하면서, 뭔가 이국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0: 네.
1: 면도 있고, 현실의 그림자가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현실을 완전히 벗어난 상상된 이야기는 아니고 매우 뚜렷하게 우리가 감각할
0: 그렇죠.
1: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아무튼, 엄승화 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면 그거에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시편들을 써왔던 것 같아요.
0: 네. 그 중에서 또이 음치를 고르신 거잖아요.
1: 네, 이 시가 그 시집에서 거의 제일 짧고,
0: 아.
1: 그런데 저는 이 시가 그렇게 좋아요.
0: 아니, 이게 참 묘하죠. 이 시가 마치 사람 같아요. 이
2: 그러니까.
0: 음치라는 사람 같아요. 나는 음치가 왜 좋지?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1: 아,
0: 음치의 매력이
1: 그러네요.
0: 뭐지?
1: 네, 맞아요. 그런
0: 그런 것들?
1: 느낌이에요. 네.
2: 예전에는 그 술자리들이 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선배 시인들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하고 있으면 이름으로만 들었던, 그러니까 다른 뭐 시인들 얘기하면서도 또 엄승화 시인이라는 이름을 같이 듣고,
0: 네.
2: 아, 그런 시인이 있었구나라고만 생각했던 시인들을 실제로 이제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저도 이거 지금 적어놨거든요. 이 온다는 사람 구매해야 된다라고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요걸 들으면서 음치라고 좀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0: 네.
2: 저도 아, 요게 왜 좋을까를 자꾸 생각해보면서 어디를 유독 잘 썼나? 아니면 어디 전환이 되게 멋진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냥 감수성이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2: 아 그냥 이 언어 자체와 생각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계속
0: 맞아요.
2: 들여다보게 되는 시인 듯해요.
1: 맞아요.
2: 그냥 음치를 보통 볼 때는 이제 싫어하고 시끄럽고 뭐이 정도 그린다거나 아니면 투박하다 뭐이 정도 느낌으로 그릴 것 같은데 이 정말로 관찰한 듯한 이 느낌.
0: 그렇죠.
2: 네. 그리고 말려 올린 입술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그 사람이 노래할 때 발장단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너무 노래가 뭔가 혼자만 아는 노래를 막 불러버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걸 미워하거나 아 시끄럽다라고 말하지
0: 네.
2: 않고 그 사람을 지그시 관찰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0: 맞아요.
2: 시였어요.
0: 그 관찰한 느낌이 드는 음치를 우리도 또 지금 관찰하고
2: 네.
0: 있고, 사실 이첫 시작이 얼마나 순직해야 음이
2: 음이 틀릴까?
0: 틀릴까 이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처음은 이 욕인가 싶다가 이 뭐지 싶다가 말려 올린 입술은 입맞춤 한 적이 없나 이러니까 지금 내가 관찰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1: 네.
0: 음치 이 주인공으로서도 노래를 못하는 그대가 나는 좋다 이 돌직구 고백을 하면서 토끼풀만 먹고 사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재밌죠.
2: 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요게 말려 올린 입술은 입맞춤한 적이 없나, 그러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약간 우리가 순진함이나 아름다운 사람을 그릴 때 보통은 아주 편하게 떠올리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람이 되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거나 첫사랑에 순박한 태도를 보이거나.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음치를 보면은 사랑도 모르고 정말 음치인 사람.
0: 네.
2: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그냥 순박하게 토끼풀 먹고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0: 그쵸.
2: 느껴져서 더 순박해
0: 그
2: 보이거든요.
0: 열심히 부르고,
2: 네, 열심히
1: 그쵸.
2: 부리고
1: 네,
2: 부르고.
1: 열심히 부르는 게 포인트죠.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전 이것도 좋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2연에서 비가 내릴 때 누군가의 잔치에 독한 술을 마실 때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나열이 돼 있는데, 비가 내릴 때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2: 그러니까요.
0: 누군가의 잔치에서 부를 수도 있겠죠.
1: 네.
0: 누구도 시켰을 것 같진 않지만 또 모르죠. 도가니수를 마실 때도 가능할 것 같은데 비가 내릴 때도 이렇게.
1: 네, 이게 80년대 낭만.
2: 네.
0: 아, 그 느낌.

0: 많이 있죠. 예.
1: 아, 이거 너무 재밌는 게 방금 이 비가 내릴 때 누군가의 잔치 독한 술을 마실 때를 세 가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0: 네.
1: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0: 한 가지
1: 한 가지
0: 상황.
1: 상황으로 읽었는데,
0: 아,
1: 아, 근데
0: 나도 분리해서.
1: 오히려 세 가지 상황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다. 이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0: 아,
1: 정말로.
0: 그래요? 네. 아마 자주 있었던 풍경은 누군가가 새 시집을 내고, 그걸 축하해 준다고 인사동에 뭐 어떤 그런 소주집이나 막걸리집에
2: 그쵸.
0: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2: 그렇죠.
0: 밖엔 비는 오고 그러고 있는 중이 아닐까
2: 이게
0: 싶습니다.
2: 다 만날 수도 있고
1: 네.
2: 각각일 수도
1: 두
2: 있고.
1: 개만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두 가지만.
2: 네, 좋습니다. 아, 정충장님, 음치와 순수함 잘 어울리는 속성이군요. 머뭇거림에 또 밑줄
1: 네.
2: 그으셨고요. 네, 아마 이시 가지고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은희, 이정란이 함께한 곡, 문득 스쳐간 어느 겨울 저녁에, 1985년 곡입니다.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122 쓰시는 카페이님은 지금 엄승화 시인의 음치 들으시면서 음치 1인으로서 음치를 따스하게 봐주는 시점에 감사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음치 고백이 많아요.
1: 네. 아, 사랑인데 이건 사랑이긴 한데 저는 음치 저도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이 아니어서 잘 네. 부르는 걸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좋게 봐주면 한번 열심히 불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0: 네. 아, 그럼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근데 이게 좀 지금 많은 카페님들이 음치를 따스하게 봐주는 시점 여기에 지금 밑줄을 긋고 음치 고백이 지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음치여서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거였을까요? 그걸 좀 짚고 가야 되지 않아요? 사실.
1: 그냥 제가 노래를 부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0: 아, 왜 갑자기 돼?
2: 둘 다였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음치라는 사실이 너무 사랑스러울 수도
0: 그렇죠.
2: 있겠죠.
0: 그렇죠. 네.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정직하게 네, 부르는 네. 것이 좋았을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막 뜯어보고 싶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은희님, 음치라 생각하며 네, 음치 얘기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합창단에 열심히 다닙니다. 많이 연습하면 나을 거라 생각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음치가 꽤 긍정적으로 들리네요. 네. 네. 네.
1: 정말 좋은 시 아닙니까? 합창단에 있는 음치 카페인 분들에게도 네. 희망을 주는 시입니다.
0: 아, 그럼요. 그리고 신민호님은 앞서 우리 이륭 네. 시인의 시 꽃게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들으시면서 지금 유럽에 계시거든요. 거기서 지금 유럽의 새벽 시간에 지금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겁니다. 발달장애인 아들이 유럽 욕실에서 사고를 쳐서 청소하는 중에 상혁 시인님이 읽어주신 그 꽃게 시 낭독과 아버지의 등딱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 아들과 매년 여행을 하면서 이 아이를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항상 고민인데 이제는 성년이 되기 직전에 아이를 씻기며 제 등도 딱딱해지는 느낌이네요. 시집 복간 정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가 마음에 훅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죠.
1: 아이고 그 어떻게 뭐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얹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시집이 잠시나마 아 약간은 이런 마음을 가진 시가 있고 거기에서 잠깐의 위로를 받으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복간된 책으로도 네. 만나셔도 될 것 같고요. 543에 쓰시는 카페인님 김선화님이신데요. 윤고은의 북카페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북카페를 알게 돼서 근무 중에도 자꾸 기웃거리게 되네요. 재방할 때 잘 들으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알게 되니까 자꾸 지금 근무 중에도 기웃거리신다고 하셨는데 선화님만 그러신 거 아닐 거예요. 지금 머리카락 사이로 이어폰 딱 이렇게 숨겨가지고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영님, 박주영님, 제 남편이 음치인데 저는 그 부분은 싫어요. 흐흐, 저는 절대 음감이라서. 라고 하셔서. 네, 여러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고받게 됐습니다. 네, 이제는 상혁 시님이 골라오신 그 다음 작품도 보겠습니다. 네,
1: 제가 꽃게 시를 읽다가, 아, 내가 어디선가 계시를 하나 더 읽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포에지 문학동네 포에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뒤지기 시작했는데 아 꽤 오랜 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 시를 찾아냈거든요. 근데 시집 그 페이지를 보니까 1990년대에 발간된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제 마음속에 분명히 이 시는 90년대 3월에 발간됐으니까 시 발표 시기는 80년대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0: 왜냐하면
1: 제가 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개의 시가 머리에 남았고 겨우 찾아낸 시였는데 80년대 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았거든요. 네. 제가 그런데 어쨌든 약간은 빗나가긴 했지만 실제로 발표 시기는 80년대가 맞으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방개 우리는 이제 바닷가에서 흔히 보는 그 작은 개예요. 쌀개라고도 불리는 아주 작은 개인데 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개.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개에 대한 이야기고 요 작은 옆으로 기는 개가 엄마 개가 있고 아기 개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엄마 개가 기어가면서 자기 뒤를 쫓아오는 아기 개. 어린 개, 자식 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0: 네.
1: 시입니다.
0: 좋습니다. 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강계 전연옥. 가까운 어디쯤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서해의 아이들은 달밤에도 귀가 밝으니 질척이는 갯벌 속에 신발 소리 남기지 말고 가끔 뒤돌아보며 네 흐린 그림자도 데려와야지. 따라오려니 마음 놓고 가다 보면 믿는 만큼 세상은 썰물처럼 냉혹하여 이 엄마는 가끔 빈 갯벌에 서서 쓸쓸했단다. 그래도 소시적에는 겁없이 저녁 산보도 했었다만 이제 귀밑머리를 스치는 무심한 바람결에도 쉽사리 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어느 곁에 내 머리 위에도 잔설이 내렸나 보구나. 아들아, 그래도 난 행복하단다. 보기보다 아늑한 우리의 뻘밭 속 집이며 평범한 이웃들의 쭉정이 같은 생활도 작은 질서와 사랑을 이루고 있으니 말이다. 너와 나 비록 때깔 고운 꽃게는 아니지만 태어나 위만 쳐다보고 산다면 제 아무리 용왕의 하랩이라도 모가지 배겨나지 못할 것이니. 그런데 얘야, 넌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듣는 척 묵묵한 모습으로 내 뒤를 쫓아오고 있지만 거친 물결로 다져진 내 눈을 속이지는 못하지. 눈치만 파랗게 살았다고 너는 비웃겠지만 무티라는 곳 열길 물속보다 더 오묘해. 대낮에도 검은 안경, 당달 봉사되어 아는 길도 모르는 척 공손히 물어가야 하니 해가 기울어 떠나온 서해 바다 생각나. 살캉살캉 집게 손가락으로 그리움을 잘라낸들 어느 누가 진솔이 귀 기울여 줄까마는. 아들아, 그래도 여기는 몸도 마음도 데울 곳 많아. 망둥이, 개지렁이, 밉살 맞은 꼴뚜기도 모두 다 우리가 될 수 있는 소꿉친구이니 가고 싶은 무릴랑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너와 난 우로 좌로 때로는 비스듬히 빈 갯벌을 헤매다 보면 갸냘픈 다리에 흰살 오르는 날이 오겠지. 그렇게 그렇게 옆으로만 걷다 보면 우리에겐 앞으로 걷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겠지.

0: 조동진의 예야 작은 아이야 띄워드렸습니다. 1985년 발표된 곡이었고요. 문학동네에서 펴낸 시집 불란서 영화처럼에 담긴 전현옥 시인의 시 방개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 개가 들어간 시두 편을 골라 오신 건데 둘다 부모와 또 자식 간의
1: 네,
0: 관계를
1: 그러니까요.
0: 다루고 있다는 것도
1: 그리고 꽃게도 여기 등장하죠.
0: 네, 부러워하잖아요.
1: 네.
0: 때깔 고운 꽃게라고.
1: 아까 이 시를 읽으면서 아까 그 유럽에서 발달장애 아이와 가 계시다는 네,
0: 신민호님,
1: 자꾸
0: 네.
1: 사연을 떠올리면서 저도 읽게 되었어요. 자꾸 기억이 남는데 요 방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혼자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되는 아이죠. 이
0: 그쵸.
1: 뒤에 따라오는 아이는 아직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여기 또 재밌는 곳이, 무치라는 곳은 열길 물속보다 더 오묘하다라는 부분도
0: 네.
1: 나오고, 서해 아이들은 귀가 밝아서 아이들에게 잡히면 개가 큰 해를 당하니까 몰래 걸어야 하는 자신의 어떤 사정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어려서 그런 무서움 같은 건잘 모르고
0: 네.
1: 그냥 잘 듣지 않는 것 같거든요.
0: 그쵸.
1: 엄마에게 어떤 충고를, 아이 또뭐 뻔한 말씀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조곤조곤 끝까지 말하는 이 마음이 뭔지 좀 이해가 많이 가는 시이기도 했습니다.
0: 어떠셨나요, 소연 씨님은?
2: 네, 저 처음 보는 시고요. 그 뒤에 그렇게 옆으로만 걷다 보면 우리에겐 앞으로 걷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겠지라고 말할 때, 아, 이 말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가 아니라
0: 네.
2: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이 모든 앞에 서사들 때문에 느껴져가지고 그게 좀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저한테는.
0: 네,
2: 그리고
0: 감동으로.
2: 예, 그리고 80년대 시인들의 시들을 보면은 뭔가 이 세상이 냉혹하고 믿을 게못 되고 뭔가 음흉하고 그런 광포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막연하게 그 공포에 놓여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들의 시에는 이 세상이 뭐 믿을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0: 네.
2: 그뭐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가 뭔지 모르겠어서 내가 속고 있는 것 같아서 공포스럽다 이런 인식은 없잖아요.
0: 그렇죠.
2: 예,
0: 좀 달라요.
1: 냉혹하고 좀 쓸쓸하고 이런 느낌인데 정확하게 80년대 상황을 잘 말해주는 단어 아닌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동인지 중심의 시대였다고 아까 소연 씨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때 이제 문학가지 성사 같은 경우도 폐간됐고 이름이 또
2: 휴가, 예.
1: 바뀌어서 다시 문학가 사회로 다시 나오기도
0: 네, 그쵸,
1: 했으니까 그
0: 맞아요.
1: 잡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또 읽으면 아 요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도 또 마지막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 불행과 되게 절망적인 상황과 희망이 되게 비슷하게 또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0: 그쵸, 네.
1: 앞으로 걷다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옆으로만 걸었지만 그게 앞으로 걷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또 시의 멋진 부분 아닌가 싶어요. 항상
0: 맞아요.
1: 우울하고 절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절망에 또 빠져서 거기서 막 허우적대는 시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읽을 때.
0: 진짜 빈 갯벌을 헤매다 보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빈 갯벌을 헤맬 때도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게이 시를 만난 이후로는 가냘픈 다리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흰살 오르는 날이 올 테니까. 좀
1: 네,
0: 그려보면서.
1: 흰살 오르는
0: 표현이
1: 네.
0: 재밌어요,
2: 네,
0: 사실.
2: 맞아요.
1: 그래서 요 유머러스함도 너무 좋죠. 갸냘픈 다리에 흰살 오르는 날이 오겠지라고
0: 그런
1: 하고 이
0: 것들도.
1: 꽃게 부러워하는
0: 태어나 위만 쳐다보고 산다면 제 아무리 용왕의 하랩이라도 모가지 배겨나지 못할
2: 네,
0: 것이다.
2: 그쵸.
0: 약간
2: 약간 위트가
0: 해학적인,
2: 있어요.
0: 맞아요.
1: 네.
0: 그런 느낌들이 좀
1: 그러니까 다
0: 있기도
1: 높은
0: 하고.
1: 것만 보고 살 수는 없고 자족해야
0: 맞습니다.
1: 된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재밌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0: 김현자님도 너무 근사한 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음 작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셨어요.
2: 네, 이창기 시인의 시집에서 골라왔는데요. 이창기 시인이 활동을 왕성하게 한 시인은 아니지만 등장하고 첫 시집을 내는 그 무렵에는 아주 센세이션하게
0: 네.
2: 사람들에게 영향도 많이 끼쳤고 주목도 많이 받았던 그런 시인이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특징이 80년대에 이런 시를 쓴다고 하는 그런 면이 좀 있는데, 80년대는 좀 민중문학이라는 게 따로
0: 네.
2: 있어가지고, 그 현실 참여적인 그런 시를 쓰는 시인들이 따로 존재하고, 그 나머지들을, 그러니까 시운동 동인이라든가 이런 동인들을 순수시를 쓴다, 이렇게
0: 그렇게.
2: 말하고, 냈고, 그 호명 자체를 싫어하면서도 쓰고, 뭐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0: 네.
2: 그러니까 그걸 넘나드는 시인에 속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 빽빽하게 등장하지만 그 언어 실험하는 그런 실험적인 문학적 사명도 놓치지 않고
0: 네.
2: 있고, 그래서 되게 묘한 위치에 있는 그런 시인이어서 많은 비평가들이 특히 다루면서 사랑해줬던 그런 시인으로 기억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가 파문이듯 이창기. 1.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견디세요. 소주 반 병과 약간의 안주, 오이 한 조각과 새소리 노련한 안전을 말이 말이 아니라는 말의 처지와 아버지가 아기라는 사무침을 치약 냄새 나는 위통을 벗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토하세요. 일기를 외쳐대듯 어제도 내일도 이해되지 않는 황홀함, 역력한 울음이 오래도록 숨어서 날이

새도록 깊어지는 밤, 무릎, 물렁뼈, 불굴의 묘. 2. 절벽을 밀면서 엿장수가 가고 있어요. 무던 가위 소리에 절벽이 점점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어요. 주위의 나뭇잎들도 반씩 잘라져요. 솟고 있는 거예요. 잘린 부분마다 온통 낙인이 찍혀 있어요. 기념 우표처럼 새살 버릇이지만 이미 사랑도 새살 버릇이지만 3. 파란 불은 가시고 노란 물은 돌아가시고 빨간 불은 서시고 숨쉬고 마치고 느끼고 묻고 따오고 알 줄이고 하는 표와 할 말 없음 표, 웃긴 표, 조용한 표, 구속시킨 표, 자유스러운 표, 술 취한 표, 춤추기 표, 잠자기 표, 헤어진 표, 겉돌기 표, 박수친 표, 말속임 표 등의 아직 탈옥하지 않은 표들을 함께 살게 하자 우리 말속의 쌍소리처럼 영원하게 살게 하자 아 살게 하자 정식형 불빛도 없는 열십자 복판에 나도 섰소 4. 내 이름이 황인종으로 위장한 나를 의심하지 않듯 나무는 개처럼 자라고 나는 입사용 이력서의 위 사실과 틀림없이 자거나 깨어 있으며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우는 자세를 취하며 잠을 자면 눈을 감아야 하는 줄 아는 종종 병신 같은 나를 김 회장님의 친구이면서도 눈꽃만큼도 의심할 줄 모른다. 5. 사람들이 살아가는 순간에도 TV 드라마처럼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헤어지거나 사랑할 때 또는 복통이 일거나 현기증이 날 때도 그에 어울리는 색깔의 음악이 유유히 흘러나왔으면 좋겠다. 거짓말처럼 사는 우리가 파문이듯.

0: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이창기 시인의 시집 꿈에도 별은 찬밥처럼에 수록된 시 우리가 파문이듯 만나봤습니다. 와, 오, 앞서 이렇게 해주신 설명
1: 네.
0: 덕분에 더 이 시가 어떤 느낌인지를 좀 가늠하기가 좋았어요.
1: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성복 시인, 황지우 시인을 나란히 놓고 보면은
0: 네.
1: 이 시집은 89년도에 출간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 이후테니까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작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그냥 이런 것도 자동 기술법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비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문장들을 내가 정돈하지 않는다라는 거랑 그 정돈하지 않음 속에서 오히려 존재 언어의 존재랑 살아가는 일의 존재 그 자체를 좀 형상화를 그 균열감 있게 한다는
0: 네.
1: 거 이런 거랑 뭐 저는 자유스러운 표, 술 취한 표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에는 엄청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었던 기억이
0: 재밌죠.
1: 읽으니까 나더라고요. 지금도 재밌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뭐 구속됨이 없이 이야기하는
0: 네.
1: 그런 면들 이런 것들이 참 멋있었어요.
0: 어떠셨나요?
2: 네, 저는 처음 보는 시여서 우선은 너무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0: 네.
2: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80년대 시가 아무리 뭔가 자유롭고 이제 현대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그런 게 있는데도 그 안에서 누구의 영향이 뭐 느껴지긴 하지만 매우 자유롭다는
1: 그쵸.
2: 느낌이 들어요.
1: 네.
2: 그 이 숫자를 붙이면서 나아가고 있고 그 제목은 우리가 파문이듯이라고 명확하게 좀 집어주고 있거든요.

0: 근데 되게 엄청나게 큰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자유롭게 놀고 있는 시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틀이 없는 것도 아닌데 틀 안에서 충분히 자유로운 시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실은 항상 쓰고 싶어 하는 시이기도 하죠. 자유롭지 않은데 자유로운, 틀도 있는데 자유로운 시.
1: 맞아요.
0: 이런 시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넘어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싶은 부분도, 절벽을 밀면서 엿장수가 가고 있고 무던 가위 소리에 절벽이 점점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너무
1: 그죠.
0: 재밌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할말 없음표, 자유스러움표, 술 취함표가 지금 봐도 엄청나게 저는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보통 이거 한세개 쓰고 말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쭉 밀고 나가서.
0: 기어이 이걸 정말로 한 10개 넘게 써버리는 이 시인의 어떤 힘도 좀 배울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 저는 지금 그게 이제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숨 쉬고 마치고 느끼고 묻고 따오고 말 줄이고 하는 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부호들을 딱 이렇게 나열을 하다가 할말 없음, 웃김, 조용함 쭉 나가는데 약간 이게 이제 89년도라고 하셨나요? 이 시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모티콘들 이제 다양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막 떠오르기도 하면서,
2: 그러네요.
1: 약간 이게 이 시인이 만약에 지금 이 시를 쓰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와서 우리가 주고받은 메시지 속에 마치 문장 부호처럼, 저는 가끔 문장 부호를 생략하고 그런 걸 찍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또, 자유로운 기술을 할수 있을까가 궁금해질 정도.
2: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좀 재밌네요, 이 부분이.
2: 좀 앞서 나간 그
1: 그러니까요.
2: 예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1: 지금 다 있잖아요.
2: 예.
1: 박수침표,
2: 예.
1: 춤추기표, 이게 다 있단
0: 맞아요.
1: 말이에요. 잠자기표. 네.
0: 저는 4번에 이것도 어떤 왜 썼을까라고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절벽을 밀면서 엿장수가 나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그냥
1: 네.
0: 제 나름으로는 큰 리어커 같은 걸 끌거나 아니면은 뭐 커다란 뭐 상자를 배에 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생활을 밀고 가는 절벽 같은 생활을 밀고 간다 이렇게 느껴지는 구절도 있었던 반면에
1: 네.
0: 그냥 좋았던 곳은 나무가 개처럼 자란다라는 부분은 사실 나무가 어떻게 개처럼 자라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아래 입사용 이력서의 위 사실과 틀림없이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약간 어떤 내가 생활에 어쨌든 생활 때문에 비굴해야 하는 순간들, 내가
1: 그쵸.
0: 나를 그냥 낱낱이 밝혀야 하는 순간들 하고 그냥 나무가 개처럼 자란다. 이 부분이 잘 어울려서 굳이 뭐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거나 이게 뭐지라고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냥 쓱 읽고 좋아했던 또 구절도 있었습니다.
1: 맞아요. 여기에 나무의 개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0: 네.
1: 우리
0: 그렇죠.
1: 오늘
0: 옆으로
1: 얘기하는
0: 가는
1: 예,
0: 개가
1: 맞아요.
0: 아니라.
1: 맞아요. 최유하님, 지난 것은 옛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말로 세상 힙하네요. 아, 힙하다라는 말 뭔지 알겠습니다. 이 시를 보니까. 그리고 지금 5번의 내용도 굉장히 많은 카페님들 사연에 등장하는데요. 지금 18677신 카페님도 뭔가 매일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섬뜩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존재한테는 인간들의 희로애락이 드라마 같을까요?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순간에도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2: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다니지 않을까요?
1: 오히려 듣지 않기 위해서?
2: 아니요, 그 음악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저는 특히 자전거 탈때꼭 음악을 듣는데,
1: 아, 그때
2: 그러면,
1: 기분이 다르죠?
2: 그쵸, 배경음악 깔리는 거죠,
1: 맞아요,
2: 정말.
1: 맞아요. 전혀 상관없는 두 사람이 저기 서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두 사람 연인이거든요. 제 음악
2: 그쵸,
1: 들으면서 이렇게
0: 그쵸,
1: 보겠어요.
0: 그쵸, 그쵸. 예.
1: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음악 선곡할 수 있나요? 이게 살아가는 순간의 음악이
0: 저는 이게 어떤 느낌도 들었냐면은, 우리가 대단히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 혹은 거짓말을 할 때, 꾸구궁, 뭐 이런 음악이 나와버리면, 김이 빠지잖아요. 그게 진짜 거짓말 같거든요, 그 상황이. 내가 비극을 겪고 있는
2: 맞아요.
0: 것도, 그걸 아예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껏 거짓말을 하고 파문으로 남는 이 삶이 또한 번의 거짓이 되는 것이죠. 아, 거짓 안에서 거짓을 하는 거니까.
1: 그쵸. 이런 연극처럼. 건,
0: 괜찮지 그쵸, 않을까? 그쵸.
2: 연극처럼.
1: 아,
2: 네.
1: 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지금 이 많은 왜 자유로운지 알겠어요. 되게 이 생각의 그 범위가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이게 다 우리가 파문이듯이라는 시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2: 네. 그리고 삶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에 농담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만 농담을 하고. 네.

0: 하는 게 아니라 그 대목이 그 묘하게 이렇게 뭐 음악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말맛도 구사를 하면서 조금
1: 네.
0: 날카로운 듯, 유쾌한 듯 그런 느낌을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 시도 좀 찾아보고 싶으면 이 꿈에도 별은 찬밥처럼 요 시집을 찾으면 되겠죠?
0: 네. 절판되어 있더라고요.
1: 아,
2: 어디선가
1: 네.
2: 찾을 수 있겠지요?
1: 어디선가.
2: 네.
1: 그 절판이라는 결말
2: 네.
1: 마저도 뭔가 어울려요, 사실 여기에.
0: 네.
1: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80년대 작품들 이렇게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준비된 곡을 다 듣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대화 너무
2: 아,
1: 많은
2: 정말
1: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2: 70년대 이후 80년대는 확실히
1: 다르죠.
2: 다 너무 달라서 훨씬 재밌게 찾고 있고, 아, 이 부분이 어느 누구에게 영향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1: 우리 다음 주에는 90년대로 가는
0: 네.
1: 거잖아요. 90년대도 할말 많지 않나요?
0: 그렇죠. 90년대 저도 90년대 첫 시집을 낸 사람이거든요.
1: 어, 이제 드디어
2: 네.
1: 우리의 시대로
0: 저의 시대인
1: 가네요.
0: 거죠.
1: 어,
0: 예.
1: 맞아요. 소현시님.
2: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1: 왜요?
2: 왜냐하면 90년대 이제 시집을 내셨으면 그 당시에 그 동료 시인들, 아, 안타까웠던 시인들도 다 아실 텐데 기억이
0: 그쵸.
2: 생생하실 텐데.
0: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하죠.
1: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시를 골라오실까가 기대됩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한영애가 부른 여울목 띄워드릴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 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0: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1: 다시 한번 박수로 신님 맞이해서 네네 오늘
2: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으니까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0: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3: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4: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의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차갑고 때로는 오싹한 음악으로 플리를 채웠습니다. 지금이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죠. 폭염 경보도 너무 자주 발효돼서 무덤덤해지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야외로 나가면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들어서 지구온난화, 기후위기가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음악으로 체감온도를 조금 낮춰드리는 서늘한 음악. 오늘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프로즌 겨울왕국 1, 2편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데미 로바토의 Let It Go, 스페인 가수 다비드 비스발의 Into the Unknown의 스페니쉬 버전 Mucho Más Allá 두 곡으로 출발합니다.

8월 9일 일요일의 세계막기행은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 1, 2편의 주제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두 곡 모두 뮤지컬 배우 이디나 멘젤의 목소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데미 로바토 버전의 Let It Go 그리고 스페인어 더빙판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겨울왕국 2의 노래 Into the Unknown의 스페니쉬 버전 Mucho Más Allá 다비드 비스발의 노래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서늘한 음악. 이번에는 북유럽으로 떠납니다. 먼저 방금 전에 들었던 Into the Unknown, 영화 오리지널 버전에서 이디나 멘젤과 함께 노래한 노르웨이 가수 오로라의 노래입니다. 겨울왕국 2의 주제가 이후로 세계적인 가수로 도약한 오로라. 신비로운 요정 같은 목소리로 일렉트로닉 음악을 들려주는 뮤지션인데요. 오로라의 2019년 곡 The River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아이슬란드 대자연의 서늘함 속에서 서정적인 위안과 처연한 감성을 담은 노래를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죠. 아우스게이르의 디르이드다슨, 침묵 속의 영광, 영어 히트곡 In the Silence의 아이슬란더 버전입니다. 차가운 북유럽 감성의 노래 두 곡 함께 하시죠.

북유럽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노르웨이 가수 오로라의 The River, 이어진 곡 아이슬란드 가수 아우스게이르의 디리드다슨 침묵 속의 영광이었습니다. 서늘한 음악 들려드리고 있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겨울 올림픽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1968년 프랑스 그르노블 동계올림픽의 기록 영화 트레주 엉퐁스, 프랑스에서의 13일인데요. 영화 남과 여의 콤비죠. 클로드 룰루슈 감독이 연출하고 프란시스 레가 음악을 작곡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얀 연인들이란 제목으로 소개된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에서 타이틀곡 트레주 엉퐁스, 프랑스에서의 13일 골랐고요. 이어서 1988년 캐나다 캘거리 동계올림픽의 오피셜 음악, 데이비드 포스터의 윈터게임까지 겨울 올림픽 음악 두 곡 들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겨울 올림픽 관련 음악이었죠. 드라마 겨울연가의 삽입곡으로도 사용됐던 프란시스 레이의 하얀 연인들, Treasure Enfance, 프랑스에서 13일 먼저 들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FM 음악 프로그램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는 곡입니다. 데이빗 포스터의 Winter Games, 1988년 캐나다 캘거리 동계올림픽 오피셜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서늘한 음악.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좀더 오싹한 느낌이 드는 공포 영화의 음악입니다. 마이크 올드필드의 Tubular Bells. 무한 반복되는 연주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긴장감을 주는데요. 악령에 사로잡힌 소녀와 이 소녀를 구하기 위한 가톨릭 신부들의 구마의식이 극한의 공포를 준 1973년 영화 엑소시스트에 사용되면서 영화만큼이나 큰 화제를 모았던 음악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괴함으로 점철된 시리즈였죠.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트윈 픽스 사운드트랙에서 안젤로 바달라멘티가 작곡하고 보컬리스트 줄리 크루스가 노래한 Falling. 어떻게 해서도 악몽에서 깨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음산한 두려움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두곡 들어보시죠.

공포 영화의 음악으로 사용된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마이크 올드필드의 Tubular Bells, 영화 엑소시스트의 음악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트윈픽스 시리즈에 나왔던 안젤로 바달라멘티의 음악 Falling, 보컬 피처링의 줄리 크루스였습니다. 세 명 플레이리스트 서늘한 음악, 이번에는 프랑스 노래입니다. 음산하고 기묘한 이미지가 연상되는 음악을 많이 발표했던 밀레네 파메르의 1986년 곡인데요. 샤를 보들레르의 시 로클루즈, 괴종시계를 노랫말로 한 노래가 있습니다.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시가 어떤 시인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보들레르의 시 괴종시계는 시간의 흐름과 죽음에 대한 신의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괴종시계의 소리를 통해 삶의 유한함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상기시키며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해석을 음미하면서 음악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음유시인으로 불리는 싱어송라이터 장 루이 뮤라의 1991년 샹송 골드락 크레모랑인데요. 프랑스의 지명이라고 하네요. 프랑스 중부에 있는 산길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흐린 날 혹은 해가 진 후에 아무도 없는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걷는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두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음산한 분위기의 프랑스 노래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밀레네 파메르의 로클루즈 괴종시계였고요. 이어진 곡장 리뮤라의 골드락 크레모랑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아이슬란드 밴드 시규어로스의 호피폴라였습니다. 이제 세계 음악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새 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세계 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음의 플레이리스트 오늘 준비한 마지막 서늘한 음악은 레이먼드 브릭스의 파스텔 톤 단편 애니메이션 더 스노우맨의 주제가입니다. 하워드 블레이크 작곡의 워킹 인 디 에어, 보이 소프라노 피터 오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송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0: 따뜻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0: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2: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0: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1번어 이은미
4: 쇼타입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카보베르데이의 세자리아 에보라가 부르는 마라수 파란바다입니다. 카보베르데이의 역사와 함께한 망향과 서름의 노래인 모르나, 이 모르나의 여왕 세자리아 에보라의 1991년 발표곡입니다. 동명의 세 번째 앨범 수록곡인데요. 프랑스에서 명성을 얻게 된 결정적인 앨범이죠. 억압과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난 후 타향사리의 슬픔과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카보베르데 특유의 정서인 소다지를 대표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아, 바다요. 널 처음 본 바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고향 땅을 적셔주는 널 보았는데, 나의 어머니를 지켜주는 널 보았는데, 아, 바다요. 세월은 흐르고 해가 뜨고 달이 진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도 나 여전히 고향에서 먼 곳에 남아있구나. 아, 바다요. 파란 바다요. 잔잔히 일렁여다오. 보름달로 내가 가는 길을 비추어다오. 작은 상비센치, 내가 나고 자란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마리사 몬치, 카보베르데의 세사리아 에보라가 함께 부르는 이도시 모헤르 누말, 바다에서 죽으면 달콤하겠구나 입니다. 포르투갈어권을 대표하는 이 두 디바가 함께 노래합니다. 일명 바다의 부처, 바다 노래의 아버지. 도리바우 카이미의 1941년 발표곡이 바로 원곡인데요. 노랫말은 브라질의 소설가 조르지오 아마두가 썼다고 하네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 뱃사람의 넋을 달래며 그의 죽음을 아름다운 설화로 만든 노래. 함께 감상하시죠. 바다에서 죽으면 달콤하겠구나. 초록빛 바닷물에 잠겨 죽으면 달콤하겠구나. 밤이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밤은 내게 슬픔이 되었다. 돌아온 쪽배기엔 아무도 없었다. 그 밤은 내게 슬픔이 되었다. 쪽배는 밤에 떠났고 새벽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잘생긴 배사람은 바다 인어를 따라갔다. 그는 물에서 죽었다. 물의 여신 이에망자의 무릎이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토킹뉴가 부르는 우 가데르누 공책입니다. 뮤지션 토킹뉴와 무딩뉴가 함께 쓴 곡, 1983년 첫 선을 보였죠. 노랫말도 노래만큼이나 유명한데요. 제목은 공책. 이 공책은 이 노래의 화자입니다. 일기장을 은유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신을 택한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어른이 될 때까지 늘 함께하며 비밀을 공유하고 슬픔을 덜어주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Sou eu que vou ser seu amigo, vou lhe dar abrigo se você quiser. Quando surgirem seus primeiros 널 변함없이 따를 누군가가 있다면 나야. 네가 처음 낙서를 하는 순간에도 네가 ABC를 또박또박 쓰며 공부할 때도 내가 있을 거야. 네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도 난 너의 곁에 있을 거야. 집, 산, 하늘에 뜬 구름 두 조각, 종이 맨 위에서 방긋 웃는 해를 그려봐.

너의 짝꿍이 될 누군가가 있다면 나야. 너의 고민을 내게 나눠줘. 시험을 볼 때도 너의 곁을 지킬게. 네가 흘린 눈물이 나의 종이 위에 뚝뚝 떨어질 때 나는 너의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가 될게. 그래, 너의 친구가 되어서 언제든 네가 원하고 너만 아는 은신처가 될게. 언젠가 네가 고운 숙녀로 자라기 시작할 때, 너의 인생이 회전목마처럼 돌아가기 시작할 때 넌 내게서 페이지를 찢어내기도 하겠지. 걱정 마. 네가 내 종이에 고백한 어떤 것도 난 누구도 보지 못하게 보관할 거야. 인생은 언제나 앞만 보고 달려가고 우리에겐 막을 도리가 없지. 그래도 하나만 부탁할게. 날 잊었다고 해도 너의 마음속 한구석에 날 내버려 두진 말아줘.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질베르토 질 그리고 토킹 유가 함께하는 다르지 앵 이따포앙, 이따포앙의 오후입니다. 낡은 수영복 차림으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며 하루를 보내 눈앞엔 아득하니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바다가 허공에는 무지개가 띠처럼 걸쳐져 있어 도리바우 까이미 광장에 이를 즈음 몸이 나른하게 늘어질 거야. 그럴 때는 고리버들로 짠 자리에 누워 코코넛 과즙도 마셔 이따포항에서 오후를 즐겨 이따포항에서 타오른 햇빛에 몸을 적셔 이따포항에서 바다 소리에 귀 기울여봐 이따포항에서 사랑의 미라를 속삭여 바다가 선포하네 이제껏 본 적 없는 푸른빛을 선사하겠다고 까샤샤 럼주보다 더 달콤한 맛을 알려주겠다고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을 보고 있으니까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정이 떠오르네 자전하는 지구의 움직임이 느껴져 이윽고 밤이 불러낸 바람이 선선한 기운으로 몸을 감싸고 코코넛 숲에서 하루의 소식을 소곤소곤 전해주네 어제도 내일도 없이 시간을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도도 구두뉴가 부르는

Maledetto Sogno, 저주받은 꿈입니다. 싱송나 또토쿠두뇨, 예, 1981년 작품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속였을지 모른다고, 이러다 다른 남자에게 가버릴지 모른다고, 악몽. 제대로 이 제목대로라면 저주받은 꿈에 시달리는 한 남자의 독백이죠. 진실을 알게 되면 미련 없이 떠날 거다 라고 다짐합니다. 뒤돌아 다시 찾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슬픈 거는 자신의 깊고 넓은 사랑을 그 대상, 그 사람은 끝내 알지 못할 거다라는 예감이죠. 낭독하겠습니다. 그 저주받은 꿈이 날 깨워 당신 없는 현실로 데려다 놓는다면 내가 유일하게 믿는 친구 녀석이 당신은 지금껏 날 농락한 거라고 말한다면 난 믿지 않을 거야. 차라리 내 꿈을 불태워버릴 거야. 내가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라면 그제야 나는 꿈에서 깨어나 고통을 느끼겠지. 그리고 당신을 미워하게 되겠지.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내 곁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면, 만약 다른 남자가 당신을 안고 날 완전히 잊게 만든다면 난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을 찾지 않을 거다. 그건 아니지. 큰 소리로 외치며 떠날 거야. 당신은 끝내 알지 못하겠지. 당신으로 인해 병이 들 수도 죽을지도 모르는 내 아픔을 당신은 끝내 알지 못하겠지. 당신이 내던져버린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당신을 미칠 만큼 사랑하면서도 또 그만큼 미워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당신은 끝내 알지 못하겠지.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마르코 아르마니가 부르는 엘라 비타, 이게 삶이야 입니다. 83년에 발표한 인생 창가. 2017년 루카 과다니노 감독의 영화 Call Me By Your Name 사운드트랙에 수록되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해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인생 창가라고는 했지만 아픔과 그늘을 잊은 창가는 아니고요. 햇빛, 자전거, 여름에 생동하는 이미지를 거치며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그 동력은 이 부서진 채 계속 굴러가며 시간을 과거로 놓아주는 회전목마에서 오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네 환한 미소가 아름다워 태양에게서 훔쳐온 따뜻한 빗줄기 같아 네가 걸친 옷은 따뜻한 바람 같아 나는 꽃잎을 엮어 만든 양말을 상상할 거야 들판과 대나무 숲에서 전해오는 물기 어린 향기 넓은 거리와 많은 사람들 매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게 인생이야 쉼없이 돌아가는 회전 목마 낡고 부서진 채 나아가며 과거를 놓아주는 시간들 이게 인생이야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길 거야 세계의 계절을 여름으로 채우는 거야 내 곁에 있어줘 자전거를 타고 지난 시간들 꼭대기에 이르기 위해 힘껏 페달을 밟았지 산속에는 가짜 나무들이 햇빛이 나눠주는 온기를 빼앗아갔지 이게 삶이야 쉼없이 돌아가는 회전목마 낡고 부서진 채 나아가며 과거를 잃어버리는 시간들 이게 인생이야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길 거야 세계의 계절을 여름으로 채우는 거야 내 곁에 있어줘 지금처럼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아드리아노 젤렌타노가 부르는 Buonasera Signorina, 잘 자요 아가씨입니다. 역사가 좀 된 곡이네요. 1956년 이탈리아계 미국의 재즈 트럼페터인 그리고 일명 킹 오브 더 스윙어스라는 별명의 스윙왕 루이즈 프리마가 처음 발표했고요. 2년이 지나 1958년에는 이탈리아어로 번안한 버전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 이탈리아 스윙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수 아드리아노 젤렌타노의 버전은 1963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수많은 스타들, 예로 미나나 지미 폰타나의 버전도 재해석도 발표가 됐죠. 원곡자인 루이스 프리마의 버전에는 아주 부드러운 이른바 크루닝 스타일의 보컬을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아드리아노 젤렌타노의 버전, 아시다시피 젤렌타노답게 쾌활하고 능청맞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를 배경으로, 오 아름다운 밤이야 아가씨, 자러 가야지. 나폴리에도 밤인사를 구할 시간이지. 그런데 아쉬워, 진짜. 시간을 초월한 달님이 지중해를 환히 비추는 이런 밤. 잘자, 혹은 잘자, 라고 속삭이고, 진짜로 자러 가다니. 그게 말이 되나? 그래도 내일 아침에 또 만나. 같이 산책하자고. 저 산들이 파도치는 모래밭과 만나는 곳에서 말이지. 천천히 걷다가 보면 작은 보석 가게 하나가 나올 거야.

나오거든. 거기서 내가 당신 손가락에 꼭 맞는 결혼 반지를 꼭 사줄게. 그때까진 이 한마디로 좀 때워야지 뭐. 사랑해, 잘자 내 사랑. 자, 키스해야지. 키스해줘야지. 그래, 잘자 내 사랑.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곡은 브라질의 엘리스 헤지나가 부르는 노이스브라라 노이스브라카, 왼쪽으로 투스텝, 오른쪽으로 투스텝입니다. 제목부터 설명드리면은 브라질 사교춤의 기본 스텝을 가리키는 표현이라죠. 엘리스 헤지나의 1974년 앨범 엘리스 수록곡으로 주앙 보슈코가 곡을 썼고요. 노랫말은 아우질 블랑이 썼습니다. 참고로 편곡과 피아노 연주는 당시 엘리스 헤지나의 남편이었던 세자르 까마르구 마리아누가 맡았습니다. 노랫말의 화자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댄스클럽에서 춤을 췄던 기억을 매우 아프게 회고하죠.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춤을 췄지만 이후 그는 매몰차게 떠났고, 화자에게 남은 건 그날의 기억을 서럽게 곱씹는 것뿐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영혼 속 찬바람을 느끼며 당신에게 춤을 청했지. 당신의 목소리가 곱은

내 영혼을 달래줄 것 같았어. 왼쪽으로 투스텝, 오른쪽으로 투스텝. 말을 안 듣는 내 심장은 봉고보다 더 세차게 뛰었지. 마라카스보다 더 심하게 흔들렸고, 사랑 때문에 리듬이 다 꼬였어. 머리는 계속 빙글빙글 돌았지. 빙글빙글 돌며 춤추는 어떤 커플도 내 머리처럼 빠르게 돌지 못했고, 당신에게서 풍기는 치자꽃 향수는, 아니야, 더는 말 안 할래. 묻지 마. 내 목을 스치는 당신의 손, 당신의 부드러운 등, 그 후로 공허하게 이어지던 나의 밤을 어른어른 채웠지. 당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 그와 참 어울리는 귀걸이와 목걸이, 반창고를 붙인 당신의 발 뒤꿈치. 오늘 나는 과라나 소다수를 섞은 위스키에 빠져 죽으려고 해. 귓가를 간지리는 당신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네. 왼쪽으로 투스텝, 오른쪽으로 투스텝. 당신이 저버린 거야. 내 심장 속 당신에게 품었던 희망을 당신이 두고 떠난 거다. 내 심장 속 한때 당신에게 품었던 희망을 당신이 모조리 저버린 거야.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 함께 들어볼 노래는 프랑스의 프랑스와즈 아르디가 부르는 Ma jeunesse faucon, 내 청춘이 떠나가네 입니다. Nous n'irons plus au bois La chanson du poète Le refrain 내 청춘이 떠나가네 흘러가는 시를 따라서 하나의 운율에서 다음번 운율을 따라 내 청춘이 떠나가네 이젠 말라버린 샘터에서 천천히 멀어져가네 버들가지를 잘라내는 사람들이 스무해 내 시간을 거둬들이고 있네 내 청춘이 떠나가네 기타의 선율을 따라 흘러 흘러서 말없이 그리고 가만히 내 품을 벗어나 먼 바다를 향해 흘러 흘러가는데 그 머리칼엔 스무해 나의 청춘이 피운 꽃이 꽂혀 있는데 우리 이젠 그 숲을 찾지 않겠지 이렇게 가을이 오고 있으니 난 봄을 기다릴 거야 권태의 꽃잎을 한 장 한 장 뜯어내면서 하지만 봄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내 심장이 바들바들 떨고 있다면 밤이 내려앉고 있기 때문이네 우리 더는 그 숲을 찾지 않겠지 함께 그곳을 가는 일도 없겠지 내 청춘이 떠나가고 있네 당신의 발걸음 그 리듬을 따라서 행여 당신은 알고 있을까 내 청춘은 고스란히 당신을 닮아 있음을 하지만 당신은 알지 못하겠지 당신은 알지 못하겠지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3: Traditional Korean homes had a space called 사랑방.
2: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3: The 사랑방 was where guests or neighbors get a chat and relax.
2: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3: Welcome to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Come on in and make yourselves at home.
4: Welcome, I'm Camden, the host of this 사랑방.
5: This is Makaya, the co-host, and...
6: Hello, we are Lunate, the fifth generation boy group and the icon of youth.
7: Yeah!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마켐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네, 먼저 한국이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1: 레기!
0: 아비겔 테일러 06님께서 캠디막디 안녕. 야간 근무 끝나고 방금 집에 왔어요. 지금은 스킨케어 하면서 라디오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파이팅!
1: 예, yeah, 네, 스킨케어 중요하죠.
0: 네, 네, 중요하죠.
1: 스킨케어. 그리고 우리 레어카이브님께서 8월이다! 우리 재밌게 보내자 하트라고 하셨는데 아, 8월도 네. 행복한 한 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또 앤디어 로즈님께서 루네이트 여러분 오늘

0: 우리 DJ들과 함께 멋진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1: 예! 맞습니다.
0: 네, 오늘 첫 곡으로 Sneakers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의 주인공들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1: Please welcome the K-pop Super Rookies, Lunate Full of Youthful Energy.
2: 둘, 셋,
3: Love it us.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입니다.
0: 예! 네, 한 분씩 개인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루네이트에서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진수라고 합니다.
1: 예! 리더!
5: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에서 축구 도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입니다.
1: 오, 축구돌이.
6: 오, 와우.
1: 예.
6: Soccer, 오케이.
7: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에서 메인 댄서를 담당하고 있는 준우입니다.
1: 오, 예.
8: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의 기둥 카엘입니다.
1: 오, 야. 기둥!
9: 기둥!
1: He is the pillar of Lunate! 기둥입니다.
6: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아, 이번에 또 한층 업그레이드된 청량 에너지로 돌아온 루네이트인데요. 아, 또 이 진수 씨랑 카엘 씨가 스페셜 DJ를 또 2024년에
4: 그렇죠.
1: 한다고 들었어요. 와우, 오마가, welcome back.
6: Thank you.
1: Yes. 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이돌 한국어에 돌아온 소감 혹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4: 아니,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너무 기대하고 왔는데, 네. 아, 역대급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즐겁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0: 아, 너무 좋네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카일 씨도 그러면 소감.
8: 일단, 네. 왔는데 정말 가족 같은 네. 분위기로 이렇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1: 형.
8: 진짜 재밌는 하루 보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 좋습니다.
0: 네, 우리 먼저 한국인들에게 또 루네이트의 팀명 뜻과 또 우리 팀의 매력은 이거다! 이렇게 소개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4: 아, 일단 저희 팀 루네이트의 팀명 뜻은 네.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히는 달빛을 품은 소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팀의 뭐 매력이라고 하면은 이 네. 빛나는 달빛처럼 저희의 빛나는 화합이 또 저희 팀의 매력이 아닐까.
1: 오,
6: 잘하죠.
0: 또 리더가 봤을 때 딱 화합이 좋나요?
4: 굉장합니다. 아. 이 화합이 안 맞는 것까지 정말 매력적이에요.
0: 아. 어떻게 좀 리더 말을 좀 잘 들어주는 편인가요?
4: 아, 잘 들어주죠.
1: 방금 되게 홈쇼핑 같았어요.
0: 잘 들어주시죠.
4: 장난 아니에요.
0: 제가 또 올해가 데뷔 3년 차라고 들었는데요. 데뷔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우리
0: 이한 씨.
5: 아, 저요.
0: 네.
5: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네. 아, 저는 이제 카일 씨의 비주얼.
0: 어떻게 달라졌나요? 데뷔 때랑.
5: 아, 좀 더. 데뷔 때는 조금 화장을 네. 조금 진하게 했던 편이었는데. 아.
0: 네.
5: 화장을 덜어내고 나서부터 네. 뭔가 얼굴이 더 잘생긴 그 얼굴이 아. 좀 더 많이 보여지게 되는.
1: 아. 맞아. 약간 드라마에 나올 상이에요.
5: 그죠?
6: 무슨 네. 설마 나올 것 같아요.
0: 최근에 그 드라마 봤는데.
1: 봤어요?
6: 아,
1: 봤어요?
6: 맞구나!
1: 봤어요? 또 봤어요?
5: 김부장 봤어요?
6: 아, 맞아.
1: 아, 어쩐지 낯이 익더라고요.
6: 김부장 방송
0: 무조건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이거 하기 전에
1: 계속 그랬어요. 네.
6: 아,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보니까.
1: 아, 진짜. 아, 이게 확실히 감사합니다. 실물이 더 좋네. 네.
0: 아, 감사합니다. 네.
1: 너무 좋습니다.
0: 어쨌든 화장을 덜어낼수록 잘생김.
1: 네.
0: 아, 그게 찐 잘생긴 거 아시죠?
8: 아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6: That's real, bro.
1: 자, 그러면 루네이트 현재 숙소 생활 중인가요?
6: 그럼요.
5: 네, 하고 있습니다.
1: 다 같이 one house.
6: Yeah. Yeah.
0: Yeah. 어떻게 방배정
6: is like what? It's like 저랑 진성이랑 같이 쓰고 있고요.
1: Oh, two people, okay.
6: Yeah. 그리고 저희 two people 다 two people이긴 한데.
1: 두.
6: 예. 지금 이한이는 쿠마라는 멤버랑 같이 쓰고 있고요.
0: 네, 네.
6: 카이 형은 이제 유마라는 형과 유마. 같이 쓰고 있습니다.
1: 쿠마, 유마.
6: Yeah.
1: Yeah.
6: I like that.
1: 좋은데요. 아, 어때요? 방 멤버 좀 만족하시나요? 저기서 좀 불평이 있으신 분 여기서 다 말해주시기
6: 바랍니다. 맞아요.
1: 카이 씨.
6: 네, 룸메.
8: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1: 네.
8: 침대 위에서 자꾸 막 과자를 먹고
1: 아 그거는
8: 음식을 먹고 그래가지고
1: 하죠.
8: 네. 조금 옛날부터 거슬리긴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좀 제가 많이 뭐라 해가지고
1: 아 진짜요?
8: 좀 내려와서 먹더라고요.
4: 그래서
8: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1: 다행이네요. 근데 침대에서 과자 먹는 건 좀 아니죠.
0: 그렇죠.
1: 아니죠. 그죠.
0: 벌레 꼬이잖아요.
1: 맞아요. 저희 네. 그러면 캠디한테 맞아요.
6: 아, 맞지 않고요.
1: 네. 자, 그러면 숙소에서 가장 웃긴 멤버, 약간 가장 재밌는 멤버 있으신가요? 우리 준우 씨?
6: 아, 재밌는 네. 멤버. 아, 재밌는 네. 멤버라기보다는 네. 한 명 한 명 각자 너무 다 재밌는데
1: 네. 네.
6: 저희가 사실 숙소를 하면서 가장 즐겨하는 그게 있습니다.
0: 뭐죠? 뭔가요?
6: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러 올라가잖아요.
1: 네. 네.
6: 근데 차에서 타고 내리면은 네. 반대편에 있는 멤버들은 차를 돌아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0: 아, 좋은데요? 저희는 그거 하면 네. 멤버도 삐지잖아요. 아,
1: 그렇죠. 저희 삐져요.
0: 몇 번 그런 적 있거든요.
1: 아, 뭔가 저는 여기서 가장 웃긴 멤버가 되게 카엘 씨일 것 같은데.
2: 오!
3: 저요?
1: 네.
3: 저요.
0: 카엘 씨 그러면 재밌는 약간
3: 썰.
0: 약간 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뭐 숙소에서 재밌었던 일.
1: 숙소에서 저는 재밌지가 않을 텐데.
4: 형의 모습이 좀 재밌긴 해요.
1: 아, 제가 네. 예, 좀 많이 벗고 다녀가지고 제 모습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2: 원래 알고
1: 계시는 거예요?
2: 모르겠습니다.
4: 몰라요? 아, 모를걸요?
1: 예, 일단 제가 좀 많이 벗고 다녀서.
0: 오, 진짜요? 이거 그냥 라이브에.
1: 아, 4년차인데.
0: 전 존중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왜냐면 집이니까 편하게 있어요.
1: 아, 그렇죠. 그건 너무.
3: 그럼요.
0: 뭐 남자들끼리
4: 혼자만 벗고 다니시나요?
2: 아, 지금도 같이 벗고 다닙니다.
1: 이 친구까지.
4: 아, 많이 벗고 다니는데.
0: 자, 네. 벗고 다니는 룸메이트 숙소. 아, 네.
1: 그렇죠.
0: 아, 근데 뭐 보통 남자 숙소가 다 거기서.
4: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네. 여름이니까 또.
0: 맞아, 맞아. 그 에어컨 빵빵하게 해놓고 그 최대한 적게 입으면.
1: 아, 그럼요.
0: 시원합니다.
1: 너무 시원.
5: 멤버스 멤버 분들은 안 벗고 네. 다니시나요?
0: 아, 저희는
1: 이 친구
0: 뭐...
1: 엄청 벗고 다니요.
0: 여기서 공개가 되네요. 네, 저도 한 팀입니다.
5: 네. 오케이, 룸메이트.
2: Let's go.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이게 또 팀워크가 좋긴 하지만 가끔 네. 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럼.
0: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희는 약간 게임 아니면 무조건 형의 말을 따른다. 뭐 그런 게 있나요?
2: 아, 저희는 약간 가위바위보.
0: 오.
2: 특히 가위바위보 많이 하는데 네. 형들이 형들이라고 막 각자의 주장을 막 싸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존중을 해주면서
0: 아. 네.
2: 우리 재밌게 깔끔하게 가위바위보를 하자 하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긴 하지만
0: 네.
2: 형들이 마음에 안 들어 살짝 눈치를 보면서 말하는 편이죠.
0: 아, 진짜요?
2: 그래요.
0: 아, 어느 정도 그게 있긴 하네요. 형들의 네. 파워가
2: 네, 조금 있어야죠.
0: 어느 정도 있어야죠.
2: 그렇죠. 그렇죠.
0: 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 이한 씨가 축구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5: 자, 그렇게 잘 좋아합니다.
0: 아, 좋아해요.
5: 네.
0: 축구 그럼 잘하진 않아요?
5: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니다.
0: 어느 정도요?
1: 제일 좋아하는 않습니다. 축구팀 있으세요?
5: 아, 저 축구팀은 없습니다.
0: 아,
5: 그냥 축구를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0: 네.
5: 지금은 많이 내려놓은
0: 선수.
2: 아, 선수 출신.
5: 네, 저 선수를 했었어요.
0: 아, 진짜요?
5: 네.
2: 일본까지 갔습니다.
0: 포지션이 네. 뭐예요?
5: 포지션은 저
1: 스트라이커?
5: 라이트 윙.
0: 오, 라이트 윙.
2: 오, 라이트 윙.
0: 라이트 윙. 빠른 되게, 곳이잖아요.
1: 그렇죠. 되게 축구 선수랑 잘 어울리세요.
5: 아, 진짜.
0: 네. 약간...
5: 감사합니다.
1: 오늘 머리 스타일도 약간 축구 선수.
5: 아, 그래요?
2: 사카보이.
0: 여기서 헤어밴드만 있으면 되는데.
5: 아, 헤어밴드.
0: 네, 헤어밴드 해 가지고 딱 축구 좋네요. 축구 그럼 멤버들이랑 같이 하세요?
5: 아, 멤버들은 축구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아, 진짜요? 아. 혹시 그러면 아, 준우 씨 농구 좋아하시죠?
2: 아, 저 농구도 좋아하는데.
0: 그렇죠.
2: 축구를 근데 저도 예전에 했었어 가지고.
0: 아, 진짜요?
2: 예전에 유럽 저희 투어 갔었을 때
0: 네.
2: 조그만한 공 사가지고 둘이서 좀 호텔 좀 바깥에서 계속 축구했었습니다.
0: 오~ 네네. 오, 좋다. 저희는 미주 투어를 다녀왔는데 네. 미국을 다녀왔는데 야구 공이랑 오. 글러브를 사서
2: 오.
0: 캐치볼을 했어요.
2: 오~ 오~
0: 네. 승모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그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5: 아, 아~
0: 근데 걔도 원래 축구 출신이에요.
5: 아, 진짜? 오~
0: 네, 레벨은 좋아요. 높지 않은데 지식은 꽤 네. 있을 거예요.
2: 네. 지식 꽤 있어요.
0: 오, 되게 약간 우리 커넥팅 한 게 맞네요. 숙소 뭐 라이프스타일 이런
5: 거.
0: 축구 좋아하는 멤버.
5: 아, 완전 패밀리.
0: 축구
1: 누구나 좋아하지 않나요? 지금
0: 넘어갈게요. 아, 이 얘기를 더 안 할 수는 없죠. 아, 10개월 만에 팬들 곁에 돌아왔다고 하네요. 지난 7월 22일 네 번째 미니 앨범 Off the Grid를 발매하며 힘차게 컴백을 했는데요. Off the Grid.
1: 네.
0: 오, 좋은데요. 자, 그럼 아직 루네이트 신곡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앨범 소개 부탁드릴 건데요. 자, 늘 소개하는 멤버가 누구죠?
2: 지금 여기 없습니다.
1: 지금 여기 없어요.
0: 아, 없어요. 네. 아무나 고르면 좀 랜덤이군요.
2: 그럼요, 그럼요. 네.
0: 그러면 저는 당연히 우리 카엘 씨. 네.
5: 우리 페이크 좋았어요. 네. 페이크 약간 좋았어요.
0: 우리 카엘 씨
1: 좋네 이게.
2: 아, 네,
0: 네 번째 미니 앨범 Off the Grid는 어떤 앨범인가요?
1: 네, 저희 네 번째 미니 앨범 Off the Grid는 정해진 기준과 틀을 벗어나
0: 네.
1: 우리만의 새로운 출발선을 그리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0: 와,
1: 네, 네, 앨범입니다.
5: 앨범이죠.
1: 앨범입니다.
0: 그래서 Off the Grid구나.
1: 그렇습니다.
5: 그렇습니다.
0: 아, 그 떠나서 아, 좋네요. 이게 또 여름의 청춘과 자유의 해방감. 어우, 청춘 스타일.
1: 그렇죠.
2: 맞아,
0: 청춘
2: 맞아,
0: 스타일. 맞아. 항상 청춘 스타일 곡들 많이 내셨죠.
2: 아, 저희 좀 굉장히
1: 그렇죠.
2: 많아요.
1: 네. 또 이번 앨범 준비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나요?
4: 뭐 앨범 준비하면 저희가 이제 또 자유로움을 이번에 추구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각 맞추고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썼었는데
0: 네.
4: 이번에 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1: 아, 그냥 아예 네. 안 맞추고.
4: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근데 나머지가 어느 정도 안 맞추고 해도 맞는 게 나오는데 이제 딱 한 명이
1: 네, 딱 한 명이 누구예요?
4: 굉장한 모습을 한번 보여.

0: 보여주더라고요.
1: 여기 있나요? 아, 여기
2: 와,
1: 있습니다.
2: 여기 오마이갓.
1: 아,
2: 누군 것
3: 혹시 그
2: 같아요?
3: 녹이고 계시는.
1: 네, 아, 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2: 카엘씨?
1: 그렇죠. 또 엄청 자유로운 형이거든요.
3: 네, 얼마나 자유로웠길래.
0: 얼마나 자유로웠길래.
1: 형이 한번 그냥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동작을 배우면은
3: 네.
1: 그대로 추는 게 있는데,
3: 네.
1: 형은 거의 다른 동작을 하는 수준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가지고, 또 안무 창작을 한번더 하는.
3: 아, 한창작
1: 네.
3: 한번 더
1: 레벨업.
3: 하는.
1: 그렇죠.
2: 마음에 안 들었구나.
3: 그렇죠. 네. 어쩐지 아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느낌이었어요.
4: 지금까지 모든 디테일을 제일 이제 많이 안 맞추는.
1: 재창조.
4: 네.
3: 그렇죠.
2: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건가요?
0: 아, 그럼요.
2: 약간
0: 제가
2: 성공하신 편인가요?
0: 멤버들이랑 추구하는 춤 스타일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2: 아, 그래요?
0: 네, 그래가지고 좀 저만 튀는 경향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요번엔 좀 많이 맞추려고
1: 그래서
0: 노력을 했던 것
1: 그걸
0: 같아요.
1: 정리를 해내서 이제 나왔죠, 또.
2: 아.
1: 네.
2: 아.
1: 초반 과정이었습니다, 초반 과정.
2: 근데 안 맞추려고 했을 때좀 멋있었나요? 원래 멋있으면 솔직히 좀 약간
3: 아.
2: 어느 정도 넘어갈 법하잖아요.
3: 그죠, 인정해줘야죠.
2: 멤버들이
0: 근데 뭐 네. 멋있는 것도 있고
2: 네.
0: 별로인 것도 있었어요.
1: 아. 그렇죠. 잘 섞어서 또 만들어냈죠.
0: 아, 잘 섞어서.
3: 좋은 것만 딱 남기고.
0: 그렇죠,
3: 그렇죠.
0: 그렇죠.
3: 그래도 그 센터일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0: 센터일 때는 제가 또 굉장히
2: 날라다니죠.
0: 날라다니죠. 미치죠, 아주.
3: 진짜 아까 공중부양하는 거 제가
0: 아,
3: 봤거든요.
2: 잘하더라고요.
3: 어디서
4: 한 3초 날랐어요.
3: 맞아, 맞아요. 아, 그리고 또 이번에 8월 8일 서울에서 데뷔 첫 단독 팬 콘서트 업존을 개최.
2: 아,
3: 와우. 업존. 또 이 업그레이드랑 네. 약간 연결되는 그거네요.
0: 그렇습니다.
3: 업존. 이번에 어떤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살짝 뭐 스포나 힌트 주실 수 있나요?
0: 또 이번에 팬 콘서트를 또 무료로 하거든요.
3: 오 마이 갓.
0: 무료로 하는데
3: 399?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는 만큼 저희가 또 다양한 무대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3: 네.
0: 지금까지 제가 러베이트한테 보여주지 못했던 무대들을 좀
3: 네.
0: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2: 오. 그럼 저희도 가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아, 진짜 오실래요?
3: 뭐 이게 티켓팅을 해야 돼 아니면 그냥 가면
2: 그냥
3: 되나요?
2: 가도 돼요?
0: 초대를 하면 올 수 있는데
3: 어,
0: 진짜
3: 진짜
0: 오실 거예요?
3: 8월 8일.
2: 어, 8월 8일.
3: 뭐 저희는 되면 가죠.
2: 그렇죠.
3: 아, 8월 8일 저희가 해외에 있네요.
2: 아, 8월 8일만 하시나요?
0: 네.
1: 네. 아, 그럼 유럽으로 갑니다, 저희.
0: 제가 바로 또 가요.
2: 유럽,
0: 유럽. 8월 8일 다음에 네. 바로 유럽으로 네. 가요.
3: 아, 진짜요?
4: 바로 투어 가죠.
3: 아, 그럼 다음에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 좋습니다. 네. 한번.
2: 다음에 하면 언제든지.
0: 아, 네. 그럼요.
3: 이번에 또 러베이트, 또 팬덤명이죠. 러베이트에게 네. 고마운 마음이 항상 클 것 같은데, 팬들에게 들었던 인상 깊은 말이나 기억에 남는 댓글, 아니면 뭐 편지 같은 걸 수도 있죠.
4: 아, 있죠.
3: 있으신가요?
1: 아, 저도 확실히 있는데요. 저희가 네. 또 이제 10개월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3: 네.
1: 되게 저희를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3: 네.
1: 그 동안 근데 팬분들은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시니까.
3: 아, 그쵸.
1: 일단 응원은 해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너희가 얼마나 걸려도 언제 와도 계속 기다리고 있겠다. 계속 응원하고 있겠다라는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3: 네.
1: 제가 또 눈물을 살짝 흘릴 뻔했던
3: 아,
1: 기억이 있습니다.
2: 아, 눈물. 울음이 좀 많으신지.
1: 저는 중학교 3학년 뒤로 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2: 그럼 여기 중에서 지금 울음이 좀 많은 멤버가.
0: 저기
2: 아, 어, 진짜요?
4: 어제도
2: 의외인데요?
0: 진짜 많이 울어요.
4: 자, 뭐 뭐랬어? 전 감성이 좀 풍부한 사람이라.
0: 삐지면 울고.
3: F예요?
4: F예요.
2: 저도 F예요.
4: 아, 진짜요?
2: 네, 네, 저도.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좀 많이 울어요.
4: 최근에 많이 울었어요?
3: 울지 마요.
2: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 보면서 별로 우는 편이 아닌데
3: 네.
2: 요즘 드라마 보면서 좀 울더라고요. 특히 그
1: 김부장 보고 울었어요?
0: 제가 마지막에
2: 저는 너무 그 첫 1화인가 2화 때쯤에
3: 좀 눈부셨죠?
2: 어떤 남학생이
3: 네.
2: 이제 맞은 거예요.
3: 아,
2: 그때 내가 그냥 울었어요. 제가
3: 아,
2: 그냥
3: 그래요?
2: 네, 너무 네 너무
3: 아,
2: 마음이
3: 저는 그때
2: 아파요.
3: 되게 좋았는데 한 대만
2: 아, 재밌네요. 아, 이게 확실히 원래도 카일 씨가 이걸 많이 들으실 텐데 여기서까지 해서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2: 행복하다.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3: 아,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루네이트 멤버들에게 참여 방법 안내 부탁드릴게요.
5: 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 메시지로 참여해주세요.
0: 글로벌 항공이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EBS FM 코리안을 팔로우해주세요. K-POP 비하인드부터 가사 번역, 아이돌 게스트 출연까지 K-POP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이번에는요. 루네이트의 추천곡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선곡 여정은 누군가요?
6: 안녕하세요. 선곡 요정 진수입니다.
3: 오, What's up, 진수. 네, 선곡 요정님,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1: 네, 저는 이번에 한로로의
3: 네.
1: 너와 나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3: 네. 오, 좋아하는 또, 곡이세요?
1: 네, 이 노래를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게
3: 네.
1: 이 노래가 이제 너와 나의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이 내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남을 거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진 곡이어서 우리 러베이트와 항공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였습니다.
3: 오, 좋습니다. 그럼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루네이트 여러분, 아이돌 한국어 편안하게 즐기고 계십니까?
1: 아우, 너무 너무 좋습니다.
0: 허허, 편안한 시간은 이제 그만. 얼쑤, 김세종 가라사대 한국어 시험 시간입니다. 정원
2: 급제요.
3: A few hundred years ago in Korea, if you passed a national exam, you would be doing a 장원급제. And now, it's time for a Korean language test.
0: 네, 오늘의 팀은 앉은 순서대로 칼, 준우 한 팀이고요. 그리고 진수, 이안 한 팀입니다.
1: Yeah.
0: 아, 오늘 퀴즈 이길 자신 있으세요?
4: 그닥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 진짜요? 네.
5: 저희 둘이 한국어를 진짜 못해요.
0: 아, 네. 진짜요? 네.
5: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이거 띄어쓰기나 문법 이제 진수한테 물어보기 맞냐 이렇게 하는데.
0: 아,
5: 그래서 저희 팀이 이렇게 둘이 됐네요.
0: 오케이. 아, 그러면 일단 뭐 예상은 또 진수 이한 팀이 이길 것 같다.
4: 네,
0: 무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자, 그러면 정답을 아시는 분은 또 앉은 자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팀장이 된 칼 또는 진수의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럼 바로 실력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장원 급제요 시작합니다.
1: Let's go.
6: 자, 첫 번째는 초성 문제입니다. 제가 내는 초성을 듣고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0: 정답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록된 단어로 외래어 외국어는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저 라킴등이 선정한 단어를 맞춰야 한다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시옷 비읍은
1: 수박.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단어를 맞춰야 합니다. 자, 문제는 총 5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장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2: 네.
0: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 네.
0: 치읓, 치읓.
2: 더블.
1: 진수.
0: 네, 진수.
2: 초청.
1: 오! 초청!
2: 야, 초청.
1: 틀렸습니다.
3: 가요.
1: 축축.
3: 가해.
1: 진수.
3: 가해.
4: 청춘.
1: 확실합니까?
4: 확실합니다.
2: 오! 나 발라 그랬는데.
1: 또 이번에 또 청춘 컨셉이잖아요.
4: 그렇죠.
1: 아,
4: 네. 확실합니다.
0: 자,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디귿 이응.
1: 디귿 이응.
0: 디귿 이거 힘들지입니다.
1: 진수.
3: 하엘.
1: 도용.
0: 진수.
1: 네?
3: 도용.
1: 도용.
4: 우리랑 관련된 거라.
2: 우리랑 관련된 거.
3: 칼.
1: 칼.
4: DM.
1: 오.
3: DM 도용.
2: 뭐래
1: 뭐
2: 뭐가 있지?
3: 디귿 이응.
2: 준우 두유?
1: 오 마이 갓. No way.
2: 오 마이 갓. 좋습니다.
1: 진수 동요.
2: 동요.
1: 이게 생각보다 단순해요. 아, 요즘 날씨가 너무.
0: 네, 요즘
1: 진수.
3: 진수.
1: 더워.
3: 가을.
1: 더워?
3: 아, 더위?
1: 아, 더워라고 하셨어요.
3: 아,
4: 진수. 더위. 준우 아니고 가을.
0: 아, 더위.
1: 더위.
0: 예.
4: 와. 준우 뭔지 없지.
2: 아, 몰라.
1: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
0: 자, 네. 다음 문제입니다.
5: 지금 있네요.
0: 자, 다음 문제는 세 글자입니다. 자, 비읍, 히읗, 기역.
1: 에?
0: 와우.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읍, 히읗, 기역.
4: 맞아.
1: 우리랑 관련된 거.
2: 이제 번혁희? 아니면
0: 자, 곧 어디 가신다고 들었는데.
1: 뭐 어디 투어를 가셔야 되잖아요.
0: 어디 가셔야 된다고 유럽. 그러는데.
1: 유럽
0: 어떻게 가요?
1: 칼.
3: 비행기.
1: 와.
4: 야, 우리 너무 처참한데? 3대.
2: 자, 뒤에가 있어.
1: 네 번째 질문.
0: 자, 네 번째는 이응, 디귿, 히읗.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1: 칼.
2: 진수.
1: 아니, 손을 그래도 여기 먼저 들었으니까 한 번만 한 번만
2: 진수
1: 진수 팀.
2: 야, 답을 내. 생각하지 말라고.
1: 생각도
3: 안. 칼.
1: 진수.
0: 자, 칼.
1: 칼
4: 올려. 아, 나도 알고.
3: 돌한.
1: 아, 역시.
3: 뭐야?
1: 아쉽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루네이트가 최근에
0: 자 무슨 곡을 들고 왔죠?
4: 무슨 곡을 들고 왔죠? 저희가
1: 진수 운동화.
3: 운동화.
1: 오 마이 갓.
3: 나이스.
4: 맞네.
0: 운동화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네 글자입니다.
4: 오케이. 그럼 2점 주시나요, 혹시?
0: 에이.
1: 일단 1점.
4: 네. 화요일 스니커즈.
2: 진수, 루네이트.
0: 자, 다 네 글자. 기역, 디귿, 히읗, 시옷.
1: 와우.
0: 오? 자, 이거 굉장히 오늘 많이 언급했습니다, 저희가.
2: 감동하죠.
1: 또 칼 씨랑 연관이 있는.
0: 네, 칼 씨랑.
1: 김부, 아닌데, 이거 안 돼. 맞습니다. 거기에 그쪽 맞아요.
4: 뭐예요?
1: 그쪽에서 칼 씨가
0: 뭘 했죠?
1: 칼! 고등학교!
3: 고등학생!
0: 이거를 고등학교라고
4: 그래요? 어디서 나왔는데 갑자기?
1: 고맙고.
0: 좋네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3점 칼 준우 그리고 2점 진수 이한으로 아직 칼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2: 앞서고 있습니다.
0: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래어 표기 문제인데요. 국립국어원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춰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ENCORE는 앙코르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엉코어라고 하죠. 이게 약간 발음이 살짝 달라요. 자, 제가 스펠링을 불러드릴 테니 올바른 한국어 표기를 얘기해주세요. 자, 문제는 총 3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장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3: 예.
0: 네. 오케이. Question number 1. MESSENGER.
3: 카엘.
1: 메시지.
3: 카엘.
1: 진수.
4: 돌아가면서 하시죠, 그래도.
1: 네, 진수.
4: 메시지.
1: 카엘. 네.
2: 아, 아니겠구나.
1: 근데 이게 엔딩이 GER였어요.
3: 진수.
4: GER.
3: 메신저.
4: 자,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3: 카엘 메신저.
4: 아까 카엘 보냈으니까
1: 메신저 아니면 메신저.
3: 메신저.
1: 저?
5: 근데 아까도 저기 두 번씩 우리 또 두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3: 조용해, 조용해.
5: 아, 오케이.
1: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두 번째 질문.

0: 자, 이제부터 그냥 빨리 외치는 팀이 먼저 합니다. 네. TRAMPOLINE.
1: 진수.
2: 진수.
3: 트램펄린.
0: 트램펄린.
3: 펄.
0: 펄?
3: 펄?
4: 칼. 오. 아, 트램 벌리는 줄 알았네.
5: 나이스.
0: 밤마늘의 팔. 오케이, 세 번째 질문. D, E, C, O, R, A, T, I, O, N.
1: 진수.
0: 어, 진수.
3: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0: 틀렸습니다.
5: 너무 틀렸어.
6: 얼마나 틀린 거야?
1: 데코가 아닙니다.
0: 어, 칼. 네.
4: 형이. 데코레이션.
0: 데코레이션.
3: 아, 진짜로?
4: 상황 중에 나 데코레이션입니다.
5: 데코레이션이었어.
6: 데코레이션이었어.
0: 지금 막상 막하예요. 지금 칼 팀이 4점, 진수 팀이 3점인데, 어, 아직 퀴즈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1: 5점이 아닌가?
5: 맞아, 이제 1점이 더 들어가요.
0: 아, 5점이구나.
1: 아, 5점, 5점, 5점, 5점이에요.
0: 아, 네, 5대 3. 아, 이러면 좀 이게 또 차이가 나죠.
5: 네. 어, 저게 6석이 있으니까.
0: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어떻게
5: 쓸 건지 몰라.
0: 다음 퀴즈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1: 네, 마지막입니다.
0: 오케이, let's get it.
1: Let's go. 자, 이번에는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보기를 듣고 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말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동해물과 띄고, 백두산이 띄고, 이런 식인데요. 띄어쓰기에 자신 있는 멤버 혹시 누구 있나요?
4: 저기 바닥편에 앉아있는.
5: 띄어쓰기는 조금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1: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문제는 또 총 3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장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5: 이야, 진수.
1: 진수.
5: 기다려, 뛰고, 온, 뛰고, 음흠. 순간이, 뛰고, 어허. 드디어, 뛰고 찾아왔어요.
0: 오. 원샷 원킬.
1: 야, 너 오, 뭐야?
0: 원샷 원킬.
6: 좀 더 보고 온 거 아니야?
1: 아, 야, 오케이.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준 팬들에게 감사해요.
0: 가해.
1: 가해.
5: 그냥 막 했고.
0: 아니, 어쩌나. 오랜 시간. 아니야, 오랜, 뛰고, 시간 뛰고 함께해 뛰고 어? 준 뛰고 팬들에게 뛰고 감사해요.
4: 와우!
0: 와! 맞아요, 맞아요. 오 마이 갓.
5: 준우나?
1: 뭐야, 어떻게 알았어?
4: 오 마이 갓.
5: 준우가 맞췄다고?
1: 야, 이거 신가?
0: 오케이.
1: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 점수 뒤집기 어떠신가요?
3: 좋습니다.
4: 어, 괜히요?
3: 좋습니다.
4: 이렇게 2점으로 할까요? 뒤집기 2점?
1: 자, 3점. 이번 점수 3점 걸겠습니다. 3점.
0: 아니요, 한 3200점 걸죠.
1: 좋습니다. 멤버, 네. 멤버 괜찮나요?
4: 네, 좋습니다. 네,
1: 아, 오케이,
4: 네.
1: 오케이.
6: 이것만 맞추면 된다.
1: 자,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3: 진수.
1: 자, 칼.
7: 어, 앞으로 칼. 뛰고, 더 뛰고, 좋은 뛰고, 모습을 뛰고, 보여드리고 뛰고 싶어요.
5: 진수! 진수! 너 형이야, 형이야.
3: 앞으로 뛰고, 더 뛰고, 좋은 뛰고, 모습을 뛰고, 보여 뛰고, 드리고 뛰고 싶어요?
5: 아! 예! 오 마이 갓! 뒤집기! 나이스! 7대 6.
0: 오 마이 갓!
4: 잘 먹고 잘 살아.
3: 잘 뛰고, 먹고 뛰고, 잘 뛰고 살아. 와.
0: 근데 이게 항상.
1: 이거 항상.
0: 지고 있는 팀이 마지막 걸 맞춰요.
1: 무조건.
5: 104점이네, 우리.
0: 예. 자.
3: 104점.
0: 이렇게.
3: 너무 처참하다.
0: 이렇게 해서 장원급제의 우승은 진수팀입니다.
4: 17대 2.
1: 야, 네, 우리 또 진팀은 마지막에 어마무시한 벌칙이 있다는 거
0: 어마무시하게
1: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쯤에서 또 잠시 쉬어가기 위해 두 번째 성공요정을 불러보겠습니다. 누구시죠?
8: 어. 안녕, 난 성공요정 이한이야.
0: 안녕. 우리 성공요정님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8: 로이킴 봄이 와도인데요.
0: 요술봉 이제 끄셔도 돼요.
8: 아, 그래요? 끄면 되는 거야?
4: 아주 시끄럽다.
8: 처음이어가지고 몰랐습니다.
0: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8: 아, 제가 또 네. 이번 봄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네. 신곡이거든요.
0: 아, 진짜요?
8: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들었고, 네. 또 보컬 선생님한테 레슨도 네. 개인적으로 받았던 곡이었어요.
0: 아, 그만큼 좋아해서?
8: 네, 진짜 좋아해서.
0: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 로이킴 봄이 와도 듣고 오겠습니다.

0: 나도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건 화려한 무대와 완벽한 모습이 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만큼 그 마음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그거야말로 진짜 멋진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1: 그래서일까요? 이 일에 어울리는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한 리더 진수 씨의 인터뷰가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감동을 전하고 좋은 사람으로 오래오래 기억될 뮤지션을 꿈꾸는 루네이트.
0: 실력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며 달처럼 오래오래 빛날
1: 루네이트의 멋진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다같이 어떻게?
2: 반짝이는 이 순간 모두에게 번지니
0: 스쿨! 네,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오늘은 루네이트의 인터뷰를 읽고 생각해보았는데요.
1: 아, 노래를 잘하는 가수, 아 춤을 잘 추는 가수처럼 어떤 가수가 멋진 가수라고 생각하시나요?
3: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일단 이 춤과 노래 정말 중요한데 이 춤과 노래를 무대에서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수가 정말 멋진 가수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진심. 그렇죠. 그러면 우리 멤버들끼리 좋은 멋있는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 약간 약속 같은 거 한 거 있어요?
3: 저희는 그래도 이제 좀 밝은 분위기의 노래를 요즘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행복을 드리는 느낌의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해.

0: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행복함이 일단 먼저가 아닐까 해서 뭔가 서운한 게 있다 뭐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고 오늘 안에는 모든 걸 끝내고 가자 12시 전까지는 다 해결하자 약간 이런 약속도 예전에 했었습니다.
1: 그럼
2: 진짜요?
1: 약간 무대 전에 그럼 약간 다들 웃자 약간 이런 것도 하나요?
0: 하죠. 저희끼리 또 웃기 위해서 뭐 저희끼리 게임도 하고 뭐 놀고
3: 서로 얼굴 한 번씩 보고 드라마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1: 누가 제일 잘 웃어요 무대에서? 약간 와 너무 예쁘다 그런 생각하는 거 있나요?
0: 예쁘게 웃는다.
1: 네 예쁘게 웃는다.
0: 난거 같긴 한데 아 이게 저는 또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1: 네.
0: 저는 또 이렇게 무대에서 너무 웃는 제 웃으면 눈이 안 보여가지고
1: 아이고.
0: 팬분들이 무대에서 눈좀 뜨라고 너무 웃어가지고
3: 약간 연동돼 있구나.
0: 네. 약간 렌즈를 꼈는데 눈을 네. 감으니까
1: 그냥 강아지 눈웃음.
0: 이렇게 그냥 눈이 감기더라고. 하회 탈 느낌의 웃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
3: 아, 그래도
1: 그게 매력이죠.
0: 그게 그렇죠. 그게 제 매력이에요. 장점이죠. 네.
1: 그게 찐 메이드 인 코리아.
3: 그렇죠. 네.
1: 완전 코리안이잖아요.
3: 그렇죠.
4: 하회 탈.
1: 예. 아 좋네요.
5: 그리고 또 바쁘게 활동하다 보면 힐링할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3: 그렇죠.
5: 에너지 충전하는 나만의 힐링법. 있다면 어떤 건가요?
3: 궁금합니다.
5: 멤버들끼리 좀 같이 힐링을 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각자 따로
3: 각자
5: 네. 각자 어떻게 힐링을 좀 하세요?
3: 뭔가 저로 예를 들면은 네. 저는 예전까지는 되게 집에서 게임을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힐링이었거든요.
1: 네.
3: 근데 이제는 뭔가 여행을 가는 게 힐링인 것 같아요.
1: 네.
3: 제가 영상을 어떤 걸 봤는데 그쵸. 바다 영상이었는데
1: 네.
3: 제가 보면서 쉬는 날이 사실 막 많지가 않다 보니까 요즘은
1: 그렇죠.
3: 근데 제가 이 나이 때 지금 빨리 모든 걸 많은 걸 경험해 보고 싶은데 영상으로 보기보다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뭔가 네. 쉬는 날이 있다 싶으면 좀 어디를 좀 지방을 좀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 좀 약간 보고 오는 스타일입니다.
1: 혼자서요?
3: 네.
1: 우와 진짜요?
3: 네.
1: 대박이다. 제일 멀리 간 게 어디예요?
3: 동해 그 촛대바위라고
1: 네.
3: 그 약간 뭐지? 양초야 촛대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1: 네.
3: 거기를 옛날부터 제가 많이 갔거든요. 어릴 때 네. 완전 베이비부터 때가 갔거든요.
1: 네.
3: 근데 계속 어머니가 거기를 항상 저를 자주 데리고 가셨는데 진짜 기회 한 번 더 오면은 거기 한번 다시 가보려고요.
1: 추억의 장소네요.
3: 네네.
1: 좋다. 다른 멤버들은 또 어떻게 힐링하시나요?
4: 저는 또 아이쇼핑을 합니다.
1: 아이쇼핑을
4: 네. 좀 하고 네. 그냥 진짜 쇼핑을 하면 나중에 제 통장 잠가 봤을 때 좀 그
1: 힐링이 아니죠.
4: 깨질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냥 일단 아이쇼핑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5: 근데 아이쇼핑하다 너무 마음에 든 게 있잖아요.
4: 그쵸.
5: 그런 거 못 살 때 오히려 더 짜증나지 않아요? 약간 그?
4: 일단 못 살 걸 알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일단 저장만 해놓고 나중에 사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해요? 아니면 직접 가서?
4: 온라인도 하고 직접 가는 것도 있고
1: 아이쇼핑
3: 좋은데 여기도 아이쇼핑 되게 좋아하고
1: 진짜요?
3: 비슷한 게 되게 많으시네
1: 0119 아이쇼핑 같이 아이쇼핑 하면 되겠네
3: 아 좋다 같이 넘어가 이렇게
1: 한번 가시죠
3: 가시죠
0: 이거 어떠냐
1: 좋다 아 그리고 또 이번에 댄스 챌린지가 좀 신기하게 나왔는데 보통은 한 가지 버전으로 나오지만 루네이트는 이번에 콩트 버전 안무 버전 이지 버전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3: 맞아요.
1: 제가 사실 콩트 버전을 하나 봤어요
3: 오
1: 이 제가 알기로 준우 씨가 나온 거였는데
3: 진짜
1: 안무실에서 안무실에서 했던 거
3: 아, 맞아
1: 그거 봤어요 그 약간 뭐지 뛰어들어와서
3: 신발
1: 예쁘네요 하고 내 거
3: 맞아
1: 아 그거 괜찮더라고요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그거
3: 아 이게 사실 제가 만든 건데
1: 그렇죠 그럴 것 같았어요
3: 그냥 이제 사실 세 개 버전을 만든 이유가 이제 항상 이제 음악 방송을 하면은
1: 네.
3: 다들 바쁘시잖아요
1: 맞아요
3: 그렇죠. 챌린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이제 부담감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라는
1: 네.
3: 생각으로 네. 이지도 좋지만 그냥 대사만 치는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 그렇죠.
3: 라는 생각으로 진짜. 이거 해보는 거 어떨까 해서 제가 그냥 다 짰습니다 대본 이렇게 대사까지 다 만들어서 했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되게 뿌듯합니다
1: 야, 박수 한번 조용히 주세요
3: 네.
1: 아, 고생했어요 아우
5: 좋습니다
1: 또 루네이트 이번 활동 계획과 목표가 궁금한데요 올해가 벌써 반이 지났는데 멤버 개개인의 개인적인 목표도 좀 있을까요?
4: 일단 네. 개개인적인 것보다는
1: 네.
4: 루네이트가 연말에 좀 무대들 많이 하고
1: 아,
4: 상도 받고 시상식이나 이런 데도 가고
1: 네.
4: 좀 행복한 연말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또 다 같이 또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한번 내면 어떨까 라는 목표도
1: 좋죠.
4: 있긴 합니다.
1: 와 크리스마스 캐롤 사실 저도 여기 저희 M% 원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캐롤 노래가 아,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들기.
4: 그렇죠.
1: 이거 나와 있는 게 너무 다 좋다 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저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나오면 꼭 들을게요.
4: 아, 감사합니다.
1: 또 크리스마스 하면 또 제가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크리스마스 엄청 좋아해요.
4: 아, 맞아요.
1: 크리스마스.

0: 서울에도 좋아하고. 아, 서울도 좋네. 오케이.
1: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들어봐야겠죠? 카엘님의 추천곡, 루네이트,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세상. 듣고 올게요.

0: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항공이들이 루네이트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잖아.
1: No, but I mean really, we're going to read some messages that 항공이들 sent us. We have collected questions for Lunate through our 아이들 한국어 social media channels.
2: 네, 항공이들의 메시지가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3: Yo.
4: 아니 근데 진짜 리스님께서 진수는 라면이랑 우동 둘 다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5: 와.
2: 오 마이 갓.
5: 하나만.
2: 네, 엄마 하나만. 아니면 아빠 느낌인데요.
5: 그쵸. 거의 네. 그 정도 수준의 질문인데요.
2: 네.
5: 저는 둘 중 하나를 꼭 고르라고 한다면 라면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3: 진짜. 좋았어.
1: 약간 어떤 라면 좋아하시나요?
6: 매운 거? 아니면?
5: 아, 저는 라면, 이게 라면 종류가 많으니까 많죠? 고른 것도 맞아. 있긴 한데, 전 진짜로 그냥 웬만한 라면은 다 먹어요.
1: 와, 진짜 true love이네요.
5: 그렇습니다.
1: 그럼 막 식용색소 넣는 막 라면 있잖아요. 파란색
5: 라면. 파란 라면.
1: 네, 그런 것도.
5: 예전에 한번 이형이 먹었거든요.
1: 진짜요?
5: 어, 뭐 이상한 라면. 맛있더라고요, 근데.
1: 오, 진짜요?
4: 네. 맛있어, 맛있어.
2: 역시 라면은 라면이구나.
5: 그쵸.
4: 그럼
5: 맛있더라고요.
2: 오케이. 그럼 우리 다음.
1: 네, 대신 진수님 한번 읽어주시죠.
5: 파샤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앞으로 꼭 시도해보고 싶은 음악 장르가 있나요? 유닛 프로젝트 할 때 관심 있는 뮤지션도 얘기해주세요. 시도해보고 싶은 음악 장르. 저는 약간 밴드곡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1: 아까 그 노래 뭐죠? 그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세상.
5: 네.
1: 약간 밴드곡 느낌.
5: 그렇죠. 약간
1: 보이죠?
5: 락 발라드 쪽이어서 락발라드. 밴드 네. 세션 많이 쓰고 했었죠.
1: 좋죠. 좋네요. 혹시 하고 싶은 유닛 있으세요?
5: 유닛?
1: 네. 이 안에서 아, 이 멤버랑 같이 유닛 한번 해보고 싶다.
7: 이 안.
1: 네.
5: 아,
1: 이 안.
7: 이 안.
5: 예전에 저랑 카이리 형이랑 둘이서 네. 커버곡 하나를 올린 게 있는데 네.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또 그런 식으로 유닛을 노래랑 랩을 하는 걸로 한번 해가지고
1: 아, 내면 또 랩.
5: 굉장히 좋지 않을까.
2: 어, 좋네요. 노래 랩 듀오. 오케이. 준우님.
8: 네. 위안님이 아니 근데 진짜 엄마 가족이랑 싸운 적도 있으신가요? 화해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1: 오, 되게 family question이네요.
8: 사실 엄마랑 싸운다?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엄마랑 약간 뭐 약간 다툼이 있거나 좀 약간 좀 서운한 일 있으면은 화해보다는 제가 먼저 항상 엄마한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조금 진정이 되신 상태에서 가야지. 조금이나마 어머니 기분이 빨리 풀려서
2: 네. 그렇죠.
8: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가는 편입니다.
2: 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엄마가 화나면 엄마의 시선에서 없어져야 돼.
5: 그렇죠, 그렇죠.
2: 일단 숨고. 예, 네, 아까 말했듯이 좀 시간이 지나면 저희 비슷한 게 많네요, 우리. 네,
8: 뭔가 비슷해요.
2: 오케이, 그리고 이한님,
9: 둘 세하코 3605님. 아니 근데 진짜 루네이트. 지난 주말이 제 생일이었는데 여러분께서 축하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2: 오.
9: 멕시코에서 곧 뵙기를 기대합니다.
2: 오 마이 갓. 파시세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세아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1: 와우. 아 멕시코에 가세요?
8: 아니요.
5: 멕시코에 가게 된다면 이제 또
1: 가게 된다면.
2: 아 그래서 곧 뵙기를.
5: 그렇죠. 네,
2: 아, 가본 적은 없으시죠 멕시코에.
5: 네.
1: 가본 적이 없어요.
4: 가고 싶어요.
2: 그래서 기대를. 오케이. 좋습니다. Happy birthday.
7: Happy birthday.
2: I hope you had a great birthday.
1: Yeah.
2: Yes. 좋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아이고야.
2: 와우.
1: 자 루네이트 멤버들 오늘 아이돌 한국어 출연해보니 어떠셨나요?
2: 한 분씩. 소감 갈까요?
1: 네, 한 분씩. 네, 한 분씩.
5: 아, 일단 너무 즐겁고요. 아, 네. 두 분의 이 케미가 굉장하시네요, 일단.
1: 아, 진짜요?
5: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정말 그냥 약간 옆에서 그냥 재밌게 웃다가 가는 기분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네. 언제든 나와가지고 뭐 저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분 하실 때 불러주시면 옆에서 재밌게 웃다가 가겠습니다.
2: 아, 역시, 좋은데요?
1: 아니, 저기 저기 있어.
2: 내가 방청객 느낌으로
5: 네, 피아노 쪽에 앉아서
8: 피아노 치고 있어요.
5: 피아노로 계시고 있어요.
2: 좋다 좋다.
9: 아 저도 저희 캠디님과 네. 막디님께서 네. 너무 잘 진행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게 즐기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8: 저도 보면서 되게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뭔가 두 분 조합이 굉장히 좋으신 게 네. 텐션이 높으시면 옆에서 중화를 시켜주는 느낌이
5: 제가 약간,
8: 네, 약간 같이 이렇게 섞이니까
5: 네.
8: 맛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맛있죠.
8: 정말 소중한 추억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가 시작 전에 아이라고 했는데 아이라고 하시니까 바로 이제 공격이 들어오시는 게 너무 그것 때문에 좀 더 케미가 잘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맞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앞으로 또 불러주세요.
3: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도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되게 많이 웃고
6: 그러니까요.
3: 뭔가 네. 확실히 잘 맞는 것 같아요.
6: 아,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
3: 오늘 컨셉입니다.
6: 몇 번을 말한 몇 번을 말한
3: 네, 잘 맞아요. 네, 잘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루네이트의 Wild Heart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퀴즈에서 진 팀 카일 씨 그리고 준우 씨는 벌칙 준비해 주시고요. 춤춰야 돼요.
6: 알겠습니다.
3: 네. 준비되셨나요? 춤출 준비?
6: 아, 그럼요.
3: 오케이 오케이.
6: 좋습니다. 자, 그럼 항공이들아 그리고 루네이트 멤버들아 잘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이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이 서퍼들 대신 견공 서퍼들의 천국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멋진 고글에 구명조끼까지 차려입고 파도를 가르는 월드 도그 서핑 챔피언십이 열린 것인데요. 이 작은 소형견에서부터 대형견까지 남다른 균형 감각과 묘기로 파도를 타는 모습에 해변 전체가 열광했다고 합니다. 이 크고 작은 파도 위를 유연하게 가르는 강아지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뻥 시원합니다. 자, 우리는 뭐 당장 바다 갈 수도 없고요. 앞으로 2시간 동안 영어의 파도에 올라타 보시죠.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Jack Johnson, Better Together.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8월 7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강아지 서퍼 얘기가 나오니까요.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 와루가 떠오릅니다. 제가 수영을 못해서 물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하필 그런 것까지 닮아서 진짜 목욕물에 담갔더니 공포의 눈빛으로 막 팔다리 막 저으면서 개 살려! 하는 그런 느낌. 와루야, 우린 그냥 피서는 산으로 가자. 네. 한 분 모셔야죠. 오프닝 멘트 듣고 별 관심 없는 척 했지만 우리 강아지 위스키도 내년에 월드 도그 서핑 챔피언십 보내볼까 고민하면서 바로 강아지 워터 레깅스 주문할 것 같은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everyone. How did you read my mind? Right? I was like, oh, I wonder if Whiskey can go on that competition.
0: 우리 쌤 강아지 이름이 위스키거든요.
1: Yeah.
0: 근데 왠지. 왠지 서핑을 잘할 것 같아요.
1: Oh my gosh.
0: 쌤 캘리포니아에서 왔잖아요.
1: I do, that is true, but right? Whiskey is from Scotland.
0: 잠깐만요.
1: So, I don't know. I don't know.
0: 혹시 강아지가 물을 무서워해요? 어때요?
1: He doesn't like water. But he likes to play with it. Yeah. So, I don't know. We'll have to see.
0: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1: Waru doesn't like water?
0: 어? 와루요?
1: He hates water.
0: Afraid of water.
1: Okay.
0: 네. 같이 한번 데려가 보시죠.
1: Let's do it.
0: 네. Okay.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2: 20 years. As KTX and SRT join forces, passengers can expect reduced fares, expanded scheduling, and a single window ticketing system.
0: 20여 년간 이원화됐던 국내 고속철도 운영 체계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KTX와 SRT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요금 인하와 운행 확대는 물론 예매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2: The arrival halls at Incheon Airport are seeing major bottlenecks as overseas visitors flood into the country. Passengers are stuck in line for over an hour to clear immigration, far exceeding global recommended standards.
0: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연일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국제기구 권고 기준을 크게 뛰어넘어 입국 심사에만 1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2: As state-of-the-art AI glasses, vir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ordinary specs, emerge as a new avenue for cheating, schools are on high alert. Critics argue that manual inspection alone falls far short of keeping pace with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0: 일반 안경과 구분조차 어려운 최신 AI 글라스가 시험 부정 행위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교육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육안으로 구별하는 수준에 머문 교육계 대응으로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2: The new blockbuster's release has ignited the viral Spider-Man challenge, with fans attempting to channel their inner web-slinger by balancing on one hand. Medical experts warn, however, that blindly copying this demanding pose without superhuman strength could easily land you in the ER with severe joint damage or bone fractures.
0: 신작 영화 개봉과 함께 한 손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이른바 스파이더맨 챌린지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상당한 근력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고난도 자세인 만큼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관절 손상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0: 하나로 묶이게 되는 건데요. 아니, 그동안에 왜 굳이 나눠서 운행을 했었던 건지, 그리고 이번 통합으로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1: Well, they created the SR line to introduce competition and cut Colrail's deficit in 2013. So now they're bringing them together. 11 years of dual operation caused extra costs, ticket shortages, and even regional discrimination.
0: 아, 그러니까 2013년에 사실 철도끼리 이제 경쟁을 시켜가지고 코레일 적자 좀 줄여봐야겠다라고 해서 SRT를 이제 떼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합치는 것이 이제 11년 동안 따로따로 돌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뭐두 배로 들고, 그렇죠? 그리고 표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지역 차별 예의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시 합치는 것이 맞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1: Yeah, a lot of people use KTX, and so this should be good news because their fares are going to drop by 10% to match SRT. So this is great, and some of the 30% transfer discount for local trains as well.
0: 와, 일반 열차를 갈아탈 때30% 할인도 되고, 뭐, 결제액 5% 마일리지 적립도 뭐, 똑같이 받고, 뭐.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게 이건 것 같아요. 그앱 하나로 다싹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예매 같은 거 하는 게. 왜냐면 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눠질수록 저는
1: Forget it.
0: 아이디, 패스워드, 그거가 너무 솔직히 골치
1: And
0: 아프거든요.
1: then you have to like, what is it? Download the, what do you call that? Upgrade. Not upgrade, but you know.
0: Software upgrade.
1: Yes, that's right. The apps.
0: 와, 그것도 다 따로 받아야 되잖아요.
1: And then you got to like remember your passwords again. This is so the updates.
0: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 하나로 통합되니까 우리 너무 쉬울 것 같아요.
1: I think we should need to go to Busan soon. Let's
0: Maybe.
1: do it. 10% discount.
0: 그럼 빨리 가야죠.
1: Let's go.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South Korea's high-speed rail operations are being brought under one roof for the first time in over 20 years.
0: 20여 년간 이원화됐던 국내 고속철도 운영 체계가 하나로 합쳐집니다라는 내용입니다. South Korea's high-speed rail operations들이 이제 드디어 are being brought under one roof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진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아, 하나로 통합이 되는구나라는 거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지붕 아래로 brought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1: So it's kind of the idea of there's like a house and we've got the roof and you bring all these different elements into that house where we can all do the same thing, do something in one area.
0: 왠지 지붕이 나오니까 한 지붕에 산다 이러니까 가족이 된 느낌이잖아요.
1: Because there is that expression, like everyone's under one roof.
0: Under one
1: Yeah,
0: roof.
1: we all live together.
0: 우리 다 가족이다, 하나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위트 있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So the idea, I thought of this example, is that what if there was an app that brought all our bank accounts under one roof?
0: 너무 편하죠.
1: How would that be?
0: 패스워드까지 그냥.
1: Password, all the same.
0: 안 되겠습니다. 당장 만들어 주세요.
1: Okay, someone please.
0: 모든 계정을 한 군데 모아 버려
1: Developer?
0: 가지고.
1: Yeah, that's right.
0: So, bring something under one roof라고 하는 거는 한데 모으다, 한 곳으로 통합하다가 되겠고요. 좀 쉽게 하면 뭐 bring something together이라고 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1: As KTX and SRT join forces, passengers can expect reduced fares, expanded scheduling, and a single window ticketing system.
0: KTX와 SRT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요금 인하와 운행 확대는 물론 예매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명절이나 이럴 때이 티켓 예매로 엄청 거의
1: Of
0: 전쟁이잖아요. 근데
1: course.
0: 그게 오히려 더 편해질 수도
1: Oh, this will
0: 있겠고,
1: make it easier.
0: 더 저렴하고요, 그렇죠? Right. 근데 그게 그냥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s KTX and SRT join forces 하면서라고 얘기를 했네요.
1: Yeah, so when you hear this word join forces, you often picture military forces coming together, right? Like different combining different troops together. So join forces simply just means that they come together and work as a team to work together.
0: 아, 이게 forces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꼭 이게 무슨 무력이라든가 뭐 전쟁 관련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 둘이 될 수도 있겠고 두 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 forces를 힘을 한마디로 join 시킨.

0: 나 이렇게 합친다라고 하는 거.
1: So right? here is the ultimate example.
0: The ultimate example.
1: Okay.
0: All right.
1: So Power English and Easy Writing joined forces.
0: Wow.
1: The host of these two shows joined forces.
0: And now, who are they?
1: Huh?
0: Who are they?
1: Who are they? Mm. Who could it be?
0: I don't know.
1: Mm, Power English, English Writing.
0: 너무 완벽한
1: Easy
0: ultimate example이었습니다.
1: Yeah.
0: So Easy Writing과 Power English의 host들이 join forces 한다.
1: Boy, we are a strong, unbeatable force. Put us together, we can win everything.
0: 굉장히 강력해진 기분입니다.
1: Yeah, that's right.
0: Alright, so join forces라고 하는 거 힘을 합치다, 협업하다. 뭐 비슷하게는 뭐 team up 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collaborate 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도 내려갈 거고요. 스케줄링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And a single window ticketing system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1: So the idea of that one roof is very similar. A single window ticketing system is only where there's like one area that you can go to to buy your tickets and get your information. You can do it all there.
0: 아, 그러면 여기서 쌤, 윈도우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어떤 창구에 가서 티켓팅을 한다고 하잖아요.
1: Yes.
0: 그렇죠? 무슨 역에 가서 우리가 어떤 윈도우, 아, 무슨 창구에 가서 뭐 어떤 티켓을 끊는다. 그 창구의 윈도우가 맞을까요?
1: Yes, that's right.
0: 아, 근데 그게 여러 개 있는 윈도우스가 아니라 하나의 윈도우로 해결이 된다.
1: That's exactly it.
0: 오.
1: You know, and so, that's why it's so convenient to go to the windows. You can buy any ticket.
0: Right. 하나 가도 한 번에 다 살 수 있다.
1: Yes.
0: 너무 편합니다. So single window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의역하면 뭐 one stop 일괄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A one stop shop.
0: 그런 ticketing system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South Korea's high-speed rail operations are being brought under one roof for the first time in over 20 years. As KTX and SRT join forces, passengers can expect reduced fares, expanded scheduling, and a single window ticketing system.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Rudimental with Lay It All On M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arrival halls at Incheon Airport are seeing major bottlenecks as overseas visitors flood into the country. Passengers are stuck in line for over an hour to clear immigration, far exceeding global recommended standards.
0: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이 연일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국제기구 권고 기준을 크게 뛰어넘어 입국 심사에만 1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뭔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한국으로 그렇게 몰려온다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흐뭇하긴 한데
1: yes.
0: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면서 오자마자 여행을 하려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거의 못 가봤는데 아마 그 The Philippines, right? 아, 거기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입국하는데 이거 저 거짓말 아닙니다. 한 3시간 걸렸어요.
1: No! Get out of town.
0: 진짜로요.
1: Really?
0: Yeah.
1: What took so long?
0: I don't know.
1: Oh my god.
0: The lines wouldn't move.
1: You see, here's the thing. When you arrive after a long flight,
0: yes.
1: you are can't wait to get out, right? But when you're stuck there
0: yes.
1: for another process to clear immigration,
0: right.
1: that can be very frustrating. And did you know that 2.03 million foreign visitors entered Korea in June? A lot.
0: 6월에 외국인 입국자가 약 203만 명이요?
1: Yeah, that's right. And so this was up 22.2% from a year earlier. So it is increasing and increasing and increasing.
0: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네요. 결국에 한국의 어떻게 보면 투어리즘 같은 게.
1: Yeah, that's right. So basically they're saying that they're waiting about an hour to an hour and 20 minutes when the recommended standard, international standard is 45 minutes.
0: Okay.
1: And then they also said only 11 of the 20 foreign immigration counters are currently in operation.
0: 아, 지금 이제 국제 민간 항공기구 권고 기준이 이제 45분이라고 해요. 대기 시간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크게 초과를 해서 뭐 1시간, 1시간 20분 이상 소요가 되고 있다.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외국인들 7월, 8월 여름 휴가철 방한 수요가 또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 갔을 때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공항들은 또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1: oh, yeah.
0: 기다리는 거가 이렇게 되면은 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도 한국이니까 한 시간이다.
1: Oh.
0: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Yeah, absolutely.
0: 한국은 정말 그래도 빨리빨리 처리가 되잖아요.
1: Oh, and the facility, we've got the AC going. Oh, It's yes. really nice.
0: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Oh. 그 기다리는 동안 공연을 막 하는 거예요. 어때요?
1: A band dance?
0: 약간
1: 자, 판소리?
0: 나쁘지 않죠?
1: Okay, right.
0: 네,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arrival halls at Incheon Airport are seeing major bottlenecks as overseas visitors flood into the country.
0: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연일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0: 지금 그 도착하는 입국장 있잖아요. 그 입국장이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여요? 뭐냐면 major bottlenecks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병이 나왔고요.
1: Yeah.
0: 그 병의 목 부분이 나왔어요.
1: That's right. And usually we hear this in the context of traffic. So this can seem a little new, but this idea of a bottleneck is any time where there's a point when it should move along, it kind of gets stuck. And think about it. When the flights come in, it's not one flight. There could be three flights at the same time coming in. And so, whoa, people descend. And of course, there's going to be a bottleneck.
0: 당연히 이제 똑같은 통로를 다 지나가야 되고
1: And
0: 하다
1: most of them are
0: 보니까.
1: foreigners.
0: So bottleneck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말로도 병목이라고 하잖아요. 병목 현상이라고 해서 병의 목 부분은 갑자기 좁아지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쏠리는 그런 현상을 얘기라고 그런 traffic jam 관련해 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oll booth 지나자마자 갑자기 bottleneck 현상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한 군데로
1: That's
0: 왁
1: right.
0: 몰리면서. 그래서 major bottlenecks라고 얘기를 하면 주요 병목 현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As overseas visitors, 외국 뭐 이렇게 visitors들이 flood into the country 하면서 flood into가 진짜 홍수 쏟아지듯이 pour into 한다는 뜻 아닌가요?
1: Yeah,
0: 막
1: it's like
0: 쏟아지는 거?
1: flooding in.
0: 아,
1: Yeah.
0: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1: Passengers are stuck in line for over an hour to clear immigration, far exceeding global recommended standards.
0: 대기 시간이 국제기구 권고 기준을 크게 뛰어넘어 입국 심사에만 1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passengers들이 또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stuck 돼 있어요. They're stuck in line. I mean, wait in line. 뭐줄 서서 기다리는 거, standing in line 이런 거는 있지만 stuck in line이라고 하는 거
1: Yeah, it's not
0: 나쁘죠?
1: moving. It's not moving. And so
0: yes.
1: you're very frustrated. You're in this long line and it's not moving quickly.
0: Okay.
1: So you're stuck.
0: 그러니까 줄이 안 움직이는 거네요.
1: Yeah,
0: 그렇죠?
1: almost.
0: Right. So
1: Yeah.
0: 어딘가에 stuck 돼 있다는 거는 오도 가도 못 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과 in line이라고 하는 거, 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섞은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I'm still stuck in l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the lines are not moving.
1: It's not moving very quickly.
0: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So 줄에 갇히다,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리다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벌써 1시간 넘게 말이죠. Right? To clear immigration. 자,
1: Yeah.
0: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 데서나 스톡된 거가 아니라 immigration을 clear 하기 위해서 1시간 넘게 기다린다라고 했네요.
1: That's right. So the key word here is clear.
0: clear.
1: Right. We think of clear as something like, oh, that's a very clear, I don't know,
0: clear
1: window.
0: bottle,
1: Yeah,
0: whatever,
1: bottle, whatever,
0: right?
1: right. But here it's the idea of passing through some official checkpoint. So we say clear immigration, clear customs, clear security.
0: 약간 clear the mission.
1: 예,
0: 뭐, mission
1: clear
0: clear.
1: the mission. Yeah,
0: 이런
1: okay,
0: 느낌이네요,
1: that's it.
0: 진짜. Okay, so 뭔가를 clear 한다는 것은 검사라든가 절차를 무사히 통과한다는 뜻으로 여기서 쓰이게 된 거고요. immig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민이라는 뜻도 되지만 입국 심사대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So 그거 하는데 거기 지나가는데 1시간 동안 걸려 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arrival halls at Incheon Airport are seeing major bottlenecks as overseas visitors flood into the country. Passengers are stuck in line for over an hour to clear immigration, far exceeding global recommended standard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Bob Dylan with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보죠.
2: As state-of-the-art AI glasses, vir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ordinary specs, emerge as a new avenue for cheating, schools are on high alert. Critics argue that manual inspection alone falls far short of keeping pace with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1: 일반 안경과 구분조차 어려운 최신 AI 글라스가 시험 부정 행위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교육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육안으로 구별하는 수준에 머문 교육계의 대응으로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안경테가 얇아지면서 이제 딱 보기에는 그냥 이거는 안경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 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 글라스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 예전에는 아 이런 거 나와도 누가 써? 이랬어요. 왜냐하면 거의 뭐라 그럴까요? Goggles 같은 그런 느낌 있죠.
2: Yeah.
1: 이거 쓰면 무슨 유주인 같잖아요.
2: I mean, you're like a spy, or you're a spy and you need information.
1: 그러니까 이걸 누가 쓰겠어 했는데 이제는
2: how,
1: 뭐.
2: This is how you do it. You right. know, these AI glasses, they were recently used to cheat on national licensing exams and the TOEIC tests.
1: 와. 이것도 영어 관련되니까 갑자기 움찔했네요.
2: That is true. That is true. And so they say that it's really, really hard to tell between ordinary glasses and these AI glasses. You really cannot tell.
1: 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국가 자격증 뭐 시험이라든가 토익 시험장 같은 데서 AI 글라스를 쓴 부정행위가 연달아서 적발이 됐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라 그럴까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리도 얇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뿔테 안경 아닌가?
2: Yeah.
1: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 이거는 뭐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거를 이 사람이 치팅을 하고 있는지는 이 사람이 안경을

0: 이제 다리를 잘 만지는지 보세요. 이런 걸로는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1: Can't do. And you know what? They're thinking they're actually also working on smart contact lenses.
0: 저 지금 소름인 게,
1: Can you imagine lenses? Like, how can you possibly?
0: 저 진짜 상상했었거든요. 이러다가 렌즈스 나오면 이건 어떡하지? 이 언젠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1대1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I think so. You
0: Right?
1: know, and these random questions.
0: I know.
1: Can't do.
0: 와, 진짜 훑어보고 감독하는 방식으로는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s state-of-the-art AI glasses, vir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ordinary specs, emerge as a new avenue for cheating, schools are on high alert.
0: 일반 안경과 구분조차 어려운 최신 AI 글라스가 시험 부정행위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교육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AI glasses가 그냥 안경같이 생겼는데 이 모든 걸할수 있다는 거는 이건 옛날 기술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1: Yeah, that's right.
0: 굉장히 최첨단의 기술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 최첨단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좀 자연스러울까요?
1: So the English expression or the equivalent of that is state of the art. So there's a

0: hyphen after each word.
1: Okay. State of the art.
0: Right. State of the art. So this means the highest level of development in a field.
1: Ah.
0: So usually we say state of the art robotics or state of the art hospital cancer treatment center, state of the art security system.
1: Wow.
0: This is the best of the best.
2: 이게 뭔가 있어 보여요.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
0: Totally.
2: 아, totally.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아트가 예술이잖아요. 거의 예술의 경지인 거예요. 예술의 경지에 오른 최첨단의 무언.
0: 맞아요.
2: 맞아요.
0: 네.
2: Okay. Right. So state of the art. 뭐 이거는 뭐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cutting edge라고 해서 최첨단의 혹은 최고 수준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웬만한 그런 평범한 ordinary specs, 여기서 specs는 안경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안경들과는 거의 virtually indistinguishable. So 구별하기가 힘들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새로운 치료의 방법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on high alert 이거 한번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Right. 굉장히 비상이 걸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쌤, virtually indistinguishable 이라고 하는 게 방금 나왔습니다. distinguish는 구별하다인 거는 알겠는데요. indistinguishable 이렇게 뭔가 반대가 된 느낌이고요.
0: Absolutely.
2: 그리고 왜 앞에 virtually라는 게 들어갔을까요? 왜냐면 우리는 virtually라고 하면 뭔가
0: virtual?
2: 가상의 세계인가?
0: Yeah, virtual reality.
2: Right.
0: Yeah, it has nothing to do with virtual reality. This word with the ly after virtual, virtually means almost completely or nearly. So if it's not 100%, but it's really close enough. So here, virtually indistinguishable. It's a bit of a long word.
2: Okay.
0: Just means like you really, really, like 99.999% cannot tell the difference.
2: 아, 이거는 뭐 100%가 아니어도 그냥 한마디로 못 알아본다고 보면 된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virtually는 여기서는 가상의 세계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군요.
0: Yeah.
2: 거의 뭐 practically 오히려 더 가깝게 되겠네요.
0: Yeah, but
2: 뭐,
0: practically has like, it's like almost, it's closer to almost, but when you say virtually, it's like, oh, this is almost completely.
2: 그러면 almost completely니까 almost보다 하나 더 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0: 더 갔어요.
2: 아이, 더 갔군요. 네. Okay, so virtually indistinguishable.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한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Critics argue that manual inspection alone falls far short of keeping pace with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1: 육안으로 구별하는 수준에 머문 교육계 대응으로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 정도의 state of the art 수준의 테크놀로지가 나왔는데 이거를 눈으로 그냥 이거 가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너무 뒤처지는 느낌이 이제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keeping pace with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pace를 keep한다는 건 결국에는 keep up with입니다. 뒤처지지 않게 뭔가 유지한다라는 게 되겠는데요. 그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falls far short of keeping pace라고 나왔네요.
0: Okay, so this idea of falling short. It's really fall short is the original expression.
1: Okay.
0: And it means that you have a goal or you have an expectation or a standard and you do not meet that goal or expectation.
2: 어떤 목표가 있는데
0: you've got a target and then it goes right below you fell short.
2: 거기 닿지 못하는 거네요.
0: Yes.
2: 결국에는 조금 모자란 느낌일까요?
0: Very much
2: It's like I'm $5 short인 것처럼.
0: Very much so. Very much so. Here far short means it really falls short.
2: 아주 훨씬 강조까지 해주면서 사실 far는 없어도 되지만 그냥 fall short라고 얘기를 하면 기준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가 될 수가 있겠네요.
0: Exactly.
2: All 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s state-of-the-art AI glasses, virtually indistinguishable from ordinary specs, emerge as a new avenue for cheating. Schools are on high alert. Critics argue that manual inspection alone falls far short of keeping pace with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2: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Lasse Lind with Because I.

0: joint damage or bone fractures.
1: 신작 영화 개봉과 함께 한 손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이른바 스파이더맨 챌린지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상당한 근력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고난도 자세인 만큼 무작정 따라 했다가는 관절 손상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마음은 굴뚝하겠죠. 누구나 스파이더맨 하고 싶을 거예요.
0: 오,
1: 그렇죠?
0: sure.
1: 그렇지만 다될 수가 없고요. 영상을 보면 진짜 이 자세를 일반인이 과연 할수 있을까? 저는 보고요. 아, 몸무게 때문에 팔 부러지겠다. 100%.
0: Absolutely, but the
1: 네.
0: kids though, the kids.
1: Right.
0: But now it's become kind of a challenge. So like I can do it.
1: Mm-hmm. 아,
0: The
1: 이거는
0: challenges. I don't like challenges.
1: 그렇죠. 진짜 이거는 슈퍼휴먼 스트렝스가 없으면 이 뉴스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렝스가 없으면 이건 하면 안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개봉과 동시에 흥행 질주를 하던 도중에 이제 극장을 넘어서 SNS까지 점령을 하면서요.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공중으로 띄우는 그런 일명 스파이더맨 챌린지가 대유행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 몸은 철저한 일반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The new blockbuster's release has ignited the viral Spider-Man challenge, with fans attempting to channel their inner web slinger by balancing on one hand.
1: 신작 영화 개봉과 함께 한 손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이른바 스파이더맨 챌린지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화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ignited 했다. 이번에 The New Blockbusters Release, 이번 영화의 개봉이 ignited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스파크 시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0: similar.
1: 점화를 한 느낌, 뭔가 팍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챌린지를 시작하게 했는데, 자, with fans attempting to channel their inner web slinger 이렇게 하면서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단어들은 굉장히 생소한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쌤, 웹 슬링어부터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웹은 당연히 스파이더 웹이 되겠죠?
0: Okay,
1: 거미
0: so
1: 줄이겠죠?
0: what does the Spider-Man do? They kind of do the
1: Right, they shoot
0: extend
1: something.
0: the
1: Right,
0: extend the
1: yeah.
0: arm and like
1: And then,
0: the wet, it
1: right?
0: slings out. That's basically so they're trying to be Spider-Man.
1: Okay.
0: They're trying to be Spider-Man.
1: Right.
0: And it says here, channel their inner web slinger.
1: All
0: Okay. And if you channel your inner something,
1: right.
0: it means to act like that or that you have that deep inside and it's coming out.
1: Oh, channeling.
0: Yeah, it's channeling. So you could be like, say for example, we've got Mayusam, but I do feel like one day you're gonna channel that inner rock star
1: Okay.
0: or Michael Jackson.
1: 아, 뭔가, 그러니까 끌어내는 거네요?
0: Yes, so you're
1: 아.
0: kind of bringing it out and you are pretending to be that
1: 아, 그럼
0: thing.
1: 제가 만약에 저만의 inner가 내면에라 무엇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my inner 뭐뭐를 channel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TV 채널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0: No.
1: 내면의 뭔가를 끌어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한때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외계인이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0: Oh, really?
1: 네, 그래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하더니 안녕, 나는 외계인이야.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0: Oh,
1: 진짜로요.
0: so he was channeling his inner
1: 네,
0: alien.
1: 그래서 뭔가 하는 프로세스를 채널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끌어낸 거네요,
0: Oh,
1: 외계인을.
0: there you go.
1: Alright, 근데 여기서는 뭐를 끌어냈냐면 their inner web slingers를 이제 끌어냈다. 여기서 sling 한다는 게 아까 쌤 정말 뭔가를 던진다, 발사한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0: That's right. It's kind of his other name. That's why he's called a web slinger.
1: 아, 오케이. So, web slinger이라고 하면 거미줄을 쏘는 사람. So, 스파이더맨의 별칭이기도 하고요. sling이라고 하는 게축 하고 던지거나 발사한다. 이걸 알아둘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연결해 볼게요.
0: Medical experts warn, however, that blindly copying this demanding pose without superhuman strength could easily land you in the ER with severe severe joint damage or bone fractures.
1: 네, 상당한 근력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고난도 자세인 만큼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관절 손상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뉴스 자체가 superhuman strength. 한마디로 이게 초인적인 힘이 되겠죠. 그거 없이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초인적인 힘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아무튼 superhuman strength가 초인적인 힘인데 그거 없이는

0: It could easily land you in the ER이라고 했네요. ER이라는 곳에 뭔가 착륙시킨다고요?
1: Yeah. 네. So the structure here is land you in somewhere.
0: Mm-hmm.
1: If you do this, this is the result.
0: Uh-huh.
1: Right? It's going to cause you to end up somewhere.
0: Okay.
1: So we have like, if you do that, it's going to land you in trouble.
0: Uh-huh.
1: If you do that, it's going to land you in jail.
0: 아, 그 보통 이제 경고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겠네요.
1: Very much so. If you keep spending your credit card like that, you're gonna, it's going to land you in debt.
0: 아, 어떤 상태로 결국에는 끝나버릴 것이다.
1: This is right? how it's going to end.
0: 아, okay. So 당신이 뭐 하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특히나 나쁜 상황, right?
1: Yeah.
0: So 당신을 ER이라고 하는 게 emergency room, 응급실을 얘기를 하니까 응급실에 당신을 land, 착륙시킬 것이다. 그 얘기는 결국 거기서 끝나게
1: you
0: 된다.
1: You will arrive.
0: 아,
1: you will arrive. You will arrive.
0: 이 얘기가 되겠네요. All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new Blockbusters release has ignited the viral Spider-Man challenge, with fans attempting to channel their inner web-slinger by balancing on one hand. Medical experts warn, however, that blindly copying this demanding pose without superhuman strength could easily land you in the ER with severe joint damage or bone fractures.
0: 네,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만 좀 뽑아보겠습니다. 자, stuck in line이라고 하면 줄에 갇히다. 한마디로 줄을 서서 한참 기다린다는 뜻이죠.
1: Mm-hmm. We were stuck in line for over an hour at the theme park.
0: 네. 우리 놀이공원에서 한 시간 넘게 줄 서서 기다렸잖아. 거기서 스톡이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state of the art. 최첨단의 최고 수준의.
1: This phone features a state-of-the-art camera system.
0: 이 핸드폰 카메라 기능 진짜 최고 수준이야. 거의 예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Bring something under one roof 하면 뭔가를 한 데 모으다가 되겠죠.
1: They brought the design and marketing teams under one roof.
0: 네, 디자인 팀이랑 마케팅 팀을 한 사무실로 모았어. 이제 한 가족이야 라고 볼 수 있겠고요. Join forces, 힘을 합치다, 협력하다.
1: Kristen and Mayu decided to join forces.
0: Oh, 함께해요. Forever예요. Forever and more. 자, 그 두 회사가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Right? Kristen과 Mayu가 힘을 합치기로 했대. 어, 이 정도. 이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1: Yeah, I think so.
0: 그럼 머리에 남을 수 있게요. Okay. 자, 표현 리뷰까지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0: Oh, yes.
1: It's by Aerosmith, and the song is I Don't Want to Miss a Thing.
0: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I could stay awake just to hear you breathe.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2: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뉴욕타임스 기사로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최근 개봉한 영화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관련 뒷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맷 데이먼이나 앤 해서웨이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은 배 이야기입니다. 영문학 전공자이시잖아요. 우리 크쌤이. 그래서 이 그리스 시인이자 이제 저자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그리고 오디세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1: To be honest, yeah. I did not read the Odyssey, uh-huh. but I did read Homer's The Iliad.
0: Iliad. Uh-huh.
1: And I don't remember anything.
0: 저는
1: All I remember mm-hmm. is Achilles. Ah, and we have Achilles. This expression, Achilles heel. Uh-huh. And that's where it comes from.
0: 지금 제가 귀가 막

0: 따갑다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작품에서 정말 배가 중요한 소재로 쓰이는지 했더니 And I don't remember anything.
1: I don't.
0: 좋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1: Oh, okay.
0: 오늘 이야기
1: okay.
0: 들어볼 수가 있으니까요.
1: All right.
0: 네.
1: That's right. So of course, this is a big movie
0: yes.
1: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0: Right.
1: And it has actually been released here in Korea.
0: Right.
1: And apparently, you can't get IMAX. Tickets.
0: It's sold out. 하더라고요.
1: Yeah.
0: 진짜 좀 기다렸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1: I think so. I 네. think I might have to.
0: 너무너무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10년에 걸친 바다 항해기. 인데요. 이 항해의 장면을 실감나게 연출을 하려면 이 CGI만으로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잖아요.
1: That's right.
0: 그래서 실제로 띄울 수 있는 배를 동원해야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기사는 배가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볼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1: The Odyssey hired their Viking ship. They say it came back damaged.
0: 영화 오디세이에 배 빌려줬더니 망가져서 돌아왔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할리우드 대형 제작사들이 이제 대작 영화를 찍을 때 보안을 위해서 일부러 가짜 제목, 그러니까 보안용 프로젝트명을 써서 계약을 진행하곤 한다고 해요. 이 스웨덴의 한 작은 바이킹 체험 센터가요. 지난 2024년 말 Charlie's Tale이라는 생소한 영화 프로젝트와 배에 대여 계약을 맺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거두고 있는 놀란 감독의 대작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 영화가 개봉하고 많은 관객이 환호를 했지만 정작 이 바이킹 배를 빌려준 센터 대표의 마음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기사 일부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배는 곳곳이 파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계약상 수리비를 영화사에서 내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첫 파트 들어볼게요.
1: Now, Charlie's Tale has appeared on screen as Christopher Nolan's The Odyssey, which wanted Viking ships despite being set in the world of ancient Greek myth. And Olason said in an interview that his enjoyment watching that fantastic movie this week was a little soured because Universal still owed him $6,000 for the repairs.
0: 알고 보니 그 찰리스 테일이란 영화가 바로 얼마 전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가 배경인데도 바이킹 배가 필요했나 봐요. 배를 빌려준 올라우손 씨는 인터뷰에서 영화 자체는 정말 훌륭하고 재미있었지만 유니버설 측이 수리비 $6,000를 아직 주지 않고 있어서 기분이 조금 상했다고 합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굉장한 흥행도 흥행인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고 하면 진짜 뭐 Memento, more right? Inception,
1: Last
0: Interstellar.
1: Year, was it 2 years ago? Oppenheimer was a big one.
0: Oh, yes.
1: Yes.
0: 그리고 뭐 Dark Knight 그런 트릴로지
1: oh, Dark
0: 아시죠?
1: Knight.
0: 모르는 사람이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영화 배우보다 훨씬 더 유명한 것 같아요.
1: He is right. one of the finest.
0: 그런데 자 제작비가 약 2억 5천만 달러인데요. 그중에서 6천 달러 미지급을 했다.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Now Charlie's Tale has appeared on screen as Christopher Nolan's The Odyssey, which wanted Viking ships despite being set in the world of ancient Greek myth.
0: 찰리의 이야기는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고대의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바이킹 선박을 원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자, 지금 Charlie's Tale이라고 하는 거 가짜 이름인 거잖아요. 그죠? 가명인데 그게 It has appeared on screen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쌤, on screen에 appear 했다라는 게 그러면 이게 영화관에 정식으로 개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TV 화면에 뭐 한 번 나왔다 뭐 이
1: yeah,
0: 정도인가요?
1: That's right. So it means that you are in the film, you are either in the television show or video, anything where you can watch from a screen and you appear. you can appear on screen.
0: 아, 그게 그러면 다 포함을 하는 건가요?
1: True, absolutely.
0: 아, okay.
1: But usually when you said that they appeared on screen,

0: Usually we're talking about a film or a TV show.
1: Right. Okay. So appear on screen이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직역을 하면 화면에 등장하다 영상에 나오다인데 그게 TV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쌤 말씀하신
0: yeah.
1: 것처럼
0: yeah.
1: 어떤 쇼 같은 거 아니면은 yeah. 영화관에 개봉을 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0: Sure.
1: 거기도 스크린이 있으니까.
0: You know, Sam, my yeah. name appeared on screen.
1: Really?
0: Like a real movie.
1: 어떤 movie요?
0: 괴물.
1: Are you serious?
0: I'm serious because I did the 성우.
1: 역할을 하셨죠?
0: I did the 성우.
1: Oh, you did?
0: I did the countdown. And so it says uh-huh. voice actor, uh-huh. Kristen Cho.
1: Oh, my. Oh you know my. What? 오늘 가서 저 바로 봐야겠습니다. 괴물을 2026년에 한번 봐야겠어요. 왜냐면 그거를 보기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0: No, you don't have to.
1: 자, 연결해 볼게요.
0: And Ullason said in an interview that his enjoyment watching that fantastic movie this week was a little soured because Universal still owed him $6,000 for the repairs.
1: 올라우손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이 환상적인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감상했지만 제작자 유니버설 측이 여전히 수리비 6천 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기분이 조금 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를 딱 보면서 얼마나 뿌듯할 거예요. 와, 이 멋진 영화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의 배가
0: That's 막, my ship!
1: 그런데 yeah. 약간 a little soured 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Mm-hmm. 근데 어떤 맛이 sour 한 거는 좀 시큼하고 신 거잖아요.
0: Yeah, that's
1: 근데
0: right.
1: 여기에는 그냥 sour가 아니라 soured 라고 얘기 나왔네요.
0: That if something sours mm-hmm. as a verb, oh, it's okay. a very interesting word.
1: Right.
0: And this means that in the beginning it was okay, but then gradually it turned negative.
1: Mm.
0: So, A relationship can sour. A friendship can sour. Uh-huh. You were like best friends. And then something happened.
1: Wow.
0: And then like, now you don't talk to each other anymore.
1: 뭔가 예전엔 친했는데 어떤 일 하나 때문에 둘이 틀어진 거죠.
0: And we use this word soured.
1: 아,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사이가 좀 틀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씁쓸하다는 느낌보다는 좀 쉬었다. 뭐 신맛이 났다.
0: Yeah.
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네요.
0: It just gradually went down.
1: 오, 오케이. 점점 사이가 틀어진 혹은 뭐 씁쓸해진 상해버린이라고 하면 soured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조금 soured된 그런 느낌.
0: Yes. Mm-hmm.
1: 왜냐하면 이유가 있겠죠. Because Universal still owed him $6,000 for the repairs. 라고
0: okay.
1: 얘기했는데요. 그에게 owe를 하고 있다고 했네요.
0: Well, yeah. They owe. If you owe somebody money, it means you need to pay them.
1: Right.
0: Right, you are. Uh-huh. They have a responsibility to pay you back
1: okay.
0: or to pay you.
1: I owe you.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
0: Yes, I need
1: 되겠네요.
0: to give you money. Yes.
1: 근데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I am owing이라고는 쓰진 않죠, 그렇죠?
0: No, no.
1: I owe you로 그냥
0: That's
1: 쓰는
0: right.
1: 거죠.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예산이 그렇게 큰데 repairs에 6천 불이면 아니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0: yeah.
1: 그래도 budget 대비 좀
0: Come on.
1: Soured 될 만했네요.
0: Mr. Nolan, please.
1: Mr. Nolan.
0: Pay them $6,000.
1: Please. 자, part one 다시 드릴게요.
0: Now, Charlie's Tale has appeared on screen as Christopher Nolan's The Odyssey, which wanted Viking ships despite being set in the world of ancient Greek myth. And Ullason said in an interview that his enjoyment watching that fantastic movie this week was a little soured because Universal still owed him $6,000 for the repairs.
1: 네, 노래 듣고 잠시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The Odyssey hired their Viking ship. They say it came back damaged. 영화 오디세이 촬영에 사용된 배의 수리비를 둘러싼 선박 소유 단체와 영화 제작사의 진실 공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자 제작사 측은 수리비를 포함한 모든 대금을 이미 완납했다며 오해를 풀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배를 빌려준 올라우손 씨 입장에선 이 배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물건이었기에 씁쓸함이 컸던 모양입니다. 흔히 바이킹 하면 노르웨이나 덴마크를 떠올리지만 스웨덴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바이킹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만들어진 배였는지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1: Olafsson, 70, said that in 1993, a group of Viking enthusiasts in Värmland, a region in central Sweden, decided to build a replica ship using traditional methods so that visitors could row and sail just as their ancestors once did. The group completed the nearly 60-foot vessel named the Glad of Gjelberga in 1998, and ever since have used it to take school groups and other visitors out on the water.
0: 올라우손 씨에 따르면 1993년 스웨덴 한 지역의 바이킹 동호인들이 옛 방식 그대로 배를 만들어 보자고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방문객들이 조상들처럼 직접 노를 젓고 항해를 체험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죠. 5년 뒤 약 18m 길이의 배를 완성해 글라드 아브 길베르가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후 승선 체험용으로 배를 써왔던 것입니다. 라고

0: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뜻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1: Oh, I love that idea.
0: Right.
1: I wish that, you know, I've been on a turtle ship, you know, in
0: turtle
1: Korea.
0: Turtle ship, yes.
1: Yeah. And I wish they could take us out into the sea.
0: Oh, 그거 타고요. 거북선 타고, 바다로.
1: Yeah,
0: yeah. 역시 굉장히 어떨 때 보면요. 그 쌤이 굉장히 순수하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기 요정이 돼서 날아가실 것 같아요.
1: Well, you know, the Viking, they did that with the Viking ship. So why not do it with the turtle ship?
0: That's right.
1: Yeah, let's go out on the sea.
0: 그것도 하나의 투어가 될 수 있죠.
1: Yes.
0: Alright.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Olausen, 70, said that in 1993, a group of Viking enthusiasts in Värmland, a region in central Sweden, decided to build a replica ship using traditional methods so that visitors could row and sail just as their ancestors once did.
0: 올해 70세인 올라우손 씨 말에 따르면 1993년 스웨덴 베름란드 지역의 바이킹 동호인들이 옛 방식 그대로 배를 만들어보자고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방문객들이 조상들처럼 직접 노를 젓고 항해를 체험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죠.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사람들이 나왔고 그 사람들이 뭘 만들자라고 뜻을 모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단순한 그냥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이킹 enthusiasts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이킹은 당연히 바이킹이겠지만 enthusiasts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하나요? 어떤 nature를 갖고 있어요?
1: Well, I mean, we often hear the word enthusiastic. Mm-hmm. To be enthusiastic about something means to really be excited about something. Mm-hmm. So the word enthusiast is a person who is very passionate and almost very knowledgeable about something. So I was thinking about you, Sam. You are a car enthusiast.
0: Oh, yes.
1: Am I right?
0: Yes, I am.
1: You see? Right. So you can also be a food enthusiast,
0: right.
1: which is kind of like me.
0: 아, 뭐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영양가도 좋아하고.
1: That's right. So you have to have that passion and energy for something, and then you are an enthusiast.
0: 아, 뭔가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뭔가를 좋아하고 심지어 knowledge도 있는
1: you must.
0: 그런
1: yes.
0: 사람들을 enthusiasts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단순하게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 뭐 fanatics랑은 좀 다를까요?
1: Yeah, a fanatic. Fanatics, I do feel the word fanatics means a little bit extreme.
0: Mm-hmm.
1: But when you are an enthusiast, it's like really just right.
0: Okay, so fanatics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어디에 미쳐버린 사람, 무슨 광 이 정도 수준이라면
1: That's right.
0: enthusiast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순수하게
1: really love.
0: 약간 적당히 좋아하는 거네요. 근데 잘 알면서
1: sure.
0: okay, so 바이킹 뭐 동호회 정도 동호회 사람들 정도로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아 이거 좀 만들어 보자 하면서 그냥 a ship이 아니라 a replica ship을 만들자고 결정을 했네요.
1: Yeah. It just means copy.
0: That's it.
1: An exact copy, a reproduction.
0: 레플리카라고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이 있으면 그거의 복제품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거 전 또 죄송해요. 자동차 진짜 엔투시아스트잖아요. 자동차 레플리카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1: Do you like that? Do you
0: 저요?
1: like the replicas?
0: Not really.
1: Oh, okay. You like the real car.
0: 저는 I want the real ones.
1: Yeah, you want the
0: real ones. 그래서 자, 그래서 replica는 정말 정확한 정교한 복제품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 보자 하고 모이게 된 거고요. 연결해 볼게요.
1: The group completed the nearly 60-foot vessel named the Glad of Ylbelga in 1998 and ever since have used it to take school groups and other visitors out on the water.
0: 이들은 1998년에 약 18m 길이의 배를 완성해 글라드 아브 길베르가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후 학생들과 방문객들의 승선 체험에 이 배를 활용해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까 쌤이 말씀하신 뭔가 거북선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1: Let's go!
0: 바다로 나가자.
1: Out on the water.
0: 그래서 여기 지금 well, out on the water가 얘기가 나왔네요.
1: It's interesting because you kind of wonder, well, why is it out on the water?
0: Right.
1: When you hear this expression, it's not just riding a boat, but you're doing kind of an activity.
0: Mm-hmm.
1: Or you're doing some sort of, you know, fishing,
0: okay.
1: sailing, kayaking. Mm-hmm. You're out on the water.
0: Right. Mm-hmm. 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언을 쓰면 우리는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뭔가 water 위에서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1: Mm-hmm.
0: 그래서 I mean, 수영을 할 때는 안에 들어가니까
1: sure.
0: we are swimming in the water, right?
1: right?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The Odyssey hired their Viking ship. They say it came back damaged.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이 담긴 이 배는 지난 2024년 계약을 맺고 곧장 지중해 영화 촬영장으로 떠났습니다. 제작사와의 계약서에도 당연히 배를 안전하게 다루고 손상이 생기면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멀리 지중해 바다에서 고된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배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Under part of the contract seen by the New York Times, Charlie's Tale promised to return the vessel in good condition and replace or repair any injury to it aside from reasonable wear and tear. When the boat returned from filming in the Mediterranean, Olausen said there was a crack in its hull. Parts of the rigging needed replacing and it desperately needed repainting.
0: 계약서에는 영화사 측이 배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일상적인 마모 외에 손상은 수리나 교체를 해주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0: 배는 선체가 깨지고 돗줄도 바꿔야 하는데다 페인트칠도 급히 다듬어야 할 만큼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오디세우스 함대를 호위하는 선박 가운데 하나로 등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일대에서 촬영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오, 진짜 거의 배가 영화 주인공이었네요.
1: That's really, yeah. And of course, because they've used this boat for six months.
0: Right. 당연히 어느 정도에는.
1: Yeah. Right.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Under part of the contract seen by the New York Times, Charlie's Tale promised to return the vessel in good condition and replace or repair any injury to it aside from reasonable wear and tear.
0: 뉴욕타임스가 확인한 계약서 일부를 보면 영화사 측은 배를 양호한 상태로 반납해야 하고 일상적인 마모 외에 발생하는 모든 손상에 대해서는 교체하거나 수리해준다고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약서에 이런 것들이 다 당연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배를 좋은 상태로 돌려주겠다. 문제 있으면 우리가 돈을 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So they promised to return the vessel in good condi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 중고 마켓이나 yeah. 이런 거 사고 팔고 할 때 이 표현 꼭 나오지 않나요?
1: Of course, absolutely. Right. So the idea is in good condition means without damage. It's well maintained.
0: Okay.
1: So like you said, when you're trying to sell something that has been used, we say good condition, or if it's even better, it's mint condition.
0: Mint condition. 그럼 거의 새 것 같은 거잖아요.
1: Yes, that's right.
0: 근데 다 민트래요. 분명히 딱 봐도 아닌데. Right. So mint는 거의 새 것 같은 컨디션이고 in good condition 이러면 양호한 상태로 이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1: Yes.
0: 아, 그럼 쌤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In working condition.
1: Oh, okay.
0: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약간 주의해야 되지 않아요?
1: Well, if you say in working condition, it means it is just functioning barely. It is just moving, but okay. not like at its best.
0: It's got some scratches and dents here and there, but yeah. it's in working condition. 차가 돌아가긴 해요. 이 정도 느낌이네요. So, in working condition까지 알아준다면은 아 이거는 정말 그래도 작동은 하는 상태인
1: yeah.
0: 이 될 수 있겠네요.
1: You sound like a used car salesman.
0: 아 저도 중고 마켓 이런 거 미국에 있을 때도 막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1: Oh, it's so fun, isn't it?
0: 근데 쓰는 표현들이 다 뻔하더라고요.
1: Oh, it's the 네. same thing. Yeah.
0: 맞아요. 자 그리고 물론 그 예를 들어 injury 같은 게 있으면 그거 다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아닌데도 이런 injury라는 걸 쓸 수가 있나요?
1: Oh, right? yeah. So we say wear and tear, okay? And the idea is that if you wear it a lot for a long time, it's going to start to tear.
0: Right.
1: So the expression is that it is the natural damage that happens when you use it over a long period of time.
0: 정말 닳고 찢어지고? 이런 걸 얘기를 하네요. 마모네요, 마모. 근데 그게 reasonable이라고 하니까 일상적인 마모. 뭐 이 정도는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마모.
1: Yes.
0: So reasonable wear and tear. 이것도 할 말이 있습니다.
1: What?
0: 뭐만 사려고 하면은 it's got some normal wear and tear. 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어로 치면은 사용감 좀 있어요.
1: Uh-huh.
0: 그거 알고 사세요라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1: That is so true.
0: 저 중고 약간 But 파는 거 전문가 아닙니까?
1: I think you really do. You know, and I like used things too. So
0: right.
1: it is true. When they say that though, you kind of have to be careful because how much wear and tear?
0: Right.
1: Yeah.
0: Normal, reasonable 정도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게 뭔가 critical하다.
1: Yeah.
0: 그러면 이건 안 되겠네.
1: That's right.
0: Okay, so wear and tear 이것은 마모를 얘기라고요. 그 앞에 reasonable or normal 이런 거 쓰면 일상적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aside from이라는 게 여러분 나오는데요. aside from은 뭐뭐 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좀 일상적인 마모 외에 injury가 있다? 그럼 우리가 뭐 replace하고 아니면
1: yeah.
0: repair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자, 연결해 볼까요?
1: When the boat returned from filming in the Mediterranean, Olausen said there was a crack in its hull. Part of the rigging needed replacing, and it desperately needed repainting.
0: 지중해 촬영을 마치고 배가 돌아왔을 때 올라우손 씨 눈에 선체는 깨져 있고 돗줄도 교체해야 하는 데다 페인트 칠도 급하게 다시 해야 하는 상태가 보였다고 합니다. 진짜 oh, that's my baby 이러면서 yeah. 얼마 아꼈을 거예요.
1: I know.
0: 근데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것 같은데요. 자, there was a crack in its hull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crack이라고 하는 게 뭔가 깨지는 거 아닌가요? 그쵸?
1: Yeah, it's kind of like broken a little right. bit. Yeah, and so it's a crack because probably because it's made of wood. Mm-hmm. And I mean, if it's completely broken, okay. then it would fall apart. Mm-hmm. But it's a slight like little open area. Right. right? So the hull, H-U-L-L, is the main body of the ship.
0: 아, mm-hmm. 이게 별게 아니라 H-U-L-L은 그냥 그 선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it's the main body the, of the ship or the boat, like the outer frame or the shell.
0: 아, 그러면 그 main body에, 그러니까 선체에 균열이 생긴 거네요. Crack이 갔다, 금이 갔다, 이런 거가 보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쌤, hull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yeah. 비행기에는 hull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1: no,
0: 거죠?
1: No, it's 그렇죠? for the boat or a ship.
0: 아, okay. So, 배, 몸통에 금이 간 것, crack in its hull. 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Under part of the contract seen by the New York Times, Charlie's Tale promised to return the vessel in good condition and replace or repair any injury to it aside from reasonable wear and tear. When the boat returned from filming in the Mediterranean, Olausen said, there was a crack in its hull. Parts of the rigging needed replacing, and it desperately needed repainting.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Neil Horan with Put a Little Love on Me.

0: Deep Dive Daily. The Odyssey hired their Viking ship. They say it came back damaged.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라우손 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건비도 뺀 재료비 수준으로 청구서를 보내고 크리스마스 전에 문제를 깔끔히 마무리 짓고 싶어서 금액까지 깎아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지급받지 못했고 수리 작업 때문에 올 여름엔 배를 띄우지 못해서 센터 운영에도 큰 차질을 입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제보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 속상할 법도 한데요. 그런데 정작 스톡홀름 극장에서 완성된 영화를 본 올라우손 씨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속상함 뒤에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마지막 part 들어볼게요.
1: Despite the troubles, Olafsson said that he had loved watching the Odyssey at a movie theater in Stockholm. He had seen his boat about 10 times on screen, he said, largely in early scenes as Odysseus's flotilla leaves the siege of Troy. Of course, you can't see any real detail, Olafsson said, but for me it was, ah, there's Claude, there's my ship.
0: 네, 이런 속상한 일은 있었지만 올라우손 씨는 영화관에서 본 영화 자체는 정말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초반 주인공 선단이 떠나는 장면에 그 배가 열 번쯤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올라우손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네요. 화면에 크게 나오진 않지만 내 눈엔 딱 보이더라고요. 저기 있네! 저게 내 배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1: Oh, we're doing a little acting today.
0: Yeah.
1: Okay.
0: 아니 진짜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요.
1: Yes.
0: 이래서 그 뮤직 비디오 같은데 보면 가끔가다 굉장히 고가의 뭐 슈퍼카들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1: Yeah.
0: 그게 진짜 실제로 그 슈퍼카스 오너스들이 그거를 거기에 빌려주는
1: Rental.
0: 거 네,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돈도 있겠지만 자기 자동차가 이런 유명한 가수 뮤직 비디오에 나오면
1: yeah.
0: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1: Of course.
0: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Despite the troubles, Olafsson said that he had loved watching The Odyssey at a movie theater in Stockholm.
0: 이런 속상한 일은 있었지만 올라우손 씨는 스톡홀름의 영화관에서 본 오디세이 자체는 정말 재미있었다고 해요. 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He had seen his boat about 10 times on screen, he said, largely in early scenes as Odysseus's flotilla leaves the siege of Troy.
0: 영화 속에서 배가 열 번쯤 나왔는데 주로 오디세우스의 선단이 트로이 포위전을 끝내고 떠나는 초반 장면에 나왔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생활 영어라기보다는 영화 내에서 알아두면 또 좋을 단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대부분 largely in early scenes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자기 보트가 보인 거예요. 오, 열 번 나왔어.
1: Yeah.
0: 한 번, 두 번. 다 살 거 아니에요. 솔직히 yeah. 말해서. 근데
1: times, yeah.
0: 거의 나온 게 지금 보니까 largely in early scenes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early scenes라고 하는 거는 초반 장면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1: Yes.
0: 왜 largely라고 해서 뭔가 큰 사이즈처럼 얘기를 했을까요?
1: That is so true, right?
0: right?
1: Because as native ESL learners are like, wait, large means like big.
0: Right.
1: But in this case, Sam, it really means mostly or mainly.
0: Mainly.
1: Yeah.
0: Ah.
1: So, mainly in early scenes.
0: Mm-hmm.
1: Mostly in early scenes.
0: No.
1: So, if it is largely ignored or largely succeeded, it means mostly ignored, mostly succeeded.
0: 아, 그러니까 largely라고 한다고 그게 꼭 size라는 것은
1: It has
0: 아니네요.
1: nothing to do with size.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mainly나 아까 또 다른 게 있었죠. mostly라든가 이것과 바꿨을 수 있는 근데 이게 조금 더 격식의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1: It is true.
0: Right?
1: It is true. Absolutely. It's a little bit formal.
0: Right.
1: I mean, normal conversation, we would just say mostly. We would not say, oh, it was largely in early screen.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한 바이킹 센터에서 오디세이 영화에 빌려준 배가 망가진 채 돌아왔대.
0: 아, 심했네. 영화사가 책임을 인정하면 좋겠네.
1: 네가 내 새 셔츠 빌려갔다가 김치 얼룩 여기저기 묻혀서 돌려준 거 생각나네.
0: 난 네가 내 새 차 빌려갔다가 스크래치 내고 찌그러뜨려서 돌려준 거 생각나네.
1: 아이고, 뭐 김치 얼룩이나 스크래치나.
0: 그게 같니?
1: 그럼.
0: 너무 심하시잖아요. 김치 얼룩이랑 자동차 스크래치는요. 수리비, 뭐 이거 수리, 옷은 수리하는 건 아니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1: But it was a very expensive shirt.
0: 아, 그랬군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명품 셔츠였군요.
1: 명품!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마유 대사였습니다. 영화사가 책임을 인정하면 좋겠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Okay, I'll own up to. I hope the studio owns up to it.
0: 음? Own up to. Own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소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1: Yeah. Right. Yeah. It's an interesting word, own. If you use it in this way, own up to it, it means that you should admit that you've done something wrong, that you've made a mistake.
0: Okay.
1: But Sam, we also use this word, you should own it.
0: Uh-huh. 아, 그거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1: No.
0: 받아들여야 된다는 느낌이잖아요,
1: yeah, like,
0: right?
1: Just accept it just and be it. Proud it.
0: 아,
1: be proud of it.
0: 받아들여라.
1: Or if you made a mistake, just own it, we say. And it's very similar to own up to it.
0: 어떻게 보면 own up to something을 훨씬 더 줄여서 간편하게 쓰려면 own something도
1: just
0: 가능하겠네.
1: Just own it, okay? 아, just own it.
0: 그냥 네 거야. 너가 잘못한 거잖아.
1: Yeah, don't make excuses. Just own it.
0: 이거 한 번에 두 개를 가져가는 느낌입니다.
1: Yeah.
0: 그래서 own up to something 한다는 게 뭔가 예를 들어 잘못, 책임

0: 등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그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수, 범행, 뭐 거짓말 등등 좀안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1: Usually, it is for something that you've done something wrong, or that you're responsible for something,
0: 아하.
1: and you are not saying, "I am responsible."
0: 이거 내 잘못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hey, just own it,
1: just
0: or
1: own it.
0: just own
1: up
0: to
1: to
0: it.
1: Yes.
0: Okay. 대화에서 몇 개 표현 더 보면요. 크쌤이 이런 말을 해요. 오디세이 영화에 빌려준 배가 망가진 채 돌아왔대. 여기에서는 사실 뽑을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빌려줬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A를 B에게 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1: So lend A to B.
0: Lend A to B.
1: Yeah.
0: 이거 솔직히 말해서 실수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1: Really?
0: 많은 분들이 lend와 borrow를 반대 개념인데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That can be confusing.
0: So, yes. So, lend는 빌려주는 거고, borrow는 빌리는 거고, 그렇죠?
1: That's right. That's right.
0: 그리고 lend의 과거는 lent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소소할 수 있는데 영작 같은 거 할 때 엄청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1: Yeah, that's a very good point. Yeah, lend and borrow.
0: 그러면 lend는요, 쌤, 빌려준다라고 할 때 돈만 빌려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뭐 물건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을까요?
1: Oh, yeah, of course. You can like lend, you know, your shirt or your car.
0: Right?
1: Yeah, absolutely. It doesn't always have to be money.
0: 아, 물건이든 돈이든 빌려주는 건 다 렌드로 가능하다.
1: That's it.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A Viking Center says the ship they lent to the Odyssey came back damaged.
2: That's messed up. I hope the studio owns up to it.
1: Kind of reminds me of when you borrowed my new shirt and gave it back with kimchi stains all over it.
2: Well, kind of reminds me of when you borrowed my new car and gave it back with scratches and dents all over it.
1: That's... it's, you know, the same, same.
2: They're not the same.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 Yes, thanks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this week. It's our final song for the week. It's Janet Jackson with Together Again.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Yes, have a great weekend and we'll see you next week.
0: Bye-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2: 크기가 제법 있는 기계 혹은 기기 혹은 시스템 같은 것이 작동을 멈추고 고장 났다 이런 말 감정적으로 좀 무너졌다 혹은 통제력을 잃었다 이런 말 좀 큰 거를 나눠서 이렇게 좀 분석해서 준다는 말 자, 이런 말들을 영어에서는 하나의 구동사로 처리를 합니다. 오늘 구동사는 대왕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정말 정말 많이 쓰는 구동사입니다. breakdown이라고 하는 구동사예요. breakdown, breakdown. 뒤에 좀 보세요. breakdown. 자, 일단 기계 고장에 쓰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너무 작은 소형 기계는 안 씁니다. 휴대폰 고장 났다 이럴 땐안 써요.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돼요. 최소 컴퓨터입니다. 최소. 최소 컴퓨터 정도 크기가 돼야 그때부터 breakdown이라고 해요. My car broke down again. 자동차 고장 났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자동차 시동이 또안 걸리네.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또 나네. breakdown. My car broke down again. My car broke down again. broke down. 과거를 일단 썼어요. 자, 그럼 차가 또 고장 났다. 세탁기 고장 났다 해볼까요? The washer broke down after 10 years of use. 야, 세탁기 10년 썼더니 이제 거의 수명을 다 했네. 잘안 돼. The washer broke down after 10 years of use. Washing machine 해도 되고 그게 길다 보니까 짧게 줄여서 washer라고 많이 하죠. The washer broke down after 10 years of use. 10년 썼더니 고장 났다. 자, 그 다음에 이와는 너무나 다르게 감정적으로 무너지다라는 말을 할 때 쓰기도 해요. breakdown을 그래서 명사로도 많이 씁니다. breakdown 그러면 She's having a nervous breakdown. 그러면 이제 막 심리적으로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구동사로 써볼게요. She broke down in tears after hearing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 눈물바다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울음을 터뜨렸다는 얘기인데 이게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졌다는 의미로 breakdown을 앞에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She broke down in tears. 그러면 울면서 무너졌다. After hearing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막 울었다는 얘기죠. She broke down in tears after hearing the news.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나눠서 분석하다라는 의미로도 쓴다는 게 좀 특이해요.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이거는 뭐 고장났다 당연히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무너지다 전혀 아니죠. 아예 다른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문장이 좀 길어서 문장 성분을 좀 이렇게 잘라서 구분해서 설명하겠다 이럴 때 breakdown 한다고 하거든요. 방송 같은 데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거 저기 문장 분석 좀 해드릴게요. 하나하나씩 봅시다. 그럴 때 breakdown 한다고 하거든요.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그러면 이거 좀 복잡하죠. 제가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그럴 때 쓰는 말이 breakdown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세 가지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그래서 이만큼 변화무쌍하게 많이 쓰는 구동사기에 제가 대왕별표 하나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어디다 힘을 줄까요? down 해줘야겠죠? My car broke down again. My car broke down again. 그 다음에 The washer broke down after 10 years of use. 끝에는 use가 아니라 use. use. 짧고 강하게 s 발음. The washer broke down after 10 years of use. Broke down. 뒤쪽에 힘 차주세요. She broke down in tears after hearing the news. She broke down in tears. She broke down, 힘주고, down in tears after hearing the news.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Break it down. Break it down. 하나의 덩어리처럼.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Okay. 이 명작 해보세요. 우리 말 드릴게요. 내 차 또 고장 났네. My car broke down again. 세탁기를 10년 썼더니 고장이 났다. The washer broke down after 10 years of use.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3: She broke down in tears after hearing the news.
2: 이걸 그냥 she cried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내가 나눠서 좀 설명을 해줄게.
3: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2: 이 말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breakdown은요, 다른 구동사들에 비해서 뜻도 좀 많고 다 많이 쓰는 뜻이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Kokokok,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2: 어떤 직책에 있다가 그 직책으로부터 물러난다든가 사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말, 직위를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높은 데서 내려올 때, 뭐 사다리에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어디 연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위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직책에서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 바로 구동사 step down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씁니다. Step down. 게임 줘보세요. Step down. Step down. 그럼 물리적으로 어디서 내려온다는 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니까 step down. 한 걸음 아래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임이나 퇴임이나 물러나다의 의미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 이 퇴임 쪽, 사임 쪽에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먼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3: The CEO decided to step down. The CEO decided to step down.
2: 그러면 대표이사라는 직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직책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사임을 결정했다는 얘기죠.
3: The CEO decided to step down. Step down. Step down.
2: 오케이. 직에서 물러나다. 그 다음에 어떤 직책이란 말을 붙이려면 from 전치사를 또 넣어주면 돼요.
3: He will step down from his position.
2: 본인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그쵸? 그는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From 들어가면 됩니다.
3: He will step down from his position. He will step down from his position.
2: 자, 그래서 사임과 물러나다. 이쪽 예문들을 만나봤고요. 자, 그 다음은 되게 쉬워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해볼게요.
3: I carefully step down from the ladder.
2: 사다리는 무조건 위험하죠. 중심을 잘못 잡으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다리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다가 되겠죠.
3: I carefully stepped down from the ladder.
2: 마찬가지로 전치사 from 넣어서 어디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3: I carefully stepped down from the ladder.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 She fell while she was stepping down from the podium.
2: Podium이라고 하면 연단이죠. 네, 뭔가 상 받으러 어떤 연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3: She fell,
2: 넘어졌다.
3: While she was stepping down from the podium. Stepping down from the podium.
2: Podium.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 살짝 길지만 뭐 하면서 넘어졌다라는 말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3: The CEO decided to step down. Step down. Step down. The CEO decided to step down. He will step down from his position. Step down from his position. From his position. He will step down from his position. I carefully stepped down from the ladder. I carefully stepped down from the ladder. She fell while she was stepping down from the podium.
2: 넘어졌다.
3: She fell while she was stepping down, stepping down, stepping down from the podium.
2: Okay. So, 과거형도 ing를 붙여도 전부 다 down에 힘을 줘야 됩니다. 자, 이 명작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가보세요. 대표이사는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3: The CEO decided to step down.
2: 그는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콕콕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뭔가를 야기한다는 말, 초래한다는 말,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 자, 영어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나의 구동사로 처리를 합니다. 자, 바로 bring about 라고 하는 구동사인데요. 이 bring about은 변화를 추동하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change라고 하는 목적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는 아예 외워서 썼거든요. Bring about change, bring about change, bring about change 이렇게 막 입에 붙여 썼더니만 실제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change 같은 단어가 뒤에 오면서 변화를 야기하다, 초래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그 다음에 꼭 변화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는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예문을 보면서 일단 변화 쪽 목적어들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Change를 넣어볼게요. We want to bring about some changes. We want to bring about some changes. 우리는 일부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 이런 얘기죠. 변화를 유발하고 싶다. We want to bring about, 뒤에 힘주고 bring about, bring about, bring about some changes. 그 다음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큰 변화를 초래했다. The new law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The new law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큰 변화를 초래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로 brought about, brought about, brought about. 오케이. 자, 이렇게 변화라는 change라는 단어를 줄 수도 있겠고 shift란 말도 변화의 뜻으로 쓰이잖아요. 여론의 변화?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The incident, 그 사건이 brought about a shift in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하면 여론이죠. 대중들의 의견이니까. 여론의 shift, 변화를 초래했다. 가져왔다. 뭐가? 그 사건이. The incident brought about a shift in public opinion. 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이 좀 바뀌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으로. The incident brought about a shift in public opinion. 그 다음에 기후변화 같은 거에 쓸 수 있어요. 이게 반드시 어떤 좋은 변화가 아니라 나쁜 변화에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Climate change has brought about extreme weather patterns. 극단적인 날씨 현상이나 그런 패턴들을 많이 가져왔다, 초래했다는 얘기죠. Has brought about. 현재 완료 시제로 썼어요. Has brought about extreme weather patterns. Weather patterns. 극단적인 그런 날씨 현상들을 많이 초래했다. Climate change has brought about extreme weather patterns. 좋습니다. 자, 강세 어디 넣어야 되는지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We want to bring about some changes. Bring about, bring about, bring about. 뒤쪽에 힘들어 가죠. We want to bring about some changes. The new law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Brought about. Brought about, brought about some significant changes. The incident, 뒤로 읽어야겠죠? The incident brought about a shift in public opinion. The incident brought about a shift in public opinion. 기후변화, climate change has brought about extreme weather patterns. Weather patterns, patterns, patterns. Climate change has brought about extreme weather patterns. 좋습니다. 자, 이 병작 한번 해보세요. 우리말로 드릴게요. 우리는 몇몇 변화를 유발하고 싶다. We want to bring about some changes. 새로운 법은 큰 변화를 초래했다.

The new law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그 사건은 여론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The incident brought about a shift in public opinion. 기후 변화는 극단적인 날씨 현상들을 초래했습니다. Climate change has brought about extreme weather patterns.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 상황에 쓰는 bring about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만나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혹은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불만에 쳐서 심한 언사로 반발을 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딱 쓰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바로 lash out. lash out 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쓰는 그런 구동사입니다. 수시로 여기저기 나와요. Lash out. Lash out. 자, 공격적으로 격렬히 반응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써주시면 됩니다. 동료들에게 그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영어로 He lashed out at his colleagues. He lashed out at his colleagues.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그런 반응을 보였다니까 뒤에 전치사 뭐가 나와요? at 나오죠. at. 그죠? He lashed out at his colleagues. He lashed out at his colleagues. 동료들에게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물이 그랬다라고 해볼까요? The cat lashed out at me. The cat lashed out at me. 고양이 이쁘다 이렇게 막 해주는데 갑자기 막 공격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럴 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사람한테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동물의 반응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막 고양이가 하악질하고 그랬으면 The cat lashed out at me. Lashed out at me.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떤 격렬한 반응 쪽 얘기인데 불만에 차서 격렬히 반응했다. She lashed out in frustration. 그러면 뒤에는 뭔가 어떤 감정 상태를 넣어주는 거예요. In frustration. 그러면 불만에 차서죠. 불만에 차서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She lashed out in frustration. 이렇게 감정 상태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발했다의 의미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격렬히 반응했다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 차이는 아니에요. They lashed out at the court's decision. 그럼 법원이죠. 법원의 판결에 대중들이 혹은 특정 집단이 강력히 반발했다는 얘기예요. They lashed out at the court's decision. Lashed out. Lashed out. 느낌 오시죠? Lashed out. at이 오겠죠? 또 이런 경우도 뒤에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The court's decision. 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그들은 반발했다. 오케이. 강세 넣는 연습해 볼게요. 자, 아웃의 힘을 줘야 되니까 He lashed out. at his colleagues. Lashed out. Lashed out. Lashed out. 뒤에 들어가죠? He lashed out at his colleagues. The cat lashed out at me. Lashed out at me. Lashed out at me. at을 붙이더라도 끊기지 않게 붙여서 발음해 보세요. Lashed out at m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She lashed out in frustration. She lashed out in frustration. In frustration. She lashed out in frustration. 마지막으로, They lashed out at the court's decision. Court's 소유격, court's decision. They lashed out at the court's decision. 오케이, 좋네요. 자, 우리말로 드릴게요. 입영작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는 동료들에게 격한 반응을 보였다. He lashed out at his colleagues. 고양이가 공격적으로 반응을 했다.

The cat lashed out at me. 그녀는 불만에 차서 격렬히 반응했다. She lashed out in frustration. 그들은 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쵸? They lashed out at the court's decision.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요. 화가 나서 막 격렬히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을 가진 구동사 lash out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l reaction.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여기서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나가라고 표현할까요?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get out of here 하면 말 그대로 여기서 나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네, 좀 흥분해서 감탄해서 놀라서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이야? 말도 안 돼. 진짜야? 헐, 대박. 이런 뜻이에요. Get out of here. 스펠링은 get out of here. 말 그대로 G-E-T-O-U-T get out of here. H-E-R-E인데 get out of here.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get out of here가 아니고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natural하게 하게 들릴 겁니다.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말도 안 돼. 정말이야? 에이, 설마. 뭐 이런 약간 놀람의 흥분을 표현하는 아주 exciting한 표현이죠.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이런 상황이 있어요. I want a free ticket to Paris. 파리행 무료 티켓 당첨됐어. 우후! First prize. Free ticket. Get out of here. Really? 말도 안 돼. 헐, 대박. 진짜야? Get out of here. Really? 이렇게 react 하면 좋겠습니다. This is a realistic reaction.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Really? No way. 이런 뜻이죠.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I saw a UFO last night. 나 어젯밤에 UFO 봤어. I saw a UFO last night. 꿈이었을까요? 현실이었을까요? Get out of here. Seriously? 진짜? 농담이지? 정말이야? Seriously?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Yeah, it's gonna be hard to believe. When it's hard to believe, you say, get out of here. 진짜? Really? 이런 뜻으로. Another situation. He can speak 10 languages. 걔는 10개 언어를 할 줄 안다고 하는데 이게 믿겨지지가 않겠죠? 10개 언어를? 10 languages? He can speak 10 languages? Get out of here. No way. Get out of here. No way. 진짜야? 믿기지 않은데? It's hard to believe. Get out of here. Really? 모든 상황에 really가 좀 강해지면 get out of here 하면 되겠습니다. Get out of here. Really? 마지막으로. Guess what? I'm getting married. 있잖아, 나 결혼한다. 결혼해. 와, 축하해줘. Guess what? I'm getting married. Get out of here. That's huge. 뭐라고? 진짜 대박. That's huge 하면 wow, that's amazing. 이런 뜻이에요. 진짜 대박이다. Get out of here. That's huge. You're congratulating someone in an exciting way. Exciting reaction. Okay, it's time for you to act.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I want a free ticket to Paris. Action. Get out of here. Really? Get out of here. Really? Good job. Next. I saw a UFO last night. Action. Get out of here. Seriously? Get out of here. Seriously? Good job, everyone. Next, he can speak 10 languages. Action.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No way. No way. And finally, guess what? I'm getting married. Action.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That's huge. That's huge. 대박이다. 란 뜻이죠. Okay, great job, everyon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정말이야? 말도 안 돼. 진짜? 헐, 대박. That's amazing. Get out of here. Now be sure to use this expression always in the right context and with the right emotion. That is the key to speaking English well.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Real reaction.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진짜로? 설마? 말도 안 돼. Are you for real? 여기서 for real 하면 좀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많이 쓰이는 슬랭 표현이죠. For real? Really? Really? 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약간 유행어로 for real? 또는 가끔 S 붙여가지고 for reals? For reals? 이래요. Are you for real? Are you telling me the truth? Is it real? Is it true? Really?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말이 이제 너무 놀랍거나 믿기지 않거나 뭐 흥미롭거나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진짜? Really? 진짜야?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엄청나게 감탄했을 때, 놀랐을 때 또는 뭐 의심할 때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또는 감동받았을 때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여러 감정으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정말 excitement를 표현하는 reaction입니다.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예를 들어서 어머 He asked me to marry him. He asked me to marry him. 그가 나한테 청혼했어. He asked me to marry him. Are you for real? Really? 진짜야? 와, 축하해.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Are you for real? Really? 여기서 어떤 감정이냐면 really 곱하기 한 3, 4 정도 돼요.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Okay. 그냥 really 해도 되지만 조금 약하죠. 청혼했다고? Will you marry me 했다고? Wow, congratulations. Are you for real? Next. We are traveling to Italy, Rome, Venice, Amalfi, all these wonderful Italian places. We are traveling to Italy this summer. 우리 이번 여름에 이탈리아 여행가. Are you for real? Take me too. 와, 대박. 진짜? 나도 데려가.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나도 데려가. Take me too. Take me too. Take me also. Take me on your travels. Are you for real? 와, 대박. 진짜? 정말이야? Are you for real? Next. Hey, I'm moving to Australia for 1 year. Are you for real? 나 1년 동안 호주에 이사가. 1년 후에 봐. Are you for real? 정말이야? I'll miss you. I'll miss you. 보고 싶을 거야. 연락해. Are you for real? Are you really moving to Australia for 1 year? Are you for rea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I'm going to volunteer in Africa this year. 나 올해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해. Oh, that's very nice of you. I'm going to volunteer. 봉사활동을 volunteer in Africa

0: this year. 나는 이번 해, 올해 아프리카에서 봉사 활동을 할 예정이다. I'm going to volunteer in Africa this year. Are you for real? 진짜야? 정말? Are you for real? That's amazing. 정말 멋지다. That's amazing. Are you for real? Really? Really?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Now it's time for you to act.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He asked me to marry him. Action. Are you for real? Congratulations. Are you for real? Good job. Next. We are traveling to Italy this summer. Action.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Take me too. 나도 데려가. Good job. Next one. I'm moving to Australia for 1 year. Action.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I'll miss you. I'll miss you. Ong, ong, ong. Good job. Finally, I'm going to volunteer in Africa this year. Action.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That's amazing. That's amazing. All right. Good job, everyone. Fantastic. Are you for real? For real. 진짜로 설마 농담이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Are you for real? Really, really.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ow keep in mind, when you use this expression, emotion and context are most important when you're studying. Now keep that in mind.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1: Today, we will talk about the topic of the beginners to choose the main language of the beginners.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2: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표현은요. 문장의 수동태에서 뭐뭐에 의해서 혹은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는 뜻의 by 누구누구가 안 쓰이는 경우 또 알아볼게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쌀은 대개 9월에 수확이 되죠. Rice is usually harvested in September. Rice is usually harvested in September. Rice가 쌀을 가리키거든요. 이거 rice가 아니고 ra-ra-ra rice라고 합니다. 라라라 rice라고 잘못 발음하게 되면 그 요즘은 많이 볼 수 없다고 하지만 다행히도 그 이라는 거 있죠? 몸 안에 생기는 작은 벌레, 막 간지럽고 막 그렇다면서요. 그 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rice라고 하셔야 쌀이라고 이해하게 되는데 그 쌀은 말이죠. 대개 수확이 됩니다. Rice is usually harvested. Harvest 하면은 H-A-R-V-E-S-T로 쓰거든요. 근데 수확이 되어진이라고 할 땐 harvested, harvested. 뒤에 ed를 붙이게 됩니다. Rice is usually harvested. 쌀은 대개 수확되어집니다. 언제? In September. 9월에 말이죠.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죠? 누가 수확을 한단 말이지? 누구에 의해서 수확이 된다는 말이지? 혹시 궁금하실까요? 그렇다면 뒤에 by farmers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원래는 그렇겠죠. 그러나 에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농부가 그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누가 한 행동인지 누구나 이미 다 아는 것일 때는 뒤에 by 다음에 누구누구라는 걸 생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은 16세기에 지어졌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This castle 지어졌다. Was built. Was built. 그 다음에 16세기에 in the 16th century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This castle was built in the 16th century. 근데 그 뒤에 굳이 그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by workers라는 말을 붙여야 될까요? No, no. 붙일 필요가 없죠. 그건 정말 사족에 가깝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한 행동인지 보다는 그 행위 자체에 더 관심이 클 때에도 뒤에 by 누구누구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학술적인 내용일 때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연구진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한다면 the results were sent, 보내어졌다. to the researchers, 연구자들에게까지. 뒤에 뭐 중간에 딜리버리맨에 의해서란다든지 그런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오늘의 리뷰 타임. 쌀은 대개 9월에 수확이 됩니다. Rice is usually harvested in September. Okay, I'll see you next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영어의 뼈대, 이번에 알아볼 것들은요, 바로 동사의 종류들이에요. 영어 하면 너무나 골치 아플 정도로 방대하고 엄청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굳이 따져서 이것만큼은 조금 더 딴 것보다 중요하다 싶은 게 바로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잡았다 싶으면 영어의 거의 대부분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죠. 자, 동사의 종류들 대충 8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그중 3가지를 알아봅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릴게요. 그녀는 매일 아침 달려요. She runs every morning. 간단하죠? 네, 자, 8가지 동사 종류 중에서 먼저 3가지를 알고자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즉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로 run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action verbs라고도 하는 이 동작 동사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한문, 동, 움직일 동을 쓰는 것처럼 실제 몸이나 물건이 움직이거나 정신적으로 움직이는 걸 나타내는, 즉 우리가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죠. run, 뛰다, 얼마나 큰 동작이에요? 또 eat, 먹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뭔가를 쓰다, write, 이것도 내 몸을 놀려서 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달려요. She runs every morning. She runs every morning. 자, 그런가 하면 나는 낮 12시에 점심을 먹습니다. 라고 한다면 I eat lunch at 12 p.m. I eat lunch at 12 p.m. 이렇게 말할 거고 그는 그의 친구에게 편지를 써요. 평소에 이렇게 한다라는 뜻으로 He writes a letter to his friend. He writes a letter to his friend. Run, eat, write 모두 action verb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움직이는 동작이 아닌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뜻하는 것도 동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나 상태를 표현하거든요. 이걸 상태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이다 이것도 동사로 쳐요. 또 뭐뭐처럼 보이다 혹은 존재하다 어디에 속하다 이건 행위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동사 am, is, are 같은 거 그녀는 학생입니다. She is a student. She seems happy. seem, 뭐뭐처럼 보이는 거. 이것도 누가 움직이는 건 아니죠. 괴물 존재하지 않아요. Monsters don't exist. Exist 역시 동사로 봅니다. 이 책은 내 남동생 거예요. This book belongs to my brother. 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상태 동사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감정, 욕망, 느낌을 나타내는 감정 동사. Love, hate,

feel, like 이런 것도 행위는 아니지만 동사에 들어가죠. 자, 오늘의 리뷰 타임. 네, 자 동사 세 가지 먼저 알아봤어요. Action verb, 그 다음에 stated verbs, 상태 동사, 그리고 feeling verbs, 감정 동사. 각각의 예문 꼭 기억하세요.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영어의 뼈대는 말이죠. 여러 가지 동사 종류들이 있는데 그걸 대충 8가지로 나눈 중에서 두 가지를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전 문장 드릴게요. 나는 나무에 있는 새가 보이네요. I see a bird in the tree. I see a bird in the tree. 네, 자, 보다라는 뜻의 동사 see가 나왔죠? 나 보인다 이렇게 말하지 나 봐요 이렇게 말한 경우 조금 부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으세요? 자, 우리말로는 보인다, 새가 보인다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내가 새를 봐요, 나무에 있네요. I see a bird in the tree 라고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옆방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어요. 즉, 옆방에서부터 나오는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라고 할 때 듣다, hear, H-E-A-R. 자, 귀가 있고 청각기관이 있어서 어떤 소리를 내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hear가 됩니다. 듣고 뜻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listen에 가깝고요. 그냥 hear 하면은 뭐가 됐든 소리를 듣는 것 그 자체를 말하거든요. 자, 이 문장을 I hear music from the next room. I hear music from the next room.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see, hear 말고도 맛을 내다 혹은 내가 맛을 보다 taste라든지 느낀다 혹은 느낌을 낸다 feel 또 냄새를 내가 만든다 혹은 어떤 냄새를 풍긴다는 뜻의 smell 이런 것들을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우리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자, 또 이번에 알아볼 동사의 종류로는요. 이런 게 있어요. 누가 그녀를 울렸나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때 Who made her cry? Who made her cry? 누가 who 만들었나요? made 그녀를 her 울도록 cry. 네,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원인이 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만든다는 뜻의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make, have, get 같은 동사가 대표적이죠. I made her cry. 내가 그녀를 울게 만들었지요. make가 과거형으로 made로 쓰였습니다. 자, 오늘의 review time.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요. See, hear, feel, taste 등등 다른 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동사 making things happen 이란 뜻으로 make, have, get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Bye-by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함께 알아볼 표현은요, 뭐뭐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든지, 뭐뭐 꼭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필요한 이런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를 알아봅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릴게요.

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I can swim. 너 숙제 꼭 해야 된다. You must do your homework. 어떠세요? 나는 수영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I swim. I swim. 라고만 해도 됩니다. 저 수영해요. 라는 말이죠. 이 말은 평소에 수영을 즐겨 한다 라는 말도 되고, 혹은 뭐 때가 되면 나는 뭐 계절에 맞게 수영을 하러 간다 라는 뜻도 됩니다. 뭐큰 별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 수영해요. I swim. 그런데 저요, 수영 할줄 알아요. 이렇게 뭔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라는 의미를 더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이때 I swim 중간에 할수 있다 라는 뜻을 더해주는 can.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can, 할수 있다 라는 뜻에 can을 넣어주면 됩니다. I swim. 저 수영해요. I can swim. 저 수영할 줄 알아요. 뭔가 좀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렇게 swim이라고 하는 수영하다 라는 원래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동사. 그렇죠. 조력자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도와주고 뭔가 조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동사가 됩니다. 그런 걸 바로 조동사라고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can이 있어요. 이 밖에도 이런 경우 한번 해볼까요? 너네 숙제 하는구나 라고 하면 You do your homework. You do your homework. I do my homework 하면 저는 제 숙제를 제가 합니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You do your homework 하면 너는 네 숙제를 해. 뭐별 의미가 없는 말 같죠. 밍숭밍숭하죠. 그런데 거기에 must, must 이 must라는 또 하나의 조동사를 중간에 살짝 끼워주게 되면 You do your homework라는 문장이 You must do your homework. You must do your homework 라는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you must do your homework은 너는 너의 숙제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뜻이 돼요. 굉장히 강한 의미를 부여하죠.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can 같은 경우는 능력 또는 가능성을 말할 때 쓰게 되고요. must 같은 경우는 필요성, 의무를 가리켜 말할 때 쓰게 됩니다. I can swim. You must do your homework. 발음할 때 I can swim 이렇게 발음하고 you must do your homework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되죠. 자, 오늘의 리뷰 타임. 나는 수영을 할수 있어요. I can swim. 너 숙제 꼭 해야 된다. You must do your homework. 많이 연습하세요. See you next tim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가 무루입니다. 저는 아직 좋아하는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쓴 대로 아직이라는 부사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수수께끼 같아서 알쏭달쏭했던 게 점점 재미나지는 거죠. 그 속엔 언제나 느껴보지 못한 기쁨, 닿아보지 못한 아름다움, 가져보지 못한 이해가 숨어 있고 나를 한 칸 넓혀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결국 책이란 건 낯선 숲에서 자기만의 오솔길을 찾아보라는 다정한 권유이자 초대가 아닐까요? 책을 읽으며 모른다는 감각을 기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분명 어떤 진실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2: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1: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바빠진 업무, 이직, 결혼, 출산 등으로 수업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 주실 때의 고마움과 기쁨도 말로 못한다. 실제로 저 다시 공부하려고요 같은 연락을 받으면 잠깐 혼자 얼굴이 빨개지기도 한다. 두세 번씩 되돌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자체 방학을 가지면서 저 돌아올 때까지 망하시면 안 돼요. 수업 접지 마세요. 라고 신신당부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리고는 버릇처럼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에 골몰할 때쯤 거짓말처럼 짜잔 하고 나타나 다녀왔습니다 라는 말을 건네주시는 것이다.

이번에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이현석이 부른 학창시절 띄워드렸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많은 카페인 분들이 추억을 떠올리신 것 같은데요. 정경희님,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한 달간 마산 지역 정오 12시 방송 첫 곡으로 한 달간 나왔던 이 학창시절. 전주만 들어도 지금도 알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제 추억이 그때의 기억이, 한 달의 기억이 훅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음악이 진짜 최고의 타임머신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문장카페 들으시면서 이승현 님이 너무 긍정에너지 넘치는 책이라 좋아요 라고 신지 작가님이 금요일 코너에서 소개해 주셨던 책인 거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문장카펫은 책 사람집에서 펴낸 책이죠. 황구경 작가의 에세이 퇴퇴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황구경 작가, 이 피아노의 여정, 우리 화요일날 제가 문장카펫으로 깔았던 류이치 사카모토의 그 대담집, 그 산문집도 번역하신 번역가시기도 하죠. 황구경 작가, 이 일본어 능숙자시죠. 그런데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만큼은 하지 않을 줄 알았고 그러려고 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본어 전공자도 아니고 교육학 전공도 아닌데 다른 분야 관심이 있어서 일본어를 그냥 시작한 것인데 내가 수업까지 진행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른다고 어떤 계기로 일본어 수업을 강좌를 진행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수업을 읽어 나갔는데 보면은 오늘 문카에서 소개한 것처럼 업무로라든지 아니면 이직, 뭐 결혼, 출산, 이사 등등 여러 이유로 수업을 잠시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셨다가 다시 오랜만에 돌아오는 그런 그 수강생 분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시 올 겁니다. 망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할때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 해주시는 거려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에너지를 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신 거죠. 황구경 작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좋은 긍정 에너지가 막 오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우리 카페인 분들 많이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카페인님들이 우리도 뭐 결혼, 출산, 이직, 이사, 그리고 혹은 아픈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잠시 북카페에 못 오셨다가, 오랜만에 오게 됐어요 하는 인사도 이제 보일 때가 있고, 혹은 당분간은 못올것 같아요, 복직해요, 혹은 이사 가요, 뭐 등등. 사실 이사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뭔가 먼 이별을 얘기하실 때, 우리 이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 카페인 분들 돌아오셔서,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발자국 콩, 반짝하고 찍어주실 때마다 큰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 장면이 떠올라서 오늘도 문장 카펫으로 야심차게 깔아봤습니다. 김주희님, 저도 이틀간 삼척으로 여름 휴가 후 다시 돌아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틀간 삼척 바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와, 강원도도 좀 너무 덥다라는 얘기를 우리 화요일 시인분들이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궁금해요. 배나리님, 저도 곧 일터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반겨주는 마음 참 따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와, 오셨군요. 하고 맞아주는 마음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729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도 쨍쨍하게 이글이글한 한낮입니다. 북카페 친구 삼아 도시락 먹고 있어요. 짭조름한 방울토마토와 달달 보들의 무화과가 참 맛있어요. 여름이 주는 맛이겠죠? 오후를 달릴 에너지를 얻었으니 북카페와 함께 또 달려봐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표현이 너무 다정한데요. 짭조름한 방울토마토, 달달 보들의 무화과. 진짜 여름의 맛인 거네요. 무화과 이제 진짜 보이더라고요. 저도 아직 개시 안 했는데, 무화과가 여름, 이제 8월쯤이면 이렇게 딱 등장해서, 이제 가을 초입까지 이렇게 또 즐길 수 있는 그 달콤한 맛이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없어서 못 먹는 것이 무화과고요. 안 드신 분들은 또 안 드셨기 때문에 그 맛있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아, 그리고 우리 카페이님들 엽서 관련 사연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있고요. 북카페 인스타그램 EBS 언더바 북카페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그 키링 움직이는 사진도 영상도 올려뒀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이 홀리신 것 같더라고요. 네. 보시고 빨리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정재형의 엽서 그리고 러브홀릭의 놀러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민정님, 북카페 고마워요. 몇 개월 낮방 못 들어서 밤방만 들었었거든요. 고은님이 글에 응답해 주실 때 너무 좋아서 다시 낮방 들으니 행복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저도 민정님이 이렇게 낮방에 사연 보내주신 거 너무 좋습니다. 아, 아무래도 생방 때 함께 또 소통하는 그 맛이 있고요. 밤방은 또 그렇게 호젓하게 느껴진다고 또두 세계를 모두 오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아무튼 올려주시는 사연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사연을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후속 사연 주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지희님, 김지희님이 미용실 2시 이후로 예약하고 그 머리카락 기부하신다고 하셨던 것도 제가 후속 사연 기다립니다 했더니 그 바로 다음 날인가 후속 사연 주셨더라고요. 근데 소개는 못했지만 아 그렇구나. 생각한 것보다 더 머리를 많이 자르셨구나. 놀라셨구나. 그렇지만 뿌듯하셨겠구나라는 생각 이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카페인님들 다 소개되지 못해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북카페에 다 이렇게 쌓이고 있다, 접수되고 있다, 읽히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5690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 어수선한 며칠을 보냈더니 북카페도 놓쳤었네요. 오늘은 끝날 때까지 북카페와 함께하는 게 소소한 목표가 됐어요. 예쁜 엽서라 선뜻 시작이 머뭇거려지지만 오늘은 정말 해내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예쁜 엽서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근데 제가 진짜로 부담 느끼지 마세요. 할 때마다 더 부담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카페인님들 사연 보니까. 그런데 진짜라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근데 정말, 진심 부담 내려놓으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예쁘다는 말에 왜 이렇게 부담 느끼세요? 내가 만들면, 내가 정성스럽게 엽서를 해서 보내면 일단 내 선에서의 최선의 예쁨이 거기 묻어서 가는 겁니다. 그냥 그 과정을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북카페에 선물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이게 꼭 우수 작품이 될까? 어차피 안될것 같은데 엽서를 보내서 뭐 해?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북카페에 축하 엽서 보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9749 쓰시는 카페인님. 강원도의 힘을 직접 느끼고 왔습니다. 여기를 봐도 푸른 산, 저길 봐도 푸르른 산을 보며 쉬모읍했습니다. 속초 표지판 볼때 고은님이 그 표지를 사셨다는 기억도 났어요. 촛대바위와 환선굴 안에서 묘한 딴 세상에 온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고 왔어요. 동굴 속엔 12.2도로 시원했습니다. 동굴 내부는 와 12.2도 좋은데요. 너무 에어컨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 서늘한 시원한 기운이었을 것 같고 맞아요. 그 속초 이정표 그 도로 이정표를 제가 그 마그넷을 샀죠. 사서 이렇게 붙여뒀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여서 그것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749 쓰시는 카페이님은 그렇다면 산파인가요? 산? 지금 속초는 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긴 한데, 카페인님들, 휴식의 기술이라는 일간 카페인 읽어드릴 텐데요.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찾아 떠날 때 산과 바다 중 어디를 더 좋아하는지를 묻는 질문 많이 주고받죠. 같은 자연이지만 파도와 바람과 탁 트인 시야를 선물하는 바다와 깨끗한 공기와 푸르름, 사색의 시간을 선사하는 산은 각기 다른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날씨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덥지도 춥지도 않은 좋은 날씨에 며칠 휴가를 받아서 떠날 수 있다면 산과 바다 중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산이 더 좋은가, 바다가 더 좋은가를 두고 재밌는 연구 하나가 이루어졌는데요. 영국 서식스대 조지 맥케론 박사 연구팀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자연 환경이 인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6개월간 진행된 연구에 총 2만 3천 명이 참여했고요. 실험 참가자들은 앱 알람이 울리면 자신이 있는 곳의 위치 정보와 함께 구체적 장소, 기분, 날씨, 활동 등을 입력하게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높은 행복 수치를 보고한 장소는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행복 수치가 높았던 곳은 산, 숲, 초원, 강 등의 순서였다는데요. 다만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유독 노년층에서는 바다보다 산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산이 좋아진다는 말이 괜히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바다를 방문한 사람들이 특별히 더 행복하다고 느낀 이유는 뭘까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낸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도시에서는 간판이나 화면 같은 수많은 정보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불필요한 정보임에도 우리 뇌는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에 집중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피로해지죠. 반면 바다에서 마주하는 풍경은 단순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수평선처럼 단순하고 넓은 공간을 볼 때는 뇌가 좀 쉴 수 있습니다. 물을 멍하니 바라보는 물멍이 그래서 편안한 건데요. 물멍을 하는 동안 우리 몸과 마음도 이완을 경험합니다. 거기에 파도가 치는 일정한 리듬과 소리는 백색 소음 역할을 해주죠.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같은 백색 소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명상할 때 나오는 알파뇌파를 활성화합니다. 바다가 좋은 이유, 사람마다 다르고 수없이 많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산이 좋다는 분들 역시 많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산과 바다, 어느 쪽이신가요?

유피의 바다 띄워드렸어요. 아, 오랜만에 듣는 이 추억의 노래여서 막 신났습니다. 산이냐 바다냐 진짜 둘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산과 바다 모두 접근하기가 참 좋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산도 진짜 많고 바다도 몇 시간만 이렇게 좀 이동하면 그래도 바다를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산 바다 진짜 우리는 좀 사치스럽게 그 중에 이렇게 막둘다 올려놓고 고민할 수도 있고 그 둘이 웬만하면 어우러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산이냐 바다냐 이렇게 묻는다면 카페이님들 어떤 선택하실까 궁금했거든요. 변영신님, 저는 내일 모레 내 고향 정동진으로, 내 고향 정동진으로 갑니다. 저는 산과 바다를 모두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빼놓을 수 없죠, 사실. 그리고, 산과 바다가 우리는 이렇게 맞닿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정영실님도 둘다 파. 저는 둘다 좋아서 내년에 초등 아이들과 제주 농촌 유학을 갑니다. 와,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주 농촌 유학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 지금 영실님도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겠죠 하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이승현님은 저는 완전 바다파요. 한없이 펼쳐진 수평선 너머로. 근심 걱정 다 던져버리고 개운하게 돌아설 수 있어요 하셨습니다. 바다파 그 바다에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 바다가 정화해 주는 것 같다. 아 이거 뭔지 알것 같아요. 물의 힘이죠. 물의 힘이죠. 이러면 또 이제 산파는 아니요 산도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0122 쓰시는 카페인님 바다보다 산파. 등산 동호회 활동도 하곤 했는데 허리도 아프고 지금은 동네 낮은 봉 정도네요. 지금 봉파가 되셨습니다. 동네 낮은 봉도 그것도 산이죠. 예, 그 동네 낮은 봉도 산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산파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송채원님은 촌사람은 서울

구경하고 싶어요.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이제 잠시 내려놓고 이제 도시로 가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 말은 곧 산들 바다 넘쳐나게 주변에 많다라는 거겠죠. 부심이 느껴지는데요. 0092 쓰시는 카페이님, 이 더위에도 연애하느라 정신없는 아들 보니 청춘의 여름은 정말 싱그럽고 생생하네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지 하셨습니다. 와, 이 더위에도 그렇죠. 사실 연애, 그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 너무 더워서 쉬어가는 데이트 이런 거 있을 수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땀쫙 빼는 사우나 데이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우면 추운 대로 엄동설한 데이트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지 하시지만 아, 그 기운은 또 이렇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0092 쓰신 카페이님도 아, 요런 기운이 솟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주희님, 고님 혹시 밤빵 댓글도 보시나요? 하셨는데 당연히 보죠. 봅니다. 이 정도면 보는 게 아니라 집착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 카페인님들이 보내주시는 댓글은 다 봅니다. 다 보는데 다 소개할 수가 없고 소개하고 싶은 댓글을 제가 심지어 막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두기도 하는데 아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방송이고 전달해야 되는 책과 그날의 분위기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또뭐 축하 사연 그리고 또 위로 전하고 싶은 것들 이런 거를 챙겨놨다가도 제 휴대폰 소개만 갖고 있고 그냥 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방송으로. 그런데 마음으로 다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그 순간순간 바랄 것은 바라고 또 위로 건넬 것은 위로 건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인님들 허공에다가 사연 보내는 거 아니라는 거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산행 듣고 산행? 약간 순해부는 산파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는데 아, 산행 듣고 저는 바다예요. 아직은 전 바다가 좋습니다. 바다 좋은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무튼 이 산행 듣고 이제 일기 기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어제와 오늘 읽는 책은 부키에서 펴낸 고고학자 칩 코렐의 책입니다. 거의 모든 물건의 역사입니다. 인류가 세 차례 큰 도약을 하면서 물건과 함께하는 여정을 이어왔는데 그 세 번째 도약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그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사실 러다이트 운동은 시대에 뒤처진 운동이었다. 산업혁명은 전도양양하게 잘 진행되고 있었다. 광범위한 기술들이 사람들이 일하고 여행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이미 바꾸어 놓았다. 1776년 최초로 상업 판매된 와트 증기기관은 원래는 도시에서 펌프로 물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 광산에서 고인 물을 펌프로 퍼내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는데 그러면 더 깊이 파내려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04년에는 활용 범위가 더 확대되었는데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5개 차량을 달고 10톤의 광석과 70명의 사람을 실은 채 시속 3.9km 속도로 약 16km를 주행했다. 1810년 영국인 피터 듀랜드는 식품 보존과 운송을 위한 밀폐형 주석 캔을 만들었다. 1826년 프랑스 발명가 조제프 니세포르 니에프스는 최초의 사진을 만들었다. 1829년에는 한 미국인이 최초의 타자기를 발명했다. 1831년에는 최초의 발전기인 패러데이 디스크가 선을 보였다. 1837년에는 전신이 런던에서 공개되었다. 1856년에 영국인 헨리 베서먼은 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새로운 처리법의 특허를 받았다.

비싸고 내구성 높은 강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강철은 철로와 다리, 건물, 배의 근간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모든 발명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랜디스에 따르면 산업혁명은 세 가지 근본적인 유형의 대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정밀하고 지칠 줄 모르는 기계장치가 인간 노동을 대체했다. 둘째, 무생물 동력원이 생물 동력원을 대체해 거의 무한한 에너지 공급을 창출했다. 셋째, 광물이 유기물을 대체해 더 풍부하고 더 강력한 원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예를 들어 석유가 고래 기름을 대체했다. 이런 변화는 사용되는 재료와 만들 수 있는 물건만이 아니라 생산되는 물건의 양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새로운 동력원 덕분에 산업 생산 과정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밤낮 없이 1년 365일 내내 작동할 수 있었다. 제조 공정은 생산을 극대화하도록 다듬어졌다. 공장 모델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면 바로 이웃 공장에서 또 이웃 마을에서 그런 다음에는 세계 반대편에서도 복제될 수 있었다. 회사들은 성장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해 비용은 더 적게 들이면서 생산량은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었다. 공장주들과 투자자들이 산업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노동자들에게 이 변화는 흔히 비인간적으로 다가왔다. 개인의 창의성과 평생을 갈고 닦은 육체 기술을 더 이상 가치 있게 평가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이제 아크라이트 방적기의 나사못 하나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토머스 칼라일은 1829년 발표한 에세이 시대의 신호에서 산업혁명이 영웅적이거나 도덕적인 시대가 아니라 기계의 시대를 열었다고 경고했다. 사물과 사람을 기계로 바꾸는 시대라는 것이다.

0: Ça laisse longtemps, tu vois ça l'autre longtemps. Les os chassis qu'à ton temps. Tralala, tralala.
1: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영화 음악 들려드렸습니다. 티틴을 찾아요 였고요. 음악 나가면서 우리 보라 화면에 키링 우리 북카페 7주년 굿즈가 보이는데 막 영상이 같이 흔들리는데 이 음악이 깔리니까 저 영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또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서 재밌었습니다. 칩 코레레츠의 거의 모든 물건의 역사 읽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구의 발명으로 갈게요. 하나의 발명이 또 다른 물건들을 계속 연쇄적으로 낳는 과정 보실 수 있습니다. 백열등은 1800년대 초 영국의 과학자 험프리 데이비가 탄소 막대 두 개 사이에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처음 개발되었다. 그러다가 1840년대에 전구를 진공으로 만들면 빛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발전했다. 그런 다음 1850년대에는 빛을 튜브 속의 가스에 통과시킴으로써 계량되었고 1879년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 안에 가느다란 필라멘트를 넣고 구리선을 부착해 여러 시간 타오를 수 있는 실용적인 백열등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 또다시 발전했다. 인류의 도구를 제작하는 창조적 접근법의 특징일 뿐 아니라 특히 2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특징이 바로 이런 종류의 반복이었다. 이 시기의 산업가들과 발명가들은 고대 그리스 박식가 아르키메데스의 선언을 구현한 사람들이었다. 즉, 올바른 도구가 주어진다면 인간은 모든 것을 계량하고 세계 자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실용적인 백열 전구가 대단한 발명일 뿐 아니라 산업시대의 촉매 발명이라 부를 수 있는 물건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촉매 발명이란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다른 혁신을 가속화하는 발명을 뜻한다. 백열 전구 수요의 증가는 전기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 최초의 대규모 발전소가 1895년 나이아가라 폭포에 세워져 약 32km 떨어진 뉴욕주 버펄로에 전기를 공급했다. 얼마 뒤 수십 곳 이어서 수백 곳의 발전소가 지어졌다. 상업용 전기는 촉매 발명이 되었다. 대규모 발전소는 수천 개의 부품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발전소의 산물인 전기가 진공, 냉장, 세탁기, 오븐, 다리미, 보일러, 분쇄기, 그릴, 주전자, 선풍기, 난방기 등 빛을 쓰지 않는 무수한 과업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공장에서 전기는 새로운 세대의 도구인 축과 벨트에 동력을 공급해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냈다. 전기는 전차, 가로등, 지하철을 작동시켰고 공기 펌프와 수력 펌프, 냉방기, 난방기, 엘리베이터, 더 많은 전등에 전력을 공급해 마천루 건설을 가능케 했다. 백열 전구는 수백만 개가 생산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새로운 발명을 촉발해 온 나라에 성경의 대홍수처럼 물건의 홍수가 들이닥쳤다. 산업혁명의 1단계와 2단계는 촉매 발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물레방아가 선도했고 철과 강철의 대량 생산이 뒤를 이었다. 더 많은 촉매가 가공도구, 석유정제, 화학물질 합성과 함께 도래했다. 상업용 전기가 나오기 전에 혁명은 증기력의 촉매 발명으로 동력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촉매 발명은 다음 발명에 따라잡힌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즈음 상업용 전기가 거의 모든 공장 도구와 기계에서 증기력을 대체했다.

네, 읽기의 기쁨 이렇게 어제와 오늘 부키에서 나온 칩 코렐의 책 거의 모든 물건의 역사 읽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산업혁명 시대에 막 러다이트 운동하고 이랬던 시대의 이 얘기가 그냥 오늘날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AI 기술 두고 또 여러 예측을 하기도 했고 또그 예측이 계속 수정되기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지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잖아요. 변화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격변기 통과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막 농담처럼 난 러다이트 운동할 거야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이미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I 요즘 뭐잘 쓰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과도 이 내용이 겹쳐 보였습니다. 책을 통해서 더 많은 물건들의 역사 그리고 현재, 미래, 과거까지 좀 직접 아우르시길 바라고요. 박주영님, 박주영님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어요. 산업혁명과 지금의 AI 시대가 맞닿아 있는 느낌이요. 그쵸. 우리 다 아마 비슷한 생각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책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6277 쓰시는 카페이님, 책 선물 너무 잘 받았어요, 고은님. 지금 읽고 있는 책 정성껏 마무리하고. 이 표현 너무 좋네요. 정성껏 책을 마무리한다라는 표현. 그리고 앤드루 포터의 장편 시작할 생각에 너무 설렙니다. 마침 이번 주 일요일이 제 40번째 생일이랍니다. 최고의 생일입니다. 하셨습니다. 와, 40번째 생일 선물처럼 받아주시면 되겠네요. 앤드루 포터의 상상 속의 삶이 우리 월요일에 소설 북클럽에서 다뤘는데 벌써 받으셨다고 하니까 북카페 진짜 배송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네, 즐겨주세요. 이제 찰스 윌리엄의 Where You Wanna Be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미미님 만나볼게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지 7년

0: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1: 다시 한번 박수로 시인님 맞이해서 네네 오늘
2: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0: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0: 남북, 전 세계가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기준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기준이 생겨난 걸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동서남북 방위의 기원 따라가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미미님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 오신 건가요?
1: 동쪽에서 왔죠.
0: 동쪽에서 온 사람이구나.
1: 귀인입니다.
0: 동쪽에서 목요일마다 오는 귀인입니다. 목요일 2부마다 오는 귀인이 바로 미미님입니다. 이제 가실 땐 그럼 다시 서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1: 갈 때도 동쪽으로 가죠.
0: 아, 갈 때도 동쪽으로?
1: 동쪽에서 와서.
0: 동쪽에서 와서 동쪽으로 가는. 아, 그러네요. 맞네요. 그곳에서도 또 이제 귀인이 되는 거네요. 동쪽으로 온 귀인. 그렇죠? 돌아가는 예, 회사에서도.
1: 오늘 다루는 책이 네. 한국 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없는데 네. 저는 읽으면서 계속 이런 한국의 방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귀인 얘기할 때
0: 신문 운세면에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1: 네, 저는 서쪽에서 온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0: 아, 귀인이?
1: 늘 동쪽에서 오지 않나요?
0: 아,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미님 동쪽에서 와서 동쪽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미미님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0: 서쪽은 보통 이제 저승.
1: 동서남북을 동양적으로 볼 때는 좀또 그렇게.
0: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긴 해요.
1: 그러네요. 우리 카페인 분들 동서남북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또 이런 방위 따지는 게집 구매하거나 집 이제
0: 아,
1: 이사 갈
0: 중요하죠.
1: 때 방향 많이 따지잖아요.
0: 그럼요.
1: 그쵸?
0: 그것도 유행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1: 요즘엔 북향집이 그렇게 인기 있대요.
0: 맞아요. 서북향
1: 맞아요.
0: 집들이
1: 너무 더워져서 이제.
0: 너무 덥기도 하고, 해가 그,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서북향이거든요. 해 진력에
1: 네.
0: 그 낮게 길게 떨어지는 노을이 볼만합니다.
1: 저 그거 알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 그 서쪽으로 있는 창, 그쪽으로 들어오는, 제가 글 쓰는 방도 그쪽인데, 제가 서쪽 창의 그 매력에 빠져서, 아까 저 서쪽 죽음 이미지 얘기하셨지만, 저에겐 아니거든요. 저에게는 아름다움의 이미지.
0: 그 햇빛의 질감 자체가 다르죠.
1: 네.
0: 네.
1: 그러니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지 한번 그냥 자유롭게 털어놔 주시고요. 오늘 책이 바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오늘 가져온 책이 영국에서 지도의 역사를 연구하는 제리 브로턴의 책이고요. 제목은 지리의 기원입니다.
1: 지리의 기원.
0: 네, 뭐 지리라고 쓰여 있긴 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1: 네.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개의 방위, 즉 동서남북. 이말 자체도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흔하게 쓰잖아요.
1: 네.
0: 전 세계가 그럴까요?
1: 전 세계가 그럴까요?
0: 한 번도 저는 물음표를 떠올려 보지 않았는데
1: 그러네요.
0: 다를 수 있잖아요.
1: 근데 방위는 똑같이 어디나 다 동서남북은 있지 않을까요?
0: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 책의 흥미로운 대목들입니다.
1: 와, 이거 진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0: 그렇죠. 애초에 늘 그래왔던 것을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1: 네.
0: 말씀처럼 뭐 어디 가도 그리고 이게 우리는 현대 세계에 살잖아요.
1: 네.
0: 이미 세계 지도가 있고 방위가 다 확정돼 있고 일종의 공통 언어처럼 자리 잡은 상태에서
1: 그렇죠.
0: 살아왔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없거나 다른 세계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런 동서남북이 자리를 잡고 지금의 체계 또는 체제를 갖추기까지
1: 네.
0: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방위에
1: 네.
0: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논지라고 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서우님은 지리의 기원 흥미롭게 읽은 책인데,
0: 아, 벌써 읽으셨군요.
1: 네. 그래서 이 시간이 더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지도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 구절이 기억에 남아요. 와, 밑줄 그은 부분도 공유해 주시고 멋있습니다.
0: 그러네요. 말씀이
1: 네.
0: 정말 이해가 됩니다.
1: 그러네요.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보여준다.
0: 그러니까 지도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보는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도를 익숙하게 생각했지만
1: 네.
0: 고등학교 때 이제 세계지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1: 네.
0: 각 도법들이 어떤 왜곡이 생기고
1: 맞아요.
0: 어떤 것들이 있는 그대로를 좀더 반영하려고 시도했던 것이고
1: 맞아요.
0: 막 투영법 이런 거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그런 좀 세계가 한번 열리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아, 내가 이렇게 보고 알았던 게 있는 그대로가 아닐 수 있구나.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실제 왜곡된 것들, 실제 땅덩이가 여기가 이만큼이 아니래,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놀랍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아마 이 책도 비슷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의 깨달음, 전환을 주지 않을까
0: 네.
1: 기대가 돼요.
0: 그런데 그 방위에 대한
1: 네.
0: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죠, 일종의.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책에 도입부에 나온 사례가 정말 인상적인데,
1: 네.
0: 이게 우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익숙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리 쪽에서 전 이렇게 인용된 건 처음 봤거든요.
1: 네.
0: 나사가 지구 밖에서 지구 전체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네, 푸른 별처럼 보이는. 그런데 그때 그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1: 네.
0: 우주 비행사였을 거잖아요.
1: 네.
0: 이 사람들이 무중력 상태였기 때문에
1: 그렇죠.
0: 우리는 지구에 있으니까 방위라는 게딱 잡혀 있는데 지구가 좌전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딱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위아래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것과 달랐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름이 뒤덮인 남극이 맨 위에,
1: 네.
0: 아프리카 대륙이 중앙에, 아라비아 반도가 그 아래에, 이런 좀 뒤집힌 형태였던 거죠.

0: 그러니까 사실 뭐 앞뒤가 원래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뒤집힌 건 아닐 수도 있죠.
1: 맞아요, 맞아요. 그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0: 그런데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왜 거꾸로 있어? 물구나무 서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나사는
0: 네.
1: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잖아요. 아, 이걸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우주의 관점에서는, 우주의 시선에서는
0: 네.
1: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0: 그렇죠.
1: 다른 하나의 선택은,
0: 네.
1: 아, 우리가 익숙한 구도가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사진을 조정하는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0: 네.
1: 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나사는 후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을 이 사진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죠. 방위라는 게
0: 그러네요.
1: 애초에 그러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임의적이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에 가깝다.
0: 만약에 미미님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미미님이 결정할 수 있었다면.
1: 아, 지금의 저라면
0: 네.
1: 전자를 택할 것 같아요.
0: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찍은 그대로
1: 너무
0: 보여줍니다.
1: 낭만적이잖아요.
0: 그렇죠, 사실.
1: 네.
0: 근데 과거의 미미님이라면?
1: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처럼 그런 감수성
0: 네.
1: 이런 것들을 공부하거나 깨닫지 못했다면 후자를 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염려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생각해 보면
0: 네.
1: 그럼 뭐 음모론도 만지나? 정말 갔다 온 거냐?
0: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그대로 보여줬는데 왜 뒤집어서 찍었냐? 이럴 수도
1: 그렇죠. 일부
0: 있잖아요.
1: 안
0: 뭐
1: 갔다 온거
0: 붙인 거
1: 아니냐?
0: 아니냐.
1: 예. 네.
0: 그러네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알던 모습대로 그 각도대로 보여주는 것이 어차피 이건 새로운 사진이니까 우주에서 찍은 거니까 그것도 새로운데 이걸 각도까지 뒤집은 게 아니면 뒤집으면 혼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근데 또 이게 뭔가 인위적으로 방위를 지켰다는 생각이 약간 씁쓸하기도 한데요.
1: 그렇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그런 마음이 들죠.
0: 그렇죠. 임근선님. 어릴 적에 서쪽 제방에서 창틀에 턱을 괴고 노을 구경하며 자라서 그런지 서쪽에 대한 정감이 있어요. 서쪽파 얘기도 되시네요.
1: 서쪽파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주희님께서도 서쪽 향의 햇빛을 너무 좋아해서 창업할 때 회사 이름에다 서쪽을 붙이셨다고. 대단하네요.
0: 와, 이게 진짜 이렇게 장명에다가 붙일 정도로. 그쵸?
1: 왠지 문을 좀 늦게 닫아야 될것 같긴 한데요.
0: 서쪽은?
1: 늦게 열어서 늦게 닫는 것으로.
0: 아, 늦게 열어도 될것 같은 느낌.
1: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벌써 이런 서쪽에 대한
0: 네.
1: 어떤 느낌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공감대가 있잖아요.
0: 그렇죠. 우리는 알죠.
1: 이 방위라는 게 단순히 방향만 지시하는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0: 네.
1: 예를 들면 북쪽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0: 북쪽.
1: 보통의 북쪽 다수 문화에서는 추위, 어둠, 부정적인 방향. 그런데 아주 소수의 문화에서는 경이로움, 영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그런데 반대로 남쪽을 생각해 보면,
0: 네.
1: 남쪽도 이미지가 상반되더라고요. 다수는 따뜻함,
0: 그쵸.
1: 밝음, 뭐, 희망, 기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는 게으름, 낙후. 우리가 왜 북방구, 서방, 아, 남방구 이렇게 예전에 개발 관련된 논의를 할
0: 네.
1: 때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또 서쪽 같은 경우는 이거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를
0: 네.
1: 텐데 미국에서 서쪽은 개척 정신이죠. 프론티어.
0: 그렇죠.
1: 정말 남다른 방향일 거고 많은 문화에서 서쪽은 죽음이나 사후 세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서 우리가 지금 공유하는 북쪽 자리를
0: 네.
1: 남쪽, 동쪽, 북쪽은 다 돌아가면서 차지했었대요. 여러 문화권에서. 그런데 서쪽이 이 위를
0: 네.
1: 우리가 얘기하는 북쪽을 차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죽음 사후 세계.
0: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이렇게까지 반영이 되어 있으리라고는.
1: 이게 언어에도 되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호주 북단에 있는 토착 부족 예를 들어요.
0: 네.
1: 이 부족에서는 방향으로 대화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처음엔 이해가 안갈수 있는데
0: 네.
1: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어요. 길을 물어봐요.
0: 네.
1: 그럼 우리는 보통 저기 가서 왼쪽으로 가세요.
0: 네.
1: 이렇게 얘기하죠.
0: 그쵸.
1: 이 호주 토착 부족은 서쪽으로 가세요라고 얘기합니다.
0: 서쪽으로 가세요.
1: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라는 거는 내 중심이죠.
0: 그쵸.
1: 내가 가는 방향에서
0: 네.

0: 우리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의 선입견인데,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유로크족이라는 아주 협소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에서는 방위 자체가 없대요.
1: 방위가 없다.
0: 별로 무의미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딱 일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마을이 세 개가 그냥 눈 안에 다 들어올 정도다. 그럼 뭐 굳이 뭐 북쪽, 동쪽, 서쪽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저기 뭐 나무 있는데, 저기 뭐소 뛰어노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다 보면 아, 진짜 방위라는 게 진짜 우리가 물론 과학적인 근거와 천문적인 이제 얘기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정립한 거긴 하겠지만
1: 그쵸.
0: 그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요소나 우연이나 의지 같은 것들이 반영돼 있다는 걸알수 있죠.
1: 그러네요. 또 듣다 보니까 방위를 떼어내고 생각했을 때 어떤 곳을 가리킬 수 있는 더 많은 방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악을 듣고 갈까요?
0: 네, 이 연주곡을 골라왔는데 왜 이런 연주곡을 골라왔냐면 우리가 방위의 어떤 이미지를 이미 갖고 있잖아요. 이걸 한번 좀 덜어내고 그냥 음악만으로 느낌을 찾아보기 위해서
1: 좋습니다.
0: 조동익의 동쪽으로를 골라왔습니다.
1: 우리 서쪽 얘기 실컷 했는데 동쪽으로. 네, 좋습니다. 한번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책 더듬어 볼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RH 코리아에서 펴낸 제리 브로턴의 책, 지리의 기원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세현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고요. 미미님이 오늘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악, 우리 동쪽으로 이렇게 듣고 왔는데, 음악 흘러나가는 동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또 새로운 하늘곰님 에디션이 이렇게 나가고 있었거든요. 미리 얘기를 못 드렸는데 다음 곡 때도 좀 즐겨주세요. 보라 화면 보실 수 있으면. 우리 미미님이 또그 북카페 오픈톡방에 오토바이 몰고 등장하셔가지고,
1: 아,
0: 예,
1: 네네.
0: 하늘곰님이 또그 오토바이에 똑같이, 오토바이 약간
1: 맞습니다.
0: 수정한 버전으로 또 다시 보내주셨거든요.
1: 그러고 보니 그 이미지가 제가 동쪽 바다에
0: 그러니까요.
1: 여행 다녀오는
0: 네.
1: 장면이긴 했네요.
0: 그렇군요.
1: 지난 주말에 이제 휴가철 피크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오픈 채팅방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흥에 올라타서 그
0: 네.
1: 미시령을 넘어가는 사진 한 컷을 올렸죠.
0: 와, 그것에 또 영감받아서 바로 이렇게 우리 보라 화면 속에 오토바이, 미미님의 오토바이도 바꿔드린 거예요.
1: 네, 실제 이미지를 바로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0: 그러니까요.
1: 감사합니다.
0: 놀랍습니다. 그리고 카페이님들 지금 방향에 대한 얘기들 사연으로 많이 담아주고 계신데요. 아, 이런 얘기도 있네요. 어머.
1: 신민호님, 북향집이 돈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건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0: 저도 북향집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열려있는 햇빛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면 좀 새어나가기도 좋은가?
1: 너무 이해가 되는 해석이네요.
0: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1: 네.
0: 약간 빛이 좀덜 하고 이러면,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1: 그렇죠.
0: 들어온 돈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1: 안 쓰는 게
0: 맞나요?
1: 중요하지, 안 쓰는 게. 절약이.
0: 맞나요? 진짜? 자, 신수아님은 오지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동쪽 마녀, 서쪽 마녀. 아, 동쪽이 착한 이미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이게 하긴 그런 것 같아.
1: 그랬군요.
0: 서쪽 마녀, 서쪽의 이미지가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동쪽에
1: 그러니까
0: 비해서.
1: 이게 태양하고 아무래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쵸?
1: 해가 솟아오르는 시작, 해가
0: 네.
1: 저무는 끝, 이런 게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김주희님께서도 재미난 사연
0: 네.
1: 보내주셨어요. 저는 동서남북 방향 찾는데 너무 어렵고 이해도 안 됐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한 명씩 교탁 앞으로 세워서 선생님이 방향을 말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방향치예요.
0: 선생님이 이렇게 몸으로 인지하도록 이렇게 수업을 하신 거네요.
1: 이게 처음에 배울 때 어려운 게
0: 네.
1: 우리에게 어떤 연관된 지식이나 인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0: 아.
1: 그냥 속된 말로 생으로 배우는 거니까.
0: 그쵸.
1: 근데 이게 뭔가 연관된 게 있으면 저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운전하고 가다가
0: 네.
1: 내가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뭐 올림픽대로 타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으면
0: 그렇죠.
1: 서울에서 일산으로 가는 거 서쪽이지. 이제
0: 네.
1: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손을 펼쳐가지고 방위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동서남북 얘기도 되게 오랜만에 해요, 지금. 이미님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게.
1: 그 이런 말 자체를 입
0: 맞아요.
1: 밖으로 꺼낼 일이 별로 없죠.
0: 뭐, 동쪽에서 왔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1: 옛날에 이렇게 색종이로 이렇게 동서남북 만들어가지고
0: 기억나요.
1: 이렇게
0: 기억나요.
1: 놀았던 기억
0: 아,
1: 나는데.
0: 거기 동서남북이라고 적어뒀던 기억이 나요.
1: 그쵸.
0: 그쵸? 와, 이게 잊고 있었던 지금 감각이, 너무 접고 싶은, 지금 너무 접고 싶은 그 느낌이 듭니다. 자,

0: 지금 카페인님들 사연도 계속 오고 있는데 한번 그럼 책 속에서 이네 가지 방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지.
1: 일단 이거 누가 처음 얘기했느냐?
0: 찾을 수 있어요?
1: 찾았습니다.
0: 어.
1: 대단한데
0: 네.
1: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처음 형성된 제국인 아카드 왕조가 있었는데요. 여기 나람신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언제적이냐면
0: 네.
1: 기원전 한 2200년 전후. 그 지금으로 따지면 4500년 가까이 됐을 텐데
0: 네.
1: 본인 스스로 세상에 내 모퉁이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정도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미 그 시대에는
0: 네.
1: 그런 방위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또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때 나온 점토판 지도 중에 가수르 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방위가 표시돼 있고
0: 네.
1: 각 방위에 이름이 붙어져 있는 최초의 지도래요.
0: 와.
1: 그런데 재미난 게그 방위가
0: 네.
1: 우리는 이제 지금 천체랑 관련돼서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람을 기준으로.
0: 멋있는데요?
1: 네.
0: 그것도?
1: 우리도 지금 바람 기준으로 얘기하는 동풍, 서풍,
0: 그렇죠.
1: 이것도 배울 때 헷갈리죠.
0: 아, 동풍, 서풍도 그렇죠.
1: 여기서 불어오는 게 동풍이냐, 여기서 불어오는 게 서풍이냐.
0: 맞아요.
1: 기억이 납니다.
0: 이렇게 등장한 거군요.
1: 맞아요.
0: 재밌습니다.
1: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 시대에 가면, 뭐, 12풍향, 8풍향, 8방향, 이런 것들로 진전이 되는 거예요.
0: 네.
1: 실제로 아테네에는 바람의 탑이라는 게 있었고, 그게 8개의 이제 방향을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0: 와.
1: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앞서 이제 방향과 어떤
0: 네.
1: 것들이 연관지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우리도 동쪽 하면 동해, 뭐 남쪽 하면 남해, 제주도, 일본, 서쪽 하면 황해, 중국 이런
0: 그렇죠.
1: 게 자연적으로 그려지잖아요.
0: 우리 너무 그 기억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바다가 삼면에
1: 다
0: 있어서.
1: 있어가지고
0: 네.
1: 바로 그런 인문지리로 확장되는 시기가 이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본격적인 방위의 시대가 펼쳐진 때라고
0: 네.
1: 볼 수도 있겠습니다.
0: 근데 아까 우리 그 게임 얘기도 했지만 종이 접기
1: 네.
0: 그 놀이. 근데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순서대로 말을 하는 건 우리만의 것인지.
1: 아, 아니죠. 지금은 대체로 동서남북이라고 할
0: 네.
1: 텐데, 중국에서는 한동안 동남서북.
0: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 근데 생각해 보면,
0: 네.
1: 저이책 읽고 이해가 됐는데, 동남서북이 그냥 시계 방향이에요.
0: 그러네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1: 오히려
0: 느껴지죠?
1: 동서남북이 좀 이상한 순서 아닌가요?
0: 동서남북이 약간 댄스 같아요.
1: 댄스,
0: 꼭지점
1: 아,
0: 댄스.
1: 스텝.
0: 아니, 약간 그런 어떤 댄스 안무 같기도 하고.
1: 이 저자도 찾아내지 못한 어떤 그런 문화적 기원이 있을 수도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우리가 이제 그 흥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동서남북 찍고 찍고 이렇게 가는 거죠.
1: 그러면 과연 이런 연구를 한
0: 네.
1: 이 저자는
0: 네.
1: 이 책을 어떤 순서로 방향을 얘기를 했을까? 이
0: 오.
1: 1장의 끝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일단 본인은 태양이 그려내는 궤적에 따라서 아침에 태양이 뜨는 동쪽에서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정오에 태양이 도달하는 그 하늘의 정점을 보고 남쪽.
0: 네.
1: 그리고 남쪽의 반대에 있는 북쪽. 그리고 해가 저무는 서쪽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겠다.
0: 아, 재밌네요. 이 구성을
1: 그렇죠. 근데
0: 방위로.
1: 본인 이렇게 쓰니까
0: 네.
1: 되게 이게 납득이 되고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
0: 그
1: 마음대로거든.
0: 하고 해보고 싶었던 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1: 맞아요.
0: 구성을. 아,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도 뭐 요일별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미미님만 하더라도 나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이 조금 동서남북 순서를
1: 아,
0: 해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러면 평소에, 일단 남쪽으로 갔죠, 출근을.
0: 그럼 남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1: 네, 남으로 갔다가, 요렇게 EBS 서쪽으로 왔다가, 다시 동쪽으로 회사를 갔다가,
0: 네.
1: 퇴근할 때 북쪽으로 가는.
0: 남서동북이네요.
1: 그러네요.
0: 미미님은 남서동북.
1: 작가님은 대체로 서쪽으로 움직이시는 거 아니신가요?
0: 서쪽이면서 전 북쪽으로 가는
1: 아,
0: 거죠.
1: 서북쪽.
0: 그쵸. 저는 그러니까, 근데 느낌이 체감하기로는 북의 개념이 더 커요. 뭐 올라간다, 한없이 막 이런 느낌이
1: 아,
0: 들기 때문에,
1: 그쵸, 그쵸.
0: 일단 북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북서, 남동으로.
1: 이게 참 재미난 게, 우리도 예를 들면 서울이 동서남북 다 이름이 붙어 있는 구가 있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강동, 강서보다 사람들은 강남, 강북으로 이렇게 끊어서 얘기를 많이 해요. 한강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0: 네.
1: 이런 것들도 이제 이유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그럴 법한 얘기들이
0: 그러네요.
1: 만들어지지 않을까.
0: 이 수평적인 것보다는 수직적인 것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0: 건가?
1: 우리나라 땅이 길어서 그런가?
2: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위아래로. 근데 예를 들면 강원도에 살면 네. 동서가 더 중요할 거잖아요. 영동, 그쵸, 영동 영서.
1: 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또 동서를 가르는 것 같긴 한데 남북도 가르나?
2: 지금 이제 행정구역 쪽으로 네. 제주와 서귀포가 이제 중심지니까
1: 그렇죠.
2: 남북이 좀 더 남북으로 강하지 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제주도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1: 그렇죠. 아 재밌습니다. 지금 이게 방위를 새롭게 막 재정해야 하는 느낌도 들고 우리 카페인 분들은 동서남북 어떤 순서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아 정현숙님 추위에 약해서 햇빛 너그러운 남향 집을 좋아해요.
2: 아 이럴 수 있죠.
1: 아 진짜 그 추위 햇빛 드는 양 이런 것들.
2: 6270님께서 북향집이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는 북쪽이 오행상 물의 기운인데 물이 재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남향에 비해 빛이 덜 들어오니까 집이 차분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모으는 정적인 활동이 확률적으로 뒤가 중요한데요. 더 많아서 일 겁니다라고 해주셨어요.
1: 아 뭔가 집이 차분해서 이제 정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만약에 책을 본다 이런 거.
2: 네, 설득력이 있네요. 이러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한국의 작가들의 집이 이제 북향인지
1: 남향인지
2: 어디가 더 많은가.
1: 재밌습니다. 참 우리가 이 지금 제리 브로턴의 이 이야기 진행 방향에 영감을 얻어서 자꾸만 뭔가 우리끼리도 만들고 싶은 생각을. 지금 하게 됐잖아요.
2: 그게 되게 보편적인 관심사면서도 네. 각자가 또 다른 이런 이야기가 있는 얘기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사 뭐 몇 번쯤 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나의 이사 경로, 나의 인생의 뭐 예를 들면 서쪽에서 동으로 갔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 순위를 이제 그 순서를 정할 수도 있겠죠.
2: 네, 갑자기 막 그럼 북북서로 뭐 진격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떠오르네요.
1: 음악을 듣고 갈까요?
2: 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 제리 브로턴의 지리의 기원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이 지금 출퇴근 경로라든지 살아온 동네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데 방향으로 얘기하니까 뭔가 좀 웅장하게 느껴지는 기분이에요.
1: 맞아요.
0: 나는 북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1: 그리고 뭔가 의미도 좀 있어 보이고.
0: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리고 제주 관련 사연들이 많이 왔습니다.
1: 그러네요. 박태현님께서 아 제주도 방이 알려주셨습니다. 제주도는 모든 것을 동서남북으로 얘기해요. 동쪽 간다, 서쪽 간다. 여름에는 동남풍이 분다. 겨울에는 북서풍이 분다. 육지에서는 방향 얘기 많이 안 했는데 여기서는 동서남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재밌더라고요.
0: 오.
1: 그렇죠. 우리가 저도 서울 뭐 수도권에 살다 보니까
0: 네.
1: 무슨 사실 도시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0: 그렇죠.
1: 뭐 용인 갈 때 남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0: 잘 안 하죠.
1: 그죠.
0: 맞아요. 근데 제주 관련은 정말 책 봐도 제주 동쪽 바다 뭐 서쪽 바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1: 그러네요.
0: 많이 하는 것도 보면 이수진님은 북북서로 이동하신 분이십니다. 네.
1: 여기서 북북서는 북쪽 한 번, 북쪽 한 번, 서쪽 한 번이겠죠?
0: 그렇겠죠.
1: 이게 북북서? 북북서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네. 간단한 말이 아닌 게 4의 3승이니까 무려 64방위. 예요.
0: 아, 저는 미미님이 이럴 때마다, 아, 미미님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4의 3승. 네.
1: 그러니까 북북서를 우리한테 어디, 이렇게, 방위를 맞춰보라고 하면, 못 그려볼 것 같을 정도로.
0: 맞아요. 똑같은 말을.
1: 방인데요?
0: 네. 했을 때도 이게 어떻게 알아들었느냐가 다를 수 있고. 그쵸? 김희경님, 동서. 굉장히 출퇴근만 해요. 도서관도 안 가고 여행도 안 가요. 너무 더워요. 난 동서. 아, 좋은 게 재밌는데요. 동서도.
1: 아, 네. 이 자기 진짜 움직이는 걸 이렇게 방향을 하는 거 너무 재미나네요.
0: 네.
1: 4478님 여담입니다만 만해 한용운 선생은 조선 총독부를 등진 북향 한옥을 지어서 늘상 어두운 곳에서 서책을 보시곤 했답니다.
0: 맞아요. 저는 사실 북향집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만해 한용운 선생이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1: 네.
0: 등지고 싶어서. 그렇죠? 김주영님. 와 동서남북 이야기가 이렇게 흥미로울 수 있나요? 재미와 의미를 다 잡으시는 미미님답게 오늘 주제도 대만족이에요.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내리기가 싫을 정도로 재밌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아이 고맙습니다.
0: 좋습니다. 진짜 방향 얘기하면 요즘엔 잘 안 쓰는 표현 같은데 과거에는 서구 사회에선 우리 이쪽을 극동아시아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1: 네.
0: 왜 극동이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1: 이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극동,
0: 네.
1: 중동, 근동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왜 극남, 중남, 근남은 없냐?
0: 좀 어색하죠. 많이 안 쓰였다는 거고.
1: 거의 안 쓰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이게 서구 기준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이 저자가 또 하나 얘기한 게 북과 남은 이렇게 돌면 그냥 연결이 됩니다. 바뀌어요. 근데 동서는
0: 네.
1: 계속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고 서쪽에서 동으로 가는 거죠.
0: 그러네요.
1: 네, 그 얘기를 또 하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0: 그러네요. 진짜. 그 서구 사회에서 바라보던 동쪽의 이미지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나 다시 떠올려보게 돼요.
1: 그 말씀하신 서구 사회에서 동쪽을 바라볼 때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는 뭐 그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였겠지만
0: 네.
1: 이 받아들이는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리는 게 이제 마뜩 차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그런 게 달라지고 있다는 게 이 책의 동쪽 얘기에 등장을 해요.
0: 네.
1: 저에게도 인상 깊었는데 중국은 늘 천하의 중심이 중국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나라 이름부터가 그렇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막 유럽이 오면서 자기를 자꾸 동쪽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중국에서도 동방 동쪽이라는 걸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0: 이용하기로 했나?
1: 그렇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특히 이제 냉전 시기에
0: 네.
1: 공산주의 국가들이 주로 동유럽 동쪽에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하나의 그룹핑.
0: 네.
1: 그리고 우리가 그쪽에서 오히려 중심이 되는 발돋움하는 이런 이미지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또 중국이 미국 중심의 이제 서구 세계와
0: 네.
1: 대척점에는 또는 경쟁하는
0: 그쵸.
1: 이런 걸또 보여주니까 이제 중앙이라고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치성, 동쪽을 더 많이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더라고요.
0: 와, 이게 이런 정치적인 의도 결정에 의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게참
1: 그렇죠.
0: 당연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1: 그런 방위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0: 네.
1: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우연 같은 장면들도 있는데 남극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대요.
0: 남극.
1: 예. 그러니까 남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는 좀 풍요롭고 뭔가 꿈을 찾아서 따뜻하고
0: 네.
1: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남극 탐험 경쟁이 붙었잖아요. 뭐 우리가
0: 그쵸.
1: 아문센, 뭐 제임스 쿡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0: 맞죠.
1: 근데 이 사람들이 갔다 온 얘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엄청 막 힘들고 이 얘기가 알려지면서부터 남극은 장엄하고 황량하고 얼어붙은 땅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여긴 좀 뭔가 환상적인 알수 없는 미지의 세계? 그래서 뭐 외계인들이 거기 막 문명 기지를 만들었다. 나치의 비밀 기지가 남극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퍼지기 시작했고,
0: 네.
1: 또뭐 소설에도 그런 게 있죠. 남극이 뭔가 지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렇고, 이런 이미지가
0: 네.
1: 비교적 최근에 형성됐다라는 게전좀 흥미로웠고,
0: 그러네요.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북반구 남반구 할때그 글로벌 사우스 문제,
0: 네.
1: 과거에 이제 저개발 국가들로 불렸으나 지금은 거기도 뭐 브릭스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국제질서의 축으로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미지가 규정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그것에 비하면 사실 북쪽의 이미지는 좀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1: 맞아요. 저자도 가장 일관된 이제
0: 네.
1: 변화가 적은 방위로 북쪽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도를 봐도 거의 다 위쪽을 북쪽으로 이제 방위를 잡은
0: 네.
1: 지도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 지도를 만들 때 예전에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로 많이 제작을 했는데 이제 서구에서 주로 만들었을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지중해가 이 지역이 직사각형 모양인데 그거를 반영하려면 그게 송아지 가죽의 목 부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목을 서쪽으로 돌려놔야 될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서쪽이 여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위는 북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지도 제작 과정의 이유도 아주 실무적인 이유죠.
0: 재밌네요.
1: 이게 정해지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0: 지중해를 그리기 위해서
1: 그렇죠.
0: 송아지 목 부분으로.
1: 들어보면 또 이해가 돼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으면 또 이대로 그냥 굳어질 거 아니에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을 테고.
1: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게 중국이 나침반 발명했잖아요.
0: 네.
1: 근데 중국은 한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남과 북을 반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원리가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그냥
0: 그쵸.
1: 정반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0: 네,
1: 네.
0: 그렇죠. 아, 재밌습니다, 지금. 음악을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1: 네, 스탠딩 에그의 마음의 지도 골라왔습니다.
0: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제리 브로턴의 지리의 기원이고요. 박태근 편집자가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지리의 기원, 이 우리 북쪽 얘기하다가 그 송아지 가죽 그목 부분
1: 네.
0: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 정말 그런 이유로 이제 북쪽이 또 그렇게 위를 계속 차지하게 된 거네요.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 되게 이국적인 어떤 방향? 이런 거를 떠올려 본다면, 방위를 떠올려 본다면, 남국, 이런 이미지 때문에,
1: 네네.
0: 남국의 열대 과일과 막 이런 이미지 때문에 남국을 막연하게 동경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열대 과일 한국에서 너무 쉽게 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남국에서만 자라는 것이 여기서도 자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에게 이국적으로 남은 땅은 오히려 북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그 얼음으로 뒤덮인.
1: 소설 한편 쓰시죠.
0: 아, 북쪽을.
1: 저는 남쪽 말씀하시니까 남쪽을 선점한 작가는 오쿠다 히데오의 남쪽을 키워라.
0: 아, 그 남쪽이요? 거기 이미지는 또좀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1: 네, 아니,
0: 남쪽으로 튀어. 아,
1: 방향
0: 그러네요.
1: 선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북쪽을 문학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세계를 열어젖힌 작품으로 이 저자는
0: 네.
1: 메리셸리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0: 프랑켄슈타인.
1: 네.
0: 아.
1: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향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당대부터 이후까지 북쪽을 그렇게 그려낸 작품들에서
0: 네.
1: 한 가지 아쉬운 점이
0: 아쉬운 점.
1: 거기는 다

0: 사람이 살지 않는 곳처럼 그려졌다고 지적하더라고요.
1: 아,
0: 근데
1: 정보가
0: 실제로는,
1: 좀
0: 네, 그렇죠.
1: 없었을까요?
0: 부족했겠죠.
1: 예.
0: 네, 실제로는 뭐 이누이트도 있고
1: 그렇죠.
0: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런 존재가 좀덜 드러나 있는 점은 좀 아쉽다.
1: 새롭게 북쪽을 써야 되겠네요.
0: 쓰십시오.
1: 아, 제가?
0: 북극 항로도 열리고 있잖아요.
1: 아, 그러네.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지금. 자, 이상섭님. 호주는 저 아래 처박혀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는 지도를 거꾸로 해서 남반구가 위로 되어 있는, 즉, 호주가 위쪽에 위치한 지도가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 한반도도 우리가 보통 보는 지금의 방위대로 있는 지도를 보면 뭔가 위가 좀 막혀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이제
1: 우리는,
0: 태평양으로 뭐
1: 맞아요.
0: 서쪽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는 나라처럼 보이기도 하죠.
1: 그러네요. 이 북쪽, 동쪽, 남쪽, 서쪽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0: 이제 그 마지막 서쪽 얘기에서는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월든의 소로가 등장을 해요.
1: 쏘로.
0: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로가 서쪽으로 향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소로에게 서쪽은 무엇이었냐? 미국이잖아요? 동쪽이 유럽이죠.
1: 아, 그쵸.
0: 그러니까 유럽은 문명의 세계. 예, 개발과 발전의 방향. 이쪽으로는 미래가 없다.
1: 등지겠다, 그쪽을.
0: 그렇죠. 등지고 서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1: 소로답게 느껴지는데요?
0: 그렇죠. 이거 아까 그 한용운 선생님의 북향집과 연결이 되죠.
1: 그러네요. 조선 총독부 건물에 등지는
0: 그러니까 이
1: 거랑.
0: 방위라는 게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이렇게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1: 그쵸.
0: 신기해요.
1: 서쪽으로 간다. 이제 우리는 사실 뭐 오늘 이렇게 날 잡고 이 지리의 기원을 얘기를 하니까 뭐 동쪽, 서쪽, 남쪽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평상시에 쓸 일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게 요즘엔 진짜 모바일 맵, 이 스마트폰의
0: 네.
1: 지도로 그냥 파란 점으로 나의 위치를
0: 맞아요.
1: 가늠하잖아요.
0: 이 작가도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 위치를 푸른 점으로 보는 것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동서남북을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1: 맞아요.
0: 내가 가는 방향이 그냥 윈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내비게이션을 실제 방위로 반영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재미난 감각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 그러네요.
0: 내가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고, 남쪽으로 가고 있고, 이걸 감각하는 계기가 생기는 거죠.
1: 아, 진짜 언젠가 우리, 지금 갑자기 그책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언젠가 그 과거에 그뭐 파도의 어떤 그 방향과 물살, 조류 이런 것들로 이게 어떤 방위도 지도를 내 몸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살았던 시대 얘기도 전달해 주신 적이 있단 말이죠. 그 감각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때도 우리가 모바일 맵 쓰면서 잃어버린 게 많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0: 맞아요. 우리 뇌 속에 방향세포가 있고, 이게 실제로 많이 쓰면 그 영역의 해마 크기가 커진대요. 그래서 그 런던에서 택시기사로 일하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분 맨날 이렇게 방향 찾는 분들일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 일할 때는 이 방향세포와 관련된 해마가 엄청 커졌다가, 은퇴하거나 그 일을 떠나면 다시 줄어든다는 거예요.
1: 진짜 근육처럼.
0: 너무 놀랍죠? 예. 네.
1: 이것도 정말 우리가 문해력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감각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차 약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감각이잖아요. 희미해지고 있는. 오히려 이걸 본인의 특성과 강점으로 개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것을 개발하라.
0: 네.
1: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보니까 뭔가 이 방위가 들어간 영화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언급하고 계신데 방향수님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 이것도 얘기를 하셨고요.
0: 드라마도 있었고.
1: 그렇죠. 영화로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승성님은 똑같은 에어컨 바람 미친데도 오늘은 어제와 느낌이 다르네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일하자 하는 것 같아요. 일하자? 바람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일을 권하는 바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가, 지금?
0: 회사가 동쪽에 있으실까요?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오는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0: 예, 이 방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정말 평소에 동서남북 말도 안 꺼냈는데, 이게 얘기가 시작되니까 봇물 터지듯이 각자가 할 얘기가 나오잖아요.
1: 그쵸.
0: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자가 얘기하는 게. 디지털 시대가 돼서 모두가 방위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잘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0: 그럼에도 사실 우리 삶에 많은 부분을 여전히 그 방위가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종교는 그렇잖아요. 뭐 어느 방향을 해서 기도를 하고.
1: 아, 그렇죠.
0: 그렇죠. 건물 지을 때도 뭐 어느 쪽을 향해서 짓고.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여전히 영향을 받는 세계일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세계들이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곳에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 감각들을 너무 놓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제리 브로턴의 지리의 기원, 지금 발견했습니다. 제리 브로턴의 지리의 기원, 뭔가 이 라임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지리의 기원 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휴가철이라서 많이 이동들도 하고 계실 텐데 혹은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그냥 편안히 한 곳에 있으려고 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선 돌리는 곳마다 방향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0: 점점 더워지면서 북쪽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1: 맞아요.
0: 오늘 기사 보니까 무슨 연해주 이런 쪽에 좀 다수가 가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의 공간들을 마련하자는 논의도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정말요? 네. 아, 진짜 지금 뭐 태풍 이동 경로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방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오늘 얘기, 오늘 소개한 책 통해서 더 이런 것들 좀 더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 페스트볼의 더 웨이로 준비했습니다. 미미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There's no other. Okay.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서초구에는 조금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서초 프렌데디 스쿨. 프렌드에 데디를 더한 이름으로 친구 같은 아버지를 지향하는 초보 아빠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로 수업이 열립니다. 갓난아기 아빠는 베이비 마사지 하는 걸 배우고 꼬마아이 아빠는 아이와 함께 과학 실험 놀이를 하거나 템플 스테이를 떠나는 시기죠. 수업 만족도는 당연히 최상. 새로 신청을 받을 때마다 금세 인원이 찬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부모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0: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발음은 소리음입니다. 발음?
1: 発音. この単語の発音は少し難しいですね。
0: 이 단어 발음은 少し 難しいですね. 좀 어렵네요. 본심 또는 속마음이라고 할 때는
1: 本音.
0: 혼내. 그래서 흔히 뭐 혼내 또 다데마에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다데마에라고 하는 거는 뭐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다음에 혼내 하면 본심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1: 疲れているときは本音が出るらしいですよ。
0: 지쳤을 때는 혼내가 내리라시이데스요. 본심이 드러난다고 해요. 자, 소식, 연락이라고 할 때,
1: 音沙汰。
0: 오토사타.
1: 卒業して以来全く音沙汰なしです。
0: 卒業して 이라이, 나니나니 테 이라이, 뭐뭐한 이후로 이런 뜻이잖아요. 卒業して 이라이, 졸업한 이후로 막 딱그 오토사타 나시 데스. 오토사타 나시 하면은 소식이 없다, 연락이 없다라는 뜻으로 요걸로 많이 쓰입니다. 오토사타 나시라는 표현으로요. 그래서 막딱그 오토사타 나시 데스. 전혀 연락이 없어요. 전혀 소식이 없다, 소식이 끊겼습니다라는 뜻입니다.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오늘의 생활 어휘 그첫 번째는
1: 가베니 미미 아리 쇼지니 메아리.
0: 가베니 미미 아리 쇼지니 메아리. 직역을 하면요, 가베 벽에 미미 아리의 귀가 달렸고 쇼지니 장진문의 메아리 눈이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벽이나 장진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고 꼭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란 뜻으로써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가 들을지 모르니 방심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1: ここだけの話だけど。
0: ここだけの話だけど、ここだけ、여기서만의 이야기인데, 즉 우리끼리 얘긴데.
1: ちょっと、壁に耳あり、障子に目ありだよ。誰が聞いてるかわからないよ。
0: 잠깐, 가베니 미미아리 쇼지니 메아리다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야. 나래가 키테이루카 와카라나요.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잖아. 고고다케노 하나시다케도 코레가 됐으네. 그래 신이오 시자 이게 나이 됐으네. 요런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끼리 얘긴데 나중에 보면은 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 있죠. 아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ここだけの話だけど、ちょっと壁に耳あり、障子に目ありだよ。誰が聞いてるかわからないよ。
0: 두 번째는요,
1: 思い過ごし。
0: 思い過ごし 하면은 지나친 생각, 쓸데없는 걱정이나 기우들 말할 때 思い過ごし 라고 합니다.
1: 誰かに後をつけられている気がするんだけど。
0: 後をつける 하면은 뒤를 밟다 또는 미행하다, 쫓아오다란 뜻이거든요. 아도 츠케라레루 하면 미행당하다, 누군가가 내 뒤를 쫓아온다란 뜻이죠. 그래서 나레가니 아도 츠케라레테이루 키가 스른다게도 누가 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 え、本当？誰もいないよ。
0: 뭐? 정말? 나레 뭐 이나요? 아무도 없는데?
1: 私の思い過ごしかな。
0: 私の思い過ごしかな。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건가? 라는 뜻이죠. 자, 어머이스것이는 생각이 좀 지나치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誰かに後をつけられている気がするんだけど。え、本当？誰もいないよ。私の思い過ごしかな。
0: 자, 오늘의 생활 어휘 두 개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할 때,
1: 壁に耳あり、障子に目あり。
0: 가베니 미미아리 벽에 귀가 달렸고 쇼지니 메아리 장지문에 눈이 달렸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이고, 지나친 생각이나 쓸데없는 걱정은
1: 思い過ごし。
0: 思い過ごし라고 합니다. 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迎えください。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뭐라면 얼마나 뭐뭐할까? 즉,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1: 社会人も2ヶ月の夏休みがあったらどんなに嬉しいか。
0: 社会人も직장인도 2ヶ月の夏休み、두 달간의 여름방학이 있다면 너무나니 嬉しいか? 아, 얼마나 좋을까?
1: しかも有給で。
0: 게다가 유급 대 유급으로 말이지. 즉, 돈은 받으면서도 두 달간 휴가다, 여름방학이다. 선생, 혹시 2ヶ月の夏休みがあったら、まあ今大学ですからね、先生の場合は、ちょっと2ヶ月までではないですけど、休みはありますけど、ね、丸々2ヶ月休みがあったら、先生は何をしますか？
1: そうですね。まあ今家族があるので何かこう自分の好きなことっていうのは難しいですけど、結婚前はなんかヨーロッパとかに1、2ヶ月住めたら嬉しいなとか思ってましたけどね。
0: ああ、そうですか。有給で2ヶ月の夏休み。これはいいですね。これはいいですけど、まあ。자, 그래서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거죠. 자, 두 번째.
1: 夜年並みには勝てない。
0: 자, 요루 도시나미라고 하는 거. 요루가 다가오다죠. 그다음에 도시나미라고 하는 것은요. 도시, 세월, 나미, 파도입니다. 즉, 마치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세월이 흐르며 나이를 먹는다. 요루 도시나미, 나이를 먹는다. 그래서 뭐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요루 도시나미 니와 카테 나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 또는 겉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 또는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1: 最近寝ても疲れが取れなくてさ、若い頃はそんなことなかったのに。
0: 아, 요즘 내때모 스카리가 도래나くてさ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와카이코로와 손나코도나카타노니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1: わかる。夜年並みには勝てないよね。
0: 알아. 요루 도시나미니와 카테나요네. 세월 앞에는 장사 없지. 자, 오늘의 본문 함께 볼까요?
1: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今日は定時で帰れるの？
0: 이번 주도 수고했어. 今日は 定時で 帰れるの? 오늘은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거야?
1: 今日はね、明日は接待ゴルフだけど。
0: 오늘은 그렇지. 아시다와 接待 골프 だけど 내일은 접대 골프가 있지만.
1: それはお疲れ。休日返上ってやつだね。
0: 아, 그거 정말 고생이 많네. それはお疲れ。그거는 고생이 많네. 休日返上ってやつだね。이른바 휴일 반납이란 거네. 휴일인데 접대 골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일을 반납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했더니.
1: 明日雨が降ったらどんなにいいか。
0: 하, 내일 아메가 흩따라 비라도 오면은 논나니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바라는 거죠.
1: 経費でゴルフができて幸せって言ってた新井さんがそんなこと言うなんて。
0: 회사 경비로 골프가 できて幸せ、골프를 칠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던 아라이 상가, 아라이 씨가 そんなこと 言うなんて, 아니, 그런 말을 하다니. 막 若い 頃はこういうふうに 思っていたんでしょうね.
1: 夜年並みには勝てないよ。
0: 夜年並みには勝てない。세월 앞엔 장사 없지.
1: 土曜に一日中ゴルフだと日曜日なんてヘトヘトでさ。
0: 토요일에 一日中 골프 だと 하루 종일 골프를 치고 나면은 日曜日なんて 헤토헤토데사. 헤토헤토 녹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완전히 파김치가 된다니까. 녹초가 된다니까.
1: そりゃそうだよね。ちなみに明日も快晴だって。
0: 소랴 소다요네. 소랴 이거는 소래와가 축약된 꼴입니다. 소래와 소다요네. 소랴 소다요네. 그야 그렇지. 즉 그럴만하지. 치나미니 참고로 아시타모 카이세다떼. 카이세 화창한 날씨죠. 그러니까 내일도 날씨가 아주 좋다더라.
1: 8月だもんな。雨なんて降るわけないか。
0: 뭐 梅雨 뭐 ね、明けてしまいましたよね。そうですね。で、8月だもんな、8월이니까 雨なんて降るわ。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早点到 才吃得着.
1: 오, 早点到, 조금 일찍 到, 도착해야 才, 비로소 吃得着.
2: 这句话跟那个早起的鸟有重吃 差不多呀.
1: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게 있다.
2: 对对对.
1: 그러니까 벌레를 먹을 수 있다라는
2: 没错.
1: 얘기가 되는데 早点到, 여기서 그 표현이 이 표현과 맞을지 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早点到, 조금 일찍 도착해야 잘 그래야만 비로소 吃得着, 먹을 수 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일찍 빨리.
2: 早.
1: 早. 기회가 다 먹을 수 있다.
2: 吃得着.
1: 吃得着. 문의하다.
2: 咨询.
1: 咨询. 상담 서비스.
2: 咨询服务.
1: 咨询服务. 服务가 그대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요. 咨询 문의하다. 문의 전화.
2: 咨询电话.
1: 咨询电话. 컨설팅 회사.
2: 咨询公司.
1: 咨询公司. 그대로 咨询公司. 예약하다.
2: 预约.
1: 预约. 预定都可以. 현장 현지.
2: 现场.
1: 现场. 줄을 서다.
2: 排队.
1: 排队. 거의 대체로.
2: 基本上.
1: 基本上. 基本. 그래서 거의 대체로. 基本上. 바로 직접.
2: 直接.
1: 直接. 식사하다.
2: 用餐.
1: 用餐. 용이 원래는 쓰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음식에 나올 때는 그 음식을 먹다. 라는 뜻으로 됩니다. 그래서 용찬 이렇게. 그래서 보통 식사할 때 드세요라고 할 때 칭용. 뭐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막히다.
2: 두.
1: 두. 신경을 쓰다 주의하다.
2: 留意.
1: 에, 留意. 주의하다 조심하다.
2: 注意.
1: 注意. 건강에 유의하다.
2: 注意身体.
1: 注意身体. 대단히 감사합니다.
2: 多谢.
1: 多谢. 多가 많다. 그래서 多谢. 대단히 감사합니다. 多谢. 번거롭게 하다. 귀찮게 하다.
2: 麻烦.
1: 麻烦. 남기다. 남겨두다.
2: 留.
1: 留. 붙어있다. 닿아있다.
2: 挨着.
1: 挨着. 이렇게 이제 사물이나 뭐 사람이든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경우 挨着. 적다. 기록하다. 기억하다.
2: 记.
1: 记. 재밌는 단어죠. 그대로 이제 적다라는 뜻도 되고 기억하다라는 의미. 记. 되도록 가능한 한.
2: 这个是尽可能.
1: 네, 尽可能. 이렇게 尽可能. 안배하다, 마련하다.
2: 안排.
1: 안排. 안배죠. 그래서 안배하다, 마련하다. 안排.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3: 您好，我昨天打电话咨询过，你们说不能预约，只能到现场排队。
4: 您好，是的，不过如果您能5点前到，基本上就不需要排队，能直接用餐。

0: 对
1: 桌
0: 对
1: 子，
0: 对
1: 对
0: 对
1: 吧？
0: 对对，
1: 啊，留意着
0: 啊，
1: 啊，对对对对，没错，
0: 非常好的服务哟。
1: 是我帮您留意着。哦，서두르지마시고안전운전하세요。
0: 您别急，开车注意安全。
1: 哎，您别急，서두르지마시고开车注意安全。서두르지 말고 운전 안전운전 하세요. 사실 그때 제가 운전한 건 아니고 중국 외국인 카이처 很难呐.
0: 不容易，
1: 哎，不容易。
0: 嗯，
1: 像那个租车啊什么的
0: 租
1: 啊。
0: 车的话要换那个驾驶执照，
1: 对
0: 不
1: 对
0: 容
1: 对
0: 易。
1: 对对对，
0: 但是中国的话，到韩国来换驾驶执照，
1: 对吗？
0: 好像可以吗？
1: 我不
0: 啊，
1: 太
0: 好像
1: 清
0: 也不
1: 楚，
0: 行
1: 我不太清
0: 啊。
1: 楚，
0: 韩国人过去还可以，我听说
1: 对吗？
0: 要通过一个考试，
1: 是
0: 比
1: 吗？
0: 较简单的考试。嗯，
1: 但是去日本、台湾没问
0: 对
1: 题，
0: 对对，很方便，
1: 方便。
0: 不用考试，马
1: 对
0: 上
1: 对
0: 就可
1: 对
0: 以直接开车。
1: 对，对，没错。아우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6명이라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6인 테이블이나 아니면 붙어있는 자리로 두 테이블 가능할까요?
0: 多谢，主要是我们六个人，能麻烦您帮我们留个六人桌，或者是两张挨着的桌子吗？
1: 오, 그렇죠. 多谢. 주요시我们 6个人. 사실 여긴 제가 6个人으로 했는데 저희가 14명이었습니다. 14个人. 所以这个很难定
0: 哎
1: 位置。
0: 呀呀，你们是大客户啊！
1: 对对对，但是他那个服务员当天那个服务员就帮我们安排好了。
0: 哎呀，真是
1: 哎呀，
0: 服务态度真好。
1: 非常非常非常感谢他
0: 嗯，
1: 啊！能麻烦您帮我们留个。六人桌，그러니까6명이 앉을 수 있는 탁자를 남겨주시거나, 或者 아니면 2장 挨着的, 이제 4명이 앉을 수 있는 정도의 두 테이블을 挨着的 桌子吗? 그 붙어 있는 테이블 두 개를 붙어 있는 거를 남겨줄 수 있을까요? 오, 물론이죠. 바로 적어둘게요.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리 마련해드리겠습니다.
0: 没问题。我这就记下来，您到了，我们尽可能给您安排。
1: 그러니까 没问题，괜찮습니다。물론입니다。我这就记下来，적어둘게요，기억해둘게요。您到了啊，오시면我们尽可能가능한되는대로给您安排，자마련해드리겠습니다。자18쪽입니다。해설볼까요？첫번째挨着붙어있다，다있다。저희는나란히있는객실두개를찾고있는데있나요？
0: 我们想找两间挨着的房间，您这儿有吗？
1: 그러니까요, 我们想找것을찾습니다. 뭐, 两间挨着的房间,그러니까방이이제나란히있는호텔의객실.그래서挨着的房间,你们这儿有吗?여기있나요?이두단지는나란히붙어있고,걸어서5분거리야.
0: 这两个小区挨着，走过去也就5分钟。
1: 这两个이두단지죠,两个小区,小区가그대로단지죠.这两个小区挨着붙어있고요.走过去걸어가면也就5分钟,5분정도면은갑니다.走过去也就5分钟.내옆에앉아.
0: 你挨着我坐吧。
1: 아,挨着我坐吧,挨着我。
0: 哎，对，这个是很亲密的感觉。
1: 对对对,哎,내옆에앉아.이렇게할
0: 对对对。
1: 때挨着我坐.옆에옆에옆에이렇게挨着坐
0: 或
1: 吧。
0: 者问的时候也可以，我能挨着您坐吗？
1: 哦，对，很好。
0: 嗯
1: 哦，我能挨着您坐吗？哦，
0: 嗯嗯。
1: 很好，很好。자두번째尽可能되도록가능한한주말에놀러나갈때는가능한한일찍출발해야해늦으면막혀
0: 周末出门玩，要尽可能早点出发，晚了就堵车了。
1: 周末出门주말에외출할때出门玩놀러나갈때는要尽可能가능한한早点조금일찍出发출발해야해晚了늦게되면就堵车了그렇게되면차가막혀晚了就堵车了요리할때기름이랑소금은되도록조금만넣어.나다이어트중이야.
0: 做菜时尽可能少放油盐，我在减肥。
1: 哦，这个很重要的，
0: 嗯，
1: 油盐。
0: 对，这个在中国点菜的时候可以要求
1: 对对。
0: 四个字：少油少盐，简单哦。
1: 요즘 그 중국에서 요리를 주문할 때 요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전달해 줄수 있어서 참 좋아졌어요.
0: 没错。
1: 이젠就
0: 做什么吃什
1: 做什
0: 么，
1: 么吃什么，那现在可以要 求。
0: 可以要求，
1: 对对对
0: 啊，
1: 对
0: 特别
1: 对，
0: 是韩国客人，有的人不太喜欢那个油
1: 对
0: 多
1: 对
0: 一
1: 对，
0: 点的，
1: 没
0: 就
1: 错。
0: 可以少油少盐。
1: 少油少盐，做菜时요리할때尽可能가능한少放油。기름좀덜넣고요.또盐,소금좀덜넣어요.我在减肥,내가다이어트중입니다.아이와가능한한많은시간을

0: 总算会 성공的. 그래서 당니 진심 渴望 뭔가를 아주 정말로 갈망해 모젠시 整个 위주 이온 우주가 또 회에 联合起来 합쳐서 帮助你 왕성. 좋은 말입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1: 您好，我昨天打电话咨询过，你们说不能预约，只能到现场排队。您好，是的，不过如果您能5点前到，基本上就不需要排队，能直接用餐。嗯，可是我们现在堵在路上了，晚个十几20分钟，问题不大。 我帮您留意着，您别急，开车注意安全。多谢，主要是我们六个人，能麻烦您帮我们留个六人桌或者两张挨着的桌子吗？没问题，我这就记下来。您到了，我们尽可能给您安排。怎么说？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20쪽입니다. 지금 가도 아직 안 늦었겠지?
2: 现在过去还来得及吗?
0: 现在 过去, 지금 가는 거, 过去, 还 来得及吗? 아직 시간 충분하지? 그러니까 늦지 않았겠지?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
2: 晚一点应该没关系吧?
0: 晚一点, 刚才说那个十几分钟没关系, 그래서 晚一点 조금 늦어도 应该没关系吧? 괜찮겠지? 관계없겠지? 没关系. 우리 앞에 아직 10팀이나 있는데 어떡하지?
2: 我们前面还有10桌，怎么办？
0: 그러니까요.
2: 快跑！
0: 我们前面，可阿培还有10桌。哎呀，那就走吧。饿等十桌都要饿死了。十桌的话，当然这个每个餐厅的情况不一样。我估计起码等30分钟吧。30分钟，对对对对。 미리 자리 좀 맡아줄 수 있어?
2: 你能提前帮我占个位子吗？
0: 你能提前 미리 帮我. 짠웨이즈, 짠이 여기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다, 자리를 맡다. 그래서 짠거웨이즈마. 우리 앞에 사람이 적지 않은데 계속 기다릴래?
2: 前面人不少，还等不等？
0: 이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이죠. 前面 앞에 人不少, 앞에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不少，还等不等? 기다릴까 말까? 기다릴까 말까? 느낌대로 말해요.
2: 感觉说,
0: 주의해서 보다, 신경 써서 살피다.
2: 留意着,
0: 留意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재미있는 그 구별법, 留着하고 留意着.
2: 不一样。这个词可以有很多很多种解释，它的意义太丰富。
0: 对, 没错.
2: 所以它的味道更有趣。
0: 对, 그래서 요 留意着, 좋은, 학습해두면은 요긴하게 쓸수 있는 좋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留意着, 선생님.
2: 你帮我留意着点翻译的人选。
0: 怎么? 공스 招人?
2: 要口语好的，韩语啊，中文啊，都流利的。
0: 오, 没问题. 包在我身上. 오, 사실 包在我身上 요 표현도 정말 많이 쓰는
2: 哎，没
0: 표현
2: 错
0: 중에
2: 没错。
0: 하나입니다.
2: 洪老师以前也常常把这个"包在我身上"，我们还
0: 包在我身上.
2: 重点讲过。
0: 对，没错，没错。다나보겠습니다통역번역
2: 翻译
0: 후보자적임자
2: 人选
0: 사람을구하다
2: 招人
0: 회화
2: 口语
0: 유창하다
2: 流利
0: 나한테맡겨
2: 包在我身上。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2: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0: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乐.
3: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4: 망道,怀疑人生.
3: 오, 망道,怀疑人生.
4: 아, 我不知道韩国语有没有这样的表现,但是最近什么什么道.
3: 오.
4: 怀疑人生.这种表现在中国最近特别常用.
3: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많이 쓰여지는 그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많이 쓰여지는 일종의 고정격식 같은
4: 아, 没错,没错.
3: 그런 표현인데 뭐뭐따오 화이人生. 화이人生은 그대로 직역하면은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아 뭔가 이게 지금 맞는 건가라는 괴로움이죠.
4: 对对对对对.
3: 네. 그래서 망다오니까 여기서는 바빠서.
4: 네.
3: 오늘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맞나?
4: 네, 我的人生应该是这样活着的吗?
3: 对, 对, 一直忙. 就现在我做的对吗?
4: 어, 没错.
3: 有点怀疑人生.
4: 没错.
3: 어, 그렇죠? 그래서 너무 바빠서 현타가 올 지경이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뭐다오怀疑人生. 요즘 많이 중국에서 쓰여지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회의하다, 의심을 품다.
4: 怀疑.
3: 怀疑. 상황, 정황,
4: 情况,
3: 情况, 갑자기, 돌연히,
4: 突然,
3: 突然, 아, 재미없다,
4: 没意思,
3: 네, 没意思, 没意思, 기운이 없다,
4: 没精神,
3: 没精神, 정신없다로 보면 안 됩니다.
4: 아, 这个很容易弄混. 很多这个留学生就是学韩国语的，他们就觉得这个没精神，这个跟韩国语的没精神就是汉字啊，是其实是不一样，不一样，他们会混淆。是，所以没精神이라고
3: 하면 이거는 정신없다가 아니라 기운이 없다.
4: 对对对对对。
3: 뭐 힘이 없다도 좋고요.
4: 没错。
3: 아, 몸에 기운이 없어, 没精神. 흥미가 없다.
4: 不感兴趣.
3: 네, 不感兴趣. 관심이 없다, 흥미가
4: 없다. 或者说没兴趣.
3: 没兴趣도 되죠.
4: 对。
3: A조차도 비하다.
4: 连A都比.
3: 连A都比. 고정격식. 엄청 많이 쓰여지는 고정격식 중에 하나죠. 火锅집.
4: 火锅店.
3: 네, 火锅店. 우울하다.
4: 抑郁.
3: 抑郁. 우울증.
4: 抑郁症.
3: 抑郁症. 우울증이죠, 증. 우울한 기분.
4: 抑郁情绪.
3: 抑郁情绪. 情绪가 그대로 기분, 정서. 나중에 후회.
4: 后来.
3: 后来. 낙관적이다, 낙천적이다.
4: 乐观.
3: 乐观.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마음을 넓게 먹다.
4: 想得开.
3: 想得开. 에이, 니 想得开吧. 에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피곤하다, 힘들다.
4: 累.
3: 累. 몹시 지쳤다.
4: 累坏了.
3: 아, 累坏了. 힘들어 죽겠다.
4: 累死了.
3: 累死了. 과도하게 경쟁하다.
4: 卷.
3: 卷.
4: 아, 最近 중국인 简直 不用竞争这个词. 对吧？这个从疫情的时候开始，用这个卷字，卷，一直到现在，这个卷字大家都太流行了。
3: 그렇습니다. 최근에 역시 이 단어도 많이 쓰여지는 글자 중에 하나죠.
4: 太常用了.
3: 그래서 과도하게 경쟁하다를 卷.
4: 卷，你太卷了啊！你不要这么卷。
3: 예, 竞争 이 표현보다도 卷 이걸로 그냥 딱 끝내버립니다. 심하다, 지독하다, 대단하다.
4: 厉害.
3: 厉害, 厉害. 스트레스.
4: 压力.
3: 压力. 억지로 버티다.
4: 硬, 扛.
3: 강이 버티다입니다.
4: 对对对.
3: 견디다.
4: 我一个人扛.
3: 对对对对. 그래서 硬 그대로 억지로니까 硬扛.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5: 你有没有过这种情况?突然觉得生活没意思。 做什么都没精神。
6: 有过呀。
5: 大家都会有过吧？怎么突然问这个？我最近就是这样，对什么都不感兴趣，连最爱吃的火锅店都不想去了。不会是抑郁了吧？我有个朋友之前也这样，忙到没朋友，后来去医院了。我以前一直觉得自己挺乐观。
6: 挺想得开的，但这几年工作一直很累，忙到怀疑人生。是啊，现在大家卷得太厉害，压力都太大了，这种事不能硬扛，最好早点去医院看看。너 이런 적 있어?
4: 你有没有过这种情况？
6: 이런 적이 있냐? 这种 情况, 이런 상황이죠? 有没有过这种 情况? 이런 적 있어 없어? 오, 갑자기 사는 게 재미없고 뭘 해도 기운이 안 나는 거.
7: 突然觉得生活没意思，做什么都没精神。
6: 突然觉得 갑자기 어떤 느낌이 옵니다. 生活没意思, 사는 거, 생활이 没意思, 재미없고, 做什么, 뭘 해도 都没精神, 기운이 나질 않아요, 都没精神, 당연히 있죠. 人嘛都一样。有人没有过吗?
7: 请举手。对对对对对对，都有。
6: 그래서 突然觉得生活没意思, 做什么都没精神, 아,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아요. 있지. 다들 그런 적 있을걸. 갑자기 그런데 왜 물어?
4: 有过吧.大家都会有过吧. 你怎么突然问这个?
6: 그러니까요. 有过야. 있었지. 당연히 있죠. 大家都会有过吧. 다들 그런 적 있지. 会有过吧. 怎么突然? 갑자기 그런데? 问这个? 그건 왜 물어봐? 怎么突然问这个? 아유, 내가 요즘 딱 그래. 아무것도 흥미가 없고 제일 좋아하던 호구집도 가기가 싫어.
4: 我最近就是这样，对什么都不感兴趣，连最爱吃的火锅店都不想去了。
6: 我最近就是这样， 요즘에 내가 그래. 最近就是这样，对什么무엇에도都不感兴趣，没兴趣，그죠？对什么没兴趣，不感兴趣，뭘 해도 흥미가 없고，어떤 것도 관심이 없고。 连什么什么都什么什么죠? 连最爱吃的火锅店, 가장 즐겨서 찾던, 여기서 이제 동사가 吃니까 먹다라는 말로 나왔는데, 뭐 어차피 火锅店은 먹다도 되지만 가다도 되죠. 그래서 连最爱吃的火锅店都不想去了, 가고 싶지 않아요. 우울증 아니야?
4: 不会是抑郁了吧?
6: 아, 不会是抑郁了吧? 抑郁, 우울, 그죠? 抑郁了吧? 내 친구도 전에 그랬거든. 친구 만날 시간도 없이 바쁘다가 결국 병원 갔어.
4: 我有个朋友之前也这样，忙到没朋友，后来去医院了。
6: 我有个朋友, 내 친구 하나인데, 之前也这样, 예전에, 이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之前也这样，忙到没朋友, 바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没朋友, 친구가 없을 정도로 바쁘다니까 친구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没有时间跟朋友在一起。 忙到没有朋友，后来去医院了， 결국에는 입원했다라는 얘기까지 되겠죠. 병원에 갔어. 예전에 내가 꽤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째 일이 계속 힘들고 바빠서 현타가 올 지경이야.
4: 我以前一直觉得自己挺乐观，挺想得开的，但这几年工作一直很累，忙到怀疑人生啊。
6: 그러니까요. 我以前, 예전에는 一直觉得 계속 나는 뭐뭐라고 생각했어요. 自己挺乐观, 낙관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挺乐观, 挺想得开的, 마음도 열려있어요. 항상 생각이 열려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挺想得开的. 但这几年工作一直很累, 요 몇 해 동안 공作하는 일이 很累, 굉장히 바쁘게 힘들게 일을 했더니 忙到怀疑人生, 그래서 아, 이게 사는 건가? 라는 회의감이 와. 그래서 忙到怀疑人生.
4: 常用啊, 比如说, 还有的时候会说疼到怀疑人生.
6: 오, 可以这么说.
4: 对, 以前有一个朋友问我, 아, 到韩国来做美容,打那个美容针.
6: 아, 对对对对对.
4: 疼不疼啊? 我说,疼到你怀疑人生.
6: 아,
3: 어, 그렇게 쓸 수도 있군요.
7: 네, 네, 네.
3: 아팠어, 안 아팠어? 어, 아파서 죽는 것 같았어 라는 말을 덩다 화이人生. 어, 그렇게 쓸 수
4: 있어요. 好吃的 화이人生也可以.
3: 오, 那就这是比较好的一面.
4: 对 呀, 所以这个任何时候只要形容程度特别高都可以用.
3: 好的坏的都可以用.
4: 对.
3: 오.
4: 所以年轻人还有中年人其实这个词最近都常用.
3: 什么什么到怀疑人生.
4: 对.
3: 오, 좋습니다. 그러게 요즘 다들 너무 치열하게 살아서 스트레스가 엄청 크잖아.
4: 是啊现在大家卷得太厉害压力都太大了.
3: 오, 是啊现在大家 요즘 전부들 다들 卷的, 竞争, 그죠? 예, 卷的太厉害, 아,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4: 没错,这个卷本来是这个动词.
3: 动词, 그렇죠. 말다.
4: 对,也可以用形容词.
3: 어, 그렇죠. 형용사로도 쓸 수 있죠.
4: 而这个动词는, 按道理来说,一般后面不能够加这个目的语.
3: 그렇죠, 그렇죠.
4: 但是,在中国现在后面都加目的语.
3: 예, 일반적으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쥐엔 같은 말은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없으나 요즘엔 그냥 쓰는, 편하게 쓰는.
4: 쥐엔 외모, 쥐엔 성지, 쥐엔 예지, 도용.
3: 경제하다로 해서 쥐엔더 타이리하이, 야리 타이다라. 아,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이런 건 억지로 버티면 안 되고 얼른 병원 가보는 게 좋아.
4: 这种事啊不能硬扛最好早点去医院看看
3: 그러니까 这种事, 이런 일에는 不能 硬扛, 억지로 버티지 말아야 됩니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不能 硬扛, 最好 뭐뭐 하는 게 좋아요. 早点去医院, 병원에 좀 가보서 보는 게,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去医院看看, 좋습니다. 해설 볼까요? 26쪽입니다. 첫 번째, 没精神, 기운이 없다, 의욕이 없다. 요즘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집에 누워만 있고 싶어.
4: 最近整个人没精神，只想在家躺着。
3: 어, 最近, 요즘에 整个人没精神, 온몸이, 나 자체가 整个人没精神, 온몸에 힘이 없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整个人没精神，只想 뭐뭐뭐 하고 싶어요. 在家躺着, 집에 누워만 있고 싶어요. 감기에 걸려서 온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다.
4: 感冒了，浑身发软，没精神。
3: 感冒了, 그대로 감기에 걸렸어요. 浑身, 몸이 전체, 온몸이 发软, 软은 이제 원래 부드럽던데 여기서는 나른하다, 몸이. 그래서 浑身发软，没精神, 기운이 없습니다. 오후 회의는 영 기운이 나질 않아.
4: 下午开会，我总没精神。
3: 下午开会, 오후에는 회의죠. 我总没精神. 아, 아무튼 영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总没精神. 硬扛, 억지로 버티다, 무리하게 견디다. 그는 열이 나는데도 야근하느라 병원에 안 가고 버텼다.
4: 为了加班，他发烧还硬扛着不去医院。
3: 어, 为了加班, 열이 나는데도요. 아, 자. 야근을 위해서, 为了加班, 他发烧, 열이 나는데도, 还硬扛着, 억지로 버티고, 不去医院, 병원에 가지 않고, 억지로 버텼다, 硬扛着不去医院. 일이 생기면 무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4: 아야, 有事别硬扛,找个人帮忙吧.
3: 当然,当然,当, 有事, 일이 있으면 别硬扛, 억지로 무리하지 말고, 硬扛, 找个人,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帮忙, 도와줄 사람. 找个人帮忙吧, 도움을 청해요. 그는 다리가 아픈데도 억지로 참으며 계속 뛰었다.
4: 他腿疼还硬扛着跑步.
3: 他腿疼, 다리가 아파요. 还硬扛着, 버팁니다. 무엇을 하죠? 跑步, 계속해서 억지로 참으면서 뛰었다. 硬扛着跑步. 자, 27쪽입니다. 心灵鸡汤.
4: 只有经过摔跤, 才能学会走路。所以不用怕，不要怕摔跤。对对对对对对对。倒不是说有苦硬吃，但是适当的苦是应该要吃的。所以经常跟你说嘛，不用怕失败。对，没关系。只有经过，뭐뭐를
3: 해야 됩니다. 뭐뭐를 거쳐야 됩니다. 摔跤, 즉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을 지나가야만, 그렇죠?才能学会走路。而且只有摔过跤才容易理解。
4: 别人的苦.
3: 당연.
4: 네.
3: 제가 更 중요. 어, 어.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8: 你有没有过这种情况?突然觉得生活没意思,做什么都没精神。
9: 有过呀。
7: 大家都会有过吧？怎么突然问这个？

0: 我最近就是这样，对什么都不感兴趣，连最爱吃的火锅店都不想去了。
1: 不会是抑郁了吧？我有个朋友之前也这样，忙到没朋友，后来去医院了。
0: 我以前一直觉得自己挺乐观，挺想得开的，但这几年工作一直很累，忙到怀疑人生。
1: 是啊，现在大家卷得太厉害，压力都太大了，这种事不能硬扛，最好早点去医院看看。
2: 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28쪽입니다. 요즘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
3: 最近状态一直不太好。
2: 컨디션이 状态입니다.
3: 状态。
2: 그죠? 상태, 그 상태. 그래서 최근 상태, 컨디션이 이지 계속해서 不太好.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썩 좋지 않아요. 不太好.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
3: 这段时间真的很累啊。
2: 최근도 되겠지만, 这段时间이라고 한다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일정 기간.
3: 对。
2: 최근의 일정 기간.
3: 是的。
2: 예, 그죠? 这段时间, 요 며칠 얼마 동안 真的很累. 예, 정말로 힘들었다. 요즘 기운이 안 나.
3: 最近打不起精神来。
2: 앞에서 표현 중에 기억해 둘 만한 표현은 바로 没精神이었거든요. 기운이 없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打不起精神도 요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 기운이 나질 않는다라고 할 때, 打不起精神. 반대로 이제, 打起精神. 기운내.
3: 打起精神来。上课的时候，老师常对学生说，或者爸爸妈妈对孩子说，打起精神来。
2: 对，没错. 그래서, 没精神도 打不起精神, 打起精神,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그러면 精神 거의 다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겨?
3: 现在干什么都没劲。
2: 아, 没劲, 그대로 힘이 나지 않는다,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现在干什么? 무엇을 해도 또 没劲,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요즘 스트레스가 좀 심해.
3: 最近压力有点大。
2: 最近, 요즘에 压力, 스트레스죠? 有点大. 아, 조금 크다. 지금 내가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 느낌대로 말해요.
3: 跟着感觉说。
2: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너무 연연하지 않다.
3: 想得开。
2: 샹더카이.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쓰여지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아예 네. 샹더카이, 샹더카이. 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안 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긍정적으로, 에이, 想得开 봐.
3: 而且它的反义词也特别常用。
2: 别想不开。
3: 哎，对，或者说你怎么这么想不开呢？
2: 에이, 마음에 두지 마. 에이,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봐. 이럴 때.
3: 对。
2: 想不开。좋습니다. 这次合同, 没签成, 下次再来吧。
3: 啊，你倒真想得开呀！
2: 就当长经验了。
3: 哦，你这心态呀，哎呦，我得学一学。
2: 对，很好，就想得开，
3: 想得开，
2: 想得开，
3: 失败也没关系，下次再来。
2: 下次再来，下次还有机会。
3: 对，
2: 다음에 보겠습니다. 계약,
3: 合同，
2: 合同，계약이성사되다.
3: 签
2: 签
3: 成，
2: 成，도리어의외로
3: 到，
2: 到여기다뭐뭐로삼다
3: 当，
2: 사성입니다. 땅모다사타
3: 攒，
2: 攒경험
3: 经验
2: 经验마음가진마인드
3: 心态。
2: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3: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이진환향.
2: 금이 환향.
1: 아이야야. 这个是古不仅是古人,包括现代人也是.
2: 그렇죠.
1: 非常期待的人生啊.
0: 没错, 没错.
1: 最重要的一部分啊,衣锦还乡.
0: 금이 환향인데 이제 중국어에서는 의금환향.
1: 아, 对对对对对.
0: 예, 이런 요런
1: 재미가 있어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있어요.
1: 네, 네, 네.
0: 똑같은 뜻인데 이제 한자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단어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또 완전히 동일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금의 환향인데 의금 환향.
1: 我觉得锦衣还乡好像更好理解，对吧？
0: 맞죠, 맞죠. 네, 네. 아무튼 뭐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의 환향. 이진환향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이 환향.
1: 이진환향.
0: 알아차리다 깨닫다.
1: 파현.
0: 파현. 운동선수.
1: 운동员.
0: 운동员. 성공하다.
1: 成功.
0: 成功. 시험에 합격하다.
1: 成功考过.
0: 成功考过. 다이어트에 성공하다.
1: 成功减肥.
0: 成功减肥. 减肥가 다이어트죠. 발전하다.
1: 发展.
0: 发展. 예 본보기
1: 例子
0: 例子 후에 나중에
1: 后来
0: 后来 선택하다
1: 选择
0: 选择 각도 관점
1: 角度
0: 角度 경력 이력
1: 经历
0: 经历 직접 겪은 경험
1: 亲身经历
0: 亲身经历 유명해지다 이름을 날리다
1: 出名
0: 出名 그런 후에
1: 然后怎么样这样以后然后
0: 농구 옆에
1: 篮协 或者叫篮球协会
0: 그렇죠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글자를 그대로 풀면 란치오 농구 协회 협회 근데 줄여서 란协
1: 对
0: 이렇게 그래서 란协 의장 주석 회장
1: 주시
0: 주시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주로 이 단어를 많이 쓰죠.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회장이라는 말이나 의장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1: 对对对.
0: 중국에서는 주시.
1: 坐在最主要的位置上的那个人.
0: 그렇죠. 그렇죠. 농구
1: 란球
0: 란球 리그전 연맹전
1: 联赛
0: 联赛 영향력
1: 影响力
0: 影响力 영향력이 크다
1: 影响力大
0: 다로 갔습니다. 영향력이 다. 영향력을 확대하다.
1: 扩大 영향力.
0: 扩大 확대죠. 영향力. 브랜드 파워.
1: 品牌 영향力.
0: 品牌가 그대로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品牌 영향力. A 할 뿐만 아니라 B 하기도 하다.
1: 不仅 A 而且 B.
0: 많이 쓰여지는 고정 격식 중에 하나죠. 不仅 A 而且 B. 명예 영예.
1: 荣誉.
0: 荣誉. 영예를 얻다.
1: 获得荣誉.
0: 获得荣誉. 명예를 소중히 여기다.
1: 珍惜荣誉.
0: 珍惜荣誉. 경험.
1: 经验.
0: 经验.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3: 最近我发现一个有意思的事，很多运动员在国外成功以后。
4: 还是会回国发展。是啊，中国的姚明就是个例子。他在 NBA 打得很好，后来选择回国。从这个角度看，他的经历很像衣锦还乡，在国外出名了，然后回。

0: 回来。
1: 他回国以后没有休息，后来还当了篮协主席，一直在为中国篮球做事。
0: 韩国的金软景也是这样，在国外联赛成功以后回国，在国内很有影响力。
1: 看来现在衣锦还乡的人不仅把荣誉带回家乡，而且也把成功的经验带回来。
2: 요즘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많은 운동선수들이 해외에서 성공한 후에도 결국은 귀국해서 활동을 이어가더라고.
3: 最近我发现一个有意思的事儿，很多运动员啊，在国外成功以后，还是会回国发展。
2: 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3: 没错，
2: 네. 不管是运动员，哪个行业都有。
3: 对，做生意啊，做贸易啊，还有科学家呀，
2: 是都有，
3: 文学家呀，非常多。
2: 都有，
3: 啊，文学家少一点，
2: 啊，文学家
3: 少一点，
2: 有可能，
3: 少一点。
2: 对，
3: 文学家不容易。
2: 他的活动范围如果已经适应好了的话，可能换个一个另外一个环境，可能
3: 不
2: 他
3: 容
2: 的
3: 易，
2: 创
3: 思想，
2: 对。
3: 但是什么物理学家呀，什么化学家呀，科学家方面，
2: 科学都一样
3: 他们
2: 的，
3: 很多人愿意回国来帮助自己的国家，
2: 可能待遇更好。
3: 实在，实在，
2: 对，
3: 对。
2: 最近我发现啊，요즘에내가새로운사실을발견했어요，알게됐습니다。이거有意思的事，아주재미있는흥미진진한일을하나알게되었어요。很多运动员，많은운동선수들이在国外，해외에서成功以后，성공하고나서，成功以后还是여전히역시会回国发展。귀국을 해서 다시 또 활동을 또 재개하고 또 성공적인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고 파잔. 맞아. 중국의 야오밍이 바로 그런 예지.
3: 是啊，中国的姚明就是个例子。
2: 그냥 농구 선수죠. 중국의 야오밍 농구 선수 是个例子. 하나의 그런 예라고 볼수 있겠지. NBA에서 정말 잘했는데 나중에 귀국을 선택했어.
3: 他在 NBA 打得很好，后来呢，选择回国。
2: 그러니까 他在 NBA 打得很好，농구하다는打，그래서打得很好。后来그나중에후에选择선택을했습니다。回国귀국을선택을했습니다。그런관점에서보면그의행보는 금이 환향이라고 할수 있지. 해외에서 유명해진 뒤에 돌아왔으니까.
3: 从这个角度看，他的经历很像衣锦还乡，在国外出名了，然后回来。
2: 그러니까요.
3: 啊，
2: 네, 衣锦还乡。
3: 这个衣锦还乡的这种幸福感啊，我
2: 对，
3: 觉得是刻在那个儒家。你看西方国家的人很少有这样的，比如美国是移民国家，到了美国有名了就有名了，我就是美国人。可是韩国也好，中国也好，受这个儒家影响的人，还是愿意回去。报答自己的家乡和祖国，
2: 归根。
3: 哎，落叶归根，有一点点啊，有一点点不一样。
2: 对，从这个角度看，이런 관점, 이런 각도에서 본다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他的 经历, 그의 그러한 경력이, 很像, 마치 못먹과 같습니다. 衣锦还乡, 금이 환향과 같습니다. 在国外出名了, 해외에서 유명해졌어요. 然后,回来, 그런 후에, 성공한 후에, 돌아왔으니까요. 귀국 이후에도 쉬지 않고 나중에 농구협회 회장을 맡으며 계속 중국 농구를 위해 일했지.
3: 他回国以后没有休息，后来呢还当了篮协主席，一直在为中国篮球做事。
2: 그러니까요. 다 回国 이후 귀국하고 나서 매일 쉬우시 그냥 쉬지 않았어요. 매일 쉬우시 后来 그런 후에 하이 또 뭐를 했죠? 땅러 못못을 하다 못못을 맡다 란协 주席 농구협회 회장. 一直在为中国，中国为서篮球，中国的농구를위해서为中国篮球做事，中国농구를위해서일을했지。한국의김연경도그래，해외리그에서성공한 뒤 귀국했고 국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하잖아。
3: 韩国的金软景也是这样的，在国外联赛成功以后回国，在国内很有影响力。
2: 그러니까요，한국의진软景그대로김연경이죠，예，진软景也是这样。그똑같습니다。이와같아요。在国外联赛 그 해외 리그에서 전공 이후 성공한 후에 회고 귀국했습니다.

0: 있어요.
1: 在国内，国内에서有很有影响力。回国以后为国家的这个体育事业继续做贡献。
0: 그래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그 여자 배구에 관심 있는 사람 많이 늘어났거든. 오, 보아하니 요즘 금이 환영한 사람들은 명예뿐만 아니라 성공의 경험까지 고향으로 가져오는 것 같아.
1: 看来现在衣锦还乡的人啊，不仅把荣誉带回家乡，而且也把成功的经验带回来。
0: 오, 很好，很好，很不错。看来啊，보아하니까 现在 衣锦还乡的人, 금이 환영을 하는 사람들은 不仅 A, 而且 B죠. 把容易 그러한 명예를 带回家乡, 그 고향으로 가져왔을 뿐만이 아니라 또 而且 也把成功的经验, 그 자신이 성공한 그런 경험도 带回来. 그런 다음에 이제 후배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我的成功经验就你们就如果有兴趣学习一起分享啊一起分享对没错 很好,很好. 좋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선생님, 34쪽입니다. 첫 번째, 为什么什么做事, 뭐뭇을 위해서, 为 뭐뭇을 위하다죠. 그래서 为뭐뭐뭐뭐,做事, 일하다, 做事. 그녀는 줄곧 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1: 她一直尽心尽力为这家公司做事.
0: 그렇습니다. 다一直, 그녀는 一直 계속해서 줄곧, 여기서는 지금 사성입니다. 尽心尽力. 尽可能 가능한 할 때는 삼성 진, 근데 여기서는 진 전체적 전부 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신 온 마음 진리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为这家公司 이 회사죠. 이 회사를 위해서 为什么什么做事 일해 왔다. 설령 남을 위해 작은 일을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다.
1: 哪怕只是为别人做一件小事，也能带来温暖.
0: 当然. 大事小事没关系. 나파 설령 只是 단지 为别人 다른 사람을 위해서 做一件小事 작은 일을 했더라도 하는 것만으로도 也能带来温暖温暖 따뜻함을 가져온다 전할 수 있다 带来温暖. 아이가 커서 동물 보호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1: 孩子说长大了要为保护动物做事.
0: 孩子说 아이가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长大了 성장하고 나서 이 다음에 크고 나서 要为保护动物 为 뭐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保护动物 동물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做事라고 했다. 네, 그래서 为保护动物做事. 두 번째, 不仅 A, 而且 B. A 할 뿐만 아니라 B 하기도 하다. 이 식당은 가격도 저렴할 뿐 아니라 맛도 정말 좋다.
1: 这家餐厅不仅价格实惠，而且味道特别好.
0: 그러니까요. 这家餐厅, 이 음식점은 不仅 뭐뭐 할 뿐만 아니라 价格实惠. 实惠라는 단어가 참 또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실용적이고 그러니까 아주 실속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격이 좋다. 착하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价格实惠,而且味道特别好. 맛이 아주 좋아요. 그는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아주 잘한다.
1: 他不仅学习好,而且体育也很棒.
0: 他不仅学习好,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而且体育, 체육, 그냥 운동이죠. 体育也很棒, 아주 잘한다, 很棒. 이 옷은 예쁜데다 통기성도 좋다.
1: 这衣服不仅好看，而且透气。这衣服，이
0: 옷이죠. 这 衣服 不仅好看, 예쁠 뿐만 아니라 예쁜데다가 而且 게다가 透气, 즉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그러니까 통기성도 좋다. 35쪽입니다.
1: 心灵鸡汤。做的比自己好，突破自己的记录，就是一位成功者。 也不错，就跟自己比，是吧？ 总跟别人去比、攀比，其实会很辛苦，而且永远没有尽头。是是是是，因为永远都有更有能力的人。
0: 사실은 자신을 이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1: 这倒也是，这个最难。对对对对，
0: 그래서 做得比自己好， 자신을 뛰어넘습니다. 자기보다 더 훨씬 더 突破自己的记录， 자신의 기록을 또 갱신해요. 就是一位成功者， 바로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最近我发现一个有意思的事，很多运动员在国外成功以后，

0: 还是会回国发展。
1: 是啊，中国的姚明就是个例子，他在 NBA 打得很好，后来选择回国。
0: 从这个角度看，他的经历很像衣锦还乡，在国外出名了，然后回来。
1: 他回国以后没有休息，后来还当了篮协主席，一直在为中国篮球做事。
0: 韩国的金软景也是这样，在国外联赛成功以后回国，在国内很有影响力。
1: 看来现在衣锦还乡的人不仅把荣誉带回家乡，而且也把成功的经验带回来。
2: 怎么说，이렇게말해요。36쪽입니다。그는이제세계적인선수가되었다。
3: 他现在成了世界级选手。
2: 오，他现在이제成了되었습니다。무엇이世界级，세계적인선수。세계지 어떤 지가 등급을 얘기하는데 세계적인 등급에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选手 되었다. 성공한 모든 사람이 귀국을 선택하는 건 아니다.
3: 不是所有成功的人都会选择回国。
2: 当然, 不是 아닙니다. 所有成功的人 모든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 성공한 모든 사람이 都会选择回国 选择 선택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사회에 돌려주었다.
3: 他把所有的才能都回报给了社会。
2: 太伟大了！他把所有的才能，모든재능이죠，所有的才能回报돌려주었습니다，给了社会，사회에돌려주었습니다。그의선택은모두에게좋은영향을주었다。
3: 他的选择对大家有好的影响。
2: 他的选择가선택，对大家모든사람에게，大家모든사람有好的影响，好的影响，좋은영향을주었다。그가 앞으로 내릴 선택을 응원해.
3: 为他后来的选择加油。
2: 为他后来的选择，나중에할 선택, 그 후에 할 선택을 위하여, 为他后来的选择응원합니다. 加油, 加油. 느낌대로 말해요.
3: 跟着感觉说。
2: 금이 환영하다.
3: 衣锦还乡，
2: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가다라는 뜻이죠. 금의 환향, 비단 옷 그대로. 근데 중국어에서는 찐이가 아니라
3: 이진,
2: 이진, 찐이가 아니라 이진 환향. 선생님,
3: 你调回上海算是衣锦还乡吧？得了吧，还不是天天加班换来的。哎，升了总监，不用再合租了啊。
2: 那倒也是，
3: 可以自己买房子了。哦，在大上海有自己的房子。
2: 哎，总监呢？
3: 这也是衣锦还乡哦，
2: 对对对对，
3: 也是成功了。
2: 那就衣锦还乡的话，他的这个老家是不是上海啊？
3: 肯定不是上海啊。
2: 哦，
3: 哦哦哦，不是，应该是上海。对不起，对不起，弄错了。家乡就应该是上海。
2: 对对对对对对，他不在上海，现在不在上海。
3: 对对
2: 啊，但是他现在回上海了，所以衣锦还乡了。
3: 衣锦还乡，
2: 对吧？没错吧？
3: 没错。
2: 다나보겠습니다. 이동하다, 파견하다.
3: 调.
2: 调. 뭐뭐라고 할 수 있다.
3: 算是什么什么.
2: 에이, 算是什么什么. 됐어.
3: 哎呀, 得了.
2: 得了. 야근하다.
3: 加班.
2: 加班. 승진하다.
3: 升.
2: 升. 관리자, 총감독.
3: 总监.
2: 总监. 세를 얻다, 함께 세를 얻다, 공동임대하다.
3: 合租.
2: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학당 생생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3: 大家都辛苦了, 我们下期节目再会.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의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차갑고 때로는 오싹한 음악으로 플리를 채웠습니다. 지금이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죠. 폭염 경보도 너무 자주 발효돼서 무덤덤해지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야외로 나가면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들어서 지구온난화, 기후위기가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음악으로 체감온도를 조금 낮춰드리는 서늘한 음악. 오늘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프로즌 겨울왕국 1, 2편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데미 로바토의 Let It Go, 스페인 가수 다비드 비스발의 Into the Unknown의 스페니쉬 버전 Mucho Más Allá 두 곡으로 출발합니다.

8월 9일 일요일의 세계음악여행은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 1, 2편의 주제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두 곡 모두 뮤지컬 배우 이디나 멘젤의 목소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데미 로바토 버전의 Let It Go 그리고 스페인어 더빙판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겨울왕국 2의 노래 Into the Unknown의 스페니쉬 버전

Mucho Más Allá, 다비드 비스발의 노래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서늘한 음악. 이번에는 북유럽으로 떠납니다. 먼저 방금 전에 들었던 Into the Unknown, 영화 오리지널 버전에서 이디나 멘젤과 함께 노래한 노르웨이 가수 오로라의 노래입니다. 겨울왕국2의 주제가 이후로 세계적인 가수로 도약한 오로라. 신비로운 요정 같은 목소리로 일렉트로닉 음악을 들려주는 뮤지션인데요. 오로라의 2019년 곡 The River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아이슬란드 대자연의 서늘함 속에서 서정적인 위안과 처연한 감성을 담은 노래를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죠. 아우스게이르의 디르이드다슨, 침묵 속의 영광. 영어 히트곡 In the Silence의 아이슬란더 버전입니다. 차가운 북유럽 감성의 노래 두 곡 함께 하시죠.

북유럽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노르웨이 가수 오로라의 The River. 이어진 곡, 아이슬란드 가수 아우스게이르의 디리드다슨, 침묵 속의 영광이었습니다. 서늘한 음악 들려드리고 있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겨울 올림픽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1968년 프랑스 그르노블 동계올림픽의 기록 영화 트레주 엉퐁스, 프랑스에서의 13일인데요. 영화 남과 여의 콤비죠. 클로드 룰루슈 감독이 연출하고 프란시스 레가 음악을 작곡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얀 연인들이란 제목으로 소개된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에서 타이틀곡 Treasure en France, 프랑스에서의 13일 골랐고요. 이어서 1988년 캐나다 캘거리 동계올림픽의 오피셜 음악, 데이비드 포스터의 윈터게임까지 겨울 올림픽 음악 두 곡 들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겨울 올림픽 관련 음악이었죠. 드라마 겨울연가의 삽입곡으로도 사용됐던 프란시스 레이의 하얀 연인들, Treasure en France, 프랑스에서 13일 먼저 들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FM 음악 프로그램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는 곡입니다. 데이빗 포스터의 Winter Games, 1988년 캐나다 캘거리 동계올림픽 오피셜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서늘한 음악.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좀 더 오싹한 느낌이 드는 공포 영화의 음악입니다. 마이크 올드필드의 Tubular Bells. 무한 반복되는 연주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긴장감을 주는데요. 악령에 사로잡힌 소녀와 이 소녀를 구하기 위한 가톨릭 신부들의 구마의식이 극한의 공포를 준 1973년 영화 엑소시스트에 사용되면서 영화만큼이나 큰 화제를 모았던 음악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괴함으로 점철된 시리즈였죠.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트윈픽스 사운드트랙에서 안젤로 바달라멘티가 작곡하고 보컬리스트 줄리 크루스가 노래한 Falling. 어떻게 해서도 악몽에서 깨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음산한 두려움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두 곡 들어보시죠.

공포 영화의 음악으로 사용된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마이크 올드필드의 Tubular Bells, 영화 엑소시스트의 음악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트윈픽스 시리즈에 나왔던 안젤로 바달라멘티의 음악 Falling, 보컬 피처링의 줄리 크루스였습니다. 세어맹 플레이리스트 서늘한 음악, 이번에는 프랑스 노래입니다. 음산하고 기묘한 이미지가 연상되는 음악을 많이 발표했던 밀렌 파메흐의 1986년 곡인데요. 샤를 보들레르의 시 로클루즈, 괴종시계를 노랫말로 한 노래가 있습니다.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시가 어떤 시인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보들레르의 시 괴종시계는 시간의 흐름과 죽음에 대한 신의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괴종시계의 소리를 통해 삶의 유한함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상기시키며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해석을 음미하면서 음악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음유시인으로 불리는 싱어송라이터 장 루이 뮤라의 1991년 샹송 골드락 크레모랑인데요. 프랑스의 지명이라고 하네요. 프랑스 중부에 있는 산길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흐린 날 혹은 해가 진 후에 아무도 없는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걷는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두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음산한 분위기의 프랑스 노래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밀레네 파메르의 로클루즈 괴종시계였고요. 이어진 곡 장 리뮤라의 골드라 크레모랑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서늘한 음악. 이번에는 아이슬란드의 오로라가 연상이 되는 그런 곡이죠. 밴드 시겨로스의 호피폴라 전해드립니다.

아이슬란드 밴드 시규어로스의 호피폴라였습니다. 이제 세계음악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 준비한 마지막 서늘한 음악은 레이먼드 브릭스의 파스텔톤 단편 애니메이션 더 스노우맨의 주제가입니다. 하워드 블레이크 작곡의 워킹 인 디 에어, 보이 소프라노 피터 오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천재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보였지만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늘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출간된 무수히 많은 물리학 책을 차례차례 읽어나갔고 입문 고전에도 심취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게 됐는데요. 걸러 읽기 독서법입니다.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유익한 부분은 취하고 무관한 내용은 빠르게 걸러 읽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산적인 독서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독서법 아닐까요?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카보베르데이의 세자리아 에보라가 부르는 마라수, 파란바다입니다. 카보베르데이의 역사와 함께한 망향과 서름의 노래인 모르나, 이 모르나의 여왕 세자리아 에보라의 1991년 발표곡입니다. 동명의 세 번째 앨범 수록곡인데요. 프랑스에서 명성을 얻게 된 결정적인 앨범이죠. 억압과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난 후 타향사리의 슬픔과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카보베르데 특유의 정서인 소다지를 대표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아, 바다여, 널 처음 본 바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고향 땅을 적셔주는 널 보았는데, 나의 어머니를 지켜주는 널 보았는데, 아, 바다여, 세월은 흐르고 해가 뜨고 달이 진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도 나 여전히 고향에서 먼 곳에 남아있구나. 아, 바다여, 파란 바다여, 잔잔히 일렁여다오. 보름달로 내가 가는 길을 비추어다오. 작은 상비센치, 내가 나고 자란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마리자 몬치, 카보베르데의 세사리아 에보라가 함께 부르는 이도시 모헤르 누말, 바다에서 죽으면 달콤하겠구나 입니다. 포르투갈어권을 대표하는 이 두 디바가 함께 노래합니다. 일명 바다의 부처, 바다 노래의 아버지. 도리바우카이미의 1941년 발표곡이 바로 원곡인데요. 노랫말은 브라질의 소설가 조르지오 아마두가 썼다고 하네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 뱃사람의 넋을 달래며 그의 죽음을 아름다운 설화로 만든 노래, 함께 감상하시죠. 바다에서 죽으면 달콤하겠구나. 초록빛 바닷물에 잠겨 죽으면 달콤하겠구나. 밤이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밤은 내게 슬픔이 되었다. 돌아온 쪽배기엔 아무도 없었다. 그 밤은 내게 슬픔이 되었다. 쪽배는 밤에 떠났고 새벽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잘생긴 배사람은 바다 인어를 따라갔다. 그는 물에서 죽었다. 물의 여신 이에망자의 무릎이 신혼의 침대가 되었다. 바다에서 죽었다면 달콤하겠구나. 초록빛 바닷물에 잠겨 죽었다면 달콤했겠구나.

0: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토킹뉴가 부르는 우 가데르누 공책입니다. 뮤지션 토킹뉴와 무딩뉴가 함께 쓴 곡, 1983년 첫 선을 보였죠. 노랫말도 노래만큼이나 유명한데요. 제목은 공책. 이 공책은 이 노래의 화자입니다. 일기장을 은유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신을 택한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어른이 될 때까지 늘 함께하며 비밀을 공유하고 슬픔을 덜어주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1: Sou eu que vou ser seu amigo, vou lhe dar abrigo se você quiser. Quando surgirem seus primeiros.
0: 널 변함없이 따를 누군가가 있다면 나야. 네가 처음 낙서를 하는 순간에도 네가 ABC를 도박도박 쓰며 공부할 때도 내가 있을 거야. 네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도 난 너의 곁에 있을 거야. 집, 산, 하늘에 뜬 구름 두 조각, 종이 맨 위에서 방긋 웃는 해를 그려봐. 너의 짝꿍이 될 누군가가 있다면 나야. 너의 고민을 내게 나눠줘. 시험을 볼 때도 너의 곁을 지킬게. 네가 흘린 눈물이 나의 종이 위에 뚝뚝 떨어질 때 나는 너의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가 될게. 그래, 너의 친구가 되어서 언제든 네가 원하고 너만 아는 은신처가 될게. 언젠가 네가 고운 숙녀로 자라기 시작할 때, 너의 인생이 회전목마처럼 돌아가기 시작할 때 넌 내게서 페이지를 찢어내기도 하겠지. 걱정 마. 네가 내 종이에 고백한 어떤 것도 난 누구도 보지 못하게 보관할 거야. 인생은 언제나 앞만 보고 달려가고 우리에겐 막을 도리가 없지. 그래도 하나만 부탁할게. 날 잊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질베르토 질 그리고 토킹 류가 함께하는 다르지 앵 이타포앙, 이타포앙의 오후입니다. 낡은 수영복 차림으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며 하루를 보내 눈앞엔 아득하니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바다가 허공에는 무지개가 띠처럼 걸쳐져 있어 노리바우 까이미 광장에 이를 즈음 몸이 나른하게 늘어질 거야. 그럴 때는 고리버들로 짠 자리에 누워 코코넛 과즙도 마셔 이따포항에서 오후를 즐겨 이따포항에서 타오른 햇빛에 몸을 적셔 이따포항에서 바다 소리에 귀 기울여봐 이따포항에서 사랑의 미라를 속삭여 바다가 선포하네 이제껏 본 적 없는 푸른빛을 선사하겠다고 까샤샤 럼주보다 더 달콤한 맛을 알려주겠다고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을 보고 있으니까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정이 떠오르네 자전하는 지구의 움직임이 느껴져 이윽고 밤이 불러낸 바람이 선선한 기운으로 몸을 감싸고 코코넛 숲에서 하루의 소식을 소곤소곤 전해주네 어제도 내일도 없이 시간을 잊은 고요한 이곳 이따뽀항에서 낮 동안 태양의 두 팔이 노랗게 탄 달의 품에 안겨 잠이 들어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도도 구두뉴가 부르는 말레데토 소뉴, 저주받은 꿈입니다. 싱송나 도도 구두뉴의 1981년 작품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속였을지 모른다고, 이러다 다른 남자에게 가버릴지 모른다고, 악몽. 이 제목대로라면 저주받은 꿈에 시달리는 한 남자의 독백이죠. 진실을 알게 되면 미련 없이 떠날 거다 라고 다짐합니다. 뒤돌아 다시 찾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슬픈 거는 자신의 깊고 넓은 사랑을 그 대상, 그 사람은 끝내 알지 못할 거다라는 예감이죠. 낭독하겠습니다. 그 저주받은 꿈이 날 깨워 당신 없는 현실로 데려다 놓는다면, 내가 유일하게 믿는 친구 녀석이 당신은 지금껏 날 농락한 거라고 말한다면 난 믿지 않을 거야. 차라리 내 꿈을 불태워버릴 거야. 내가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라면 그제야 나는 꿈에서

서 깨어나 고통을 느끼겠지. 그리고 당신을 미워하게 되겠지.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내 곁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면, 만약 다른 남자가 당신을 안고 날 완전히 잊게 만든다면 난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을 찾지 않을 거다. 그건 아니지. 큰 소리로 외치며 떠날 거야. 당신은 끝내 알지 못하겠지. 당신으로 인해 병이 들 수도 죽을지도 모르는 내 아픔을 당신은 끝내 알지 못하겠지. 당신이 내던져버린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당신을 미칠 만큼 사랑하면서도 또 그만큼 미워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당신은 끝내 알지 못하겠지.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마르코 아르마니가 부르는 엘라비타, 이게 삶이야 입니다. 83년에 발표한 인생 창가. 2017년 루카 과다니노 감독의 영화 Call Me By Your Name 사운드트랙에 수록되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해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인생 창가라고는 했지만 아픔과 그늘을 잊은 창가는 아니고요. 햇빛, 자전거, 여름에 생동하는 이미지를 거치며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그 동력은 이 부서진 채 계속 굴러가며 시간을 과거로 놓아주는 회전목마에서 오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네 환한 미소가 아름다워 태양에게서 훔쳐온 따뜻한 빗줄기 같아 네가 걸친 옷은 따뜻한 바람 같아 나는 꽃잎을 엮어 만든 양말을 상상할 거야 들판과 대나무 숲에서 전해오는 물기 어린 향기 넓은 거리와 많은 사람들 매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게 인생이야 쉼없이 돌아가는 회전 목마 낡고 부서진 채 나아가며 과거를 놓아주는 시간들 이게 인생이야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길 거야 세계의 계절을 여름으로 채우는 거야 내 곁에 있어줘 자전거를 타고 지난 시간들 꼭대기에 이르기 위해 힘껏 페달을 밟았지 산속에는 가짜 나무들이 햇빛이 나눠주는 온기를 빼앗아갔지 이게 삶이야 쉼없이 돌아가는 회전목마 낡고 부서진 채 나아가며 과거를 잃어버리는 시간들 이게 인생이야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길 거야 세계의 계절을 여름으로 채우는 거야 내 곁에 있어줘 지금처럼

Buonasera. Buonasera, signorina. Buonasera.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아드리아노 첼렌타노가 부르는 Buonasera, signorina. 잘 자요, 아가씨입니다. 역사가 좀 된 곡이네요. 1956년 이탈리아계 미국의 재즈 트럼페터인 그리고 일명 킹 오브 더 스윙어스라는 별명의 스윙왕 루이즈 프리마가 처음 발표했고요. 2년이 지나 1958년에는 이탈리아어로 번안한 버전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 이탈리아 스윙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수 아드리아노 첼렌타노의 버전은 1963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수많은 스타들 예로 미나나 지미 폰타나의 버전도 재해석도 발표가 됐죠. 원곡자인 루이스 프리마의 버전에는 아주 부드러운 이른바 크루닝 스타일의 보컬을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아드리아노 첼렌타노의 버전, 아시다시피 첼렌타노답게 쾌활하고 능청맞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를 배경으로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 세레나데를 바치는 어쩌면 좀 짓궂은 남자의 노래랄까요. 참고로 제목 모나세라, 이탈리아어로 good evening 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좀 친밀한 사이에서는 good night로 쓰인다고도 하네요.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Oh. 오, 아름다운 밤이야, 아가씨. 자러 가야지. 나폴리에도 밤인사를 구할 시간이지. 그런데 아쉬워, 진짜. 시간을 초월한 달님이 지중해를 환히 비추는 이런 밤. 잘자, 혹은 잘자, 라고 속삭이고 진짜로 자러 가다니. 그게 말이 되나? 그래도 내일 아침에 또 만나. 같이 산책하자고. 저 산들이 파도치는 모래밭과 만나는 곳에서 말이지. 천천히 걷다가 보면 이 작은 보석 가게 하나가 나올 거거든. 거기서 내가 당신 손가락에 꼭 맞는 결혼 반지를 꼭 사줄게. 그때까진 이 한마디로 좀 때워야지 뭐. 사랑해, 잘자 내 사랑. 자, 키스해야지. 키스해줘야지. 그래, 잘자 내 사랑.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곡은 브라질의 앨리스 헤지나가 부르는 노이스 브랄라 노이스 브라카, 왼쪽으로 투스텝 오른쪽으로 투스텝입니다. 제목부터 설명드리면은 브라질 사교춤의 기본 스텝을 가리키는 표현이라죠. 앨리스 헤지나의 1974년 앨범 앨리스 수록곡으로 주앙 보슈코가 곡을 썼고요. 노랫말은 아우질 블랑이 썼습니다. 참고로 편곡과 피아노 연주는 당시 앨리스 헤지나의 남편이었던 세자르 까마르구 마리아누가 맡았습니다. 노랫말의 화자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댄스클럽에서 춤을 췄던 기억을 매우 아프게 회고하죠.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춤을 췄지만 이후 그는 매몰차게 떠났고, 화자에게 남은 건 그날의 기억을 서럽게 곱씹는 것뿐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As minhas noites vazias. 영혼 속 찬바람을 느끼며 당신에게 춤을 청했지. 당신의 목소리가 곱은 내 영혼을 달래줄 것 같았어. 왼쪽으로 투스텝, 오른쪽으로 투스텝. 말을 안 듣는 내 심장은 봉고보다 더 세차게 뛰었지. 마라카스보다 더 심하게 흔들렸고, 사랑 때문에 리듬이 다 꼬였어. 머리는 계속 빙글빙글 돌았지. 빙글빙글 돌며 춤추는 어떤 커플도 내 머리처럼 빠르게 돌지 못했고, 당신에게서 풍기는 치자꽃 향수는, 아니야, 더는 말 안 할래. 묻지 마. 내 목을 스치는 당신의 손, 당신의 부드러운 등, 그 후로 공허하게 이어지던 나의 밤을 어른 어른 채웠지. 당신의 손가락

손가락에 끼워진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 그와 참 어울리는 귀걸이와 목걸이, 반창고를 붙인 당신의 발 뒤꿈치. 오늘 나는 과라나 소다수를 섞은 위스키에 빠져 죽으려고 해. 귓가를 간지리는 당신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네. 왼쪽으로 투 스텝, 오른쪽으로 투 스텝. 당신이 저버린 거야. 내 심장 속 당신에게 부었던 희망을 당신이 두고 떠난 거다. 내 심장 속 한때 당신에게 품었던 희망을 당신이 모조리 저버린 거야.

0: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함께 들어볼 노래는 프랑스의 프랑스와즈 아르디가 부르는 Ma jeunesse faucon, 내 청춘이 떠나가네 입니다.
1: Nous n'irons plus au point La chanson du poète Le refrain
0: 내 청춘이 떠나가네 흘러가는 시를 따라서 하나의 운율에서 다음번 운율을 따라 내 청춘이 떠나가네 이젠 말라버린 샘터에서 천천히 멀어져가네 버들가지를 잘라내는 사람들이 스무해 내 시간을 거둬들이고 있네 내 청춘이 떠나가네 기타의 선율을 따라 흘러 흘러서 말없이 그리고 가만히 내 품을 벗어나 먼 바다를 향해 흘러 흘러가는데 그 머리칼엔 스무해 나의 청춘이 피운 꽃이 꽂혀 있는데 우리 이젠 그 숲을 찾지 않겠지 이렇게 가을이 오고 있으니 난 봄을 기다릴 거야 권태의 꽃잎을 한 장 한 장 뜯어내면서 하지만 봄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내 심장이 바들바들 떨고 있다면 밤이 내려앉고 있기 때문이네 우리 더는 그 숲을 찾지 않겠지 함께 그곳을 가는 일도 없겠지 내 청춘이 떠나가고 있네 당신의 발걸음 그 리듬을 따라서 행여 당신은 알고 있을까 내 청춘은 고스란히 당신을 닮아 있음을 하지만 당신은 알지 못하겠지 당신은 알지 못하겠지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직장생활.
2: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니홍고 쇼타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大きく息を吸ってください.
0: 숨을 크게 들이마셔 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동사의 연결령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동사의 연결령을 사용한 유용한 표현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뭐뭐 해주세요 라는 행위 지시 요구를 나타내는 테 그다사이 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뭐뭐 해주세요.
1: 테 그다사이 테 그다사이
0: 테 그다사이. 여러분 테 너무 익숙하죠? 우리말로 뭐뭐하고 해서 하여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다사이 주세요.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 테는 뭐뭐하여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 그다사이 뭐뭐하여 주세요. 즉 뭐뭐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조금, 약간
1: 少し 少し
0: 少し 조금 약간이란 뜻이에요. 적을 소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요.
1: 조또 조또
0: 조또 라는 표현을 쓰고요. 스코시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1: 쇼쇼 쇼쇼
0: 스코시가 적을 소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 적을 소를 두 번 음으로 읽어서 쇼쇼라고 하면 훨씬 더 정중한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를 전할 수 있어요. 다음 단어 볼게요. 앉다.
1: 스와르 스와르
0: 스와르 1그룹 동사입니다. 약
1: 쓰리 쓰리
0: 약을 먹다는요?
1: 쓰리오 노무 쓰리오 노무
0: 쓰리오 노무. 이 노무는요, 마시다 혹은 약을 복용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다 라고 할 때는 쓰리오 타베르 안 합니다. 쓰리오 노무 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선생님, 이 쓰리가 사용된 단어 한번 알아볼까요? 약국
1: 쓰리야 쓰리야
0: 그리고 우리 손가락 중에 네 번째 손가락 약지라고 하잖아요.
1: 쓰리 의비

0: 그스리유비.
1: 그스리유비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보죠. 들이마시다, 빨다.
0: 스
1: 1그룹 동사입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다.
0: 크기오스
1: 담배를 피다.
0: 타바코스와
1: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소리
0: 오또
1: 소리 음이라고 하는 한자 뜻을 읽었습니다. 오또라고 하는데요. TV 소리
0: 테레비노 오또
1: 바람 소리
0: 가제노 오또와
1: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서다
0: 타츠
1: 1그룹 동사입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오츠카레사마데시타.
1: 동료나 윗사람에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오츠카레사마데시타.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지시 요구 표현인 테 그다사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테 그다사이는요, 우리말로 뭐뭐 해주세요 혹은 뭐뭐 하세요 란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도록 지시 요구하거나 부탁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테 그다사이 어디에 연결할까요? 그렇죠. 동사의 테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테 그다사이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말하다.
0: 하나스
1: 테 그다사이 연결해 봅니다. 말해 주세요.
0: 하나시테 그다사이
1: 말해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테 그다사이 연결할 때는요, 테형에 연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서 배운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 테에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했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1그룹 동사인 경우에는 음편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쯔르로 끝나는 1그룹 동사는 테에 연결할 때 마지막 음절이 초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크그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마지막 음절이 이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로 끝나는 경우에는 테가 아니라 대였던 것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는요, 테에 연결할 때 발음편이 일어났는데요. 즉, 마지막 음절이 응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바뀌고 테 대신 대에 연결됐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이끄는요, 크로 끝났지만 이음편이 아니라 초금편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스로 끝난 경우에는요, 원래 접속조사 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스는 원래 원칙대로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돼요. 지금 제가 접속조사 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라고 했거든요. 즉, 1그룹 동사만 음편현상이라고 하는 예외현상이 있고요.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1그룹 동사 하나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스로 끝난 경우에는 동사 마스형에 테 연결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시테 그다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2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게요. 일어나다.
0: 오키르.
1: 테 그다사이 연결합니다. 일어나 주세요.
0: 오키테 그다사이.
1: 2그룹 동사는요, 동사 마스형에 테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오키테 뒤에 그다사이 연결해서 오키테 그다사이 일어나 주세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0: もう少しゆっくり話してください。
1: もう少し 직역하면 더 조금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말로는 조금만 더, 조금 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 뭐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도나 양을 나타내는 단어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앞에서 수식해야 돼요. 그래서 もう少し라고 하는 형태가 되지만 우리말로는 해석이 반대가 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ゆっくり 천천히 話して 그다사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스 1그룹 동사고요. 테이그다

0: 사이 연결할 때요. 수로 끝났기 때문에 동사 마스형에 그대로 연결합니다. 하나시 대그다 사이. 다음 문장 볼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1: 하야쿠 네테 하야쿠 오키테 그다사이. 하야쿠 네테 하야쿠 오키테 그다사이.
0: 하야쿠 네테 일찍 자고 하야쿠 오키테 그다사이 일찍 일어나세요. 하야쿠 일찍이라는 표현이죠. 하야이 이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크로 바꾸면 부사어로 기능합니다. 네르 자다. 이 그룹 동사인데요. 접속동사 태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요. 그래서 내때 자고란 의미 만들어졌죠? 그 다음 하야크 마찬가지로 일찍이라는 표현이고요. 오키테 그다사이 오키르 이 그룹 동사 태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태 그래서 오키테 뒤에 그다사이까지 연결해서 오키테 그다사이 일어나세요.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뭐뭐 해주세요. 테 그다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거나 친한 사이에서는 그다사이를 생략하고 테의 형태만으로도 사용해요. 먼저 테 그다사이가 사용된 예 볼게요. 여기에 앉아주세요.
1: ここに 座ってください。
0: ここに 座ってください. 여기에 앉아주세요. 座る, 앉다, 1그룹 동사인데요. 루루 끝났어요. 우쯔르로 끝난 1그룹 동사는 태에 연결할 때 초금편이 일어나죠. 그래서 스왓떼 뒤에 그다사이 연결해서 스왓떼 그다사이 앉아주세요. 그런데 친한 사람에게 여기에 앉아라고 할 때는요.
1: ここに 座って。
0: 거꾸니 스왓떼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태 그다사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복용하다,
1: 飲む
0: 너무, 1그룹 동사입니다. 약을 복용하다,
1: 薬を飲む
0: 薬を 너무, 테 그다사이 연결해 볼게요. 약을 복용해 주세요.
1: 薬を飲んでください
0: 薬を 飲んでください. 너무, 1그룹 동사인데요. 뭘로 끝났어요? 무로 끝났어요. 1그룹 동사 중에서 누부무로 끝난 동사는요. 접속조사 테에 연결할 때 마지막 음절. 누부무가 발음으로 바뀌어요. 이때 발음은 응이죠. 그런데 발음이 응인데 뒤에 태 연결하면 은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누부무로 끝난 1그룹 동사가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 태가 아니라 대가 되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스리오 논데 그다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약은 식후에 복용해 주세요.
1: この薬は食後に飲んでください。
0: 고노크스리와 이 약은 쇼크고니 식후에 넣은데 그다사이 복용해 주세요. 이 약은 하루에 3번 식후에 복용해 주세요.
1: この薬は1日に3回食後に飲んでください。
0: 고노크스리와 이 약은 이치니치니 3회 하루에 3번 쇼크고니 넣은데 그다사이 식후에 복용해 주세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大きく息を吸ってください。
1: 大きく大きい라고 하면 크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크로 바꾸면 부사어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기크 크게라는 표현이죠. 이키요 스테 그다사이. 숨을 들이마셔 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스 들이마시다 일그릇 동사예요. 스 뭘로 끝났어요? 우로 끝났어요. 우쯔르로 끝난 일그룹 동사는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 초금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가요, 스떼가 되었고요. 뒤에 그다사이 연결해서 스떼 그다사이 들이마셔 주세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大きく息を吸ってください。
1: 이어서 볼게요. 선생님 실감나게 저는 못 쫓아가겠는데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0: そのまま止めてください。
1: はい、네. そのまま그대로 止めてください。멈춰 주세요. 止める, 멈추다란 의미의 이그룹 동사입니다. 이그룹 동사의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이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그래서 토메 뒤에 태 바로 연결합니다. 도메 떼 뒤에 그다사이까지 연결해요. 도메 떼 그다사이 멈춰 주세요. 이어서 보죠.
0: 終わりました。お疲れ様でした。
1: 終わりました. 끝났습니다. お疲れ様でした.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そのまま止めてください。終わりました。お疲れ様でした。
1: 이어서 보면요.
0: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1: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1: 이어서 보면요.
0: 次は血液検査に行ってください。
1: 次は 다음은 血液 検査に 혈액 검사로 行ってください가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行く 가다란 의미의 일그룹 동사예요. 크로 끝났어요. 원래라면 크로 끝난 일그룹 동사는 이음편이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이끄 가다는요 예외적으로 초금편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끄가 이때가 되었고요. 뒤에 그다사이 연결해서 이때 그다사이 가주세요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次は血液検査に行ってください。
1: 이어서 보면요.
0: わかりました。
1: はい, 分かりました.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와かりました。
1: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では, そこに立ってください. 大きく息を吸ってください. はい, そのまま止めてください. 終わりました. お疲れ様でした.
3: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 次は血液検査に行ってください。
3: はい、わかりました。
1: カタカナ조각몸필수외래어를익혀볼게요。
0: スカーフ、スカーフ。
1: スカーフ、スカーフ고요。
0: マフラー、マフラー。
1: マフラー、머플러입니다。
0: ネクタイ、ネクタイ。
1: 넥타이、넥타이인데요。혹시발음팁있을까요？
0: スカーフ、マフラーらが入ってね、エプパルミギってむね、フパルミにとろがねんでよ。プラゴハチアントロー、注意하시면좋겠습니다。
1: 랜덤박스지식일본의전통의상기모노와유카타의비밀기모노는일본어로입는것, 옷이라는 뜻으로 본래 전통 의상 전체를 통칭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에 입는 유카타 역시 기모노의 일종입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형태와 용도에 따라서 기모노와 유카타를 구분해서 부르는데요.
0: 네, 맞습니다. 격식을 차리는 예복인 일반 기모노가 오랜 역사 속에서 귀족과 무사 계급의 곤식 의복으로 발전했다면, 유카타의 경우에는 헤이안 시대 귀족들이 사우나를 할때 입던 옷에서 유래해 가벼운 여름용 편산복으로 정착했습니다.
1: 두 의상은 소재와 착용법에서도 차이가 나죠.
0: 네, 기모노는 실크나 을 같은 고급 소재로 만들어져 주로 가을부터 봄까지 입으며 착용

0: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2: 살 길이다.
0: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더 삐끗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상황이 갑자기 변했어. 하나, 둘, 셋.
2: 情况突然变了.情况
0: 기억나십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상황이지 이게 지금?
2: 什么情况?
0: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었죠. 다음, 와, 너 어째서 옛날 노래를 듣기 시작했니? 길어요.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옛날 노래를 듣기 시작했니? 왜이샤머 말고 짬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2: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0: 와,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2: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0: 이 속도로 여유 있게 따라해야 오늘 4강. 너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2: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0: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32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와, 단어가 많죠? 빠르게 가볼까요? 오늘.
2: 今天.
0: 내일.
2: 明天.
0: 오, 검색하셔야죠. 어제.
2: 昨天.
0: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今天, 明天, 昨天. 그리고 느끼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이 잠머가 참 많이 나와요.
2: 맞죠.
0: 너 어째 이러니? 너 왜 그러니라고 할 때 이 잠머는 일상생활에서 물어볼 때 정말 많이 써서 가져왔고 앞으로도 이 정도 빈도수는 아니겠지만 가져오겠습니다. 어째서 왜?
2: 怎么?
0: 네, 제가 많이 가져오는 이 빈도수만큼 외우셔야 됩니다.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할 때 신다도 됩니다. 오늘은 옷을 입다 할 때 입다인가 봐요.
2: 穿
0: 옷을 입다
2: 穿衣服
0: 자, 문제 드립니다. 신발이 뭐죠? 하나, 둘, 셋
2: 鞋
0: XIE 검색해보세요. 이성입니다. 鞋 혹은 두 글자로
2: 鞋子
0: 鞋子 이성 경성 아하 그럼 鞋子 써서 한번 해볼게요. 신발 신다
2: 穿鞋子
0: 그렇죠. 이렇게 귀여운데
2: 这么可爱
0: 이렇게 어려운데
2: 这么难
0: 이렇게 빠른데
2: 这么快
0: 这么 뒤에 있는 형용사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这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한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这么做吧这么做 괜찮죠?
2: 没错
0: 이렇게 말하는 거다.
2: 这么说
0: 네, 그렇죠. 정식
2: 正式
0: 한정식 아니에요. 정식적이다. 아주 잘 차려입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정식

0: 왜냐하면
1: 因为
0: 못모기 때문이야라고도 외우세요. 보통 문장 맨 앞에 위치합니다. 영어의 because와 위치가 거의 비슷하네요. In way 좋아요. 우리는 맨 뒤에 쓰거든요. 못모이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은 앞에 있다는 거죠.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1: 因为爱你
0: In way 我爱你 我를 써도 됩니다. In way 위치 아시겠죠? 저녁
1: 晚上
0: 삼성경성 나이 나이 워먼 완샹 기억하세요. 참가하다
1: 参加
0: 칸자 아닙니다. C는 치읓이에요. A 찬자 B A가 B에 참가하다 이렇게 외우셔야죠. 모임에 참가하다
1: 参加聚会
0: 모임에 참가하다 우린 모임이 먼저 오지만 중국은 뒤로 가야죠. 헷갈리시면 주어 넣으세요. 워 찬자 聚会 UI 사이에 에 넣어서 후에이 제이유는 주가 아니라 쥐 聚会, 모임입니다. 모임이 있다.
1: 有聚会.
0: 요, 聚会. 선생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1: 是的.
0: 어쩐지.
1: 怪不得.
0: 단독으로도 쓸수 있고, 문장에 쓰이면 너무 쉬워요. 무조건 문장 맨 앞입니다. 어쩐지 이쁘더라.
1: 怪不得很漂亮.
0: 단독으로도 쓰입니다. 아, 진짜? 걔가 걔를 좋아했었구나. 어쩐지.
1: 怪不得.
0: 자매 품으로, 3호로부터 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두 글자 난으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1: 난怪.
0: 우와, 맞춘 분들 있어요. 와, 선생님 배웠나요?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모두 다
1: 네.
0: 박수를 받겠습니다. NAN 어렵다 할때 난, 꽈이브다 할때 꽈이 집어넣어서 난과이도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이 문장 맨 앞에 있거나 단독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쩐지 멋있더라.
1: 怪不得很帅.
0: 고맙습니다.
1: 谢谢.
0: 제발, 부디, 谢谢, 올리지 마세요. 그 특유의 한국 발음, 谢谢, 감사합니다. 안 돼요. 谢谢, 이렇게 딱 경성으로 끊어주시고요. 본문 보신 거 아니죠?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 이치 라이팅이샤.
2: 第4课,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3: 因为晚上要去参加聚会。
2: 怪不得穿得这么帅。
3: 谢谢。
2: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3: 因为晚上要去参加聚会。
2: 怪不得穿得这么帅。
3: 谢谢。
0: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보셔도 돼요. 눈 뜨시고요, 여러분. 너 오늘 어째서 입었다? 이렇게 정식이다. 이 어순이네요.
1: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0: 계속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옛날도 아니죠. 올해니까 3월. 3월에 배웠던 패턴입니다. 점머 A, 점머 B 요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야, 你怎么说这么快? 괜찮습니까, 선생님?
1: 可以的.
0: 무슨 말이에요? 怎么说这么快? 말을 왜 이렇게 빨리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디 정식적으로 입었어, 이렇게? 怎么穿这么正式?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쉬운 패턴 아니에요. 반복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너 오늘 어째서 입는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너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1: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0: 좋아요. 왜냐하면 이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저녁에 모임에 가야 하기 때문이야. 때문이야가 먼저 옵니다.
1: 因为晚上要去参加聚会.
0: 모임에 참가하다. 사자성어처럼 암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1: 参加聚会.
0: 취 앞에 야오는 want, need가 아니에요. 야오는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로서 하려 하다, 해야 한다. 오늘은 문맥상 해야 한다.
1: 对.
0: 그리고 아까 남자 선생님께서 읽으신 걸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완상, 사성으로 이 윗상자를 발음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렇죠?
1: 也可以的.
0: 네, 완상, 완상. 다 되죠, 선생님, 편하게.
1: 是的.
0: 좋아요. 이거 부담을 너무 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발음은 경성이 맞다. 중국인들은 때에 따라서 완상, 사성으로 한다. Anyway,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1: 因为晚上要去参加聚会.
0: Hui가 아니라 회, 꼭 기억하세요. 어쩐지 이분 정도가 이렇게 멋있더라. 와우, 이거 무슨 보어예요? 1번 정도 보어, 2번 경기도 보어. 하나. 빵 터지셨어요. 괜찮죠, 이런 거. 정도 보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도 보어라는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로의 정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쩐지 이분 정도가 이렇게 멋있더라. 정도 보어는 여기서 뭐예요, 그럼? 저 뭐 슈아이가 정도 보어죠. 자, 들어볼게요.
1: 怪不得 穿得这么帅.
0: 어쩐지 말이 너무 빠르더라.
1: 怪不得 说得这么快.
0: 왜 이런 말 했는지 아세요? 화장실 급해가지고 막 빨리 했나 봐요. 아, 어쩐지 怪不得 다 说得这么快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정도 보어를 보시고 아, 알겠다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언제 사용하는지는 아직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오래 길게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1: 谢谢.
0: 눈 감고 다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한번 이치 라이 팅이샤.
2: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3: 因为晚上要去参加聚会.
2: 怪不得穿得这么帅.
3: 谢谢.
2: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3: 因为晚上要去参加聚会。
2: 怪不得穿得这么帅。
3: 谢谢。
0: EBS 초급 중국어 34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 하겠습니다. 점어 A, 점어 B.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건 왜 이렇게 B하게 A해? 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헷갈리시면은요. 예문 3개를 통해서 어감을 익혀보겠습니다. 너 어쩜 이렇게 먹는 정도가 이렇게 빠르니? 또 정도 보호네요.
1: 你怎么吃得这么快?
0: 강조드리겠습니다. 왜? 为什么?로 바꿔도 됩니다. 你为什么吃得这么快? 하지만 为什么?는 정말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불평불만이 가득 담겨있는 이런 핀잔을 주는 말투일 때 많이 쓰는 이 점머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씁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1: 你今天怎么起这么早?
0: 일어날 기자가 기상하다, 起床 할 때 그 치입니다. 기상하다 두 글자로?
1: 起床
0: QICHAUANG 검색해보세요. 床, 床 CHUANG 맞죠 선생님? 床
1: 没错.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리네요. 병음이 그죠? 起床 너 오늘 왜 이렇게 바빠?
1: 你今天怎么这么忙?
0: 사실 이게 더 쉬운 패턴이긴 해요. 점어 A, 점어 B에서 A를 빼버리고 점어 점어 A 어쩜 이렇게 A 할 수가? 너 오늘 어쩜 이렇게 바쁘니?
1: 你今天怎么这么忙?
0: 아니, 뭐 이렇게 비싸?
1: 怎么这么贵?
0: 그렇죠. 아, 뭐 이렇게 덥냐 이렇게 오늘? 어우.
1: 怎么这么热?
0: 어때요, 여러분? 훨씬 낫죠? 여러분 미소가 보입니다. 怎么这么 A로도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쩐지 怪不得. 자, 예문 볼게요. 어쩐지 걔가 안 왔더라.
1: 怪不得他没来.
0: 어쩐지 걔가 모르더라고.
1: 怪不得他不知道.
0: 不知道 쌍디귿이 아니라 디귿 느낌으로 不知道. 不知道, 다오 느낌으로 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문장 맨 앞에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단독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쩐지 우리가 똑같죠.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볼게요. 어머니 이칠라의 카인샤. 이제 10분 넘게 배웠으니까 기억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하나, 둘, 셋.
1: 因为.
0: 그렇죠. 질문이 보통 왜이시엄마가 많아요. 무조건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많습니다. 왜 뭐뭐했어? 아, 뭐뭐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죠.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좋니?
1: 你为什么这么高兴?
0: 여기서 왜이시엄마 대신에 점머를 써도 문제가 없죠. 하지만 왜이시엄마를 쓰면 이유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유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다. 기분이 좋다라고 돼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기쁘다예요. 기쁘다?
1: 高兴.
0: 오늘 월급 받았거든.
1: 因为今天发工资了.
0: 여기서는 문맥상 인웨이가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선생님. 그렇죠?
1: 是的.
0: 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为什么?로 질문하면 인웨이로 말씀하시면 아주 FM 같은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월급 받았거든. 월급 받았거든.

0: 따 중국어로
1: 파공즈
0: 파공즈, 러가 있네요. 오늘 받았다. 파공즈러, 공즈 월급입니다. 너 어째 학교 안 갔니?
1: 你怎么没去学校?
0: 요거는 점 쓴거 보니까 이유보다는 혼내는 느낌이 가득 담겨 있죠. 어째 안 갔니? 이거죠. 완료부정 매입니다. 이유를 말하죠.
1: 因为身体不舒服。
0: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요, 불편해서요. 매번 쉰티 뿌하오만 하지 마시고 뿌슈후 불편하다도 함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쉰티 뿌슈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1: 没错。
0: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인웨이부터
1: 因为身体不舒服。
0: 뿌슈후 매취 쉐샤오 파공즈 왜샤머 가오싱 쩌머 가오싱 이런 단어들이 지금 잘 들려야 다음 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니 어째 먹는 정도가 이렇게 적니? 직역입니다. 의역하면 왜 이렇게 적게 먹어? 또 정도 보호네요.
1: 你怎么吃的这么少？
0: 마시다로 바꿀까요? 야, 너왜 이렇게 많이 마셔?
1: 你怎么喝的这么多？
0: 그렇죠. 쩌머 두어 마늘 따자 DUO 떠올리셔야 됩니다. 니 쩌머 니 쩌머 올라가야죠.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니가 이성. 니 쩌머 허더 쩌머 두어 여기서 그럼 정도 보어 뭐예요? 하나 둘 셋. 쩌머 두어 혹은 쩌머 샤오 되겠죠. 어쩐지 방이 이렇게 깨끗하더라.
1: 怪不得房间这么干净。
0: 방젠이 방도 되고 선생님 이 방젠이 호텔에서 객실도 되죠?
1: 可以的。
0: 이렇게 깨끗하다.
1: 这么干净。
0: 더럽다는 아십니까 여러분? 더럽다 한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1: 脏。
0: ZANG입니다. 너무 짱 하시면 ZH가 돼버려요. 가볍게 입술만 떼면서 짱, 很脏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났어.
1: 生病了。
0: 그래서.
1: 所以,
0: 인웨이 A, 소이 B. 선생님 이 패턴 가져왔는데 잘했죠?
1: 음흠,
0: 아, 정말 많이 쓰죠.
1: 음흠,
0: A이기 때문에 그래서 B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이 나서 회사에 못 갔다. 완료 부정이니까 뿌가 아니라 메이죠. 들어볼게요.
1: 因为生病了，所以没去公司。
0: 소이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이성이니까 이는 반삼성이에요. 소이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소어만 이성. 수어이, 수어예요. 수어이, 매취 공스, 회사, 공스 기억하시고요. 날씨가 어쩜 이렇게 좋냐?
1: 天气怎么这么好？
0: 한번 더.
1: 天气怎么这么好？
0: 선생님, 저머저머 오늘은 이 문장 지금 4번 문장은 되게 좋은 뜻이잖아요.
1: 是的。
0: 일상생활에서 저머저머 들리면 제 기준에서는 80% 이상은 안 좋은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1: 아하, 好像是吧？
0: 일리 있죠?
1: 嗯哼。
0: 这么贵，
1: 怎么这么难？
0: 这么累，
1: 嗯哼，
0: 이렇게
1: 怎么这
0: 피곤하다.
1: 么困？
0: 선생님 지금 심정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졸립냐? 한번더 들어볼게요.
1: 怎么这么困？
0: KUN인데 UN 사이에 으어 들어가야 돼요. 쿤쿤 하지 마시고 쿤, 쿤.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 왕 선생님 발음.
1: 困。
0: 쿤,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다가 지혜훈 아니고
1: 结婚。
0: 어쩐지 걔돈 많더라.
1: 怪不得他很有钱。
0: 삼성 이성. 아아 요첸. 삼성 삼성이니까 흔은 이성이죠. 흔 요첸 이렇게 가야 돼요. 흔요 아니고 흔 요첸.
1: 他是富二代吗？
0: 아 재벌 2세냐고요. 여기서 타는 가상인물인데 저예요.
1: 좋겠습니다.
0: 좋겠습니다. 이런 말투도 아시고 선생님 한국인 다 되셨네요. 와 선생님 재벌 2세 한번 더 해주세요.
1: 富二代。
0: 2대 3대 4대 할때그 됩니다 여러분.
1: 没错。
0: 네, 후얼다이 이것도 따로 끄집어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 따지기 담아줘야 됩니다. 한개더 틀리면 안 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중국 문화 플러스 술자리 센스 있는 배려와 매너 38페이지도 꼭 한번 봐주시고요.
1: 嗯哼，我觉得桑 Sam
0: 네.
1: 很有发言权。
0: 발언권이 있다고요?
1: 对呀，对于 술, 센스 이런 거。
0: 그렇죠. 술 좋아하는데 요새 많이 안 마십니다. 건강 때문에. 오늘 배운 대화문은

0: 초급 중고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파트 1, 2 진행하고요. 어제 토익 시험 혹시 잘 보셨나요? 아, 우리 숨은 엄청난 친구들이 계신데 1월부터 7월까지 우리 방송 꾸준히 들은 애청자 존님이 전에 라이브 방송 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줬어요. 실명은 밝히기 싫대요. 이유는 목표가 만점인데 아직 만점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785점에서 시작해서 지난 6월에 910점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만점 목표로 어제 시험을 마지막으로 어제 8월 9일 시험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이제 곧 8월 18일에 입대하신다고 합니다. 조원님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응원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숨은 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 애청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조원님 좋은 일이 많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열심히 8월 10일부터 공부를 해나가 봐야죠. 53쪽입니다. 파트 1, 2 함께 듣습니다.
1: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2: One of the women is photographing a row of plants.
1: B.
2: One of the women is wearing a hat.
1: C.
2: The people are arranging bouquets at a flower stall.
1: D.
2: The man is spraying water on flowers outdoors.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3: The man is holding a camera.
1: B.
3: The man is wrapping a scarf around his neck.
1: C.
3: The man is raising a travel bag.
1: D.
3: The man is removing his gloves.
1: Part 2. Number 7.
4: Who will be attending the virtual training session this afternoon?
1: A.
2: The community center is hosting it.
1: B.
2: All the recently hired staff members.
1: C.
2: I really enjoyed the workshop.
1: Number 8.
3: Will the shipment arrive later today or sometime tomorrow?
1: A.
4: The courier office near the station.
1: B.
4: Sometime this evening, I believe.
1: C.
4: There's extra space in the back.
1: Number 9.
2: Where might we get a lower price on this scanner?
1: A.

0: A package of six.
1: Bing.
0: There's a discount available on the retailer's website.
1: Sing.
0: Because it consumes less electricity.
1: Number 10.
2: Professor Min will be back in the office on Monday.
1: Ang.
3: She'll probably have a full schedule.
1: Bing.
3: It's beside the north lobby.
1: Sing.
3: I usually travel by subway.
1: Number 11.
0: How are candidates selected for next season's innovation program?
1: Ang.
2: It's a recently established media company.
1: Bing.
2: The requirements are posted on the organization's website.
1: Sing.
2: Yes, I entered the meeting into my schedule.
4: 잘 들어보셨나요? 1번 사진부터 보시죠. 여러분, 우리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시험을 계속 보세요. 그러면 한두 달 있다가 시험에서 비슷한 문제 사진이 나오네. 빠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비슷한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1번 사진도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모자 쓰고 있는 여성이 한 분 있죠. 한 분은 그냥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아요. Wearing이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B번, One of the women is wearing a hat. 이게 정답이고요. A번은 One of the women is photographing a row of plants 하면은 이 줄지어 있는 식물을 촬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동사 중심으로 들어보니 photographing이 틀린 묘사죠. 사진 찍는 사람은 사진에 없습니다. 그리고 C번, The people are arranging bouquets at a flower store 했는데 이 꽃 가판대를 flower store이라고 합니다. 이 꽃 가판대 앞에서 지금 꽃다발을 정돈하고 있다 그랬는데 우선 flower store이 사진에 없어요. 그리고 부케도 보이지 않죠. 그러면은 오답이 되는 겁니다. 사진에 없는 명사 들리면 오답. 그리고 D번, The man is spraying water on flowers outdoors. 야외 꽃에 지금 물을 뿌리고 있다 그랬는데 사진에 남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 1번 문제 다시 듣죠.
1: A.
3: One of the women is photographing a row of plants.
1: B.
3: One of the women is wearing a hat.
1: C.
3: The people are arranging bouquets at a flower stall.
1: D.
3: The man is spraying water on flowers outdoors.
4: 2번 사진입니다. 한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있죠. Holding, grasping 이런 단어. Grabbing도 어쩌다 나오고요. 이 붙들고 있는 것이 답이 잘 돼요. 그래서 holding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The man is holding a camera. A번이 정답. 그런데 B번, The man is wrapping a scarf around his neck. 이 목 주변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다고 했는데 사진의 이 남성에는 스카프가 목에 없습니다. 그리고 C번, The man is raising a travel bag 했는데 여행 가방을 들어 올린다. 사진에 travel bag이 없어요. B번에는 스카프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C번, The man is removing his gloves. 장갑을 벗고 있다 그랬는데 사진에 이 남성은 장갑을 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wearing gloves 이런 건 답으로 잘 나와요. wearing이 들리면 답이 잘 되고 여기 holding이 들려서 A번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다시 듣죠.
1: A.
0: The man is holding a camera.
1: B.
0: The man is wrapping a scarf around his neck.
1: C.
0: The man is raising a travel bag.
1: D.
0: The man is removing his gloves.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1, 2 보고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죠? 교재 사시고 듣고 계신 분은 지금 교재 보고 계셔야 돼요. 7번입니다. 같이 볼까요? Who will be attending the virtual training session this afternoon? 여러분, 이 virtual이 붙으면 가상현실 뭐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잘 되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이죠. 실제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온라인 교육에 오늘 오후 온라인 교육에

0: 누가 참가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후죠, 후. 그럴 때 정답이 B번. All the recently hired staff members. 모든 최근에 채용된 그런 직원들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후는 여기서 이제 사람이 답이에요. 그런데 행동의 주체면 회사, 부서, 팀 모두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요즘의 특징이 7번이 원래 제일 쉬운 문제 나오는 데인데 은근히 긴 문장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부터 방심하지 말고 듣는 태도 잊지 마십시오. B가 답이고 A번 The community center is hosting it. 지역센터가 이것을 주최합니다 했는데 상관없고요. C번 I really enjoy the workshop. 제가 진정 그 워크숍을 즐겼습니다도 우선 내용도 안 맞지만 시제가 아까 질문은 will be 미래인데 이건 과거죠. 그럼 시제부터 틀렸습니다.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다시 듣죠.
1: Who will be attending the virtual training session this afternoon?
2: A.
3: The community center is hosting it.
2: B.
3: All the recently hired staff members.
2: C.
3: I really enjoyed the workshop.
0: 최근에 너튜브 그 시험 후기 이렇게 라이브로 할 때요. 이 너튜브가 알아서 뭐 유튜브 뭐 너튜브 하이라이트 뭐 이런 걸 잡아요. 그래갖고 한 1분 좀안 되는 걸로 잡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관심이 제일 많은 게 그렇게 딱 잡혀서 잘려 나오거든요. 자동으로. 근데 그 시험 때 뭐였냐면 이 문제가 쉬웠다고 이번 시험이 근데 이제 내가 어렵다고 이제 막 말했던 때요. 이게 쉬운 시험 아니에요. 600점은 쉽겠죠. 700점은 쉽겠죠. 고득점 만점 받을 사람한텐 이거 시험 어렵습니다. 그말 멘트 할때 제일 그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게 하이라이트로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 관심을 여러분이 보이면 그게 자동으로 잡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분야가 역시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성인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쉬웠단 말 많이 하고 싶지 어려웠단 말잘안 해요. 근데 요즘 토익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막 낙담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자존심 때문에 쉽다고 말하는 그 점수 낮은 분들도 많아요. 8번 가보겠습니다. Will the shipment arrive later today? 이 배송이 오늘 나중에 도착할까요? Or sometime tomorrow? 내일 언젠가 도착할까요? 선택 의무문이죠. 그럴 때 정답 B. Sometime this evening, I believe. 아마 오늘 저녁쯤 언젠가 도착할걸요? 이러면은 later today 를 바꿔 쓴 말이 sometime this evening 이런 패러프레이징도 있고요. 그리고 선택 의무문은 뭐 단어 중복해서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B가 답이고 A번 The Courier Office near the station 역 근처에 택배 사무소요. 아무 상관 없고요. 그리고 C번 보면은 There is extra spaces in the back 저 뒤쪽에 여유 공간이 있다 그랬는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8번 문제 다시 듣죠.
1: Will the shipment arrive later today or sometime tomorrow?
2: A.
3: The courier office near the station.
2: B.
3: Sometime this evening, I believe.
2: C.
3: There's extra space in the back.
0: 9번입니다. Where might we get a lower price on this scanner? 이 스캐너에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 스캐너에 대해서 더싼 가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게 직역이고요. 그럴 때 정답, 장소가 나와야죠. See, there is a discount available on the retailer's website. 그래서 이 판매 업체 웹사이트에 그 이용 가능한 할인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할인해줘요.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A번은 a package of six. 6개 묶음 상품이요. 상관없고요. 그리고 C는 이제 because면 why에 대한 대답이겠죠. Because it consumes less electricity. 이게 전기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어느 때 대답이냐? 아래 다 나와요. Why did you choose the model? 그럴 때왜그 모델 골랐지? 연비가 좋으니까. 여기는 전기를 덜 사용하니까. 이런 게 답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요. 또 여기는 그 의미는 아닌데, 최근에 디스카운트가 답이었는데 뭐에 대한 디스카운트? 여기는 이제 언더 웹사이트예요. 그냥 그게 웹사이트랑 관련해서 온인데 뭐에 관한 할인할 때 디스카운트 온입니다. 그래서 온 이하의

0: 물건이 나오고, 그래놓고 이 디스카운트 자리에 빈칸이 딱 나왔어요. 정답이 바로 그 디스카운트였는데, 디스카운트는 전치사 on과 잘 어울린다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파트 5 정답이었어요. 9번 문제 다시 듣죠.
1: Where might we get a lower price on this scanner?
2: A.
3: A package of six.
2: B.
3: There's a discount available on the retailer's website.
2: C.
3: Because it consumes less electricity.
0: 10번입니다. Professor Min 교수는 will be back in the office on Monday. 월요일에 사무실에 다시 올 것입니다. 그랬더니 A번, she will probably have a full schedule. 아마 일정이 꽉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다 오시면 할일 많을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답이고, 이렇게 추가 정보나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정답이 됐고요. B번 보면 It's beside the north lobby 하면은 북쪽 lobby 옆에 있다. 이건 where, 장소에 대한 대답이고요. C번 I usually travel by subway. 보통 저는 전철로 여행합니다. 이거는 교통수단에 대한 답으로 how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정답은 A번입니다. 10번 문제 다시 듣죠.
4: Professor Min will be back in the office on Monday.
2: A.
1: She'll probably have a full schedule.
2: B.
1: It's beside the north lobby.
2: C.
1: I usually travel by subway.
0: 11번입니다. How are candidates selected for next season's innovation program? 어떻게 후보들이 다음 시즌의 그 혁신 프로그램을 위해 이 선별이 되나요? 뽑히나요? 이렇게 방법을 물어보니까, 아, 그거 웹사이트 가봐. 정답이 B번입니다. 알았죠? The requirements are posted on the organization's website. 웹사이트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러분, 최근에 7월 뭐 12일도 그렇고 26일 이런 시험, 그리고 이제 8월 시험도 이런 게 종종 나오는데요. 웹사이트 이메일이 파트 2, A, B, C 선택지에 나오면 그게 정답이에요. 이메일 확인해봐, 웹사이트 가봐, 딴데 가서 알아봐. 정답 되죠? 실제 그래요. 그래서 B가 정답이고요. A번은 It's a recently established media company. 그게 새로 설립된 미디어 회사다. 아무 상관없고. C번, Yes, I entered a meeting into my schedule. 회의를 제 일정표에 입력했다 그랬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뭐 웹사이트 들리면 답, 뭐 이메일 들리면 답,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극처방 방식이에요. 우선은 이제 실력으로 다 푸세요. 근데 사람이니까 저도 그래요.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우, 시험 보다가, 제가 막 앞에서 누가 막 책상을 끌거나 이러면 이제 갑자기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 집중력이 흐려져서. 그때 문제 놓쳤으면 어떡해요. 아, 웹사이트 들린 거 고르고 흥분을 가라앉혀야죠. 흥분하면 자기만 피해를 봐요. 알았죠?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공부해 주세요. 쟤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알았죠? 여러분, 스스로 이런 걸 다스리셔야 됩니다. 저도 얼마나 억울한 적이 있습니까? 그죠? 물론 제가 잘못했어요. 이 책상 위에 그 커피를 놨는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 뭐 나눠주신다고 하다가 엎질러 갖고 답안지 작성한 거그다그 커피에 엎질러졌거든요. 근데 그 미안해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근데 그걸 또 바꿀 수도 없어요. 다 시험 그뭐 사인까지 다 해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 저 시간 아깝잖아요. 다시 바꾸기가. 그때 점수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한 100점 깎이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11번 문제 다시 듣죠.
3: How are candidates selected for next season's innovation program?
2: A.
4: It's a recently established media company.
2: B.
4: The requirements are posted on the organization's website.
2: C.
4: Yes, I entered the meeting into my schedule.
0: 우리 교재는 아래쪽에 보너스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간접적인 대답, 제3의 대안 이런 걸 가리키는 대답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How are applicants chosen for the leadership program? 그 leadership program의 지원자들이 어떻게 선발되죠? The selection guidelines are available on the company portal. 아, 그거 선발 기준은 회사 포털 사이트 가면 나와요.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런 부류죠.

그래서 여기 대화문을 많이 알려드렸고요. 시험용 핵심 표현 정리, you should check with, you might want to ask, blah blah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Mon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50에 우리 이번 달에 영화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0: Ooh.
1: 자.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라는 뭔가 교훈을 주고 있는
0: 네네.
1: 금발이 너무해.
0: Oh, I love this movie.
1: Legally Blonde라고 하는 네. 영화죠.
0: 맞아요. Starring Reese Witherspoon.
1: Oh yes, 네. I love her.
0: Yeah.
1: 진짜 뭐라 그럴까? 웃기기도 하지만 uh-huh. 동시에 많은 사실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안에서. 그래서 맞아요. 이미 영화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지만 네.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 그리고 새로운 해석이라든가. Uh-huh. 그리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아주 좋은 예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0: Okay. Right. So here is today's summary.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Legally Blonde Part 1.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Elle is a fashionable and bubbly college student obsessed with pink outfits and shopping. Her world collapses when her boyfriend dumps her. Determined to prove him wrong, Elle tries to get into Harvard Law School. At Harvard, people judge her by her appearance and assume she's out of her depth. However, she gradually turns heads with her unexpected intelligence.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버전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엘은 핑크색 옷과 쇼핑에 집착하는 패셔너블하고 명랑한 대학생이다. 남자친구에게 차이면서 그녀의 세상은 무너진다.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다짐하며 엘은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하려고 노력한다. 하버드의 사람들은 외모로 그녀를 판단하고 그녀의 역량으로는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지레 짐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 밖의 명석한 두뇌로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0: Yeah.
1: 너무 항상 신이 나 있잖아요, 사실
0: 맞아요.
1: 이 친구가.
0: She's very positive
1: 네.
0: and bubbly.
1: Right.
0: 네.
1: Oh, bubbly. 좀 이따 뭔가 나올 것 같은 단어네요. 좋습니다. 자, 이 문장들 영어로 우리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표현을 잡아본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생활 영어죠.

0: 자신을 좀찬 남자친구 있잖아요. 그
1: 네네.
0: 사람한테 뭔가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1: 네.
0: 어, 나 있잖아. 무슨 뭐 내가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1: 아하.
0: 이런 걸 증명하려고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하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럼 뭐 어딘가에 입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뭘 쓰면 좋을까요?
1: 영어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0: 으흠.
1: get into 명사.
0: 어.
1: 연결해서 get into 명사.
0: 와, 정말 우리말로도 어떤 대학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 오, 맞아요. 똑같아요.
0: 훨씬 더 캐주얼하게 입학하다, 이건 물론 이제 의미를 잡기 위해서 제가 입학하다 써놨지만 들어간다를 쓰는데 영어도 똑같네요.
1: 맞아요.
0: Right.
1: 좀더 격식 있게 하고 싶으시면 뭐 get accepted, get admitted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0: 아, 그러면 이거 혹시 학교 말고도요.
1: 네.
0: 회사나 뭐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1: 으흠.
0: 이런 거에 들어간다 할 때도 쓸수 있을까요?
1: Of course. He got into Moogle. He got into Moogle.
0: 무궁 어디죠?
1: It's a very huge company.
0: 오케이.
1: 네.
0: 자, 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유는 컬럼비아 대학에 들어갔어. 자, 마유는 들어갔어.
1: Mayu got into
0: 컬럼비아 대학에.
1: Columbia University. Mayu got into Columbia University.
0: 네. 자, 두 번째는요. 세리나는 마침내 그녀의 꿈의 회사에, 한마디로 꿈에 그리던 회사에 들어갔다. 자, 세리나는 마침내 들어갔어.
1: Serena finally got into
0: 그녀의 꿈의 회사에.
1: her dream company. Serena finally got into her dream company.
0: 네. Mayu Cosmetics 들어오셨나요?
1: Oh no, EBS.
0: 아,
1: 네.
0: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차갑네요.
1: 네.
0: 자, 세 번째 예문은요. 내 아들은 마유 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 중이야. 입학하려고 노력 중인 거죠. 자, 내 아들은 들어가려고 노력 중이야.
1: My son is trying to get into
0: 마유 대학에?
1: Mayu University. My son is trying to get into Mayu University.
0: 여기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 아닌가요?
1: Oh, is it?
0: 아,모르겠어요.
1: I've never heard of it before.
0: 자, get into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딘가에 입학하다 혹은 뭐 그냥 들어가다 정도가 되겠고요. 아까 세리나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get accepted to, admitted to 이런 것도 활용 가능합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명랑한, 쾌활한.
1: Bubbly. Bubbly.
0: 버블이요? 이거 뭐
1: 네.
0: 버블 방울 아니에요?
1: 맞아요. 버블을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Bubbles. 뭔가 톡톡 튀고
0: 아하.
1: 상쾌한 느낌?
0: 오. 그러면 cheerful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1: 네, cheerful하고 비슷해요.
0: cheerful,
1: 네.
0: 뭔가 버블리 하니까 더 뭐라 그러지? 약간 공주 같은 그런 느낌? 네.
1: 긍정적이고 좀 가벼운 느낌도 있고,
0: Okay.
1: 네.
0: Alright. 자, 다음은요. 무너지다.
1: collapse, collapse.
0: collapse.
1: 뭔가 건물이나 뭐 이런 게 collapse
0: 아.
1: 할 수도 있지만, 뭔가 내 삶의
0: 아.
1: 어떤 부분에 대해서 collapse도 될수
0: 무너진다.
1: 있죠.
0: 오케이.
1: 네.
0: 약간 breakdown 같은 거네요.
1: 맞아요.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버리다. 오! 애인을 차다.
1: 오, 저번 주 저희가 배웠죠?
0: Yes.
1: dump. 네. dump라는 거는 버리다라는 느낌인데, 이제
0: 맞아요.
1: 뭔가 애인이 찰 때도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0: 맞습니다. 킥을 쓰면 안
1: Yeah,
0: 되죠.
1: she got dumped.
0: Right. 자, 다음은요. 단단히 결심한.
1: determined. determined.
0: 네. 이거는 단순하게 I decided to do something이라고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나 정말 할 거야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Right?
1: I am determined.
0: To do something, right? 자, how about this? 추정하다. 뭐, 지레짐작하다.
1: Assume. Assume.
0: 맞아요. 이게 남이 뭘 이럴 것이다라고 어슘하는 것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 Yeah,
0: 그렇죠?
1: we
0: 그래서
1: assume a lot of things.
0: right. 자, 마지막으로요. 점차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1: 아하, gradually. Gradually.
0: gradually.
1: 이거는 느낌이 이렇게 서서히 뭐가 되다라는 느낌이죠?
0: 뭔가 완성이 되더라도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간다는 느낌.
1: 맞아요.
0: gradually. Alright. 자, 이렇게 6단어 가볍게 짚어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0: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누군가를 뭔가로 판단하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사람을 뭐 외모로 판단한다든가 기타 등등 어떻게
0: 네.
1: 할까요?
0: Judge 목적어 by 명사. Judge someone or something by 명사.
1: 네, judge 할 때는 U의 강세를 좀 주면서 발음을 하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렇죠? 그리고 by 무엇? 그러면 이 by 뒤에 나오는 것이 어떤 하나의 quality라든가 그런 게될 수가 있겠네요.
0: 맞아요. 영어에 정말 정말 정말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1: What is it?
0: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1: 오, 이거는 그러면은 그 표지만 보고 판단하는 거를 하지 마라. 한마디로
0: 맞아요.
1: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라는 뜻이 또될 수가 있겠네요.
0: Yes.
1: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사람들은 내그 게임 아이디
0: 네.
1: 그거 보고서 나를 판단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아이디가 너무 유치하게 해놓은 거예요.
0: Pink jumpsuit 513.
1: 갑자기 이거 떠올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0: 네네네.
1: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내가 무슨 뭐 핑크 점프슛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나 그런 거 아니거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은 옛날 어렸을 때 만들잖아.
0: That's
1: 이메일 주소
0: right.
1: 같은 거 보면.
0: I know. Thinking back on my
1: 아하.
0: usernames when I was young is very embarrassing.
1: 궁금하네요.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사람들은 날 판단해.
0: People judge me
1: 내 게임 사용자 이름에 의해.
0: by my gaming username. People judge me by my gaming username.
1: 네. 자, 다음은요. 그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 그를 판단하지 마.
0: Don't judge him
1: 그의 외모에 의해.
0: by his looks. Don't judge him by his looks.
1: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유가 뭔가 살이 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0: 네네.
1: 샐러드를 안 좋아한다라고 생각한다든가.
0: Yes, he
1: 네.
0: actually despises
1: 아,
0: salads.
1: 아니에요. 싫어하지 않아요.
0: 알겠습니다.
1: 자, 다음은요. 감당이 안 되는, 뭔가 감당이 안 되는.
0: Out of one's depth. Out of one's depth.
1: 네. 감당이 안 된다는 거. 여기서는 어떤 느낌인 거냐면, 내 깊이를 벗어난 거예요. 그쵸? So, I am out of my depth.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와, 이거는 내 역량으로는 넘어가. 뭔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감당이 안 돼. 이런 뜻이 되겠죠.
0: 맞아요.
1: 자, 예를 들어서, 나그 수학 시험에서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 나내 깊이 밖에 있었어.
0: I was out of my depth
1: 그 수학 시험에서.
0: in that math exam. I was out of my depth in that math exam.
1: 두 번째는요, 그는 그의 첫 회의 중에 뭔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을 좀 느꼈다, right? 자, 그는 감당이 안 됐어.
0: He was out of his depth
1: 그의 첫 회의 중에.
0: during his first meeting. He was out of his depth during his first meeting.
1: 네.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끌다. 오, 관심을 끌다.
0: 네, turn heads. Turn heads. 이거는 상상이 잘될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누가 지나가는데, 오, 너무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흥미로울 때, 이렇게 저희가 머리를 돌리잖아요.
1: 윙 하고
0: Turn
1: 쳐다보죠.
0: heads.
1: Alright. 그리고 궁금한 게 누군가의 heads를 돌린다고 써도 될까요? 뭐 turned their
0: Oh,
1: heads 이런
0: yes.
1: 식으로.
0: Yeah, absolutely. 더
1: 오케이.
0: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1: 오케이.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사랑스러운 강아지는 관심을 끌었어. 그 사랑스러운 강아지는 머리들을 돌렸다.
0: The adorable puppy turned heads. The adorable puppy turned heads.
1: 네, 원하면 turned our heads, 뭐 their heads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세봉은 갑자기 프랑스어를 막 구사하면서 관심을 끌었어. 자, 세봉은 머리들을 돌렸어.
0: Sebong turned heads
1: 갑자기 프랑스어를 함으로써.
0: by suddenly speaking French. Sebong turned heads by suddenly speaking French.
1: 오.
0: Bonjour. Je m'appelle Sebong.
1: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돌린다는 거. 관심을 끌다. draw attention보다 조금 더 강력한 느낌이 있네요.
0: Yeah.
1: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순영 작가 보겠습니다.
0: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53.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영 작가 볼게요. 엘은 핑크색 옷과 쇼핑에 집착하는 패셔너블하고 명랑한 대학생이다. 자, 엘은 패셔너블하고 명랑한 대학생이다.
0: Elle is a fashionable and bubbly college.

0: student.
1: 핑크 의상들과 쇼핑에 집착하는.
0: Obsessed with pink outfits and shopping. Elle is a fashionable and bubbly college student. Obsessed with pink outfits and shopping.
1: 네. I'm obsessed with something. 이렇게 쓰게 되면 be obsessed with. 뭔가에 집착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나쁜 의미로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1: 뭐 I'm obsessed with K-pop. 이렇게 하면 좋은 의미 아닌가요?
0: 정말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뭐에 빠져 있다? I'm obsessed with 뭐 coffee.
1: Right.
0: Sorry,
1: 좋아해.
0: that was not very creative.
1: 뭐 굉장히 뭐 대단한 예문 아니었지만.
0: 네.
1: So I'm obsessed with something. 이건 결국에 I'm so into something.
0: Yes.
1: 이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1: 자, 두 번째는요. 남자친구에게 차이면서 그녀의 세상은 무너진다. 자, 그녀의 세상은 무너진다.
0: Her world collapses.
1: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녀를 찰 때.
0: When her boyfriend dumps her. Her world collapses when her boyfriend dumps her.
1: 네.
0: 네, dump 대신 breaks up with her 또 괜찮아요.
1: 헤어진다.
0: 네, 근데 dump라는 거는 뭔가 좀 더 네. 센 느낌 있고
1: 맞아요.
0: 회화체에 더 많이 써요.
1: 또 일방적이잖아요.
0: 맞아요.
1: 차버리는 느낌.
0: 아, 네, 맞아요.
1: Right?
0: 브레이크 업은 누가 누구랑 헤어지는지는 모르죠.
1: 모르니까. 네. 그렇죠. 누가 이렇게 같이 헤어지자 이렇게 동의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0: 네, 맞아요.
1: 자, 세 번째는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다짐하며 엘은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하려고 노력한다. 자, 마음먹은 채
0: determined.
1: 그가 틀리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0: To prove him wrong.
1: 엘은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0: L tries to get into Harvard Law School. Determined to prove him wrong, L tries to get into Harvard Law School.
1: 네. So prove someone wrong이라고 하면 그 사람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다가 되겠습니다.
0: Yes.
1: 자, 네 번째. 하버드의 사람들은 외모로 그녀를 판단하고 그녀의 역량으로는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짐작한다. 자, 하버드에서
0: At Harvard,
1: 사람들은 그녀를 판단한다.
0: People judge her.
1: 그녀의 외모에 의해
0: By her appearance.
1: 그리고 추정한다. 그녀가 그녀의 깊이 밖에 있다고.
0: And assume she's out of her depth. At Harvard, people judge her by her appearance and assume she's out of her depth.
1: 네. 자, 그리고 여기 appearance라고 하는 게 외모잖아요.
0: 네.
1: 혹시 looks를 써도 괜찮을까요?
0: 맞아요. 조금 전에 저에게 예문으로도 looks 썼어요. 근데
1: right.
0: 뜻은 똑같아요.
1: 아하. 네. looks라고 하는 것은 뭐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외모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0: 맞아요.
1: 자, 마지막으로. 하지만 그녀는 예상 밖의 명석한 두뇌로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자, 하지만
0: However,
1: 그녀는 점차 머리들을 돌린다.
0: She gradually turns heads.
1: 그녀의 기대하지 못한 지능으로
0: With her unexpected intelligence. However, she gradually turns heads with her unexpected intelligence.
1: 네. So 여기서 unexpected라고 쓴 이유는요. 영화상으로도 안 그래 보일 것 같은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형용사를 좀 넣어봤어요.
0: 맞아요.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summary.
2: Elle is a fashionable and bubbly college student obsessed with pink outfits and shopping. Her world collapses when her boyfriend dumps her. Determined to prove him wrong, Elle tries to get into Harvard Law School. At Harvard, people judge her by her appearance and assume she's out of her depth. However, she gradually turns heads with her unexpected intelligence.
0: And here's today's review.
1: 명랑한, 쾌활한,
0: bubbly,
1: 무너지다,
0: collapse,
1: 단단히 결심한,
0: determined,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에 입학하다,
0: get into 명사,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를 명사로 판단하다,
0: judge 목적어 by 명사,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녀는 멋진 춤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 그녀는 멋진 춤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0: 네, 관심을 끌다 turn heads 사용하시고 그 멋진이라는 형용사는 사실 많잖아요.
1: Right.
0: 오늘은 awesome 써볼게요.
1: Alright,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귀가 트이는 영어.
2: Welcome back to Kwiti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번 주 기사는 한국 기업들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좀 받고 있죠.
2: Yeah, it was said to be the hottest market for stocks, the KOSPI, right? And today we're focusing on the semiconductor stocks, but they make up the bulk of the KOSPI value.
3: 그렇죠. 이 전례 없는 AI 인프라 투자 붐에 힘입어서 이제 한국 기술주들의 기업 가치가 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이제 1조 달러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2: 그쵸.
3: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곤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점이 돼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 시점에서 저희가 하나 골라봤거든요.
2: Yeah, this is talking about when they were reaching never seen before highs. This was before the relative volatility over the past what month or so. So it's talking about the AI demand being the main driver for this as well.
3: 네, 아까 피터 쌤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 두 기업의 기업 가치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즉 코스피 지수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해서 이 과도한 집중이 국내 증시 어떤 변동성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Yeah, in part 3 today, we'll see warnings of a risk which has played out a little bit over the past month or so.
3: 그렇죠. 주식시장을 뭐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이든 아니든 하루에 5에서 막 10%대 막 급등락을 하는 건 정말 이례적이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2: 그렇죠.
3: 그런 일을 우리가 흔하게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2: Yeah, it's fitting for today. Let's jump in. Part 1 is on page 50 of our August book.
4: Surging AI demand pushes Korean semiconductor stocks to historic highs.
5: An unprecedented boom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has driven South Korean technology equities to historic valuations. The prominent semiconductor manufacturer, SK Hynix, recently witnessed its total market capitalization comfortably cross the $1 trillion mark. This remarkable stock price rally directly reflects an intensifying global appetite for specialized high-bandwidth memory hardware.
3: 자, 예습을 하셨죠, 여러분? 예습하신 분들이라면 거의 High Bandwidth Memory,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HBM 그 메모리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기업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Capitalization이라든가 Valuation 이런 단어들 잘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죠. 오늘 상당히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2: An unprecedented boom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has driven South Korean technology equities to historic valuations.
3: Unprecedented boom. 자, 일단 우리도 뭐 투자 붐 이런 얘기 하잖아요.
2: 그렇죠.
3: 뭐 주식 투자 붐이 일고 있다. 그 붐의 붐입니다.
2: Yeah, the unprecedented just means never seen before. There's never been a similar example.
3: 막 활활 타오르는 어떤 그 장세라든가 상황 같은 걸 붐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unprecedented boom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0: AI 인프라에 대한 이제 투자, 전례 없는 투자 붐으로 인해서 한국 기술주들의 이제 가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equities라는 단어가 나와요. Can you tell us what that is?
1: Yeah, so here we're just talking about the stocks or shares in the company. That's a more formal financial term.
0: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부르는 또 다른 공식 용어라고 보셔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1: 네.
0: 우리도 이제 한국 기술주라고 부르듯이 South Korean technology equities 그랬으니까 한국의 기술주들이 historic valuations는 historic 같은 경우는 뭐 역사적인 거니까 사상 최대치를 이 단어 하나로 처리한 것이 되겠죠.
1: Yeah, you've never seen them in history. An unprecedented boom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has driven South Korean technology equities to historic valuations. The prominent semiconductor manufacturer SK Hynix recently witnessed its total market capitalization comfortably cross the $1 trillion mark.
0: trillion 하면은 우리나라로는 1조거든요. 1조 달러 선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업
1: 그렇죠.
0: 가치 자체가 뭐이 정도면 거의 전 세계 10위권 기업에 이제 근접하는 그 기업 가치잖아요. 예.
1: 그렇죠.
0: 10위에서 20위권 그 사이인데 자, the prominent semiconductor manufacturer SK Hynix recently witnessed its total market capitalization 줄여서 마켓캡이라고 부르는 시가총액을 말하는 거죠.
1: 그렇죠.
0: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그냥 살짝 넘어선 게 아니라 comfortably cross 그랬으니까 훌쩍 뛰어넘은 거죠.
1: Exactly, easily with room to spare,
0: 네.
1: right? Not just or anything like that.
0: 그렇죠. 그래서 뭘좀 여유 있게 뛰어넘었다라고 할때이 comfortably라는 말을 쓰네요. 약간 여유가 느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편안함이란 게.
1: Yeah, and the other good expression there, to cross a certain mark, right? That means you're passing that number or amount of money, right? In this case, crossing the $1 trillion mark. Okay, one more time. The prominent semiconductor manufacturer SK Hynix recently witnessed its total market capitalization comfortably cross the $1 trillion mark.
0: 물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제 1조 달러 이하로 내려오고 뭐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고 있습니다.
1: 그쵸.
0: 어쨌든 그 넘어섰던 시점의 기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1: This remarkable stock price rally directly reflects an intensifying global appetite for specialized high bandwidth memory hardware. Yeah, so stock rally, we've talked about that before. Rally is when the prices increase, go up.
0: 증가하는 걸 랠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듯한 반등세에서도 랠리를 많이 쓰긴 쓰는데, This remarkable stock price rally와 같이 이제 주목할 만한 주가 급등 자체는 directly reflects an intensifying global appetite. 우리가 이제 배고플 때 식욕이 있다. 그럴 때 쓰는 게 appetite인데,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1: Yeah, global appetite means the global demand for something.
0: 수요를 appetite라고 표현을 해줬네요. 이런 게참 이제 영어 배우면 재밌는 요소인데,
1: 네.
0: 식욕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수요를. 점점 더 이제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수요 증가세를 이제 보여준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 특화된 HBM 메모리 하드웨어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1: This remarkable stock price rally directly reflects an intensifying global appetite for specialized high bandwidth memory hardware. Here's part two.
2: The enterprise has successfully carved out an indispensable role as a primary vendor for the international computing giant NVIDIA. This strategic partnership effectively cements the hardware producer's central position within the current digital supply chain. Meanwhile, its domestic rival, Samsung Electronics, also reached an identical corporate milestone following a similar wave of heavy institutional investment.
0: 자, 엔비디아와의 협업 이야기가 나오고 삼성전자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 볼게요.
1: The enterprise has successfully carved out an indispensable role as a primary vendor for the international computing giant NVIDIA.
0: 자, carved out a role as. role은 어떤 역할이니까.
1: 그렇죠.
0: 어떤 역할을 잘 carve out, 조각해냈다? 뭐 직역하면 그런데.
1: Yeah, to create, to make this role, right?
0: 만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1: Could show through its effort, right? Through its work.
0: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걸 carve

0: carved out a role이라고 한 거예요.
1: 네.
0: 근데 indispensable role이라고 하면 정말 버릴 수 없는 이니까 핵심 어떤 역할로서 어떤 자리매김을 시장 내에서 하게 된 것이 되겠죠. 뭐로? A primary vendor for the international computing giant Nvidia. 뭐 엔비디아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인 것 같고요.
1: Kucha,
0: And,
1: primary
0: 그쵸.
1: here meaning very important, like first level.
0: 엔비디아의 그 이제 HBM을 공급하는 핵심 뭐 주요 공급 업체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1: Kucha,
0: SK 하이닉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 Yeah, it's carved out that role. The other word you hear often associated with that is carve out a niche as well, a certain small specific market or target.
0: 어떤 틈새 시장 같은 것을 만들어낼 때.
1: 네.
0: 오케이. 자, vendor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볼까요? 일반적으로 vendor 하면 뭐 물건을 파는 상인 혹은 사람을 vendor라고 하는데 기업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네요.
1: Yeah,
0: 네.
1: that's the seller role, right? Yeah.
0: 무엇을 파는 그런 업체, 공급 업체를
1: 그렇죠.
0: vendor라고 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Okay, moving on.
1: This strategic partnership effectively cements the hardware producer's central position within the current digital supply chain. Yeah, so to cement something, especially a position or a role, just means to secure it.
0: 우리가 시멘트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뭔가 그 입지를 공고히 다지다. 공고하게 만들어주다. 그걸
1: 네.
0: cement라고 동사로 쓴 듯하고요. 자, 이와 같은 두 회사의 그 전략적인 제휴 관계 자체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 디지털 공급망 내에서 어떤 확고한 중심 위상을 이제 갖는데 도움이 된다. 그만큼 더그 위상을 더 공고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엔비디아에 이제 대량으로 칩을 공급할 테니까요.
1: Kucha, yeah, and a central position. Central just meaning very important. Again, indispensable, that kind of meaning. This strategic partnership effectively cements the hardware producer's central position within the current digital supply chain. Meanwhile, its domestic rival, Samsung Electronics, also reached an identical corporate milestone following a similar wave of heavy institutional investment.
0: 그 identical corporate milestone이라고 이제 앞서서 이제 기사에서 1조 달러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1: 네.
0: 기업 가치 1조 달러 선을 언급하는 것이 되겠죠.
1: Kucha.
0: identical 그랬으니까.
1: 네, the same level.
0: 삼성전자도 동일한 기업 가치 이정표, 즉 1조 달러 선에 이제 도달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Following a similar wave of heavy institutional investment 그랬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뭐 대규모 자금 투입이 있어서 그것에 힘입어서 2조 달러 이제 기업 가치를 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달성을 했죠, 삼성전자가 먼저.
1: Yeah, exactly. And that's the reason those big institutions like banks and funds. Meanwhile, its domestic rival Samsung Electronics also reached an identical corporate milestone following a similar wave of heavy institutional investment.
0: Okay.
1: Here's part three.
2: Together, these twin industrial giants now command a massive portion of the benchmark KOSPI index. Some cautious financial analysts warn that such heavy corporate concentration might eventually spark domestic market volatility. Nevertheless, experienced investment strategists remain highly confident that underlying commercial fundamentals still look exceptionally robust for both firms.
0: 두 기업의 기업 가치를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40% 플러스 마이너스 육박을 하게 되니 너무 좀 편중되어 있는 거 맞잖아요. 네.
1: 그렇죠.
0: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도한 편중으로 인한 변동성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파트 3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
1: Together, these twin industrial giants now command a massive portion of the benchmark KOSPI index.
0: Massive portion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큰 비중이란 건 알겠는데 앞에 command는 약간 명령할 때 쓰는 단어 같은데 왜 여기 쓰였을까요?
1: Yeah, it can mean to order, but it can also mean to possess something, to hold authority over it. So they have this massive portion.
0: 맞아요. 이 표시를 좀 잘해볼게요. 이 command가 누구한테 이제 뭐 하라고 명령하다가 1번 뜻이라면 2번은 차지하다의 뜻이 있다는 얘기죠.
1: 그렇죠.
0: 그래서 command a massive portion이라고 하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Twin industrial giants. Twin이라고 한건뭐두 기업이 상당히 다른 기업보다도 다르지만
1: 네.
0: 생산하는 제품은 메모리 칩, HBM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굳이 이제 twin이라고 쓴 것 같아요. 우리나라.

0: 반도체 양대 산맥인 이두 거대 기업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문장입니다. Right?
1: Yeah. Next sentence.
0: 응?
1: Some cautious financial analysts warn that such heavy corporate concentration might eventually spark domestic market volatility. Yeah, the heavy corporate concentration here is talking about the tiny number of companies, in this case, two, making up such a massive portion.
0: 맞아요. 이 concentration이 또 이제 집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1: 네.
0: 막 몰려 있는 그 쏠림 현상을 또 concentr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heavy corporate concentration이란 거는 이제 시장 내에서 주식 시장에서 특정 기업에게 이제 과도하게 자금이 쏠린 이 현상 자체가 spark domestic market volatility.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volatility죠.
1: Yeah, that means, you know, up and down instability.
0: 극심한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 매도 매수 사이드카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정지되는 게 있잖아요. 너무 급등 나갈 때 그게 이렇게 많이 발동된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spark domestic market volatility 그게 이제 아까 변동성 이야기고 전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겠네요. 자,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Some cautious financial analysts warn that such heavy corporate concentration might eventually spark domestic market volatility.
0: 자.
1: Nevertheless, experienced investment strategists remain highly confident that underlying commercial fundamentals still look exceptionally robust for both firms.
0: 그 증시의 변동성은 있지만 이들 기업의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잖아요. 기업 실적이나 사업 전망 이런 것들은 탄탄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1: Kucho, robust, meaning very strong and healthy.
0: 견조하다, 그렇죠? 쉽게 무너지지 않고 아주 활발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게 robust잖아요. 이 단어도 잘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을 이제 낙관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보는 쪽이 더 우세하다.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1: Nevertheless, experienced investment strategists remain highly confident that underlying commercial fundamentals still look exceptionally robust for both firms. Let's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As you listen, turn over to page 54 and fill in the blanks.
2: Surging AI demand pushes Korean semiconductor stocks to historic highs.
3: An unprecedented boom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has driven South Korean technology equities to historic valuations. The prominent semiconductor manufacturer, SK Hynix, recently witnessed its total market capitalization comfortably cross the $1 trillion mark. This remarkable stock price rally directly reflects an intensifying global appetite for specialized high-bandwidth memory hardware. The enterprise has successfully carved out an indispensable role as a primary vendor for the international computing giant NVIDIA. This strategic partnership effectively cements the hardware producer's central position within the current digital supply chain. Meanwhile, its domestic rival, Samsung Electronics, also reached an identical corporate milestone following a similar wave of heavy institutional investment. Together, these twin industrial giants now command a massive portion of the benchmark KOSPI index. Some cautious financial analysts warn that such heavy corporate concentration might eventually spark domestic market volatility. Nevertheless, experienced investment strategists remain highly confident that underlying commercial fundamentals still look exceptionally robust for both firms.
0: 자, 기티형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아침에 본방 시간에 소통하면서 이렇게 자료도 교환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서 본방 사수 치시면 나오고요. 참여 코드는 1004입니다.
1: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tomorrow for a bit of information on changing dating habits according to the economy. That'll be fun. Great job, everyone, today. Goodbye.
0: Have a great day, everyone.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right here on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석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을 또 힘차게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입지영을 혼자 공부하다가 가족들이 함께 공부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 네, 네. 이렇게 입지영이 네. 가족을
3: 이어주는
1: stay connected 하는 또 그런 기능도 하네요.
3: 그렇죠. 특히 가족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뭐 같이 단체 채팅방에서 그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한다든가 그런 사연들 종종 보내주십니다.
1: Yeah, it's like sharing a hobby, right?
3: 그렇죠. 네, 같이 이렇게 영어 공부가 하나의 그 취미이자 연결고리가 되죠. 자, 오늘 글 써주신 주인공은 여동생이 이제 인천, 어머니는 대구, 본인은 미국에 살고 계시대요. 오호.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영어 공부를 그 입지영으로 또 하고 계시고 동생이 먼저 시작해서 자기한테 소개를 해 주었고 어머니가 동참을 하게 되셨고 이제 아버지만 남았다. 아빠도 좀 입문을 하실 때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언젠가 만나서 온 가족이 입지영에서 배운 표현들을 마음껏 좀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1: 좋겠네요.
3: 참 인상적입니다.
1: 네. 알라이트. 사연 보내주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새싹 사연이고요. 냥냥이 언니 허포리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3: 고양이 키우시나 봐요.
1: 네. 네. Alright, let's begin by listening.
4: Three Cities, One Program. Ip to Young is a special way for our family to stay connected and communicate. My little sister lives in Incheon and listens to the program at a cafe before work while reading the e-book. My mother is in Daegu, and she listens to it during her lunch break with the printed book. I live in the U.S., and I study with the e-book in the evening. We all study at different times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but we still share the same content every day. The first person in our family to study with the program was my sister. She listened to it consistently for several years during her long commute. She recommended it to me after I moved to the U.S., and this year my mother joined in too. Every weekend, my mother reviews past lessons and prepares for the next ones. Even in the middle of our busy lives, the program helps our family learn and grow together and keeps us close to one another. I think it's time for my dad to start too. He gets really nervous about English. Next year, I hope our whole family can meet in the U.S. and make use of all the expressions we've learned.
3: 자. 입투영은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특별한 소통 창구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1: 입투영 is a special way for our family to stay connected and communicate.
3: 소통하는 창구이다. 이걸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a special way to stay connected and communicate. 그렇죠? 뭔가 연결고리 역할도 해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소통 창구를 풀어봤습니다. 자, 중간에 for family만 넣으면 되겠죠. 자, one more time. 입지영.
1: 입지영 is a special way for our family to stay connected and communicate.
3: 자, 인천에 사는 여동생은 출근 전에 카페에서 이북을 보며 입지영을 듣습니다.
1: My little sister lives in Incheon and listens to the program at a cafe before work while reading the e-book.
3: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기 전에 카페에 가서 네. 이제 공부를 하고 출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So my little sister lives in Incheon and listens to the program at a cafe. 자, 출근하기 전이니까 before.

0: or work while reading the e-book. 자, 대구에 사시는 어머니는 점심시간에 종이책을 보면서 들으십니다.
1: My mother is in Daegu, and she listens to it during her lunch break with the printed book.
0: During her lunch break, 이북이 아니라 with the printed book, ed 붙여야 되죠. printed book, 종이책으로. 미국에 사는 저는요, 저녁에 이북을 보며 공부합니다. 시간대는 다 다르겠네요.
1: I live in the US, and I study with the e-book in the evening.
0: 자, 다른 시차로 인해서 모두 각자의 시간에 이제 입지형을 공부하지만 그럼에도 매일 같은 내용을 공유합니다.
1: We all study at different times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but we still share the same content every day.
0: Okay.
1: We all study at different times. 시간을 말할 때 at 함께 써야 되잖아요.
0: Uh-huh.
1: 자, 왜 그러냐?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The time difference, 시간차 때문에 우리 각각 다른 시간에 or 다른 시간대에 공부를 하지만 but we still share the same content every day. 그렇죠? 콘텐츠만큼은 매일매일 같은 콘텐츠를 공부하잖아요.
0: 그쵸. 같은 입지형 주제니까.
1: 그렇죠.
0: 그날. 오늘은 이 사연 공부하면서 얼마나 또 신이 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항상 응원해드릴게요. 자, we all study at different times. 자, 여기 times는 다른 시간대를 말하고 뒤에 time difference는 시차를 말하죠. 다시 한번 드릴게요. We all study.
1: We all study at different times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but we still share the same content every day.
0: 가족 중에 이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은 우리 동생이었습니다.
1: The first person in our family to study with the program was my sister.
0: 그렇죠? 긴 출퇴근 시간을 활용을 해서 몇 년간 꾸준히 들었습니다. 동생분이 오랜 입지형 애청자이시네요.
1: She listened to it consistently for several years during her long commute.
0: Commute, 이게 이제 출퇴근 양쪽을 다 가리키죠. 그래서 during her long commute 하면 뭐 출근과 퇴근을 합쳐서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 꾸준히 들었다. 자, one more time, she listened.
1: She listened to it consistently for several years during her long commute.
0: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는 이제 동생이 저에게 추천을 해 주었고요. 올해는 엄마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She recommended it to me after I moved to the US. And this year, my mother joined in too.
0: Okay.
1: All right. So she recommended it to me after I moved to the US. 제가 미국으로 온 이후에 그러니까 저에게 추천을 해준 거다. And this year, 그리고 올해에는 my mother joined in too. 우리 엄마도 합류하셨다라는
0: 그쵸.
1: 거잖아요.
0: 합류.
1: 우리 엄마도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0: 동참.
1: Yes.
0: Join in, 오늘의 구동사로 지정을 할게요. Join 자체는 다 아는 이제 동사이기 때문에 join in 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같은 일원이 되다, 그 그룹의 일원이 되다. 우리말에 동참, 합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구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힘주시고 My mother joined in to, 그렇죠? 어머니도 함께 합류하셨다. 자,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는 또 예습과 복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에 배웠었던 거, 그 다음 주에 배웠던 걸 이제 네. 미리 공부하신다는 얘기죠.
1: Every weekend, my mother reviews past lessons and prepares for the next ones.
0: 자, 지금 이제 제임스 선생님도 강세를 review 뒤쪽에 정확히 잘 주셨는데 이 원래는 이제 동사로 쓸 때는 뒤쪽이 강세 맞죠? Review past lessons. 명사로 쓸 때는 앞에 강세를 주는 게 맞습니다.
1: 네.
0: Review 이런 식으로서 강세가 달라져요. So my mother reviews. 근데 이거 원어민들 분들도 동사로 쓸 때 앞에 힘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my mother reviews past lessons 이렇게 뭐 발음을 하는 경우도
0: 그렇죠.
1: 많아요. 네.
0: 원칙상으로는 뒤에가 맞죠.
1: Yes.
0: 근데 이제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이 동사일 때도 앞에 강세를 가져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강세 파괴인데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런
1: yeah.
0: 단어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So my mother reviews 혹은 reviews both are okay. Past lessons and prepares for the next ones. Okay. 자, 입지형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가족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를 가깝게 이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
1: Even in the middle of our busy lives, the program helps our family learn and grow together and keeps us close to one another.

0: Even in the middle of our busy lives, 그렇죠? 이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부분 in the middle of 붙여봤고, the program helps our family learn and grow together. 같이 배우고 성장하고 and keeps us close to one another. 이거 좋네요, 그렇죠? 뭔가 서로를 끈끈하게 묶어주는 이제 힘이 된다 그 얘기.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Even in the middle of our busy lives, the program helps our family learn and grow together and keeps us close to one another.
0: 자, 이 표현이 참 좋거든요. 그 그룹의 결속력을 더 강화시켜준다. The program keeps us close to one another. 이렇게 뽑아서 오늘 토항기 문장 1번으로 갈게요. 자, 그 프로그램이 우리를 더 가깝게 이어준다.
1: The program keeps us close to one another.
0: 그쵸. 이거 통으로 외울게요. 통항기 1번 문장입니다. One more time.
1: The program keeps us close to one another.
0: 좋아요. 자, 이제 영어 울렁증이 좀 심한 우리 아버지도 입문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1: I think it's time for my dad to start too.
0: 약간 영어 울렁증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He gets
1: really nervous about English.
0: 그렇죠. 울렁증이란 것 자체가 약간 좀 그런 얘기니까 He gets really nervous about English. 이렇게 풀어주시면 아주 무난합니다. 자, 내년에요. 우리 가족 모두 미국에서 만나서 그동안 배운 표현들을 마음껏 활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1: Next year, I hope our whole family can meet in the U.S. and make use of all the expressions we've learned.
0: Make use of.
1: Yes.
0: 그냥 use가 이용하다, make use of 하면 최대한 활용하다.
1: Mm-hmm.
0: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1: 그렇죠.
0: 굳이 이렇게 풀어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Mm-hmm.
0: I want to make use of all the things that I have learned 하면 내가 배웠던 걸 최대한 다 10분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런 뉘앙스를 강조할 때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Next year, I hope our whole family can meet in the U.S. and make use of all the expressions we've learned. Let's listen one more time.
2: Three cities, one program. Ipteyang is a special way for our family to stay connected and communicate. My little sister lives in Incheon and listens to the program at a cafe before work while reading the e-book. My mother is in Daegu, and she listens to it during her lunch break with the printed book. I live in the U.S., and I study with the e-book in the evening. We all study at different times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but we still share the same content every day. The first person in our family to study with the program was my sister. She listened to it consistently for several years during her long commute. She recommended it to me after I moved to the U.S., and this year my mother joined in too. Every weekend, my mother reviews past lessons and prepares for the next ones. Even in the middle of our busy lives, the program helps our family learn and grow together and keeps us close to one another. I think it's time for my dad to start too. He gets really nervous about English. Next year, I hope our whole family can meet in the U.S. and make use of all the expressions we've learned.
0: 자, 여러분 교재 52페이지 세 가지 패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연락하고 소통하며 지내다입니다. 우리 입지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문맥이었었죠. Stay connected and communicate.
1: 입지영 is a special way for our family to stay connected and communicate.
0: 그렇죠. 뭔가 소통 창구다라는 말 풀어줄 때 좋고요. 요즘 소셜미디어 덕분에 연락하고 소통하기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해졌다.
1: Social media makes it easy to stay connected and communicate these days.
0: 그렇죠. 자, 우리 둘 다 너무 바빠서 서로 연락하고 소통하며 지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1: It's hard to stay connected and communicate when we're both so busy.
0: 그렇죠. When we're both so busy. Okay. 자, 그 다음 몇 년간 꾸준히 라는 말 붙여서 만들게요. Consistently for several years.
1: She listened to

0: to it consistently for several years.
1: 자, 그 다음에 나는 체형 관리를 위해서 몇 년간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
0: I've exercised consistently for several years to maintain my figure.
1: 그쵸. 뭔가 체형이나 몸 관리를 위해서
0: 네.
1: maintain my figure. 우리 요즘 뭐 인바디 말고 눈바디란 말 많이 하더라고요. 눈으로 봤을 때 몸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 the middle of one's busy life. 자, 바쁜 일상 중에라는 말할 때꼭 쓰세요, 이거.
0: Even in the middle of our busy lives, Ipteung helps her family learn and grow together.
1: 일상이 바빠도 그래도 함께 시간은 보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0: Even in the middle of our busy lives, we try to spend time together.
1: We try to spend time together. 그죠? 같이 시간은 꼭좀 보내려고 한다.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2: I heard your whole family listens to Ipteung together.
3: Yes, me, my sibling, and even my mom.
2: Wow, and you all live apart too.
3: That's right.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we all tune in at different times.
2: That must help you keep in touch with each other.
3: Sure. Since we study the same material every day, we always have plenty to talk about.
0: The man says, I heard your whole family listens to Ipteung together. 온 가족이 다 함께 입티영을 듣는다면서 했더니요. 제가 yes, me, my sibling, and even my mom. 사실 여기 sibling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남자, 여자, 형제, 뭐 위아래
1: 그렇죠.
0: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1: 예.
0: 자 그냥 동생이라고 할게요. 나랑 동생 그리고 우리 엄마까지 모두 다 함께 듣는다.
1: 네.
0: Man says, wow, and you all live apart too. 라고 했어요.
1: 떨어져 살다. 우리 입지영이 몇 번 나왔던 표현인데 이 조합이 생각이 안 나면 표현할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Live apart. Live apart. 이거 그대로 잘 표시해 두시고 꼭 입에 붙여주세요. We all live apart 하면 전부 다 각각 떨어져 살아요. 그런 얘기예요.
0: 네.
1: Right?
0: 자, 여자가 That's right 하면서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그 시차 때문에, 시간차 때문에 we all tune in at different times. 모두 다 다른 시간대에 들어. Right? That must help you keep in touch with each other 라고 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서로서로 이렇게 연락을 쭉 유지하기도 좋겠네
1: 그쵸.
0: 라는 말이죠.
1: 매일 그날 내용에 대해서 뭐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하다
0: right.
1: 보면 연락하면 지내는 소재가 되죠.
0: And then the woman says, sure, since we study the same material every day, 매일 같은 내용을 공부를 하니까 we always have plenty to talk about. 뭐 이야기거리가 충분히 많다란 말이죠.
1: 이야기 소재가 늘 넘쳐난다.
0: Yes.
1: 오늘 마지막 문장을 통한기 2번으로 갈게요. We always have plenty to talk about. 그대로 외우세요.
0: We always have plenty to talk about.
1: 한 번만 더요.
0: We always have plenty to talk about.
1: 이야기 소재가 떨어질 날이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54페이지에 5개 영작 쭉 다 해보시고요. 4번과 5번에 별표 치고 해보겠습니다.
0: And that's a wrap.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everyone.
0: Bye-bye.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정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8월입니다, 여러분. 8월은 어떤 달이에요? 여름이죠. 여름 중에서도 정말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8월의 더위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Mm-hmm.
0: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표현들, 8월에 특히 이제 더울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표현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1: Well, let's start with the basics. Mm-hmm. It's so hot today.
0: 아, 그쵸. Basic 문장이네요. 오늘 정말 덥네요. 라는 뜻의 문장이죠. It's so hot today. 물론 기본 문장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고만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내뱉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큰 목소리로 이 문장을 내뱉는데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보고 또 계속해서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t's so hot today.
0: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It's so hot today. 약간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장이 나왔냐? 자, 오늘 정말 덥다. 우리는 오늘을 먼저 얘기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표현은 영어에서는 어디에 얘기한다? 맨 마지막에 얘기한다. 정말 더운 게 맨 먼저 나와요. 그런데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문장 맨 처음에는 누가 얘기하는지, 누가 말하는지,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날씨를 얘기할 때는 주어가 누구예요? 날씨죠. 그런데 날씨 경우는 그러면 물론 The weather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the weather라고 하면 너무 격식 있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날씨를 얘기할 때 그냥 it라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주어를 하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it's로 보통 날씨를 얘기할 때는 그냥 말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정 주어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그냥 It's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날씨를 얘기할 때는 It's로 시작한다라고 그냥 기본값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It's, 날씨가 어떠어떠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너무 덥다 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일단 덥다라고 할 때는 Hot를 쓰겠죠. 그런데 정말 너무 덥다라고 할 때는 Hot 앞에 So를 넣으시면 돼요. Very를 넣어도 되기는 하겠죠. 자, it's so hot. 감정이입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더운 날씨를 생각해 보세요. It's so hot. So를 강조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자, it's so hot. 정말 덥다. 그런데 언제 덥냐고요? 오늘. 자, 오늘 today라는 단어를 맨 뒤에 넣어주면 되겠죠. It's so hot today. It's so hot today.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자, it's so hot today. 감정 이입해서 우리 따라해볼까요? 잭쌤, 연기 부탁드려요.
1: It's so hot today.
0: It's so hot

0: today.
1: It's so hot today.
0: It's so hot today. 오, 여러분들도 감정 좋았습니다. 자, 그렇게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2: 패턴 practice.
0: 자, 패턴 연습 해볼게요. 오늘은 날씨에 관한 패턴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나요?
2: Yes.
0: 아하.
2: Our pattern comes from our sentence, it's so hot today. Mm-hmm. We'll keep it's so and then change hot to a different word.
0: Okay. 자, 그러면 it's so까지 살려서 정말 어떠어떠하네요 라는 mm-hmm. 패턴을 만들어 볼 텐데 특히 이제 현재 날씨 얘기를 할 때 mm-hmm. 많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날씨 표현들 좀 많이 배워보고요. 날씨를 넘어서 또 확장해서까지 또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2: So, we already have it's so hot. Mm-hmm. 정말 덥다. But let's make it even stronger.
0: 아, 더 네. 네, 강하게요.
2: It's so blazing hot.
0: 아, 그냥 더운 수준이 아니라 찜통같이 더울 때 It's so blazing hot. 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굉장히 redundant한 느낌이 mm-hmm. 들긴 하지만 얼마나 더우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Blazing이라고 하면 진짜 찜통 같은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2: You could cook an egg on the street.
0: 그렇죠. 아스팔트 위에서 달걀을 구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더위를 It's so blazing hot.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2: And in summer here, here's another one you can often use. It's so muggy.
0: Muggy.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2: Muggy is M-U-G-G-Y.
0: M-U-G-G-Y. 자, muggy는 후텁지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덥고 습한 거를 다 합쳐졌을 때 네. muggy.
2: And there's no wind to take away the humidity.
0: 맞아요. 바람 한 점 없이 진짜 습하고 더울 때 It's so muggy 라고 하시면 돼요.
2: But if there were wind, mm-hmm. you could say It's so windy today.
0: 바람이 정말 많이 불 때는 It's so windy today 라고 하시면 돼요. It's so wind 까지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Mm-hmm. Windy, Y까지 붙여야 합니다. It's so windy today 라고 할 수 있겠죠. 아우 피곤해. 아우 몸이 찌뿌둥하고. Zach Sam, should we go for a walk? 우리 산책하러 갈까요?
2: Yes, it's so gorgeous outside. 네, 밖에 정말 아름다워요.
0: 오,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Should we?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또 제안을 할 때 조금 고급지게 물어볼 때 Should we go for a walk? 이렇게 물어봤죠. Go for a walk는 산책을 하러 가다라는 뜻입니다. 산책하러 갈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Yes! 라고 하면서 It's so gorgeous outside 라고 했죠. Gorgeous는 우리 옛날에 어떤 드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고저스해 이렇게 누군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패션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저스라고 하면은 진짜 너무 아름다운 뭐 이런 뜻이죠. 좀 우아하게 아름다운. 바깥이 고저스하다는 거는 밖에 날씨가 아름답다. 하늘도 파랗고 아름다운 날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밖이 정말 아름다워요. It's so gorgeous outsid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 Mm-hmm.
0: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날씨를?
2: You could also say, it's so refreshing today.
0: Refreshing. 상쾌한이라는 뜻이네요. 여름 같은 날씨가 아니라 좀 더 가을이나 봄 같은 네. 날씨에 쓸 수 있겠네요.
2: A little bit of a cool breeze, maybe.
0: 그죠? 좀 산들바람도 불고 좀 신선한 날씨일 때 그럴 때 It's so refreshing today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약간 나가서 조깅하면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싶은 그런 날 mm-hmm. 말할 수 있겠네요.
2: You might also say it about how it just looks outside, not necessarily the weather.
0: 아, gorgeous처럼요.
2: Mm-hmm. So mm-hmm. you might say, it's so dark.
0: 아, 꼭 날씨가 아니더라도 mm-hmm. 정말 어두워요.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It's so dark.

0: 반대로 여름은 8시라도 이렇게 날이 밝잖아요. 겨울에 대비해서. 그래서 아니 8시인데 it's so bright.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1: 네.
0: 같고요.
1: You might also say it's so foggy.
0: Foggy. Fog. F-O-G는 안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foggy는 안개가 낀이라는 뜻이죠. 근데 스펠링은 F-O-G-G-Y.
1: G Y.
0: G를 한번더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it's so foggy. 정말 안개가 많이 꼈네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1: Or 반대로, it's so clear.
0: Clear. Clear라고 하면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 같은데. 투명한, 약간 이런 느낌의 깨끗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름 한점 없이 정말 깨끗한 날씨,
1: Air
0: 안개 한점
1: quality도
0: 없이.
1: 좋고,
0: 그쵸?
1: 네.
0: 날씨가 진짜 공기도 너무 맑고 좋을 때, It's so clear.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1: That. And you said it's so gorgeous outside. We said that one already. But there's a much simpler one that people use very often. It's so nice out.
0: 맞아요. It's so gorgeous outside 대신에 It's so nice out. Outside도 out로 줄일 수 있고, gorgeous 대신에 그냥 nice를 써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It's so nice out.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씨와 관련된 표현들 쭉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더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It's so blazing hot.
0: It's so blazing hot.
1: It's so muggy.
0: It's so muggy.
1: It's so windy today.
0: It's so windy today.
1: It's so gorgeous outside.
0: It's so gorgeous outside.
1: It's so refreshing today.
0: It's so refreshing today.
1: It's so dark.
0: It's so dark.
1: It's so bright.
0: It's so bright.
1: It's so foggy.
0: It's so foggy.
1: It's so clear.
0: It's so clear.
1: It's so nice out.
0: It's so nice out. 자, 이렇게 해서 쭉 연습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오늘 정말 덥네.
3: 그러게, 햇빛이 너무 강해.
2: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3: 좋아, 에어컨이 필요해.
0: 네, 정말 에어컨은 최고의 발명품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덥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 표현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 표현 맞습니다. 영어로 할수 있죠? 자, 그러게 라고 하면서 햇빛이 너무 강해 라고 했어요. 일단, 그러게는 나는 알아 라는 표현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동의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다. 자, 이 표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햇빛이 너무 강하다. 일단 햇빛은 sun이죠. 너무 강하다. 너무
1: Too
0: 심하다.
1: strong.
0: too strong? 뭐, 그런 표현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어떻게 말할까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일단 제안을 하는 거니까 let's로 시작할 것 같고요. 좋아. 에어컨이 필요해. 자, 뭐뭐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한 거죠? 내가 필요한 거니까 I로 시작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는 need니까 그렇게 한번 조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It's so hot today.
5: I know. The sun is brutal.
4: Let's go back inside.
5: Good idea.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0: 자, 오늘 정말 덥네. 이렇게 시작했죠?
4: It's so hot today.
1: It's so hot today.
0: 그쵸? It's so hot today. 알고 계시죠? 그러게, 햇빛이 너무 강해.
5: I know. The sun is brutal.
1: I know. The sun is brutal.
0: 그쵸. 그래서, 그러게 라고 하는 거는 나는 알아 라는 뜻의 I know 하고 똑같고요. 햇빛이 너무 강해.

0: 라는 표현 어떻게 했죠?
1: The sun is brutal.
0: The sun is brutal이라고 했습니다. Brutal이라고 하면 강렬한, 뭐 혹독한 이런 뜻이거든요. The sun is brutal. 너무 심하게 혹독하다. 태양이 즉 너무 강하게 내리쬐는다라는 의미죠. 이 표현은 The winter is brutal. 이렇게도 많이 mm-hmm. 사용해요. 뭐 추위가 너무 강할 때 겨울이 너무 혹독하다.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죠.
2: Let's go back inside.
1: Let's go back inside.
0: 자, 제안을 할 때는 let's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let's go back inside라고 했는데 go back은 다시 뭐뭐를 다시 돌아가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inside는 안으로라는 뜻이니까 go back inside 다시 안으로 들어가다. Let's go back inside.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말이죠. 좋아. 에어컨이 필요해.
3: Good idea.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1: Good idea.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0: 그쵸. Good idea가 좋아라는 뜻의 표현이었고요. 뭐 좋은 생각이야. 이런 의미였죠. 에어컨이 필요해는 다시 한번 뭐라고 했다고요?
1: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0: 그쵸.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이라고 했어요. I need some air conditioner 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1: 이상해요.
0: 이상하죠. 네, 영어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Air conditionin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Air conditioning은 지금 에어컨을 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인 곳이 난 좀 필요해? 뭐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더운 여름날 친구와의 대화를 같이 한번 봤고요. It's so hot today. 이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It's so hot today.
3: I know. The sun is brutal.
2: Let's go back inside.
3: Good idea.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은 다시 한번 뭐였나요?
1: It's so hot today.
0: It's so hot today. 이죠. 자,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It's에 S하고 so에 S가 반복이 되니까 뒤에 걸 강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Hot today도 마찬가지로 뒤에 T만 강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연습해볼까요?
1: It's so hot today.
0: It's so hot today.
1: It's so hot today.
0: It's so hot today. 잘하셨어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Splendid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회사에선 꾹 참았던 짜증이 집에만 오면 툭 터져 나오다니요. 가족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기 쉽지 않겠죠.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가족에게 이런 일을 겪어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미 과열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짜증이 잔뜩 난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남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동반자라도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It's a brand new week. Happy Monday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이번 주에는요. 머릿결 또는 피부 관리 같은 데에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1: Oh, how we can beautify ourselves.
0: Beautify, oh, such a fancy word.
1: Beautify, to make you look beautiful.
0: 네.
1: 보영쌤, how do you beautify yourself every morning?
0: 그 뭐, put on a lot of makeup.
1: 보영쌤, 메이크업 안 하셔도
0: 네, 많이 안 해요, 사실은.
1: 뷰티풀 하시니까.
0: 네, 아니, 그래요, 알았어요. 네. 자주 뭐. 자주 빗고 씻고 뭐 그런 거죠 뭐
1: 이런 걸 이제 self care라고 표현하잖아요.
0: 어.
1: So what kind of self care do you do regularly?
0: 오.
1: Like I know you get a facial massage. What do you put on your face?
0: 아.
1: Exercise.
0: You put you give yourself a massage? A facial massage?
1: Or you go and get a facial
0: get a facial maybe.
1: Yeah.
0: 그렇죠. Mm-hmm. 피부 관리 받는다. 우리 right. 그 얘기 마침 이제 얼마 있다 할 건데요.
1: Mm.
0: 그 오늘은 그 전에 이제 머리 얘기부터 하려고 해요.
1: Starting with your hair.
0: Hair, 그렇습니다. Okay. 그 머릿결이 상했어요. 뭐 머리가 푸석해요. 뭐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1: 이 내용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자, 오늘은 모발 손상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고데기를 okay. 쓴다든지 고데기 아시죠? 고데기 옛날에 고데기 치고 쫙쫙쫙 무슨 그 장수 그 가위같이 생긴 거 있었어요.
1: Curling iron.
0: Curling iron.
1: Curling
0: 맞습니다.
1: iron.
0: 근데 yeah. 오늘은 지금 50쪽에 보시다시피 그림 나와 있는데 거기에 curling iron 같이 생긴 거 보이시죠?
1: Okay.
0: 테이블 위에 놓여 있네요.
1: That's right. That's
0: 이런
1: right.
0: 걸 자주 쓰는 것이 모발 손상의 원인이 된다고들 하죠. 자, 이런 얘기 관련해서 오늘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Oh, 최근 들어서 제 머릿결이 너무 건조해진 것 같아요.
2: 아, 요즘 고데기를 자주 사용하세요?
0: 거의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써요.
2: 그게 손상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그럼 제가 열 사용을 좀 줄여야겠네요, 그죠?
2: 네.
0: 네, 그렇습니다.
1: 유영 사람이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0: 아주 뭐 아주 훌륭한 남성분이신 것
1: 같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0: 그렇죠. 어쨌든 자주 중요한 거는 훌륭한 미용사 분이십니다. 자, 미용사를 hairdresser라고 보통 많이 말하죠.
1: Hairdresser.
0: 뭐, hairdresser.
1: That's right.
0: 그렇죠. 혹은 hairstylist라고도 하기도 하고.
1: 그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어떤
1: hairstylist.
0: 예, 맞습니다. 근데 yeah. 요즘은 beautician이라는 말도 많이 쓴대요.
1: Making you look beautiful.
0: 그렇죠.
1: Beautician.
0: Beautician. 네. 어쨌든 여기서는 beautician이라고 얘기해 봤는데요.
1: Right.
0: 먼저 손님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yeah. 최근 들어 제 머릿결이 너무 건조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1: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0: 네. 영문만 보자면, 영어 문장만 보자면 하나도 어려울 단어가 없어요.
1: Sure.
0: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Lately 정도 최근 들어서라는 말이 되겠죠.
1: Mm-hmm. 그죠? Lately or these days.
0: These days 그렇죠. Sure. 여기서는 근데 최근 들어 머릿결이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그 말인데요. 자, 건조하게 느껴진다. 그런 느낌을 준다. 만져보니 그렇다라고 할 때 feels dry라고 하게 됩니다.
1: Yeah, it feels really dry.
0: 네.
1: What I think it is dry,
0: mm-hmm.
1: but you're describing the feeling of how it's really, really dry.
0: Oh, yes.
1: Yeah,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0: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뭐 손이 막 건조해져요. 요즘 손이 막 건조하고 발도 건조하고 그러면 my hands feel really dry lately 해도 되는 거죠.
1: Yeah, you can say feel or you can say they are.
0: You know, they are really dry.
1: My hands are really dry.
0: Oh,
1: but you can also say, 네. my hands feel really dry.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feel 다음에는 이렇게 dry라는 말이 올 수도 있고 좀

0: 목이 예를 들어서 감기 기운인지 목이 요즘 많이 붓고 아프다고 느껴져요라고 한다면 My throat feels really sore lately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1: My throat feels really sore.
0: 네, 그렇죠. 그렇게 느껴진다. 정말 많이 부었. 근데 사실 이게 침 삼키거나 그럴 적에 좀 뜨끔뜨끔 아플 때가 있는데
1: That's right.
0: 실제 병원 가서 보면 생각보다 많이 부어 있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 느낌을 말할 때 그렇게 느껴진다. Feels really sore. 뭐 feels really dry. 혹은 얼굴에서 얼굴 피부가 많이 유분이 좀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라고 한다면 oily라는 단어도 쓸수 있겠죠.
1: My face feels oily. That's right.
0: 그렇죠. 네.
1: Oily.
0: Oily, 그렇습니다. 이 문장들은 사실 지금 만든 것이 아니라 54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들을 바꿔서 여러 문장을 만드실 수 있다는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1: That's right.
0: 여기서도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내 머리카락이 요즘 많이 건조한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랬더니 자, 이 미용사분이 질문을 하기를 혹시 요즘 고데기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1: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0: 네. Have you been using, 사용해 오고 있나요? Have you been using,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고데기, a curling iron. 그러니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결을 만드는 그런 iron. 쇠네요.
1: 쇠,
0: 혹은
1: 아이언.
0: 다리미
1: 다리미
0: 같은 거.
1: 같은 아이언.
0: 그렇죠. A curling iron. 네, 그걸 자주. often 혹은 often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 단어고요.
1: Right.
0: 최근 들어서 lately를 뒤에 붙여 문장 만듭니다.
1: Curling iron often lately.
0: curling iron often lately. 그렇군요.
1: So this hot metal thing, you put it in your hair, you twirl it around, make it, round and round, to make a curl in your hair, right?
0: 네, 맞아요.
1: So we call it a curling iron.
0: curling iron.
1: Yes.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컬을 만드는 그런 아이언이다. 옛날에 어른들은 이거 아이롱이라고 하신 분들도
1: 아이롱,
0: 많았어요.
1: 기억나요.
0: 그래요?
1: 아이롱, 아이롱.
0: 어른들이 그렇게
1: My
0: 많이
1: parents
0: 하셨죠.
1: used to say that.
0: 아, 그래요? 네, curling iro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옷 다리미도 그것도
1: Sure.
0: iron이 되잖아요.
1: That's an iron. That's
0: 네,
1: right.
0: 맞습니다. 그래서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할 수도 있고 저는 그 often보다도 a lot를 쓰면 어때요?
1: Yeah, I like that one.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a lot lately?
0: 그렇죠. 그 많이 자주 써왔느냐라고 할때 a lot을 often 대신에 쓸 수도 있다는 거죠.
1: They mean the same thing. Often, a lot.
0: 그렇습니다. 그 a lot 하면 a lot of 뭐 a lot of friends. 그 많은 양의 많은 수의 사람들. A lot of money. 많은 양의 돈.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과 수를 셀수 있는 거 없는 거 모두
1: Right.
0: a lot of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냥 a lot만 뚝 떼어서 뒤에 붙이게 되면 그냥 단순히 많이, 자주라는 뜻이 되거든요.
1: It means much or many.
0: 그렇습니다.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여기선 자주 쓰셨나요? 라고 묻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3: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0: 네,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자, 그랬더니, 어머, 사실 거의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써요.
1: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ve been using a curling iron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앞에서 질문에서 다 나온 말이니까 그건 내 대답에선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간단히 말합니다.
1: Right. Almost every morning. Not every morning. Almost every morning.
0: 그렇죠.
1: 하면 일주일에 maybe five, six times.
0: 그렇죠. 맞아요. Four, five, five, six times. 거의 every day인데.
1: Almost every day.
0: 네, almost every day. 자, 거의 매일 같이 써요. Almost every morning 일 가기 전에 before work.
1: Before
0: 네,
1: work, before
0: 출근하기
1: going to
0: 전에.
1: work.
0: 그렇습니다. Before work.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죠.
2: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0: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자, 그 말을 듣고, 아, 그래서 그런 거지. 라는 뜻으로, 그게 바로 손상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1: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0: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1: Right.
0: 그렇군요.
1: That's wh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0: 네.
1: 아, 그래서 그렇구나.
0: That's
1: That's why.
0: why.

0: 그걸 풀어서 표현하면 네. Oh, that could be the reason.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1: 그렇습니다.
0: to your hair.
1: 근데 이제 꼭 고데기를 그렇게 이제 자주 써서 그런 거다라는 게 딱 이제 그것만이 사실 원인은 아닐 거고 right. 다른 원인도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Oh, that's why 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0: yeah, that's right.
1: 여기서는 yeah. that could be를 써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Yeah. 여지를 좀 남기고.
0: It's possible.
1: 네.
0: I'm not 100% sure, but that could be, that is possibly,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1: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Right. 자, cause라는 말 나옵니다. 이거 cause가 되는데요. Yeah. 어떤 것의 원인이 되어서 어떤 걸 일으킨다라는 말이 바로 cause가 되는 거죠.
0: Right.
1: So cause some damage 하면은 어느 정도의 손상을 입히는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0: Mm-hmm.
1: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그 using curling iron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0: Right.
1: 그게 원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군요.
0: You can also say that could be the reason. 맥락에서는 아,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1: Could be.
0: Could be. Possible.
1: 그렇죠. 그게 yeah. 이유일 수도 있어요. That could be the reason. 여기서는
0: right.
1: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자, 데미지라고 하는 단어 damage가 나왔죠.
0: 네, 여기서 발음이 중요하죠.
1: 네.
0: 데미지라는 표현도 많이 쓰긴 하잖아요,
1: 네.
0: 한국에서. 영어로는 damage.
1: Damage.
0: Damage.
1: Damage.
0: What's causing the damage?
1: What's causing the damage?
0: Yes.
1: 무엇이 이런 그 피해를 일으키고 있나요? What's
0: right.
1: causing the damage? 여기서는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손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That mm-hmm.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제가 이제 가끔 의학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뭐 미용업계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영어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요.
0: Right.
1: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0: Mm.
1: 그러니까 딱 단호하게 아 여드름의 원인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보통 많이 의사선생님들 말씀하시잖아요.
0: Right.
1: 그게 영어로 옮겨질 적에는 that could be, might be 우리가
0: right.
1: 늘 말하던 그런 표현들이 참 중요하게 쓰이더라고요.
0: Yeah. That,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because you don't, unless you know it's 100% sure,
1: mm-hmm.
0: you should always use could be, possibly, might be.
1: Yes.
0: Yeah, those expressions are really important.
1: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Right.
1: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통 영어로 어떤 그 논문을 쓰거나 뭐 어디서
0: right.
1: 얘기를 하거나 발표한다고 할 때 그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It is what it is 뭐 이런 식으로 that is 뭐 이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it is believed to be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여겨집니다라고 약간은 돌려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어떤 분의 지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0: 특별히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1: 네.
0: 정말 딱 단호하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안 그런 상황이 더 많잖아요.
1: 네.
0: 그럴 때 이런 표현 꼭 쓰셔야 돼요. Might be, possibly, could be. I believe it could be.
1: 그렇죠.
0: 나는 그렇게 믿는데 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약간 여지를 두어야지 you don't get into trouble by somebody else.
1: 맞아요.
0: Yeah.
1: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 Right, right.
1: 자, 그래서 여기서도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그게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0: Mm-hmm.
1: 자, 그랬더니 맞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열 사용을 좀 줄여야겠네요.
0: Yeah,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1: Yeah,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자, 이렇게 해서 I should 또 나옵니다. 우리 엊그제에도 we should leave soon 했던 거 지난주에 나왔던 표현이죠.
0: Right.
1: 우리 바로 떠나야 돼. We should leave soon. 자동차로 빨리 가자라는 말도 있었고
0: right.
1: 여기서 should는 또 이런 식으로 I should use less heat. Not more heat, but less heat. 이제까지보다는 열을 막 머리에 뭐 고데기 혹은 뭐 드라이어 다 열이잖아요. 근데
0: right.
1: 그 열을 열처리를 좀 덜 해야겠다. I should use less heat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0: When somebody says I guess I should do this. 그러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만나 쓰는 게 I guess잖아요. I will보다는
1: uh-huh.
0: 이렇게 하면 좋겠다. I think it's better if I do it this way. I guess I should do it this way.
1: 바로 그렇죠.
0: Right.
1: I guess I should.

0: 선생님 말씀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야 될것 같네요. 그게 좋겠네요. I guess I should. 그렇군요. 앞으로 물을 좀더 많이 마셔야겠어요. 아무래도 한다면 I guess I should drink more water라고 한다든지
1: That's very true.
0: 그렇습니다. 저 충분히 마시는데 더 마셔야지.
1: I guess.
0: 네, I guess. 자,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자, 좀 덜. 덜 많은, 많지 않은 양의 그런 히트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들어보세요.
2: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3: Yeah,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0: 네,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3: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2: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3: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2: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3: Yeah,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어떠세요? 여러분과 함께 저희 큰 소리로 두 번씩 말해 볼까요?
1: Let's go.
0: 요즘 들어서 제 머릿결이 너무 건조한 것 같거든요.
3: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1: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0: 요즘 고데기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3: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1: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0: 거의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써요.
3: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1: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0: 아, 그렇다면 그게 손상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3: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1: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0: 맞아요. 그렇군요. 그럼 열 사용을 좀 줄여야겠네요. 그죠?
3: Yeah,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1: Yeah,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work, everyone.
0: 처음에 우리말 그 영작 하시기 전에 우리말로 된 대화문을 먼저 보시고 나 같으면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우리가 같이 알아보잖아요.
1: Yes,
0: 그런
1: right.
0: 다음 이걸 다시 우리말로 한번 이렇게 번역을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언어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 좀더 이게 머릿속에 잘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1: I think if you practice more on your own, translating on your own, it really helps you to practice English better. For
0: 그렇습니다.
1: sure,
0: 네, 여기 영작문 이렇게 영작문이란다. 그 우리말 해석본 해놓은
1: yeah.
0: 것은 그냥 제가 쓰는 말로 해놓은 것이고
1: Right.
0: 여러분만의 나는 이런 말도 잘 쓰는데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옮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Absolutely.
0: 자, 출근하기 전에라는 뜻으로 before work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출근하다라고 하면은 go to work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1: Go to work.
0: 그러니까 before I go to work 이렇게 쭉 말할 수도 있지만
1: Yes.
0: 간단하게 일 전, before work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뭐
1: Right.
0: 퇴근 후 하면 after work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네,
1: After work, before work.
0: 그렇죠.
1: That's right.
0: 네,
1: We like to simplify these expressions.
0: 맞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명사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때그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Right.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이 모든 내용은 오디오 어학당을 항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Yes.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English.
1: English.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clinch, 뜻은 거머쥐다, 확정짓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Korean golfer Ryu Hae-ran has clinched the Amundi Evian Championship title, securing her second consecutive LPGA Major Championship victory in just 3 weeks. 여기서 clinch라는 표현은 승리나 기회를 확실하게 거머쥐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e clinched the gold medal at the final round. 그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뉴스에서 clinch the title, clinch a deal. 이렇게 쓰인 경우로 보면 확실하게 매듭지었구나, 확보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Clinch,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 x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Monday, August 10th, and I'm your host, Shane Hom. For many Koreans, the long-sleeved rash guard has become the ultimate default beach and swimming pool uniform, serving as a comfortable, socially safe choice that reflects a collective shift toward practicality and comfort over bodily display. 해외 휴양지에 가면 아, 이 사람은 한국인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물놀이를 할 때 꼭 래시가드를 입는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노출이 꺼려지는데 몸을 다 가려주니까 편하고 또 실용적이라는 생각에서 그럴 텐데요. While Western beach culture traditionally embraces suntanning and minimalist swimwear, Korean preferences heavily prioritize thorough UV protection. Once a specialized piece of athletic gear used strictly by surfers, this full coverage swimwear is so universally worn by Korean vacationers at global resorts that it's jokingly been nicknamed the Hanbokini. 서구만 해도 해변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영복을 입고 또 태양 아래서 선탠을 즐기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을 정말 철저하게 하죠. 래시가드는 원래 해외 서퍼들이 서핑할 때 입던 전신 수영복인데요. 이제는 한국인들이 거의 수영복 대체품처럼 입으면서 한간에는 우스개 비키니로 대신해 이게 한복키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Once again,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Morning Special.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주는 수진쌤께서 개인 휴가로 자리를 비우시게 됐고요. 오늘은 제가 substitute DJ로 이 자리를,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참 부담이 많네요, 이 자리가. So, without further ado, helping me today will be newscaster, joining me in the studio, newscaster Karen Choi. Karen, welcome to the studio.
1: Good morning.
0: Good morning, Karen. Help me out. I'm so nervous right now.
1: I don't think I've ever heard you speak in Korean.
0: Oh, really?
1: Yeah.
0: I think a lot of our listeners probably haven't before. 참 어렵네요. 제가 원래 우리말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참 오래 됐지만 여러분 좀 많이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좀 응원의 메시지 좀 많이 좀 부탁하겠습니다. Karen,
1: yes.
0: You heard the opening here. Have you gone on summer vacation this year yet?
1: Not yet.
0: Not yet.
1: And I don't think we'll be able to. For just like short vacation. I can't say. It's not a vacation when it's, you know, when it's so short. But just short daycations.
0: Daycations.
1: Yeah.
0: Sure, whatever.
1: Yeah, daycations.
0: Whatever, you know, clears your mind, right? Are you a mountain person or a beach person?
1: I'm a beach person.
0: Beach person.
1: Yes,
0: okay.
1: I'm a beach person.
0: What are your opinions on the rash guard? Rash guard, it is 어떻게 생각하세요?
1: You have to protect your skin at all costs.
0: 그쵸.
1: Of course.
0: Yes.
1: Look at me.
0: Yeah, I agree.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도 rash guard, for two reasons. Because my skin is very sensitive.
1: Yes.
0: Right? And also just for modesty.
1: Yeah.
0: 그죠? 예, 영어로 여러분, 이 modesty, 이게 꼭 겸손해,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 겸손할 수도 있겠지만, mm-hmm. 이게, 이 옷차림도 mm-hmm. modest하게 입을 수가
1: yes.
0: 있죠.
1: Yeah, 그쵸? You have to, it's for the protection of other people's eyes.
0: yes.
1: Yeah.
0: It's not for me. It's for other people.
1: People.
0: 그죠?
1: Yeah.
0: 이 원래 래시가드가 이게 하와이랑 뭐 호주 같은 데서 이제 서퍼들과

0: 네, 참,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좀 보호 면에서 이제 뭐 해파리, 에서 이제 보호도 하지만 좀, 유의할 점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rash guards, in indoor settings, 이게 실내에서는요, 이게 뭐 다이빙 수트나 이런 거 대신에 이게 좀 물의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좀 유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 Apparently, I didn't know this, but you shouldn't wear it when you're indoors.
0: Yeah, I'm just learning this now. So, and also it lowers your body temperature. 이 체온에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잘 유의하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n that note, 오늘의 무모한 문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모한 문장 아시죠? 오늘은 이 래시가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인들이 래시가드만 즐겨 입는다는 이런 경우에 쓸수 있는 요즘 유행어를 사용해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이 수영복 의문의 일패. 그렇죠? 수영복 의문의 일패입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Send in your messages through the Bandi app or through the EBS radio homepage, or you can send us a text message at sharp 1045 단문에 50원, 장문에 100원의 요금 부과되는 이샵1045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또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채팅창을 통해서도 문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let's get the show started, Karen. Are you ready?
1: I am ready.
0: All
1: And
0: right,
1: tell
0: let's
1: us
0: do it.
1: about, what you like to wear.
0: Yes, please let us
1: At
0: know
1: the
0: how your
1: beach.
0: summer vacations are going, right? Okay, let's begin.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1: Agricultural prices in the country have skyrocketed as a relentless heat wave damages crops and thins out grocery supplies, with some green vegetable costs jumping over 150% from a month ago.
0: 연일 이어지는 폭염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면서 공급이 줄어 일부 엽채류 가격은 한달 전보다 150% 이상 치솟는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작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1: The nation has recorded its highest electricity demand so far this year amid a prolonged heat wave, with consumption expected to climb further this week as factories resume production following the summer holidays.
0: 폭염이 길어지면서 국내 전력 수요가 올해 들어 이미 최고치에 도달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여름 휴가를 끝낸 산업체들이 조업률을 회복함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1: A long-term national survey finds that Koreans are consuming significantly less kimchi than in the past, with a daily non-consumption rate nearly doubling from 11.7% in 2010 to 22.7% in 2024.
0: 장기간에 걸친 전국 조사 결과 한국인들의 김치 섭취량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김치를 전혀 섭취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률은 2010년 11.7%에서 2024년 22.7%로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 An internal medicine specialist has underscored the effectiveness of taking a brief 10 to 15-minute walk right after a meal to significantly lower blood sugar levels.
0: 식사 직후에 10에서 15분 정도 짧게 걷는 것이 혈당 수치를 현저히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한 내과 전문의가 강조했습니다.
1: A 97-year-old British woman has broken her own Guinness World Record as the oldest female wing walker after successfully enduring a 5-minute flight secured atop an airplane wing.
0: 97세 영국인 여성이 비행기 날개에 의해 고정된 채 비행하는 일명 윙워킹을 5분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자신이 전에 세웠던 이 부문 기네스 세계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And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oday.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m one by one. Karen?
1: Agricultural prices in the country have skyrocketed as a relentless heat wave damages crops and thins out grocery supplies, with some green vegetables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back to part two of Morning Special here on EBS FM on this Monday, the 10th of August. If you haven't noticed, Sue will be away this week on personal leave. I'm your host today, Shane Hom, and joining me in the studio is our newscaster, Karen Choi. 자, Morning Special 2부는 New York Times 기사를 매일 하나씩 자세히 읽어보는 뉴스 커버리지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이 최근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큰 피해를 낳은 산불과 그 산불 원인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before that, let's listen to a quiz. In part two, we have a quiz. Now, Karen, today's quiz, it's all about fires. What's our quiz today?
1: Okay, so which of the following things is not related to putting out a fire? Number one, fire extinguisher. Number two, firecracker. Number three, fire engine.
0: 다음 세 가지 보기들 중에 불을 끄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Number one, fire extinguisher. Number two, firecracker. Number three, fire engine. There are three ways you can participate in the quiz. 먼저 수신자 번호 샵 1045로 해서 문자로 단문에 50원, 장문에 100원의 요금, 이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 무료인 반디 앱을 이용해서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반디 앱은 EBS 홈페이지에 반디 게시판이나 인터넷 라디오 앱인 반디를 다운받으셔서 반디 톡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도 있습니다. EBS 라디오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현재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되는 보이는 라디오 옆 채팅창에 정답이나 메시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I am nervous still, but your messages really are, you know, they're comforting me. And we're getting a lot of them. 윤운경님께서, 우와, 셰인쌤, 캐런쌤,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림이 보기 좋은데요. 후훗.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일찍 들어올 걸 그랬네요. 아깝다. 보기 좋아요. 환상입니다. 유은경님, thank you so much.
1: Better late than never.
0: Yes. Thank you for tuning in. 1811님, 우와, 한국어를 이렇게나 유창하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1: Me neither.
0: 두 분 조합도 너무 좋습니다. I'd like to hear your Korean too, Karen. But, yeah, no. I mean, but I will say, 이 방송 우리말과 이 그냥 대화하는
1: yes.
0: 거 정말